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연기가 번지며 아파트 주민 40여 명도 대피했습니다. 10대 아들이 말다툼 중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10대 A군은 어제 오후 8시 반쯤 부평구 삼산동 아파트 집에서 40대 어머니 B씨와 말다툼 중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은 범행 후 자진 신고했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군을 존속 살인 혐의로 체포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에 배우자 수행 직원이 동행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최근 선관위가 노 전 위원장의 해외 출장 중 배우자를 수행하는 전담 직원을 배치했다는 자료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직원은 출장 보고서에 공식 일정에 참석한 것으로 명시됐지만 실제로는 노 전 위원장 배우자의 비공식 관광 일정에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의 목함 지뢰가 인천 광화 해안에서 잇따라 발견돼 강화군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인천시 강화군은 지난달 27일 강화문 내가면 황천포구 선착장 인근에서 바다에 떠있는 목함 지뢰 3개를 군 당국에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포함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까지 강화군 일대에서는 모두 12개의 목함 지뢰가 발견됐습니다. 오픈 AI가 챗 GPT 무료 이용자에게도 최신 인공지능 모델을 무제한 제공합니다. 오픈 AI는 현지 시간 7일 최신 GPT 5.6의 경량 세부 모델인 루나와의 텍스트

0: 사실 저는 관계에 대한 좋은 은유가 관계는 네. 그릇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관계의 그릇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릇에는 모양도 있죠. 또 재질도 있고요. 아하. 또 문양도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만약에 난을 그리면 좀 고풍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또 벚꽃을 그리면 좀 봄내음이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저는 사실 그릇의 본질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쵸. 이것이 본질이라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내 삶에서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 어떤 질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좀 이미지를 구성해봤습니다.
1: 근데 이 책 표지에 있는 그 깔때기에 네. 구멍이 송송송송 있기도 합니다.
0: 네.
1: 누군가는 그쪽으로 좀 걸러내자라는 네. 뜻도 되는 것 같고 사실 인간관계의 그 고민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접하느냐. 사실 요즘에 그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0: 네.
1: 금융 문제 때문에 네. 주식 문제 때문에 상담하는 사례들도 어떻게 좀 늘고 있을까요? 어때요?
0: 그렇죠. 원래 근데 기자님 네. 스트레스 사유인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막강한 위치에 사실 위치하고 있고요. 경제적 어려움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피눈물 나게 정말 뭐 온몸을 다 갈아 넣으면서 한다 하더라도
1: 네.
0: 경제적인 어려움을 헤쳐나가기가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고
1: 그죠.
0: 또 그런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투자 지금 뭐 시장이 너무나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거는 뭐 스트레스 지수에서도 굉장한 막강한 위치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이슈로 저를 만나러 오시거나 또 보통 이 상담 분야는 도제식 그런 또 훈련이 많아요. 그래서 상담자들 좀 감독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워크숍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왕왕 존재하고 지금도 등장하고 있는 굉장히 뜨거운 주제입니다.
1: 그러게요. 그 투자 스트레스라는 게 사실은 투자자에게는 늘상 따라붙는 거기도 한데
0: 네.
1: 그 진폭이 또 커질 때가 있고 사실 이게 또 그 중독으로 넘어가는 단계도 있잖아요.
0: 네.
1: 단순한 투자 스트레스랑 중독이랑은 또 어떻게 다를까요?
0: 일단 투자 스트레스는 어쨌든 간에 그 자신이 불안을 느끼죠. 그 투자 때문에.
1: 네.
0: 그러나 일상에 대한 통제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 정도에 해당되는 거고요. 중독으로 넘어간 분들은 이제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 좀 자신에 대한 일상의 통제권을 좀 갖지 못한 경우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1: 아하.
0: MTS에서 10분, 30분마다 계속 본다. 이런 경우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중독적 경향으로 좀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예를 들자면 막 그 투자를 할 때 막 충동적으로 뭐 이렇게 산다든지 뭐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든지 막 신용대출을 풀로 받는다든지 막 이렇게 해서 좀 이성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막 감정적으로 행동하거나 자기도 모르게 좀 결정하거나 이런 경우들은 좀 이제 스트레스를 넘어서서 중독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1: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느냐 그걸로 이제 중독 여부를 보면 되겠네요.
0: 네.
1: 그리고 또 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뭐 한방
0: 네.
1: 몰빵,
0: 네.
1: 역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버리지 ETF들 많이 했던 거고
0: 네.
1: 해외에 나가서 막 3배짜리 이제 찾고 있고 막 하는 건데
0: 네.
1: 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인간의 심리 중에 하나예요.
0: 그렇죠. 사실 그 요즘에 이제 우리 사회가 스트레스가 되게 많은 사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요즘 시대를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라고 하거든요.
1: 그렇죠.
0: 네. 사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면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데 그런 말을 하냐. 근데 저희 아버지는 예전에 저하고 이제 밥을 먹으면 저희 아버지는 식사 시간에 항상 이런 말씀하셨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굽는 날이 많았다고. 저는 살아보질 않아서. 그러니까 몇십 년 전만 해도 끼니를 걱정했었던 때가 많았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복지의 영역이지 사실은 이게 굶주림의 영역은 사실 벗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 좀 절대적 빈곤이라기보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좀 큰 세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이런 성공의 기준 자체가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잖아요.
1: 그렇죠.
0: 예를 들자면 뭐 요즘에 짤이나든지 SNS에서 나오는 것들 보면은 연봉이 몇 등급인지 뭐 대학은 몇 등급인지.
1: 이른바 계급표라고 이름을 달아가지고.
0: 네, 수도권의 아파트 중에서도 뭐 계급도가 있고. 그래서
1: 급지, 상급지.
0: 네, 상급지, 뭐 S급지. 그럼 나는 계속 뭐 BC, BC, 이건 F. 이러다 보면은 나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난 왜 이러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좀 조바심에 갖게 하고 조바심을 갖게 하다 보니까

0: 투자에서도 계속 뭔가 작은 돈을 투자해서 크게 뭔가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오히려 투자와 삶을 굉장히 망가뜨리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네. 만들어 놓은 어떤 경제적 가치만 가지고 내 삶의 가치까지 평가를 하다 보면은 참 불행해지죠.
0: 네.
1: 그래서는 또 안 되는 건데
0: 네.
1: 좀 돈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0: 네.
1: 어쩔 수 없이 비교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분들한테 또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0: 일단은 저도 이제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고
1: 네.
0: 제가 하는 직업 자체가 아침부터 밤까지 사실 인간관계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1: 어떻게 보면 교수님도 참 더 피곤하실 것 같고 힘드실
0: 네.
1: 것 같고
0: 네. 네.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제 직업인데 네. 사실은 돈을 좀 많이 버는 분들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1: 예.
0: 첫 번째는 본업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본업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래야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1: 그렇죠.
0: 그래야 좀 남는 돈으로 투자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많이 번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투자는 잘 모르지만 차트를 이렇게 봐가지고 막 다 맞춰서 가기가 뭐 물론 대단한 분들이 계실 수는 있겠지만 쉽지 않은 것 같고요.
1: 그렇죠.
0: 저는 좀 이렇게 투자해서 크게 자산을 일으키거나 어떤 면에서는 좀 우리 사회에서 투자로서의 구루 같은 분들을 제가 뵐 때 보면은 시대의 흐름을 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좀 명료한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이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또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어떤가, 또 이 기업의 해자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보고 마지막은 인내심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투자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심리 게임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투자를 잘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과도한 레버리지나 신용대출을 이렇게 받아놓으면 사실 자이든 비자이든 간에 계속 그럼요. 좀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부분이 뭐 인내심이다, 메타인지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뭐 그런 부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와, 진짜 핵심만 요약해 주셨어요.
0: 네.
1: 사실 되게 명료하게 요약해 주셨는데
0: 네.
1: 어떤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0: 네.
1: 사실 이렇게 단순화하고 내 삶을 다시 또 이제 복잡해진 머리를 다시 또 단순화해 나가는 게
0: 네.
1: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또 원칙이기도 합니다.
0: 네.
1: 다시 이제 그릇 이야기로
0: 네.
1: 들어가 볼까요? 관계의 그릇 이야기. 사실 나라는 사람의 관계의 그릇에 누가 담겨 있는가를
0: 네.
1: 들여다보는 것도 사실은 출발점이잖아요.
0: 네.
1: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0: 인간의 스트레스 요인이 아까 제가 네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1: 예.
0: 첫 번째가 일입니다.
1: 일.
0: 네, 학생은 이제 공부이고요.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적 어려움이에요. 세 번째가 건강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신체적 불편감을 포함하죠. 그리고 마지막이 인간관계인데요. 이 인간관계가 일, 돈, 건강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많은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내담자들을 만나거나 또 심리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 보면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감정을 경험할 것 같은데
1: 예.
0: 크게 세 가지예요.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보편적 감정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불안이고요. 두 번째가 우울이고요. 세 번째가 분노입니다. 요 세 가지가 많고요. 왜 보면 뭐 외로움도 있을 것 같고 죄책감도 있을 거고 수치심도 있을 것 같지만
1: 네.
0: 사실 대표적으로 세 개고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좀 빼면 분노가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는 2차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울하니까 울화가 생기는 거고요. 불안하니까 두려워서 짜증이 나는 거고요. 그럼 양대축으로 본다면 불안과 우울이죠. 그래서 이 불안과 우울의 기원을 좀 살펴보면 또 분노까지 포함해서 보통 불안한 이유가 사람 때문에 불안하고 사람 때문에 너무나 침울해지고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기본적으로 심리적 고통의 뿌리에는 인간관계가 숨어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사실은 내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1: 그렇죠. 뭐 매일같이 출근해야 되는데 직장에 같은 팀 내에 스트레스 주는 사람 하나 있다 그러면 회사 나가는 것도 힘들고 하루에
0: 네.
1: 시작하는 것도 너무 싫고 막 그럴 수 있죠.
0: 네.
1: 그런 불안감, 우울 하나하나. 그 관계의 그릇에서 사실은 좀 비워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그 그릇 안에 담겨있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0: 네.
1: 예를 들면은 정말로 하루에 메시지가 수십 개씩 쏟아지는 단톡방.
0: 네.
1: 회사 업무방.
0: 네.
1: 그 안에 있는 관계부터 좀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요?
0: 사실 그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면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전화를 누구랑 많이 하고 있는지 또 내가 누구랑 이메일을 많이 하고 있는지.
1: 요즘에는 전화하는 사이는 굉장히 끈끈한 사이 아닙니까?
0: 그렇죠. 정말 끈끈한 사이죠. 네, 네. 게다가 이제 문자 중에서도 단체통 말고 개인통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1: 1대1.
0: 네. 이런 게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그런 관계들도 이제 중요하고 보통 나에게 정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10명 내외입니다. 되게 많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내외.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자님이 지하철을 탔어요. 네네. 근데 지하철을 탔는데 누가 발발버요. 그럼 기분은 나쁘겠죠. 기분은 나쁘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 때문에 막 내가 1년 동안 그 인간을 부셔버릴 거야 이런 생각은 안 하신단 말이에요.
1: 그 순간 지나면 또 까먹고.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나에게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10명 내외. 거기에는 내가 굉장히 많이 마주치고 대화하고 연락하는 사람이 숨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1: 근데 사실 그 10명 내외 어떻게 보면 밖에 안 되는 사람을 내가 인지를 하고 있을까요?
0: 보통은 어렴풋하게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1: 정리해서 리스트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사실은.
0: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좀 수록을 해놨는데 영향력의 원을 좀 살펴보면 도움이 돼요.
1: 영향력의
0: 원. 그러니까 원을 세 개를 그리는 거예요.
1: 원을 그리라.
0: 네. 첫 번째 원은 정말 중요한 사람. 여기에 10명 내외가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코어에 그 10명 내에서도 아주 코어에 있는 분이 계시죠.
1: 네.
0: 그리고 두 번째 원은 좀 중요하고 나하고 친하고 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 두 번째 원이에요.
1: 여기 몇 명 정도?
0: 그럼 뭐 몇 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1: 네.
0: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은 좀 친한데 두 번째 원에 비해서는 조금 드문드문 연락하는 분들. 근데 이게 긍정적인 것만 꼭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이건 영향력의 원이니까 나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고요.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작성해서 보다 보면 아 내가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또 그 사람과 내가 얼만큼 소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 소중한 경험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되죠.
1: 아하,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좀 구분을 해서
0: 네.
1: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우선은 이 관계의 그릇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이현주 교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깔때기에 자꾸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신경이 쓰입니다.
0: 네.
1: 걸러내자라는 거예요.
0: 네.
1: 끊어내야 하는 사람이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좋으나 싫으나
0: 네.
1: 있죠.
0: 네.
1: 누구부터 걸러내야 될까? 이게 혹시 뭐 순서랄 게 있을까요?
0: 일단 사람에게는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1: 예.
0: 근데 세상에는 실제로 그림자가 매우 짙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가 짙은 사람들이 아무한테나 지금 자신의 그런 그림자를 막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기자님께서
1: 네.
0: 굉장히 단호한 사람이에요.
1: 예.
0: 그럼 부탁을 잘 안 합니다.
1: 어차피 안 들어주니까.
0: 네, 기대도 별로 안 하고요. 뭐 특별히 뭐 서운해하지도 않아요. 어차피 저 사람은 뭐 그
1: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이야.
0: 어차피 저 사람은 거절이 그냥 일상화 된 사람이야. 그런 사람한테는 잘 발휘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기자님께서 너무 잘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참 사람 마음이 놀라운 게 아홉 번 들어줬다가 한 번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서운하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근데 아까 그 안 들어주시는 그 거절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은 아홉 번 안 들어줬다가 한 번 들어주면 고마워하고. 그러니까 그림자를 발휘하는 분들에게 피해를 가장 좀 많이 받는 분들은 좀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 능력과 사회성을 많이 갖추신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그림자가 발휘된다고 할 때는 그중에 다양한 군상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중에서 압도적인 1위는 극도의 이기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1: 극도의 이기주의자.
0: 네.
1: 우리가 같이 살면서 주변에서 생활하면서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이기주의자들.
0: 그렇죠. 대표적인 특징이 있죠. 뭐 첫 번째는 자신에만 머물죠. 뭐든지. 그러니까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사고방식을 이렇게 관계를 하다 보면 약간 이상해요. 이게 관계가 상호적이라는 느낌을 받기보다는 이 사람은 무조건 자기에게 좋은 방식으로만 관계를 하고 또 프로젝트를 하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같이 팀워크를 했어요. 근데 나는 죽어라고 했단 말이야. 나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분이 팀장님이신데 끝나고 나서 이름을 보니까 내 이름을 아예

0: 빠져 있고 그분은 이름만 적은 건데 마지막에 마지막 곡이 최종 곡이 가장 책임자에 자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뭐 내가 그럼 팀장인데 그러면 뭐 이러면 당연히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뭐 당연히 팀장이니까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한 몫은 거의 없는데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거리낌이 없는 두 번째는 죄책감 같은 거를 잘 못 느낍니다. 네, 미안하고 이런 거 잘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막 남 거를 다 빼앗고 이렇게 해놓고서도 막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항의를 하면은 아, 좀 뭐 밥 사줄 테니까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 그리고 밥 먹으면서도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이게 뭔가 싶으면 왜 내가 그 밥 사줬잖아.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야. 약간 이런 뭔가 누가 들어보면 이게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죠.
1: 이거를 참 알아봐야 되는데
0: 네.
1: 그냥 단순하게 이게 사실 이게 관계에 대해서도 또 심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0: 네.
1: 그냥 저 사람은 성격이 원래 그래. 성격이 안 좋아라고
0: 네.
1: 치부할 게 아니라
0: 네.
1: 어떤 유형인지를 빨리 알아야 나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0: 그게 사실 너무나 중요한 게 우리가 인간관계의 바다 속에 살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바다에는 중요한 보고들이 많죠. 근데 바다는 또 굉장히 무서운 곳이기도 하잖아요. 네. 악어도 있고 상어도 있고 막 되게 무서운 곳이기도 네.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누구와 인간관계를 맺느냐는 내 삶에서 행복도 있지만 성장에서도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누구랑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너무 중요하다.
1: 맞아.
0: 그런 말씀을 그 투자의 구루신 그분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100% 동의하고요. 그렇다 보면 사실은 그 사람이 정말 이기주의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1: 네.
0: 우리가 전문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인간관계와 심리를 공부하는 그런 컨텐츠를 내가 많이 배워보는 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 짤 중에
1: 네.
0: 어떤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1: 네.
0: 이렇게 지하실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실에 안 들어가고 그냥 나가요. 그래서 끝나요.
1: 그럼 영화가 안 되죠.
0: 네. 그러니까 그림자가 너무 많으신 분들과 막 얽혀가지고 싸우고 대처하고 이거보다는 애초에 특별히 많은 인연을 많이 맺어가지 않는 부분들 예방의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1: 예방.
0: 네.
1: 근데 또 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맺고 싶지 않은데.
0: 아, 그렇죠.
1: 그 문을 열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그 문 열고 같이 들어가서 생활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0: 네.
1: 이것도 이제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0: 네.
1: 그 투사가 강한 사람을 피해야 한다라고 책에서 나와요.
0: 네.
1: 이 어떤 의미예요? 투사가 강한 사람은?
0: 사실 관계는 짝이 있습니다.
1: 예.
0: 첫 번째가 무슨 말이냐면은 위가 있으려면 아래가 있어야 되죠. 왼쪽이 있으려면 오른쪽이 있어야 네. 되죠. 그러니까 관계는 짝인데 내가 도움을 계속 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옆엔 누가 있을까요?
1: 받는 사람.
0: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1: 네.
0: 또 내가 계속 피해자예요. 그럼 내 옆에 누가 있을까요? 가해자가 있겠죠.
1: 네.
0: 내가 엄청난 희생양이에요. 그러면 옆에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관계는 이렇게 짝으로 돌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투사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느끼기 싫은 감정이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에요. 떠맡기는 사람.
1: 전가시키는 거.
0: 전가시키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자면 자기가 화가 났어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뭐야 이렇게 다들 화가 났어 뭐야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화가 난 거를 저 사람이 화가 났다고 항상 얘기하는.
1: 그러니까 단순한 분풀이가 아니라요?
0: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남탓이랑 좀 유사하죠. 근데 이렇게 투사가 강한 사람이 왜 좀 힘드냐면은
1: 네.
0: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잘못되었거나 문제가 생기면 내 잘못도 어느 정도 있고 타인에게도 얘기해 볼 만한 문제는 뭐가 있고 이렇게 조율이 가능한데
1: 네.
0: 투사가 강한 사람이면 잘된 건 전부 내게 되고 아닌 건 그것도 상대방 탓이 되니까. 내 그릇에는 무엇인가가 담기잖아요.
1: 예.
0: 그럼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릇의 본질이라고 그랬는데
1: 그쵸.
0: 사실 아무리 난이라든지 벚꽃을 그려놔도 자꾸 쓰레기가 담기면 쓰레기통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투사적인 사람하고 계속 있다 보면 그 사람의 불안이라든지 그 사람의 분노가 어느 순간 내 삶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알아보는 굉장히 중요한 좀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1: 예.
0: 첫 번째는 그 사람을 만날 때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정말 기분이 너무 안 좋은 사람들.
1: 네.
0: 막 화가 난다거나.
1: 예, 예.
0: 막 내가 뭔가 비참해진다거나 내가 뭔가 무릎뜯긴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 게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감정의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내 감정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감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실질적이거나 정서적인 어떤 피해가 있어요.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가랑비에 옷 젖듯 계속 뭔가 피해가 누적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반복이 됩니다.
1: 네.
0: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프로젝트 말씀드렸는데
1: 네.
0: 작은 것부터 계속 뭔가 내 걸 이렇게 갈취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동료인데
1: 내 성과를
0: 응, 같이 하자 뭐 우리 같이 팀에서 같이 해보자. 근데 뭔가 자꾸 이렇게 내 걸 빼앗는 것 같은 느낌을 사실은 하다 보면 처음에는 뭐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누적해서 그게 보이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가 좀 나타나죠.
1: 그쵸.
0: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보는 게 핵심입니다.
1: 조별 과제도 마찬가지고.
0: 아, 네. 맞습니다.
1: 근데 또 그렇게 남 탓을 하고 그렇게 투사가 강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또 자기 방어를 위해서
0: 네.
1: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을 텐데
0: 네.
1: 이걸 또 겪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그걸 필터링을 해내야 된다라는
0: 네.
1: 거고요. 또 하나가 반대로 요거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곁에 있으면 좋은 사람 내 아. 기준은 어떨까?
0: 네.
1: 단순히 되게 취향 네. 좋아하는 거 많이 좀 겹친다 그런 네. 사람이면 나에게 좋은 사람인가? 이것도 맞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0: 저는 이제 예비 부부들을 예.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예비 부부들을 만날 때 이제 그런 부부 생활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워크샵이나
1: 네.
0: 아니면 상담이나 다양한 장면을 제가 볼 때가 있는데 저는 사람하고 되게 잘 맞는 포인트를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0: 이런 취향은 좀 달라도 돼요.
1: 그리고
0: 좀 쑥스러워하는 사람이거나 관계에 좀 적극적이거나 이런 건 괜찮아요.
1: 네.
0: 이런 게 좀 달라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 가치가 비슷비슷해야 돼요.
1: 핵심 가치?
0: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되게 관계적인 사람이에요.
1: 네.
0: 근데 그 상대편은 거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서 굉장히 관계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볼 거야 라고 해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버리면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강아지가 될까요?
1: 안 되죠.
0: 그러진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 공간, 그렇죠. 자기 공간에 들어가서 별로 관계하지 않고 그냥 게임하거나 자기 취미 생활하거나 밖에 어디 돌아다니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관계를 먼저 시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갈까, 뭐 할까 얘기해 보는 사람이 있어요.
1: 그렇죠.
0: 어떤 사람은 좀 쑥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1: 네.
0: 그런다 하더라도 둘 다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이 그런 것이 핵심 가치죠. 예를 들자면 내 종교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굉장히 강하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인간관계를 맺는데 종교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 여기에는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취향의 문제라기보다는 뿌리가 얼만큼 일치되고 있는가, 얼만큼 비슷한가, 얼만큼 허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근데 예비 부부라고 하면 이미 네. 결혼 날짜 받아놨을 수도 있고
0: 네.
1: 근데 그 핵심 가치가 안 맞다
0: 네.
1: 라고 하면 교수님이 지금부터 헤어지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0: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1: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0: 보통 예비 부부들은 네. 콩깍지가 이렇게 쓰여 있단 말이에요.
1: 다 좋아 보이죠. 일단 그때는.
0: 뭐든지 그냥 다 수용이 될 것 같은. 근데 그거를 알고 결혼하는 것과 모르고 결혼하는 건 달라요.
1: 그러니까 다름의 차이를 인정해야 하니까.
0: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을 거야. 우리는 결혼하면 다 괜찮을 거야 라고 결혼한 것보다 우리가 다르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 그리고 그 다름을 수용할 수 있는 기꺼이 내가 수용하려는 의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참다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하, 상대방과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출발하는 거예요.
0: 네.
1: 뭔가 성향이나 뭐 종교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인 그렇죠. 성향도 그렇고 그게 다르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0: 네.
1: 그거를 또 이제 내 취향대로 맞추게 하려다가 서로 갈등이 생기죠.
0: 그렇죠.
1: 괴로움만 커지고.
0: 네.
1: 이거를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어디선가 꽉 막혀있는 관계도 있을 수 있거든요.
0: 네.
1: 예비 부부 만나신 케이스 중에
0: 네.
1: 왜 저렇게 갈등이 커질까 이런 케이스는 혹시 보신 적 없으세요?
0: 엄청 많죠. 제가 맞아요. 심지어 기자님 제 주 그 전문 영역이
1: 예.
0: 부부 및 가족 상담이고요. 또 제가 오랫동안 부부 치료를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부들 참 제가 많이 만나는데요. 사실 제가 아까 10명 내외라고 그랬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통계에 보면 압도적인 1위가 배우자입니다.
1: 스트레스 1위.
0: 네, 스트레스 1위. 왜 그러냐면
1: 요즘에는 공감하신 분들 많겠다.
0: 네, 왜냐면은 요즘에 이 배우자와의 관계가 예. 왜 어렵냐면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긴 하지만 네. 사실 이 배우자는 남이거든요. 통계적으로 보면 유일한 남인 경우가 많아요.
1: 그렇죠. 성씨도 다르고.
0: 그렇죠. 뭐 부모님이 갖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요즘에는 입양 가족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지만 통계적으로만 보면 산술적으로 배우자는 유일한 가족 중에서 남이죠.
1: 원래 남이고 피도 안 섞였고.
0: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같은 걸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1: 애초에.
0: 네. 그 제가 보통 이제 최근에 부부에 관련된 어떤 워크숍을 했어요. 근데 어떤 상담자 분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듣고 계신 거야. 맨 앞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강의가 이렇게 좋으신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쉬는 시간에 저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막 눈물이 아까 이렇게 촉촉히 젖어 있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이 강의는 내가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었다.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잘못 온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관계에서 우리가 만약에 또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에서 이 관계를 우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걸 한번 정리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아프죠.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형제 자매도 다르잖아요. 부모님도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과 같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부모님이 다르죠. 보통 학교도 다르죠. 친구도 다르죠. 취향이 다르죠. 그냥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많은 그 사람을 내 마음 같았으면이라는 마음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집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100% 다른 건 또 아니에요. 다르다는 걸 인정하다 보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교집합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 교집 예를 들자면 우리는 영화 취향이 달라요. 영화 취향이 달라서 뭐 액션을 좋아하고 나는 드라마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영화 취향도 다 다르다. 데이트하기 아주 힘들다. 스릴러는 비슷할 수 있잖아요. 네. 저 사람은 양식을 좋아해요. 난 한식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취향이 다 다르다. 뷔페는 가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같이 하는. 그러니까 자꾸 교집합을 발견하려고 하는 어두운 밤하늘에서 자꾸 빛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그 교집합에 초점을 두고 계속 그것을 확장하려는 시도가 저는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1: 이 관계의 그릇.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뭐 엎어버릴 수도 없고 덜어낼 네. 수도 없는 존재가 사실 뭐 부부 관계일 수 있어요. 물론 뭐 이혼이라는 제도는 있습니다만 가장 마지막 수단일 테고 그 어떤 관계보다도 또 이제 가장 스트레스를 주고 하지만 또 지켜나가야 하는 또 가정일 수도 있겠고
0: 네.
1: 근데 또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상담자처럼 이 이야기는 나의 배우자가 들었으면 좋겠다 할 때 그 상대방도 어느 정도 개방성이 있어야
0: 네.
1: 교수님한테도 같이 찾아오고 할 거 아니에요.
0: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네. 워크숍을 들어왔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네. 내가 더 자원이 많다는 얘기죠.
1: 자원?
0: 네. 그러니까 안 오신 분보다는 오신 분들이 훨씬 결혼을 유지할 수 있고 결혼을 함께 구축할 수 있는 힘이 그 사람이 더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안 왔다라는 건 사실은 그리고 안 온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힘들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온 사람이 더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더 어려운 지경이 있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개연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들을 보통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렇게 여쭤볼 때가 많아요. 이렇게 힘든데도 18년 동안이나 17년 동안이나 이렇게 결혼을 유지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으냐.
1: 오.
0: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자식 때문에.
1: 그렇죠. 애 때문에 참고 산다.
0: 그렇죠. 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자기는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하셔가지고 아. 다시는 이혼하지 않겠다고 자기는 다짐을 했었대요. 그런 자신의 어떤 신념이라든지 아니면 애착이라든지 뭐든지 괜찮아요. 그런 걸 찾아 나간다는 건 다 자원이죠.
1: 거기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0: 네. 그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내가 해볼 수 있는 행동을 구축하는 것. 내가 손해인 것 같지만 내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면 관계는 상호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조금씩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합니다.
1: 벽창호 같은 사람한테도요?
0: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완전히 대화를 안 해요. 그냥 포스트에다 붙여요. 경제적인 것만.
1: 가끔 TV에 나옵니다.
0: 네. 그런 커플이. 그런 사람이
1: 예.
0: 있잖아요.
1: 예.
0: 그럼 제가 실제로 이제 했었던 사례인데 그분하고 이제 그런 제가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그 남편과 그렇게까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이유가 뭐냐.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혼하려고 여기 온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변호사도 아닌데.
1: 예.
0: 그래서 첫 번째 해볼 행동을 저하고 같이 정하기 시작했어요. 뭐였냐면 이분이 퇴근할 때 나 다녀왔어 라는 말을 다섯 번 이상 한다. 왜 다섯 번이냐면 퇴근을 한다는 게 주 5일 근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퇴근할 때 나 다녀왔어 라는 말을 다섯 번 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대화를 안 했던 사람에게 있어서 대화를 시도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1: 하루에 한 번이라도
0: 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럼 나 다녀왔어 다녀왔어 다녀왔어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남편도 뭐라고 할까요? 다녀왔어? 라는 말이 주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실제 그 사례에서도 나 다녀왔어 다녀왔어 하니까 그 남편도 말을 거니까 다녀왔어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새로운 물줄기로 가는 첫 번째 입구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제가 구성한 게 뭐냐면 퇴근할 때 나 다녀왔어 라고 구성을 하고 또 출근할 때 여보 나 다녀올게 라고 말을 했다고 한번 해보죠.
1: 네.
0: 근데 나 다녀올게 이것과 여보 나 다녀올게 이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1: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러면은 퇴근할 때도 하고 출근할 때도 하기 시작하고 또 언어가 뭐 자기 내 꿈꿔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조금씩 다정해지는 언어로 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점진적인 관계 회복의 신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할 얘기 있으니까 여기 앉아봐. 가 아니라
0: 네.
1: 우리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자.
0: 네.
1: 가 아니라
0: 네. 최악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가족 모임을 하는데 아버지가 야 불만 있는 사람 돌아가면서 얘기해.
1: 아 진짜 말 대화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0: 네. 오부신 얘기해봐. 가장 최악인 것 같아요. 관계에는 기본적으로 점진적이라 생각하고요. 이 관계는 상호적이어서 약간의 변화 포인트 너무 큰 것도 아니고 약간의 변화 포인트를 통해서 새로운 물줄기를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토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회사에서도 부장님들이 그런 경우 있습니다.
0: 네.
1: 자 지금부터 우리 부서에 대한 불만사 한마디씩 해보도록 내가 다 개선해 줄 테니까.
0: 네.
1: 하지 말자는 얘기죠.
0: 네.
1: 근데 부부 관계도 사실은 그렇다라는 거고.
0: 그렇죠.
1: 왜 한 하루 이틀 동안 싸워서 말 안 하다가
0: 네.
1: 다시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냥 네. 뭐 초콜릿이 됐든 요구르트가 됐든
0: 네.
1: 옆에다 쓱 갖다 놓는 거.
0: 그렇죠.
1: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라면서요.
0: 맞습니다.
1: 뭐다 네. 주웠다.
0: 네. 네.
1: 어려운 게 아닌데 사실 관계라는 게 살짝만 어긋나면
0: 네.
1: 다시 되돌리기가 왜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지 근데 또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0: 네.
1: 또 아까 그 좋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 밤하늘의 빛
0: 네.
1: 같은 사람이 있다면서요? 어떤 존재예요? 어떻게 해줄 때 밤하늘의 빛이 되는 거예요?
0: 저는 인간관계를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다 보니까 관계를 만나다 보니까
1: 네.
0: 이런 걸 좀 알게 됐어요. 인간관계가 엄청난 위기이기도 하고 또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죠. 인간관계는 양날의 검이어서 나에게 있어서 행복의 원천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인생에서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렸다면 의미와 가치를 찾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지금 집에 가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의 눈동자를 보면 그 눈동자 속에서 내가 잃어버린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어렸을 때 이렇게 옥상에서 그런 고추도 막 말리고 막 콩도 말리고 했었던 판상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 저는 이렇게 좀 누워가지고 이렇게 밤하늘의 별을 봤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친척 형들도 오면 같이 누워서 보기도 하고 또 저희 동네가 그게 좀 잘 보이는 또 지역이에요. 저는요 밤하늘에 좀 빛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쌍둥이 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쌍둥이 별은 뭐냐면
1: 예.
0: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아기가 잘 맞는 사람.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아기가 이렇게 맞는 사람이 굉장히 흔치
1: 있어,
0: 않아요.
1: 있어.
0: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부부 말씀드렸는데 부부들 중에서도 싸워도 이 아기가 잘 맞는 분들 있잖아요.
1: 공짜기 잘 맞는다고
0: 네. 이런 분들도 금방 풀려요.
1: 맞아, 맞아.
0: 심지어 제가 놀랍게도 20년, 30년 된 부부들도 너무나 행복하고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것은 서로가 아기가 되게 잘 맞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둘은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기가 안 맞으면 너무나 힘든 그런 갈등들이 많은 것을 저는 심심치 않게 목격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쌍둥이 별과 같은 사람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달빛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기관에서 예. 이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 힘들다고 하면 뭐라고 하냐. 근데 거기 100% 여자였는데 여성이셨는데 예. 어떤 분이 저한테 삿대질을 하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어쩌라고 그러시더라고요.
1: 왜.
0: 그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정신을 잃으셨나 봐요.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제가 남편인 줄 아시고 어쩌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1: 현주 교수님 워낙 재연을 잘해가지고
0: 네. 제가 쫄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1: 뭐 화가 많으셨나 보다.
0: 네. 제가 좀 개그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아, 여보나 좀 회사에서 힘든 것 같아. 그럼 아내가 뭐라 그래요? 나도 힘들어.
1: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또.
0: 당신만 힘든 거 아니야. 난 더 힘들어.

0: 힘들어. 솔직히 말해줄까? 어. 우리 애들도 다 당신 때문에 힘들어. 솔직히 말하면 어. 회사 사람들도 다 당신 때문에 힘들 거야.
1: 아니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0: 이건 달빛 같은 사람이 아니죠. 네. 달빛 같은 사람은 달빛은 항성이 아니잖아요. 그 위성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빛이 자신에게 있지 않죠. 네. 그걸 비추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빛은 그 사람에게 있고 그것을 아. 반영해주는 사람. 그것이 달빛 같은 사람입니다.
1: 스스로 빛은 못 내지만 네. 비추어주는 사람.
0: 네. 세 번째가 저는 북극성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북극성은 우리가 볼 때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부터 항해사들이 그 별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죠. 봤죠. 그러니까 북극성 같은 사람은 뭐냐면 내 존재를 긍정해 주는 사람. 어떤 면에서는 내가 바닥에 있을 때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저는 북극성 같은 사람이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하고 네, 네, 그 네. 물놀이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예. 근데 물이 이렇게 제가 튜브를 타고 있었는데도 네. 이게 발이 안 닿을까봐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네네. 이게 발을 이렇게 수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무서워서 막 이제 입술이 떨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보시고 튜브에서 저를 꺼내셔가지고 이렇게 저를 딱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무서워가지고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잡고 있잖아. 야 아빠 여기 허리춤밖에 안 와. 그러면서 헌주야 발을 한번 뻗어봐. 한번 뻗어봐봐. 괜찮은가? 아빠가 지금 잡고 있잖아. 보이지? 그래서 제가 발을 이렇게 뻗었는데 발이 닿는 거예요. 그걸 확인할 때 아버지의 눈빛이 그것 봐. 아빠 말이 맞지? 라고 했을 때 그 안전감, 그 편안함 이것이 북극성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정말 바닥을 칠 때 우리 자존감도 정말 썰물 같이 빠져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어떻게 보면은 변함없이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들. 이런 북극성 같은 사람은 우리 삶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세 번째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은 유성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 유성이요? 떨어지는 유성?
0: 네. 떨어지는 유성.
1: 네.
0: 사실 제가 그 이 유성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네. 이제 말씀드리는 바가 있는데 혹시 기자님 샤덴프로이데라고 들어보셨죠?
1: 프로이데 들어서 봤습니다.
0: 샤덴프로이데.
1: 네.
0: 이게 독일어인데 이게 이제 그 심리학적 개념으로 나타나고 나서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상응하는 단어가 없어가지고 그냥 샤덴프로이데를 그냥 써요. 근데 대한민국을 이걸 수입해서 들어와 보니까 우리나라는 또 이 상응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샤덴프로이드 되게 멋있는 말 같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쌤통입니다.
1: 우리나라 말은 있어.
0: 네, 우리나라 말은. 그러니까
1: 샤덴프로이드.
0: 네, 샤덴프로이드. 그러니까 타인이 잘 안 됐을 때 느끼는 어떤 기쁨이죠. 근데 반대로 말하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1: 네.
0: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인간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1: 그렇죠. 한정된 자원 가지고 경쟁하던 존재들.
0: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성과 같은 사람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위로해주고 함께하는 사람도 저는 좋은 친구라 생각하고 좋은 사람이라 생각해요. 근데 유성과 같은 사람은 뭐냐면 내가 잘 될 때 정말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1: 아.
0: 이거는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는 일이에요.
1: 그러니까 유성과 같은 사람이 나를 시기 질투하고 뒤에서 저 쌤통이다라고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0: 네.
1: 내가 잘 됐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줄 사람들.
0: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가 어디 좋은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한 거예요. 만약에 나는 취업도 못했다면 얼마나 질투가 나겠어요. 그래서 좋은 회사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는 건 당연한 감정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좀 가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야, 진짜 축하한다. 나도 진짜 가고 싶었는데 야, 부럽다 야. 너 진짜 축하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일생에서 거의 뭐 그런 친구는 거의 한두 손가락 안에 뽑아도 될 정도의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왜 간혹 축구 경기도 보면
0: 네.
1: 그 주전 선수 때문에 주전으로 뛰지 못하는 후보 선수가
0: 네.
1: 혹은 그 경쟁 상대인 선수가 같은 포지션에서 골을 넣었을 때 진심으로 달려가서 안아주는 선수들
0: 네.
1: 약간 그런 존재가
0: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의 그 얼굴은 굉장히 빛나죠. 그러니까 유성과 같은 존재는 어떻게 보면은 본성을 벗어나서 그 사람을 축하해 준다고 하니까 내 인생의 정말 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리해 본다면 쌍둥이 별 같은 존재, 또 달빛 같은 존재, 북극성 같은 존재, 유성 같은 존재. 이 한 사람이 이 네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는 흔치 않고요. 이 네 개 중에 어떤 하나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인생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귀인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이렇게 들으시는 이제 시청자분이나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전화하셔서 그런 사람이라는 걸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토대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쌍둥이 별, 달빛, 북극성, 유성까지.
0: 네.
1: 그러니까 이 네 종류의 사람이 다 없더라도 이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네.

0: 사실 좀 흔치 않을 것 같기는 해요.
1: 네.
0: 근데 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누구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1: 네.
0: 평소에라도 떠올리고 감사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되게 좋겠네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이런 거를 의식하지 않으면 몰라요.
1: 네.
0: 고마운 것도 잘 모르고 사실은. 네. 그러게요. 교수님도 이런 분들이 주변에 그러면 다 있어요?
1: 저는 다 있죠. 네.
0: 없을 수도 있는 거죠?
1: 없을 수 있죠.
0: 나쁜 거는 또 아니고.
1: 그럼요.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서로가 그런 관계가 되어가면 됩니다.
0: 내가 먼저.
1: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관계는 상호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호기심을 갖고 호감을 갖는데 그 사람이 날 미워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관계는 상호적이어서 내가 달빛 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 또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0: 있어요. 사실 여기까지 듣고 한 번쯤은 나부터도 돌아봐야 하는 게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은 누가 있나 내 주변에 왜 좋은 사람이 없나라고 생각하는 동안에
1: 네.
0: 나는 누군가한테 그렇게 따뜻한 존재인가를 되돌아봐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나부터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1: 네.
0: 그게 물론 모두에게 다 그럴 필요는 없는 거고요.
1: 네.
0: 좀 어떤 노력부터 좀 해보면 좋을까요?
1: 저는 첫 번째는 네. 호기심인 것 같아요.
0: 호기심이요?
1: 네. 제가 어떤 영업 분야에서 정말 탁월한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0: 네.
1: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근데
0: 뭐 보호망, 뭐 판매왕
1: 그런 거죠.
0: 네.
1: 근데 이제 진짜 뛰어나신 분이신데 그분이 네.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저를 이제 처음 만나시고 나셔서 두 번째 만났을 때 제가 영화 보고 온 거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시면서 그 영화 어떠셨어요? 라는 거를 처음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걸 기억하신 거예요.
0: 상품 얘기부터 하는 게 아니라.
1: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다라는 거. 그런데 그런 분들 꽤 많나요, 저는. 머리 자르셨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저번에 그때 그 강의하셨을 때 그 집 가신다고 그랬는데 그 음식점 어떠셨어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공통점들 사이에서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0: 그럼 또 이제 호감을 갖게 되죠.
1: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 점은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강력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진실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실 옷도 뭐 멋지게 입으려고 하고 좋은 어떤 뭐 여행도 가서 막 SNS 올리고 막 이런 방송도 우리가 지금 촬영하고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지의 발로 아닐까요?
0: 마음에 있는 거죠.
1: 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더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은 매우 흔치 않다. 그런 점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본다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호기심을 갖는다라는 건 그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이 된다라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0: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보려는 노력.
1: 네.
0: 진실성을 바탕으로.
1: 네.
0: 또 공감을 하려는 노력.
1: 네.
0: 물론 이것도 이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에이, 저 사람들 차 팔려고 그러는 거지. 보험 팔려고 하는 거지.
1: 네.
0: 뭐 중개하려고 하는 거지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1: 네.
0: 사실 이거는 아주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1: 네.
0: 그 진실성 여부를 또 알 수 있게 되죠.
1: 사실 그 요즘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첫인상으로 사람을 뭐 본다. 근데 그런 연구들은 좀 과장된 거예요. 그게 뭐 사진에서 이렇게 웃는 사진 보고 뭐 호감이 있고 비호감이 있고 뭐 이런 연구들이 많거든요.
0: 뭐 0.3초 만에 판단이 된다고
1: 네, 그렇지 않고요.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마라톤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커뮤니케이션, 뭐 좋은 다정한 뭐 소통법 필요하죠. 근데 그거는 아무리 좋게 봐야 소금이나 후추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물이 맹물인데 소금 넣으면 그냥 소금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육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도와 관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호기심을 갖는 것이 말을 연습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래서 사람한테 진국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그래서일까요?
1: 네.
0: 그 근본적인 걸 좀 봐야 된다는 거고
1: 네.
0: 또 내가 누군가한테 진국으로 보일 수 있는가.
1: 네.
0: 그러니까 내가 먼저 또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건데. 사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해도 그 인간관계
1: 네.
0: 표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내 안에서의 갈등 또 문제가 시작될 수도 있잖아요.
1: 네.
0: 나에 대해서도 좀 알아나가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요? 스스로.
1: 그렇죠. 그 혹시 기자님
0: 예.
1: 그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있죠.
0: 네네네.
1: 내 속엔
0: 내가 너무도 많아.
1: 내가 너무도 많아서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0: 의미 하나던가요?
1: 네. 그런가요?
0: 아, 죄송합니다. 줄 알았습니다.
1: 네.
0: 제, 농담이에요.
1: 네. 네. 제가 그 좀 굉장히 쑥스러운 이야기인데 네. 제가 어린 시절 때 그 네. 꿈이 가수였습니다. 노래를 못해가지고
0: 심리 상담가가 된 게 네. 네. 잘 되신 겁니다.
1: 네, 저희 어머니가 안 하길 잘했다고, 넌 고음이 안 올라간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요, 그 내 안에는 여러 감정이 있죠. 근데 그 감정에 저는 세 가지 층이 있다고 생각해요.
0: 네.
1: 그러니까 1층, 지하 1층, 가장 심연인 지하 2층이 있죠. 1층은 저는 완벽주의자 감정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0: 남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1: 네. 그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는 거. 더 사회성 있고 더 싹싹하고 더 순응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고 굉장히 좀 모든 일에서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모습.
0: 네.
1: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가면과 같은 페르소나 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지하 1층은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0: 어둡겠죠.
1: 어둡죠. 지하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내려가게 되는 입구는 언제 열리냐면 이 1층의 모든 노력들이 무너질 때. 예를 들자면 때. 누군가로부터 내가 미움을 받았을 때, 내가 실직을 했을 때, 내가 경제적 어려움이 왔을 때, 뭔가 사람으로부터 배제되거나 소외됐을 때, 그런 어떤 1층으로서 완벽주의자 감정이 깨질 때 그 틈 속에서 지하 1층으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지하 1층에 누가 사냐면 이른바 도망자 감정이 삽니다. 이 도망자 감정은 정신없이 뭔가 뛰어다녀요.
0: 네.
1: 근데 이 도망자 감정 옆에는 불안으로, 안개가 자욱한 불안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이 도망자 감정은 누구를 소환하냐면 또 완벽주의자를 소환하죠. 왜냐하면 내가 불안하니까 완벽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촌역을 가다가
0: 예.
1: 크게 한번 넘어진 적 있어요.
0: 사람 많은데서요?
1: 네. 겨울에 빙판에서. 근데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크게 넘어졌는데 아무도 안 봤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 순간 아픈 거 모르죠.
1: 네.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의 무대처럼 이렇게 둘러싸여 있더라고. 웅성웅성하면서 너무 크게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무렇지 않은 척 이 네. 안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0: 네네네.
1: 그 건물 사이로. 이 들어가는데 거기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저 아저씨 발에 피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불안하다 보면 이 도망자 감정은 사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완벽주의자 감정을 자꾸 소환하죠. 그래서 완벽주의자 감정과 도망자 감정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불안하니까 완벽해지려고 하고 또 완벽해지는 게 깨지면 또 불안이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양측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도망자 감정은 밑에 어떤 자신을 부르는 괴물과 같은 괴성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게 가장 심연의 감정이라고 하는 지하 2층 감정, 그림자 감정이고요. 거기에 문을 따고 들어가면 이제 지하 2층인 그림자 감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요, 괴물과 같은 소리라고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잖아요.
0: 네.
1: 그래서 보통 제가 상담이나 심리치료 이런 걸 할 때도 이런 걸 굉장히 안전하게 해서 뭐 심상기법이나 비니자 기법이나 역할극이나 이런 걸 토대로 그 밑에까지 내려가는 작업을 실제 합니다. 그럼 지하 2층인 그림자 감정에 이제 다다르게 될 때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괴물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오래 있었던 한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막 괴물처럼 울부짖은 게 아니라 울고 있었던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책에는 그렇게 적어놨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저씨, 저 오랫동안 여기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아이. 저는 그 감정, 그 그림자 감정을 일컬어 존재의 감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편으로 이 슬픔이죠. 사실 지하 2층의 감정은 이 슬픔을 내가 충분히 인식하고 안전한 사람에게 우리가 충분히 표현해야 그 슬픔에 잠식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책에 좀 수록을 해놨습니다.
0: 그러니까 내 안에 있던 그 어둠,
1: 네,
0: 어떻게 보면은 그 어둠 속에 숨어 있으려고 하는 괴물 같은 존재가 아니라,
1: 네,
0: 빛을 기다리고 있는 어린 아이였다.
1: 네,
0: 그걸 막히 역할극 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것도 다들 눈물 흘리는 거 아닙니까?
1: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너무 강렬하게 하면 안 돼서 처음에 이제 발판 잡고 조금 내려갔다 올라오고
0: 서서히.
1: 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해결된 감정이죠. 그 미해결된 감정은 근데 깊이에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을 내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수용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근데 이런 1층에는 완벽주의자의 감정, 지하 1층에 도망자의 감정, 지하 2층에 그림자의 감정, 이게
1: 네.
0: 심리적으로, 멘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에게 이게 있다는 거죠.
1: 아, 그렇죠. 이건 병리적인 거라기보다는 감정의 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걸 학술적으로 용어로 말하자면 표면 감정, 이면 감정, 심층 감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그래서 이것도 참 배울수록 신기하고
1: 네.
0: 재밌고 또 더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오늘 관계의 그릇이라는 책을 이현주 교수와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1: 네.
0: 하나를 마지막으로 직접 낭독을 좀 부탁드리려고 하거든요.
1: 네. 화분은 꽃을 담고 꽃은 화분에 담긴다.

0: 관계도 그렇다. 때로는 비워내고, 때로는 다시 심고, 때로는 누군가의 계절이 되어주면서 우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관계의 그릇이 되어간다.
1: 관계의 그릇, 연세대 미래융합연구원 이현주 연구교수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록 마치고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해오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교육을 받고 인권 강사로 강의를 하고 있는 이정진입니다. 저는 지체장애이고요. 인권 강사 교육은 인권을 올바로 이해하고 가르치며 현장에서 인권을 실천하고 옹호할 수 있는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양성된 강사들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노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비장애인에게는 당연하고 일상적인 권리들이 장애인에게는 먼 이야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현재 강원 영동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고 조금 전 9시 20분에 강릉과 동해는 호우경보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 최고 150mm 이상의 비가, 경상권 동해안과 북동산지 최고 120mm 이상, 제주 산지 20에서 70, 일부 경상권과 제주 해안 5에서 40mm의 비 예보가 있고요. 수도권과 내륙은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으로 풍랑특보가 발효된 제주 해상과 남해상은 물결이 매우 높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 해안은 강풍특보와 함께 강한 너울이 유입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오늘 이렇게 동해안을 뺀 전국 대부분 폭염경보와 주의보,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곳이 많고, 서울은 밤새 7일 연속 열대야로 기록이 됐는데요. 오늘 낮 기온 서울이 어제보다 3도 낮은 35도, 광주, 대구 35도 같은 기온 예상되고요. 세종, 대전 36, 부산이 33, 강릉 27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폭염의 강도가 약간 꺾이긴 해도 당분간 낮에는 34도 안팎의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도 동해안을 제외하면 대부분 높거나 매우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33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3: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강릉에 시간당 7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어 침수 피해 대비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전 9시 12분 현재 강릉시 용강동에 직전 1시간 동안 70.1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호우경보는 강릉에, 호우주의보는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양양 등에 내려졌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외유성 출장에 배우자 수행 직원이 동행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최근 선관위가 노 전 위원장의 해외 출장 중 배우자를 수행하는 전담 직원을 배치했다는 자료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직원은 출장 보고서에 공식 일정에 참석한 것으로 명시됐지만 실제로는 노 전 위원장 배우자의 비공식 관광 일정에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오후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로부터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6시간의 회의 동안 전폭적인 공급 확대와 이에 대한 신속 실행 방안이 폭넓게 개진됐으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한성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을 향해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재차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서울 주택공급 부족 책임을 자신에게 돌린 데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어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 시장 재임 기간 착공 물량이 급감했다며 오세훈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 시장은 서울의 공급 기반을 무너뜨린 것은 박원순 시장이었으며 민주당 시정 10년 동안 389개 재개발과 재건축이 해제됐고 그 결과 서울은 43만 호의 공급 기회를 잃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제주와 인천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8명은 오늘 오전 10시 제주, 오후 4시 인천에서 각각 합동 연설회를 진행합니다. 경선 결과는 인천에서 한 번에 발표됩니다. 그제 하루 전국적으로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1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15일 이후 파악된 온열 질환자 누적 인원이 2,872명, 사망자가 23명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제 온열 질환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7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43명으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온열 질환자들의 77.3%는 남성이었으며 34.1%는 65세 이상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90대 여성과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두 사람은 모녀 관계로 모두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연기가 번지며 아파트 주민 40여 명도 대피했습니다. 10대 아들이 말다툼 중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10대 A군은 어제 오후 8시 30분쯤 부평구 삼산동 아파트 집에서 40대 어머니 B씨와 말다툼 중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은 범행 후 자진 신고했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군을 존속 살인 혐의로 체포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목함 지뢰가 인천 강화 해안에서 잇따라 발견돼 강화군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인천시 강화군은 지난달 27일 강화군 내가면 황천포구 선착장 인근에서 바다에 떠있는 목함 지뢰 3개를 군 당국이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까지 강화군 일대에서는 모두 12개의 목함 지뢰가 발견됐습니다. 오픈 AI가 ChatGPT 무료 이용자에게도 최신 인공지능 모델을 무제한 제공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동해안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전 강릉 지역에는 시간당 7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6도에서 37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성훈이었습니다. KBS.

0: KBS 뉴스월드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오원종입니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조금씩 풀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선박 통항 방안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여전하고 중동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란과 오만의 호르무즈 협상이 중동 사태 긴장을 낮추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인사이트 코리아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 네, 할아버지 할머니 살해하고 나서 학교로 와서 교직원에게 총기를 난사하면서 다섯 명이 사망했습니다. 태국 경찰에 따르면 눈탄불이 쬐이는 뎁시리 눈탄불이 스쿨에서 이 학교 다니는 14살 중학생이 자신의 집에서 할아버지의 권총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살해하고 나서 수킬로 떨어져 있는 학교로 와서 총격을 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으로 교사 등 교직원 5명이 숨지고 2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태국 총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1: 네.
0: 지금 9명이 위중한 상황이라서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용의자는 학교에서 최소 26발의 총격을 가했다고 하고요. 현장에 탄피 26개 그리고 발사되지 않은 실탄 34발이 발견이 됐습니다. 용의자는 총을 난사하고 나서 학교 건물 3층으로 올라가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농성까지 벌였다고 하는데요.
1: 네.
0: 경찰이 현장에 진입을 한 것을 막으려다가 결국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어떻게 또 할아버지가 권총을 갖고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
0: 무슨 미국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태국에서 이런 일이 더 충격적입니다.
1: 네.
0: 네.
1: 자, 다음 소식입니다. 취임 이후에 한 번도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위독하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네요.
0: 네. 근데 이게 이란 반체제 매체인 이란 와이어가 보도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감안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위독한 상태로 내각 인사들과 전혀 접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매체는 페데스키안 행정부의 정통한 익명 소식을 이용해서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매우 위독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1: 네.
0: 소식통들은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현재 매우 위독한 상태이고 언제 사망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소문이 이란 정부 안에 파닥에 퍼졌다라고 전했는데요. 모스타바 하메네이는 아버지인 알리 하메네이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고요.
1: 네.
0: 그리고 2월 달 전쟁 시작하고 나서 그때 공습 때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모습 드러내지 않았습니다만 뭐 뉴스 앵커를 통해서 성명은 여러 차례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서 페데스키안 대통령이 지난 5일날 국영TV와 인터뷰에서 현재 최고 지도자와 소통이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1: 그리고 이제 중동에서는 이른바 이슬람판 나토로 불리는 새로운 방위협정이 체결됐다는 소식이 들렸네요.
0: 네.
1: 어떤 나라들이 이게 손을 잡게 되는 겁니까?
0: 네, 순위파를 대표하는 세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파키스탄이 손을 잡았습니다. 중동 내에서 미국 최대 군사 파트너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나토 동맹국인 튀르키예 그리고 인도, 이스라엘, 북한과 함께 비공식 핵 보유국인 파키스탄을 대표하는 이 세 나라가 같이 합쳐지면서 3자 방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1: 네.
0: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그리고 샤리프 파키스탄 대통령이 총리가 7일 날 이슬람 성지인 사우디 메카에서 만나서 메카 공동방위협정에 서명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협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을 세 국가의 모두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고 공동 대응한다는 건데요.
1: 네.
0: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동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대응하도록 하는 나토 조약의 핵심 집단 방위 조약 5조와

0: 세 나라를 하나로 묶는 형제 그리고 이슬람연대를 바탕으로 해서 번영의 미래를 추구하는 협정이라고 설명했고요. 특히 체결한 공식 날짜를 이슬람력인 1448년 2월 24일로 표기하면서 이슬람 색채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사우디는 오일머니를 가지고 있고요. 튀르키예는 방산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나라가 합쳐지면 인구 3억 8천만 명의 이슬람판 나토가 출범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네. 알자제라 방송은 세계 최대 이슬람 세 나라를 하나로 묶는 새로운 안보체제 시작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이란 전쟁 발발 6개월 접어들면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지금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요. 또 세 나라 모두가 이슬람 순위파가 인구 절대 차지하기 때문에 시아파 맹준 이란 간에 굉장히 좀 불편한 관계에 놓인 나라들입니다. 이란 전쟁을 계기로 해서 기존의 안보 질서 한계를 절감한 이 세 나라가 저마다의 계산법에 따라서 결국 손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란을 공습한 미국을 돕다가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당한 사우디는 원유 수출이 굉장히 위험해졌기 때문에 이를 네. 피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미국이 사드, 페이트롤 요금 기사를 고갈로 중동 방어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독자적인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 세 나라가 손을 잡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1: 이제 전에는 이제 미국이 다 지켜줄 거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공격을 받는 그렇죠. 수다 보니까 네. 이란 전쟁이 또 중동 정세를 많이 또 변화시키고 있네요.
0: 맞습니다.
1: 자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일단 출생 시민권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원정 출산을 단속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네.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원정 출산만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관한 산모의 자녀 그리고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 정부의 공무원인 경우에 있는 자녀들 부모 중에 한 명이 테러 단체 규정한 집단이나 적성국에 속속된 분류되는 인물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은 시민권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네. 한 겁니다. 그러면서 출산 관광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거나 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은 영구적으로 미국 입국이 금지될 것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정 출산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도와준 단체 개인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 차원의 조치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출생시민권은 남북전쟁 직후에 노예 자녀들이 시민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걸 기반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면서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의 제도에 걸린 건 6월 말에 연방대법원 판결 때문인데 아주 유감스럽다라고 저는 밝혔습니다.
1: 그래요. 이제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차례 네. 공약부터 시작해서 이 철저하게 지금 약간 반이민 정책으로 나가는 네,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 6월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 출생시민권 제한에 대해서 수정헌법 위반했다 하면서 네. 제동을 걸었잖아요. 그런데 네. 이번 행정명령은 그때 나온 명령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0: 네. 약간 진짜 사실 약간 달라졌습니다. 네. 말씀하신 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불법 또는 임시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 태어나는 자녀에게 시민권을 줄 수 없다라면서 행정명령을 서명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은 이 행정명령이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한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 시민이라고 명시한 수정헌법 14조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 빼버리고 출산 목적으로 들어오는 입국을 막아버리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 이 부분만 딱 규정해가지고.
1: 원천 차단하겠다?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출산 목적 온 사람 다 안 돼 무조건. 예, 예.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사실 똑같은 내용인데 행정명 성격이 바뀐 겁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다시 한번 서명을 하게 된 건데 예. 특히 이제 외교관이나 주재원 비롯해서 관광, 유학, 취업을 목적으로 비이민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있는데 생활하는 동안 자녀를 출산해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원칙적으로 맞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행정명령을 소급 적용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과거 원정 출산 연루자에게도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담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거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되면은 비이민 비자를 심사하는 과정도 더 까다로워질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는 거죠. 너 혹시 출산을 오는 건 아니야?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 그럼 뭐 임신한 여성들 같은 네. 경우 원수적으로 뭐 못 오게 하겠다. 그럴 수가 있겠네요. 네.
0: 그래서 외교관, 기업 주재원, 유학생 등은 미국 체류 중에 자녀를 출산하더라도 부모 모두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 출생 시민권 보장 대상에서 빠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거다. 이런 해석도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부자들이 미국에 와서 출산한다 이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되는데 이거 굉장히

0: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 원정출산 현황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간 미하원 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목적으로 여행하는 외국인 임산부들이 주로 중국과 러시아 출신이 많기 때문에 잠재적인 국가 안보 그리고 선거 공정성 위협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차단해야 된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이제 대법원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행정명령 역시 마찬가지로 물론 지난번보다 범위가 좁아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출생시민권 제한을 하긴 건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수정헌법 14조 위반으로 소송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미국 언론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미국의 이민정책연구소의 통계를 보면 해외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연간 2만 2천에서 2만 6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생시민권 제도가 폐지되면 미국 내 미등록 이민자 수가 연평균 25만 5천 명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북아프리카의 스페인령이죠. 세우타에
0: 네.
1: 이주민이 이제 대규모 몰려들면서 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0: 네,
1: 이
0: 맞습니다.
1: 사태를 계기로 이제 스페인과 이탈리아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요.
0: 네. 이탈리아가 오는 9일까지 스페인에 대해서 국경 제한을 풀지 않으면 이탈리아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모로코에 붙어 있는 스페인 자치령입니다.
1: 네.
0: 세우타라는 곳으로 7만 2천 명의 주민이 갑자기 몰려드는 사태가 발생했고요. 그러자 이탈리아가 유럽연합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쉥겐 조약에서 스페인을 빼버리겠다고 말한 겁니다.
1: 아, 스페인 국민은 이탈리아 국경 넘어올 때 자유롭게
0: 네,
1: 못 넘어오게 하겠다.
0: 네, 네 그렇게 한 겁니다.
1: 네.
0: 스페인 정부는 세우타가 쉥겐 조약 적용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세우타로 무단으로 진입한 이주민들이 쉥겐 지도로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난민 이주민 대부분이 모로코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이렇게 국경을 통제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 스페인 국민들을 차별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1: 예.
0: 스페인은 최근 수년간 이탈리아 유입되는 무단 입국자 수가 스페인의 두 배였다라고 정했는데요. 그러니까 스페인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도 많이 건너간다. 그러니까 꼭 스페인 왔다가 유럽으로 건너간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세우타 사태 때문에 좌파인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그리고 죄송합니다. 우파인 조르자 멜론 이탈리아 총리 간의 관계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탈리아 정부가 8월 15일까지는 이탈리아에 대한 안보 및 테러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 않았기 때문에 스페인 국경 넘어오는 제3국적자에 대해서 쉥겐 조약 중단을 제거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0: 스페인 치안 당국은 오는 15일에 세우타로 사람들이 대거 몰려들 것이라는 소셜미디어 글이 있어서 이걸 조사를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좀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지 아직까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1: 네. 자, 그리고 내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주자들을 겨냥한 온라인 허위 정보가 확산되고 있는데
0: 네.
1: 이게 이제 러시아와 연계된 세력의 소행이다 이렇게 의심받고 있다면서요.
0: 네. 요즘 뭐. 인터넷 소문 때문에 이민자도 넘어오고 지금 이렇게 약간 가짜뉴스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일간지 르몽드지 보도에 따르면 범 여권의 에두아르 필립 전 총리 그리고 중도 좌파 정당의 플라스 대표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공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프랑스 언론사의 로고를 도용한 가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뭐 동영상에다가 헤드라인까지 해서 신원 미상의 계정에서 발신된 여러 가지 글들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그 그릭만 대표 같은 경우는요. 배우자인 유명 기자가 남편의 지지를 높이게 해서 언론사에서 뇌물을 제공하려다가 뭐 잡혀갔다. 이런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고 프랑스의 디지털 외세 개입 감시 기구인 비지놈은 이런 작전이 친러 성향의 네트워크들이 움직이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히 이제 그릭스만 대표가 러시아 정권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비판했었다고 하는데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탈 전 총리도 러시아 정권이 자신과 같은 후보들 대상으로 계속해서 간섭 작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특히 이제 녹색당 좌파 진영 후보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녹색당의 대표도 SNS 통해서 허위 정보 유포에 있어서 훨씬 더 조직적으로 그리고 또 일상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다면서 외세 개입이 점점 커지게 되면 프랑스 정치가 좀 위험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근데 지금 X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는 X글에서 여러 프랑스 대표들이 말하는 거에서 프랑스를 배신한 죄로 그의 활동을 중단시켜야 된다면서 또 과격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발언이 나오는 이유가 프랑스의 극우 정당 후보들을 지지하기 위해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마린 르펜 의원입니다. 국민연합의 지금 대선 후보로 나선 사람인데 이 사람 극우 성향이고 극우 성향 후보들을 당선시키려고 이런 뉴스가 나온다고 하는데 하지만 국민연합 측에서는요. 프랑스 내에서 러시아 개입은 체계적으로 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면서 반박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위클리 핫 이슈 조윤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자, 인사이트 코리아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란과 오만의 호르무즈 협상과 함께 현재 중동 정세 짚어보겠습니다.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박현도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이란과 오만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 방안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합의안의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1: 주요 내용은 일단 뭐 MOU에서 말한 것처럼 한 60일 동안에는 비용을 받지 않으면서 양국이 이 통행 그 선로를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때는 네. 상행선이나 하행선이나 전부 다 원래 오만 쪽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만 쪽을 통과해서 이란 영역으로 들어가고 이란 영역에서 오만 쪽으로 들어와서 나오는데 그거를 뭐 들어가는 선은 이란 선 이란 쪽으로 하고 나오는 선은 이란에 가까운 오만 쪽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뭐 어떻게 보면 자기 구역도 정하는 거네요.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사실은 오만 쪽이 바다가 훨씬 더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박이 다니기가 좋은데 이란 쪽은 사실 그렇게 깊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그쪽 그렇게라도 지금 뭐 합의안을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협상은 괜찮은데
0: 예.
1: 이제 협상을 통한 다음에 이란에서 혁명 수비대가 여기에 지금 딴지를 계속 걸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0: 그래요. 그러면은 혁명수비대는 네. 뭘 원하는 겁니까?
1: 그 혁명수비대는요, 그 통행 라인들을 두고,
0: 예.
1: 그렇게 정했다 하더라도, 이란이 일단은 양쪽을 다 통제를 해야겠다. 즉, 그 이란의 통제권을 미국에서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돈을 받겠다. 예, 돈을 받는 것도 처음부터 시작부터 받겠다. 그죠? 60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받겠다. 그리고 미국이 역봉쇄를 풀어라. 지금 현재 나가는 거를 미국이 막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미국이 역봉쇄를 풀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이란이 석유를 수출하는 거, 그 길을 터라. 그러니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죠. 그런데 미국은 지금 입장이 확실합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돈 내고 나가는 거는 미국에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0: 예.
1: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처음부터 돈을 받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될 가능성이 있죠.
0: 그러면 이란과 오만이 협상을 벌이는 거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페지스칸 대통령 측하고 협상을 네. 벌이고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페지스칸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이제 외교부 외교장관 아락치 장관과
0: 네네.
1: 그다음에 국회의장인 갈리바프가 중심이 되는 협상파들이 하는데
0: 예.
1: 이 협상파들이 지금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락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란 내외에서 탄핵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락치 장관 너가 지금 하는 거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멋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다 조사를 해놨다. 그래서 탄핵하려고 그러고 협상파들의 입지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오만과 협의를 해놓고도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0: 그러면 뭐 혁명수비대는 입장이 굉장히 강경하고 그러다 보니까
1: 네네.
0: 이제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와 소통이 매우 어렵다라고 밝혔고
1: 네네.
0: 최근에 이제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위독하다라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내부 권력 혼선에서 나온 보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1: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 당연히 이란의 그 보수 쪽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0: 예.
1: 절대 하지 않죠. 뭐 모주타바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게 맞는 거고요. 보수파에서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혁명수비대는 모주타바의 신상에 변화가 있다는 얘기는 혁명수비대가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0: 네. 그러니까
1: 이란 헌법을 우리가 보면은요. 이란 헌법에서 우리는 대통령이 군통수권을 가지고 있는데
0: 예.
1: 이란은 군통수권을 그게 혁명수비대든 일반군이든 전부 다 최고 지도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혁명수비대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0: 그렇죠.
1: 따라서 혁명수비대는 무조건 최고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보도들은 혁명수비대에게 좋지 않은 보도들이잖아요.
0: 예.
1: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말 그대로 최고 지도자가 그 문제가 있다 그러면 혁명수비대 니네들은 어디서 무슨 권리로 니네들이 마음대로 하느냐
0: 그렇죠.
1: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도들은 혁명수비대에게는 좋지 않은 보도입니다. 그리고 최고 지도자를

0: 지금 사실 폐지시킨 대통령이 그전에는 처음 전쟁 초기에는 아, 자기가 폐지시킨 대통령 말로 최고 지도자를 만났는데 정신도 온전하고 그랬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도를 보면은 처음으로 만났는데 얼굴도 보지 못하고 목소리만 들었는데 그 목소리도 맞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외교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최고 지도자를 본 사람은 두 명밖에 없고 자기는 본 적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1: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권력 투쟁이 조금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0: 안에 얘기죠. 목소리들이 크죠. 근데 사실은요, 예. 이제 우리가 권력 투쟁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게
1: 예.
0: 권력 투쟁이라면 좀 둘이 좀 힘이 좀 그 막상막하여야 되잖아요. 근데 뭐 압도적으로 뭐 몰리는 평양수비대의 보수 세력이 완전히 밀리기 때문에
1: 네네.
0: 저는 갈리바프 그 국회의장도 그렇고 뭐 네. 아라치 장관은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그냥 공무원이에요.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1: 네네.
0: 예, 그러니까 뭐 아라치 장관은 뭐 아무리 힘이 없죠.
1: 아, 그럼 그러니까
0: 본인 말대로 자기는 시키는 대로만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갈리바프가 네네. 무너지면 무너지겠지.
1: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협상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그러면 네. 지금 이란의 외교 안보 정책은 실제로
0: 네.
1: 누가 결정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0: 밀실에서 했다고 봐야겠죠. 최고 지도자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혁명수비대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아, 말씀드리고 점점 더 희망이 사라지는데.
0: 지금 뭐. 희망 가지셨어요?
1: 예, 아, 그렇죠. 왜냐면 이제 뭐.
0: 네.
1: 경제 문제도 그렇고, 지금 네네. 전 세계가 좀 이란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0: 네네.
1: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전쟁이 곧 끝날 것이다. 이렇게 낙관을 하고.
0: 네.
1: 그러다 보니 뭐, 어제 주식시장도 뭐, 조금 다시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

0: 전략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부인을 했잖아요.
1: 네네.
0: 근데 이제 뭐 주요 미사일 재고가 크게 줄어서 미군의 군사작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보도는 계속 잇따르고 있고.
1: 네.
0: 실제로 지금 미군 상태가 어떻습니까?
1: 그 뭐 탄핵 부족하다는 얘기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0: 네.
1: 근데 이번에 왜 불거지냐면요. 아, 여러 생각으로 보면은 미국 군부에서 대통령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언론 쪽에 흘린 게 아닌가 합니다.
0: 아.
1: 예, 사실은 부족하긴 하거든요.
0: 네네.
1: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뭐 지난달부터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그 무기를 전부 다 이란에 쓰면은 부족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란과 전쟁에만 몰입을 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0: 그렇죠.
1: 다른데, 네.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만은 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든지 뭐 다른 방법이 생기면 미군을 투입해야 되는 상계가 되는데, 그런 것을 무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무기가 없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군부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0: 그렇죠. 지금 군부 내부에서는 뭔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거고.
1: 네네.
0: 그래요. 협상도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뭐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협상이 잘 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는데, 그러면 이란 측에서 또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미국이 다시 공격할 경우에는 중동의 미군 기지는 물론이고 미국을 지원하는 주변 국까지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실제 확전 가능성까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1: 아, 그거는 사실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0: 예.
1: 뭐를 하더라도 이란이 미국을 믿지를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휴전이 아니라 종전을 계속 얘기하는 거는 미국을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걸 보여달라 이거고요.
0: 예.
1: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은 열릴 수는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 상황이 잘 되면 최소한 60일이라도요.
0: 예.
1: 그런데 문제는 60일 이후가 또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란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MOU를 할 때부터도 미국이 다시 공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0월 달쯤에 공격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빨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믿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완전한 종전.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0: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강경하잖아요.
1: 네, 강경하죠.
0: 트럼프 대통령이
1: 또 이번에도 뭐 안 되면은 또 때리겠다고 그러는데 자꾸만 이제 때리겠다는 말을 하면서 때리면은 그나마 그 말이 효과가 있는데 못 때리잖아요.
0: 그렇죠. 때리면 또 본인의 뭐 중간선거부터 해가지고 걸리는 게 많으니까. 미란인 그걸 워낙 잘 알고 있네요.
1: 그럼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은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파키스탄 그리고
0: 터키하고
1: 같이 방위 조약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건드리면 만약에 이 세 나라 중에 어느 한 공격을 받으면 거기에 다 참가를 해서 막아주겠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0: 지식. 이슬람판 나토인 거죠.
1: 그렇죠. 이슬람판 나토입니다. 네.
0: 근데 이 협정이 이제 이란을 억제시키거나 뭐 협상을 좀 더 잘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효력이 있을까요?
1: 일단은 뭐 하나의 옵션을 거둬놨으면 좋긴 하는데 거기서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파키스탄하고 그런 국방 조약이 있는데 지금 뭐 예를 들면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고 있고 사우디가 공격받을 때 파키스탄이 움직이냐 이거죠. 말로만 조약이지 움직인 게 하나도 없는데 뭐 파키스탄이나 튀르키예가 그 사우디아라비아 공격받으면 진짜로 말만 아니고 군대를 움직일까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들은 있긴 해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이 두 나라라도 있는 게 편한 게 일단 병력 면에서 이 두 나라가 막강한 병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0: 그렇죠. 튀르키예는 그러니까 워낙 또 군사 강국이고.
1: 그렇죠. 튀르키예의 뭐 방산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또 파키스탄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우디로서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우디가 움직인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사우디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협력을 맺은 겁니다. 네.
0: 근데 이제 후티 반군은 홍해와 아덴만에서도 공격 계속 이어가고 있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의 충돌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뭐 각각의 전선을 봐야겠습니까? 아니면 뭐 협상 그 상황에 따라 또 좀 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1: 아, 근데요. 그 후티 반군의 공격은 뭐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은 그거는 멈출 수도 있을 텐데요.
0: 네.
1: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게 이란 전쟁의 일부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이스라엘은 이란 전쟁과 이거는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0: 네.
1: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의 시각에서 보면 이 레바논 남부의

0: 있는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안보에 가장 위험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소를 제거하기 전에는 해결이 안 난다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문제를 이란과 연계시키진 않고 있는 거고,
1: 예.
0: 이란이 연계시켜서 가려고 그러는 거고, 이제 여기에 이제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력이 필요한데,
1: 예.
0: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이스라엘이 이 레바논 문제만큼 잘 안 듣습니다. 네. 문제입니다.
1: 아, 참 힘듭니다. 뭐 중동 사태가 이제 벌어진 지, 뭐, 진짜 뭐 그렇죠. 오래 지나고 반년 된 것 같은데.
0: 네, 반년 됐죠. 지금 6개월 다 돼갑니다. 지금.
1: 뭐, 네, 뭐 협상을 한다, MOU를 체결했다, 뭐 그러다가 또 계속 뭐 긴장이 높아지고 충돌하고. 협상
0: 같은 거는요. 예. 이렇게 조금 괜찮아지다가,
1: 예.
0: 아 나중에 다시 미국의 무기 탄약고가 조금 더 보강이 되고,
1: 네.
0: 뭐 그러면 또 내년 초반에 또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종전이 되기 전에는
1: 예.
0: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1: 그럼 지금 이런 상태 계속 반복이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뭐 휴전 MOU 좀 맺었다가 또 간받다가 공격하고.
0: 네, 그게 제일 걱정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가가 90에서 120달러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1: 예.
0: 떨어지면은 괜찮아졌다가 다시 붙고 너무 올라가면 다시 스탑하고 그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란의 혁명 수비대 같은 경우에는 그 작전이 가장 미국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유가가 너무 싸도
1: 예.
0: 이란에게는 나쁘고요.
1: 네.
0: 너무 비싸도 이란에 나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럴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아, 나 이거 몰라 하고 끝장 보자 하고 나올 수 있으니까.
1: 네.
0: 그래서 미국이 제일 괴로운 선은 90에서 120달러 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게 되면은
1: 예.
0: 아 미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1: 그럼 혁명수비대 입장에서는 지금이 되게 꽃놀이패라고 생각을 하고.
0: 아 그럼요. 그렇죠. 이번에 내려왔잖아요.
1: 네.
0: 유가가.
1: 네.
0: 그런데
1: 네.
0: 우리가 지금 놀랍게 봐야 될 게 지난번에 그동안에는 이란이 맞으면 때렸거든요.
1: 네.
0: 그런데 지난번에는 처음으로 먼저 때렸어요. 미국을. 이게 그러면서 유가가 또 오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이러한 게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게 이게 지금 최악입니다.
1: 그러면 이제 중간 선거 이후까지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것
0: 네,
1: 같은데.
0: 저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네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가장 원하는 그림은 중간 선거에서
1: 예.
0: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하고
1: 예.
0: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패배를 해서 뭐 공화당과 민주당과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지만
1: 네.
0: 그래도 무력을 쓰는 공화당보다는 대화가 되는 민주당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대통령을 보는 게 이란에서는 더 좋다라는 시각이 있어서 그러면서 계속 시간을 끌면서 이란이 원하는 핵 개발을 용인받는 용인하는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용인하는 그러한 곳 가는 게 이란으로서는 지금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미국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거죠.
1: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중간 선거에 패배하면 더 뭐 이제 앞뒤를 볼 게 없으니까
0: 네,
1: 더
0: 맞습니다.
1: 강하게 이란을 공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0: 네, 그런데 이제 이란은 그것도 준비돼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혁명 수비대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나라는 제재를 너무 오랫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1: 네.
0: 우리가 많이 그러잖아요. 이란 사람들도 힘드니까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렇게 저강도로 계속하는 거는 이란 사람들이 계속 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게 보통의 나라들과는 좀 달라요. 맞는 맷집이 훨씬 더 세요. 그 부분을 많이 이해를 못하니까 아 이렇게
1: 네.
0: 쪼이면 이란이 무너지겠다고 그러는데 무너지지가 않지 않습니다.
1: 제재에 대한 내성이 생긴 거네요.
0: 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미국의 학자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미국은 제재를 할 때 다 실패를 하느냐? 왜냐하면 미국만 생각한다 이거예요. 미국같이 네. 잘 사는 나라는 제재하면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1: 네.
0: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제재를 해봤자
1: 네.
0: 빵 세 개 먹는 거 두 개 먹는 거밖에 안 된다.
1: 예.
0: 그러면 그 견딜 수 있는 힘이 훨씬 내성이 강하다는 거죠.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네.
1: 예. 아, 참.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0: 네.
1: 희망이 더 꺾이고.
0: 네, 어쨌든 저도 주시겠습니다. 걱정입니다. 네.
1: 우선 뭐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고요. 또 새로운
0: 네네.
1: 소식이 들리면 또 교수님 연결해서 설명
0: 네.
1: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KBS 뉴스월드.
1: 자, 이어서 통신원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자, 미국에서 오는 11월 3일이죠. 한국 총선에 해당하는 중간선거 치러집니다. 뭐 석 달도 채 남지 않았고

0: 앞서 뭐 미국과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건데요. 자, 공화당과 민주당 가운데 어느 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또 트럼프 행정부의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미국 워싱턴 DC의 노정민 통신원 연결해서 현재 판세 짚어보겠습니다. 노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0: 자, 이번 중간선거 아주 중요한 선거잖아요. 앞으로의 권력 네네. 지형을 새롭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치러지는지 좀 간략히 설명부터 해 주시죠.
1: 예, 일단 뭐 미국 연방 의회는 하원과 상원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하원 의원 435명 전원을 다시 뽑고요. 또 상원은 100명 중에 3분의 1인 35명을 새로 뽑습니다. 그리고 뭐 39개 주의 주지사와 또 각 주의 상하원 의원도 뽑습니다만 역시 관심은 이제 총선에 해당하는 연방 상하원 의원 선거에 쏠려 있는데요.
0: 네.
1: 현재 하원과 상원 모두 공화당이 지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중간 선거는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느 당이 하원과 상원에서 다수당이

0: 중간선거 이후 2년 뒤면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공화 양당이 중간선거 승리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예.
1: 자, 그렇다면 현재까지 판세 어떻게 됩니까?
0: 일단 그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전체 지지율에서는 민주당이 공화당이 한 6-7% 앞서 있다고 나와요.
1: 꽤 차이 나네요. 예.
0: 예. 그러니까 일단 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좀 우세하고요.
1: 예.
0: 반면 상원은 여전히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1: 예.
0: 민주당으로서는 잘 돼야 한 50-50, 50-50 없이 이제 나눠 가질 수 있어 보이는데
1: 예.
0: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법안 표결에서는 이제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겸직한
1: 네.
0: 투표를 행사할 수 있거든요.
1: 그러니까
0: 여전히 이제 공화당의 상원은 유리하다 이렇게 좀 판세가 나오고 있고요.
1: 네, 지지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상원에서는 결과가 달라지는 건가요?
0: 예, 그러니까 상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의 1 35명을 뽑는데
1: 예.
0: 그 지역이 여전히 공화당 우세 지역인 지역이 있기 때문에
1: 네.
0: 민주당이 그것을 다시 빼앗아오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좀 판세가 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 네.
0: 아직 이제 3개월이라는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게다가 이제 초접전 지역도 적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누가 웃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자, 이번 중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텐데 어떤 점을 둘 수 있을까요?
0: 가장 큰 변수는 역시 경제죠. 아까도 이제 이 말씀 나누셨지만 지금
1: 네.
0: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지금 미국 내에서 기름값이 많이 올랐고요. 덩달아 물가까지 뛰면서 이 소비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거든요.
1: 네.
0: 특히 이제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소비를 줄이거나 지금 카드 빚에 의존하면서 지낸다라는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식료품, 주택비, 의료비, 보험료까지 계속 오르니까 이것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이제 표출되면서 좀 공화당이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게다가 이제 그동안에 뭐 강경한 이민 정책이라든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또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도 중간 선거에 지금 변수가 될 수 있는데 반면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을 약간 이제 이념적으로 좀 공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1: 네.
0: 너무 급진적이라든가 공산주의자 이런 혐오 전략을 좀 펴고 있는데 일단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좀 큰 변수가 될 것 같고 또 결론적으로 이제 중간 선거가 이제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할 수 있을 만큼 유리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1: 네.
0: 앞으로 3개월 동안 좀 더 경제 부분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1: 네.
0: 보입니다. 예.
1: 자, 그 끝으로 이번 선거에서 화제가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위스콘신 주지사에 도전하는 한국계 정치인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대상이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좀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0: 예, 그 위스콘신주가 이 백인 중심의 그
1: 예.
0: 주거 도시거든요. 그 여기에서 이제 주지사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화제인데, 프란체스카 홍, 한국 이름으로 홍윤정 씨인데,
1: 네.
0: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그 홍 후보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 공산주의자들이 내세운 여자는 추수감사절이 폐지돼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이런 사람들 위험하고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 후보가 이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미국 원주민의 희생과 고통을 기억하자라고 말한 것을 이제 왜곡해서 이제 공격을 한 건데 이제 홍 후보가 지난 2020년에는 이제 백인이 많은 위스콘신주에서 최초로 아시아계 주 하원의원에 당선된 바 있고요.
1: 네.
0: 오는 11월에 치러지는 그 예비 후보 경선에서 지금 홍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홍 후보의 상승세를 매우 고무적인 분위기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1: 네.
0: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의 노정민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2: 세계 변화의 맥을 짚는 똑똑한 뉴스. KBS 뉴스월드.
1: 자, 다음은 세계 경제 소식을 살펴보는 글로벌 경제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강영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강 기자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네, 간밤 뉴욕 증시부터 살펴볼까요?
3: 네,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28, 그리고 S&P 500은 0.62, 나스닥은 1.3% 상승했는데요. S&P 500은 종가 기준으로 해서 또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주간 상승률로 봐도 S&P 500은 3.6% 올랐는데요. 이건 지난 4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고용 악화라는 악재를 호재로 반영했는데요.
1: 네.
3: 아시겠지만 7월에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수가 전월 대비해서 2만 3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였는데요. 이 악재를 시장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망설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여겼고 결국 이것이

0: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의 투자 심리를 이제 되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종목별로 보게 되면은 에어비앤비가 올해 매출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이날 17.43% 급등했고요. 스페이스X는 15.83% 상승했는데 보호 예수 기간이 끝남에 따라서 주가가 추가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긋났고 또 월가에서 낙관적인 투자 전망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44%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는 3.92% 하락했습니다.
1: 네. 자, 국제유가는 다시 오름세네요.
0: 네, 국제유가는 상승세인데요. IC 선물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가 배럴당 83.55달러로 전장 대비 1.3% 올랐습니다. 그리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78.18달러로 전장 대비해서 1.2% 올랐는데요. 국제유가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 협상의 세부 내용을 지켜보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로이터통신은 이란과 오만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이 지나는 선박의 항로와 관련해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앞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해협을 이용하는 화물 가치의 5에서 7% 정도를 수수료로 걷기로 원하고 있고요. 오만은 3% 수수료를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반면에 미국은 어떤 형태의 비용 부과에도 반대하고 있고요. 이래서 전날 브렌트유 선물 같은 경우에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4%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협상 상황에 따라서 유가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금과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0: 네, 금값은 상승세인데요. 지금 코멕스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이 전장보다 2% 정도 오른 4,390달러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장중에는 4,400달러 선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고용 악화에 지금 국채 금리가 단기물을 중심으로 빠르게 하락하면서 금이 반사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농업 부문 고용이 감소하면서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졌잖아요. 이것이 국채금리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9월 말까지 기준금리가 25bp 인상될 확률이 지금 43.9%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날 55%에서 크게 내린 겁니다. 네. 이 금리가 없는 자산인 금은 이제 금리 저금리 환경에서 더 매력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9,100만 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지정학적 불확실성, 여기에 미국의 클래리티법 지연 등이 맞물리면서 상승 동력이 제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 우리가 이제 실리콘밸리 기업들 분위기 하면 아주 복지, 자유로운 조직 문화로 유명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면서요?
0: 네, 실리콘밸리 하면은 뭐 공짜 점심이라든지 뭐 자유로운 복장이라든지 또 그리고 사내에서 하는 파티라든지 이런 복지 그리고 유연한 조직 분위기가 유명했는데요. 네. 하지만 팬데믹 이후에 금리가 상승하고 또 AI 경쟁으로 인해서 비용 압박이 커지면서 빅테크들이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방침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M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내 의사결정 시스템까지 바꿨는데요. 네. MS는 2018년부터 동료 피드백 도구인 퍼스펙티브스라는 것을 활용했습니다. 이제 근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퍼스펙티브스가 뭐냐면 직원이 동료에게 자신의 성과에 대해서 의견을 요청하게 되면은 해당 내용을 본인과 관리자에게 공유하는 도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시스템보다는 좀 평가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사실은 평가보다는 코칭에 가까운 대화를 유도하도록 설계가 되었던 건데요. 이것이 뭐 더 친절하고 온화한 MS를 보여주는 상징이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사는 평가 기준을 5개 범주로 단순화하고요. 또 성과 차이를 더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MS뿐만 아니라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서도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팬데믹 이후에 주가가 급락하고 금리가 인상하면서 성장보다는 수익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 말부터 1년 동안 메타, 아마존, 구글, MS가 총 6만 명이 넘는 직원을 해고한 것이 이런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1: 네.
0: 일각에서는 보다 엄격해진 성과관리가 상시 구조조정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지금 AI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AI를 활용한 그 생산성 압박이 커지면서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업무 성과의 기준도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1: 네.
0: 그래서 직원들은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라는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트위터를 인수해서 X로 탈바꿈시키는 과정에서 직원을 80% 줄인 일론 머스크의 시도도 이 테크 기업 경영자들에게 영향을 줬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1: 네.
0: 사실 이렇게 직원이 80%나 대폭 감소했지만 X의 핵심 서비스는 지금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자, 그리고 일본의 국민 만화 잡지로 불리고 있는 주간 소년 점프의 발행 부수가 사상 처음 100만 부 아래로 떨어졌다면서요?
0: 네, 드래곤볼, 슬램덩크 다들 아실 텐데요.
1: 예.
0: 이곳이 바로 이 책들을 발간한 곳입니다. 일본 잡지협회에 따르면은 주간 소년점프의 올해 4월부터 6월, 그러니까 2분기 평균 발행 부스가 98만 5천 부로 집계를 됐는데요.
1: 예.
0: 이 1968년에 창간한 주간 소년점프는 일본 만화 산업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잡지입니다. 뭐 드래곤볼, 슬램덩크, 유유백설 이런 인기 작품이 동시에 연재되던 1994년 12월에는 발행 부수가 653만 부에 이르렀는데요. 당시 일본 인구 20명당 한 명꼴로 이 주간 소년점프를 산 셈이었습니다.
1: 와, 대단하네요. 예.
0: 하지만 이제 전자책 그리고 스마트폰의 만화 앱이 확산하면서 판매 부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1: 예.
0: 이곳뿐만 아니라 뭐 경쟁지인 주간 소년 매거진 또 주간 소년 선데이 같은 것도 각각 28만 부, 12만 부까지 발행 부수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네이버 관계사죠. 라인을 통한 한국식 웹툰이 빠르게 확산한 것도 이 소년점프의 발행 부수가 감소한 원인으로 꼽히는데
1: 네.
0: 라인 망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일본 앱 시장 매출에서 1위권을 유지할 정도로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전체 일본의 만화 시장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 감소했지만 만화 매출은 오히려 2.9%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간 소년점프를 마지막으로 해서 일본에서 발행 부수 100만 부가 넘는 종이 잡지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1: 그 변화의 보수적인 일본에서도 결국은 이제 온라인으로 변화를 막지를 못하는 것 같네요. 자, 끝으로요. 동남아시아에서 최근 코인 빨래방을 비롯한 세탁 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서요.
0: 네, 태국 증권거래소 공시에 따르면은 세탁 프랜차이즈 업체인 런더리유가 지난해 10억 바트가 넘는 수익을 내서 1년 전과 비교해 25% 넘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이후에 연평균 성장률이 30%가 넘는데요.
1: 네.
0: 이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업체인 더 데일리 워시 역시 매장 숫자가 2023년에 200개 정도였는데 올해는 258개까지 늘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는 가구 규모가 작아지고 있기 때문인데 태국 같은 경우에는 평균 가구원이 2018년 3명에서 2024년에 2.6명까지 줄었고요. 또 같은 기간에 1인 가구 비중이 20.1%에서 26.5%로 높아졌습니다.
1: 네.
0: 또 필리핀 같은 경우도 평균 가구원이 2015년에 4.4명에서 2024년 3.8명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아시겠지만 당연히 고온다습한 기후 그리고 이렇게 작은 공동주택이 증가하면서
1: 네.
0: 빨랫감을 말리기가 불편해지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히는데 세탁부터 건조까지 빠르게 끝낼 수 있는 빨랫감을 찾는 겁니다.
1: 네.
0: 또 여기에 동남아의 소득 증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소득이 증가하면서 집안일에 드리는 시간을 줄이려는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빨래 프렌치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상업용 세탁기 수요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1: 네.
0: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뭐 삼성이라든지 LG 같은 기업들도 동남아 상업용 세탁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여기까지 듣죠. 오늘 소식 잘 들었고요. 글로벌 경제 한국경제신문의 강영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끝곡으로요.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럭키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오원종이었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0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5살 다혜는 학교에서도 엄마의 하루를 걱정합니다. 3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은 엄마. 길고 힘겨운 항암 치료 속에서 두 사람은 함께 아픈 시간을 견뎌왔는데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터널 속에서 다혜는 오늘도 엄마를 챙깁니다. 식사를 차리고 몸을 닦아드리고 아픈 엄마의 하루를 살뜰히 보살피는 다혜. 하지만 야무진 다혜에게도 지난해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인 크롬병 진단을 받은 건데요. 매일 찾아오는 복통과 반복되는 치료 속에서도 다혜는 학교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건강한 하루를 보내는 날을 꿈꾸는 다혜. 오늘도 늦게까지 책을 보는 다혜가 더 큰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KBS 58분 날씨.
2: 강원 영동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삼척, 동해, 강릉은 호우경보로 강화됐습니다.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 최고 150mm 이상의 비가, 경상권 동해안과 북동산지도 최고 120mm 이상, 제주 산지는 20에서 70, 일부 경상권과 제주 해안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수도권과 내륙은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으로 풍랑특보 내려져 있는 제주 해상과 남해상 물결이 매우 높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 해안은 강풍특보와 더불어 강한 너울이 유입돼 피서객 안전사고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주말인 오늘 세찬 비가 오는 동해안을 제외하면 대부분 폭염특보와 주의보,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은 밤새 17일 연속 열대야가 기록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서울은 어제보다 3도 낮은 35도, 광주, 대구도 같은 기온, 세종, 대전 36, 부산 33, 강릉 27도 등으로 대부분 오늘부터는 폭염에 기세가 약간 꺾이는데요. 당분간 낮에는 34도 안팎의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비 오는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의 자외선 지수 오늘 높거나 매우 높음, 오전 농도는 오후에 서쪽으로 나쁨 상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 34.7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강릉에 시간당 7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어 침수 피해 대비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전 9시 22분 현재 강릉시 용광동에 직전 1시간 동안 70.1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호우경보는 강릉에, 호우주의보는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양양 등에 내려졌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외유성 출장에 배우자 수행 직원이 동행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최근 선관위가 노 전 위원장의 해외 출장 중 배우자를 수행하는 전담 직원을 배치했다는 자료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직원은 출장 보고서에 공식 일정에 참석한 것으로 명시됐지만 실제로는 노 전 위원장 배우자의 비공식 관광 일정에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오후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부처로부터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6시간의 회의 동안 전폭적인 공급 확대와 이에 대한 신속 실행 방안이 폭넓게 개진됐으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한성수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을 향해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서울 주택공급 부족 책임을 자신에게 돌린 데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어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 시장 재임 기간 착공 물량이 급감했다며 오세훈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 시장은 서울의 공급 기반을 무너뜨린 것은 박원순 시장이었으며 민주당 시정 10년 동안 389개 재개발과 재건축이 해제됐고 그 결과 서울은 43만 호의 공급 기회를 잃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2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제주와 인천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8명은 오늘 오전 10시 제주, 오후 4시 인천에서 각각 합동연설회를 진행합니다. 경선 결과는 인천에서 한 번에 발표됩니다. 그제 하루 전국적으로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1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15일 이후 파악된 온열 질환자 누적 인원이 2,872명, 사망자가 23명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제 온열 질환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7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43명으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온열 질환자들의 77.3%는 남성이었으며 34.1%는 65세 이상이었습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12주째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8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2원 90전이 내린 1,866.2원이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3원 60전이 내린 1,849.2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둘러싼 협상 기대감이 커지면서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배럴당 $1.4가 내린 79.5달러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조사선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 조사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7일 한국 조사선 탐해 3호가 와이어 같은 물체를 바닷속에 투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해당 조사

조선의 조사와 관련해 한국 측으로부터 사전 동의 등 신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매번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고유의 영토라며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해왔습니다. 새벽에 폐기물을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이 수거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KBS 취재를 종합하면 어제 새벽 3시쯤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골목길에서 60대 남성 환경미화원이 길 위에 쓰러져 있고 폐기물 수거용 화물차가 벽에 부딪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극심한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지만 여전히 더운 곳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이 26도에서 37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이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성훈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경제 세미나 아나운서 박노원입니다. 최근 세계인의 식탁에서 K푸드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매운맛 라면이 해외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한국식 만두와 김치가 글로벌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 현지화된 라면과 간편식, 그리고 붕어빵, 떡볶이 같은 길거리 음식들까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호황을 보이는 K푸드 기업에도 고민은 있습니다. 제품이 더 많이 팔릴수록 관리해야 할 시장이 커지고 챙겨야 할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쌓입니다. 수출 규모가 커지면서 오히려 의사결정이 더 느려지고 조직이 버거워지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K푸드 기업들이 성장을 지속하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경제 세미나에서 이와 관련한 강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유고은 리포터가 강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 7월 15일 2026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 박람회에서 진행한 넥스트 바이트 AI가 그리는 K푸드의 미래 강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연사는 3일 회계법인의 조홍래 파트너인데요. 조홍래 파트너는 식품 유통 분야 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해온 전문가입니다. 이날 강연에서 K푸드 기업들이 해외 수출을 확대하면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AI와 에이전트 기술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0: K푸드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성장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애로사항들이 있을 텐데 네. 어떤 문제들이 있고 또 이를 풀기 위해서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고 했나요?
1: 네, 조홍래

0: 집중하는 구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쌓인 경험이 개인의 노하우로 그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조직의 자산으로 남는 회사가 이 조웅래 파트너가 말하는 AI 네이티브 기업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사람과 AI가 각자의 역할을 나눠서 함께 일하는 이 AI 네이티브 기업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강연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그럼 넥스트 바이트 AI가 그리는 K-푸드의 미래를 주제로 3일 회계법인 조홍래 파트너의 강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2: 오늘 이 자리에서는 뭐 제가 이렇게 오늘은 K-푸드 이제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K-푸드 기업 같은 경우에 뭐 K가 붙은 만큼 결국은 이제 해외 수출을 통해서 상대가 스케일업을 이룩하는 거를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스케일업을 했을 때, 또 해외 글로벌하게 나갔을 때 어떠한 또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그 상태에서도 더욱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AI를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의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푸드는 뭐 저희가 hopefully 이미 글로벌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현재 필요한 거는 운영체계도 좀 글로벌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뭐 마케팅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미 매대에는 저희의 제품들이 쫙 깔려있다는 거를 이제 전제했을 때 경영진이 직면하게 되는 질문은 그런 거죠. 지금 이 성공을 계속해서 같은 품질과 같은 수익성으로 다음 국가에서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생각해보면 이제 뭐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산양식품은 워낙 다들 잘 아시고 K-푸드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선봉에 서 있는 이제 불닭볶음면이 있는데 사실 처음에 2022년에는 이게 또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공장을 계속해서 새로 짓고 계시겠지만 2022년에 미량 1공장이 완성된 후에도 좀 글로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되게 아쉬운 공급 부족이 계속 이어졌었고 해외 매출 비중은 77%까지 올라가는데 이걸 계속해서 따라가고 싶었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미량 2공장이 생긴 거는 202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 동안은 너무나도 많이 팔고 싶은데도 이제 공급 부족이 있었던 거죠. 사실 이러한 거를 봤을 때 사실 이건 마케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이미 뭐 수요가 이제 초과한 상태다 보니까 마케팅은 이미 성공했고 수요는 글로벌하게 확산이 됐는데 이제 남은 싸움은 이제 생산 능력, 물류, 국가별의 수요 배열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공한 K-푸드 기업이 될수록 필요한 거는 매대에서의 어떤 장악력보다는 결국 운영 체계로 이동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식품 산업을 봤을 때 뭐 제가 식품 산업의 제조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 심플하죠. 어떻게 보면 식품 산업의 물리적인 흐름은 심플할 겁니다. 이제 고추가 눈장에 수확되듯 그다음에 공장에서 소스가 되고 콜드체인을 타고 매대에 오르고 소비자의 시차에 가는 거죠. 이 흐름은 사실 그 과정이 뭐 전문화되고 더욱더 다각화될 뿐이지 사실 1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 구조 자체는 영원히 계속 비슷비슷할 겁니다. 근데 달라지는 거는 이 밑에 있는 것처럼 두 번째 흐름이죠. 정보와 의사결정의 흐름은 과거와 지금의 차이가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에는 뭐 100년 전에는 뭐 리뷰 같은 게 어딨나 그냥 장사 안 되면 리뷰 안 좋은 거죠. 근데 지금은 소비자의 리뷰가 이제 제품 기획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오기도 하고 또 매대의 판매 데이터가 생산 계획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또 공장의 센서 데이터가 품질 판단을 바꾸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게 단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정보나 의사결정의 흐름은 양방향으로 계속해서 빠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게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내에 있는 대형 식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 대응을 하고 계시죠. 뭐 너무나도 잘 아시는 기업인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뭐 제조, 유통, 판매 전 과정에서 AI를 네 가지 방식으로 활용한다라는 거를 이제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으신데 수요일치 기반으로 이제 재고를 관리하거나 공급을 효율화하고 그다음 웹이나 이제 SNS 상에서의 소비자의 의견을 분석해서 또 제품 개발을 반영하기도 하고 또 원자재 가격 변동 데이터를 이용해서 거래 전략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컴퓨터 비전 저희 AI 요즘 VLM 통해서 석고 품질 등급을 분류하는 거 뭐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에 적용되게 될 겁니다. Sense, analyze, then decide, act, run 이렇게 해서 감지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실행하고 마지막으로는 배워서 이제 루프를 닫는 일련의 이제 행위들이 오늘 이후에 제가 언급을 드리는 다양한 AI 에이전트에서 유지 케이스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뒤에서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중간에 써 있는 디사이드만큼은 결국에는 사람의 판단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AI의 보조하에서 사람이 얼마나 액션을 빠르게 하고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가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게 뭐 K푸드든 뭐 KBP건 어쨌든 수출을 좀 많이 하는 제조업 기업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막 수출 매출액이 늘어나는데 왜 현금은 상태는 안 좋은 거야? 자금으로는 왜안 좋아져? 우리 회사는 트고 있는데. 또 매출이 늘면 현금이 늘어야 되지만 사실 재고나 채권이 굉장히 비대해지게 되면 현금을 거기서 먹어가니까 현금으로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생산 쪽에서는 그런 게또 있을 수 있죠. 주문이 이미 확정이 됐는데 갑자기 생산 책임자가 딱 하더니 이거 원재료 지금 부족한데요? 발주가 부족한데요?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 수주를 받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받고 나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또 품질 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 뭐 SNS라든가 이런 데서 좀 신데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시다는 말은 그게 좀 걱정되는 표현이긴 하죠. 이게 그 사람의 입맛인지 아니면 진짜 어디선가 불량이 났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려면 어떤 루트에서 발생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시스템을 막 이것저것 봐야 되죠. 뭐 CSS 시스템도 봐야 되고 생산 이력도 따로 봐야 되고 또 검사 기록 따로 봐야 되고 물류 기록 따로 봐야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무적인 관점에서 봤으면 매출은 나는데 마진은 안 남는 것 같아라고 했을 때 남는 거야 안 남는 거야라는 질문 자체에 대해서 누군가 답도 해주지 않고 막 결산을 뭐 2개월 3개월을 해야 비로소 알게 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영업 쪽에서는 뭐 프로모션 되게 잘 됐다고 했는데 이게 프로모션이 잘된 거가 이제 이익이 실제로 났는지는 결사 끝나봐야 한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일종의 이제 뭐 저희가 중동 쪽에 매출을 한다고 하면은 뭐 할랄 푸드라든가 아니면은 그 나름의 이제 비건 식품에 대한 수요가 깊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는 이제 원재료들 다시 재점검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검토하죠? 우리 UAE 뭐 지금까지 한 번도 중동 나간 적 없는데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회사가 컸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기업이 좀 작고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구조가 단순하고 어차피 SKU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지 않으면 사실 이런 거 한눈에 보입니다. 이제 대표이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 그런 문제점들이겠죠. 근데 사실 회사가 좀 커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회사가 좀 작을 때 있었던 구조를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계속 극복하다 보면 생기는 당연한 이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국엔 이겁니다. 스케일 갭이 있다. 좀 불편의 문제는 아니죠. 그렇다기보다는 마진, 현금, 품질, 출시 속도의 문제로 바로 이어지게 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구조적인 부분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굉장히 아쉬운 포인트가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품과 기업은 성장을 했지만 이런 문제는 왜 생기냐면 저희 특유의 관료제 조직의 형태 때문에 생긴다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면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여섯 가지 문제를 딱 언급을 드렸지만 그런 경영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회사가 작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회사가 작으면 대표님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다 물어보고 본인이 직접 뛰고 막 하나하나의 서류도 직접 만들고 자기가 다 읽어볼 겁니다. 그때는 문제가 될게 없어요. 왜냐하면 대표님이 모든 데이터와 모든 정보에 허브가 되어 있으니까 뭔가 단절되는 정보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점은 이게 규모가 커지게 되면 결국 관료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서로가 관료제 안에서 각자 자기가 해야 되는 것만 하고 그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하는 사람은 점점 더 줄어들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성장이 빨라지면은 그거를 쳐내는 것만 하게 되니까 이제 뭐 제대로 보지도 못할 거고 대표님도 분석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라고 봤을 때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미국 서부에다가 아까 보셨던 빨간색 소스를 팔았어요. 그랬는데 덜 맵다라는 리뷰 의견이가 올라오는 거예요. 거의 판매 뭐 아마존에도 막 그런 댓글이 달리고 가끔 인스타에도 뜨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덜 맵다라는 게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이런 걸 판단할 시간을 길게 가져가기도 점점 힘들어지는 거고 그런 수도 있고 또두 번째로는 갑자기 미국에는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막 추가 주문이 동시에 확정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 특정 품질에 대한 클리엄도 막 늘어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동에 팔아야 되는데 기건 클레임과 같은 추가 요청이 들어오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하나는 옛날 구조에서는 해결이 됐겠지만 지금은 많이 힘듭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면 회사에 뭐가 필요할까? AI로 이렇게 같은 나냐? 근데 그 AI를 어떻게 세팅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더큰 고민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제가 바로 AX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AX, 기업에서 AX를 한다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다들 좀 다각도의 정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오해가 하나 됐습니다, 대부분. 이제는 AI 너무 그냥 일상적으로 쓰시고, 대체 이거 없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 저같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들 이제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개인이 AI를 쓰는 거랑 조직에 AI를 도입해서 조직의 업무 방식을 바꾸는 거는 조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덜 맵다라고 하는 막 리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분석 보고서를 써야겠다. 라고 해서 어떤 개인, 뭐 마케팅 팀에서 그런 걸 하겠죠. 보고서를 쓴다고 했을 때, 사실 AI 있으면 보고서 자체는 엄청 빨리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자기가 자기의 업무, 마케팅 팀의 담당자가 그냥 자기의 리뷰 분석 업무를 할때 그냥 그 업무가 빨라졌을 뿐이죠. 근데 사실 저희가 조직 안에서, 기업 안에서 AI가 적용됐을 때 상상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 그런 단편적인 내용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 리뷰가 뭐 포스 데이터라든가, 뭐 생산 캐파시티라든가, 그 다음에 뭔가 다른 라벨에 써있는 어떤 요건들, 그 다음에 향후에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될지 조금 더 엔터프라이즈 차원에서 확장된 고민을 하는 걸로는 연결되지가 않겠죠. 그냥 보고서 쓰는 거 하나만으로는. 왜냐면은 이제 개인의 AI 활용은 구조적으로 이제 기존의 업무 흐름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냥 필요할 때 사용자가 AI를 그냥 콜해가지고 결과의 품질은 결국 그 사람이 프롬프팅을 얼마나 잘하는지, 어떤 도구를 얼마나 폭넓게 면역대 잘 쓰는지, 그럼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결정이 되고. 그리고 그 보고서를 쓴 거에 대한 책임도 그 사람한테 남죠. 결국에는 그냥 그 자리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 사람만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확장적인 그게 이루어진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저희는 관료화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일이 끝나고 떡을 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일 자체가 빨라지는 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조직의 AX는 조금 다른 순위가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업의 AX는 기업 전체가 AI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업무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딱 트리거가 나오게 되면은 기업의 데이터나 시스템에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권한과 승인을 로그로 관리하고, 또 결과나 경험이 이제 끝난 뒤에는 조직의 자산으로 또 쌓이는, 근데 그러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 근데 그걸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 사례 하나를 보게 되면, 이제 네슬레가 2023년에 이제 글로벌 파일럿을 거쳐가지고 북미에 있는 전 오피스에 네스 GPT라고 하는 이제 사내 생성형 AI를 도입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문서 초안 만들고 그냥 뭐 회의 안건 정리하고 교정하고 아이디어 좀 발굴해보고 이런 거에 썼지만 1년 뒤에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냥 업무 자체를 이제 자동화하는, 아까 보셨던 그런 게 많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제품 혁신 조직에다가 이제 제품 아이디어 발굴 과정 자체를 6개월에서 6주를 줄였다라는 걸 외부에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뭐가 바뀌었냐면, 그냥 단순하게 보고서를 쓰는 업무를 효율화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부터 중간에 사람이 들어가서 검토하고, 그다음 디벨롭하고, 마지막으로 그거를 갖다가 시스템에다 정리하는 것까지를 AI 에이전트, 요즘 유행하는 표현이죠, 별로 바꿨더니 실질적인 이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모델 선택은 아닙니다. 뭐 문제점은 뭔가면, 사실 외부에서 모델이 아무리 생겨도 이 모델은 모르는 게 있어요. 저희가 GPT를 쓸때 그런 생각이 들죠. 얘가 진짜 세상 삼라만상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뭘 모르냐면 제 개인적인 걸 모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회사의 일을 모르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공개된 정보가 아니니까 내가 접근할 수 없고 활용할 수 없죠. 결국에 중요한 거는 그 모델이 발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그 모델을 갖고 들어와서 우리 회사를 이해시키고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방법을 소위 인수인계시키고 이렇게 해서 에이전틱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모델이나 솔루션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더 필요한 거는 회사가 어떤 업무 역할을 AI한테 맡길 거냐, 그리고 무엇이 그 업무의 시작 조건이냐. 예를 들면 뭐 리뷰가 몇 건이 늘면, 아니면 주문이 들어오면 라벨이 바뀌면 어떤 액션을 해라 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데이터나 도구가 필요하고, 네 번째로는 AI가 어느 순간에 작업을 마치고 사람한테 검사해 주세요 하고, 저희가 휴먼 인더룹 또는 휴먼 온더룹이라고 표현을 하죠. 언제 사람에게 넘길 것이다. 그 다음에 다섯째죠. 어떤 산출물과 KPI로 그 AI의 에이전트의 활동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게 속한 조직을 평가할 것이다. 사실 그런 질문이 더 맞습니다. 모델은 계속 바뀔 거고요. 솔루션도 계속 바뀔 거지만, 방금 말씀드린 저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도 계속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가 AI랑 그렇게 일하기로 결정한 거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새롭게 세탁을 하게 된 우리 회사의 운영 방식이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돌아보는 게더 맞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 그러면 어떤 업무를 맡길 것이냐를 찾을 때 뭐가 제일 좋냐고 한다면, 아까 제가 관료제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조직이 모두 다 사람별로 업무가 구분이 돼 있고, 그다음에 조직별로 업무가 구분이 돼 있어요. 내 것만 해서 쳐내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자동화를 생각해 보면, 옛날에 15년 전, 20년 전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 부서에서 일을 끝냈으면 그거를 결제 문서를 이렇게 쓰거나 보고서 써서 몇 부서에 가서 결제를 받든 아니면 보고서를 제출하든 그렇게 다 손으로 했겠죠. 근데 그건 더 이상 안 하죠. 이제는 ERP라든가 MES라든가 그룹웨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행위는 다 전산화돼.

자동화돼서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뭐가 있냐면 그 사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업에서 이제 주문을 받죠. 그 내용 자체는 메일로 보내는데 그거를 생산 엑셀에 누군가는 또 옮겨줄 수 있어요. 구매 쪽에서 원재료를 확인했는데 재무는 또 손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서로 이해하는 바가 다르면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해요. 이렇게 시스템화나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다 같이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을 통해서 확인하는 행위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AI한테 맡길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는 옆에다가 앉혀놓고 저희가 일을 시키는 건 아니죠. AI는 데이터를 받아서 정해진 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전산화된 환경이랑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AI가 할수 있는 역할을 찾을 때도 사람이 시스템과 붙어서 하던 일을 AI한테 시키는 게 가장 좋아요. 내가 어떤 시스템에 입력을 하던 행위, 아니면 시스템에 내려받아서 계산을 하던 행위,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메일을 쓰거나 아니면 보내는 행위, 이렇게 시스템 옆에, 전산 환경 옆에 붙어서 하는 일을 AI한테 시켰을 때 AI가 좀더 활동하기가 좋아진다.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제일 잘하는 회사가 지금 뭐가 있어요? 뭐 다양한 회사가 있지만, 뭐 극단적으로 미국을 치면 아마존이 있겠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리테일 조직일 때, 뭐 지금은 AWS라고 하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지만, 이제 리테일 사업할 때, 뭐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데요. 그때 벤더 매니저들이 하던 일, 뭐 수요 예측, 가격 책정, 발주 재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hand of the wheel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다 자동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과거에는 벤더 매니저 한 명이 수백 개의 제품을 관리했었는데 지금 만 개에서 10만 개 단위로 담당하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스템화는 아니에요. 시스템은 여전히 있는데 시스템에 붙어서 사람이 하던 활동을 AI로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성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과제들을 막 뽑습니다. 뭐 구매 생산에서 계산하는 거, 아니면 품질 검토에서 보고서 쓰는 거, 영업에서 주문 접수하면 자동으로 해가지고 생산 쪽에다가 생산 지시 내리는 거, 이런 거다 AI로 바꾼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냥 챗GPT로 들여와서 그냥 프롬프트 하냐?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에이전트와 에이전트가 아닌 AI의 차이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코파일럿과 에이전트의 차이를 생각을 하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다들 프롬프트를 하는 거는 다 엄청 익숙하시죠? 뭐 때로는 이제 다그치면서 너 이러면 나 클로드로 갈아탈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교정을 보는 거는 하니까 프롬프트는 다들 굉장히 잘 하시는데 뭐가 아쉬우시면 똑같은 프롬프트를 계속 쓰고 있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때그때마다 다시 시켜요. 근데 이걸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요즘은 스킬이라는 게 이제 도입이 돼서 클로드를 쓰시는 분들은 내가 루틴하게 뭔가 발생하는 것들을 스킬로 하면 해서 그냥 이렇게 스킬을 끌고 와서 바로 작업을 할수 있게끔 하는데 생각해보면 그것도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스킬이 계속 제대로 적용됐는지도 좀 그럴 수 있고 또 스킬을 계속해서 변화 관리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전히 그거는 프롬프트 기반의 뭔가를 하는 거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필요한 건 이거죠. 이제 프롬프트는 결국에는 뭐 식당이라고 하면은 주문을 한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치튀김 하나요? 이렇게 주문을 하면은 잘 만든 주문은 좋은 음식을 받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하지만 식당이 매일 같은 품질을 내게끔 하는 건 주문 덕분이 아니죠. 이제 주방에 레시피가 있고 또 위생 기준이 있고 재료 검수 절차가 있고 주방장이 최종 확인이 있으니까 그렇죠. 바로 이게 에이전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다 정해가지고 AI한테 넣어주고 너가 뭔가 트리거 조건을 받으면 바로 그걸 자동으로 실행을 해줘라고 하는 게 에이전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트는 한 번에 작업을 끝내야 되니까 SOP라든가 뭐 기준 자료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엄밀하게 세팅을 해줄 필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다른 기업에 가서 이런 에이전트를 개발해드리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가서 해보면은 사실 실제로는 인수인계에 되게 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사람이 내가 리뷰에 대한 이제 검토 업무를 할 때는 리뷰 내역글을 쭉 해서 정리를 한번 하고 예를 들어 뭐 틱톡인지 아니면은 뭐 매출 채널에서 있었던 건지 유튜브인지 이런 거를 전부 다 감지를 한 다음에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업무 규칙이 있잖아요. 뭐 자기만이라기보다 전 팀의 업무 규칙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끄집어내서 AI한테 전달해 줄수 있는 인수인계 파일을 만드는 게 보고 에이전트를 만드는 거랑 굉장히 맞다 했거든요. 결국에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를 조금 정리하면 이 얘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레이어 1이라고 할수 있는 거. 에이전트가 실행하는 영역은 데이터 처리, 문서 비교, 모니터링, 이전 감지, 계산, 워크플로우 연계. 어떻게 보면 이제 반복되고 근거가 필요하고 빠를수록 좋은 일들을 AI한테 점점 시키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인수인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되게 구조화된 업무. 누가 하더라도 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쭉 실행할 수 있는 업무들을 많이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쓸 때는 이것보다 더 창의적인 일들을 많이 시키겠지만 회사 안에서는 얘한테 에이전트하게 맡기고 끝내기 위해서는 되게 축소되어 있는 업무를 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사람이 감독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시키게 될 거고요. 레이어 2는 사람의 영역일 겁니다. 여전히 사람한테 남는 것들은 뭐 제품이나 도랭될 방향, 그리고 뭐 리소스가 새로 만들었는데 우리 브랜드의 어떤 공격성과 맞는 맛이야? 뭐 이런 것들. 또 품질이나 규제와 관련된 추적을 한다. 그 다음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리콜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가격이나 채널 정책? 그 다음에 고객과 파트너사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 또 유통사나 아니면 제조사와의 신뢰관계? 이런 것들은 AI가 할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사람한테 남아있고 사람이 더 강화해야 되는 가치로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주계층 사이에는 반드시 앞으로 권한과 승인, 로그와 평가, 예외와 2단, 예외의 2관 이런 것들이 남을 거예요. 결국에는 무슨 말인가 하면 AI 에이전트가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사람한테 검사받는 순간들이 남게 될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실패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듭니다. 최근에도 되게 많이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거에 실패를 하는 이유는 뭔가면 오히려 에이전트를 잘못 만들어서 실패하는 건 아니고 에이전트는 정말 소위 각 잡고 열심히 만들면 사람이 하는 일 그대로 전달시킬 수 있고 사람보다 더 완벽하게 100점짜리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 설계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 레이어 2로 가서 일을 하게 된 사람들한테 새로운 일을 정의를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이제 리뷰를 취업하는 담당자였어요. 근데 리뷰 취업하면 이제 AI가 하기로 했죠. 근데 이 사람한테 새로운 일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결국에는 에이전트의 결과물을 그냥 다시 검사하는데 자기의 일을 쓰고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AI한테 업무를 이안을 시켰으면 그 사람은 AI가 한 결과에까지 예외사항만 검토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업무를 하게끔 간 거야. 전체 차원에서의 업무가 끝나는 거야.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뭐 사석에서 들은 얘기였지만 제가 이제 친구한테 AI 많이 쓰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친구가 나 AI 많이 안 쓴다고. 왜 안 써? 너 너무 좋은데?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어차피 퇴근 시간이 똑같은데 그냥 빨리 하고 놀던가 아니면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결국에는. 저희는 이제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정해진 미션만큼 일을 해야 되는 게 원래 맞잖아요, 직원들 같은 경우는. AI로 줄어든 만큼 새로운 미션을 정의를 해주고 또 그게 본인한테 성장하는 기회가 된다거나 아니면 더 많은 성과를 이룩하게 되면 더 많은 급여를 준다던가 이런 식의 재정의가 발생하지 않으면 뭔가는 바뀐 것 같고 노력은 한것 같은데 실제로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결과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놀랍게도 이 장표에서 중요한 건 에이전트를 뭘 만들 거다가 아니라 에이전트로 대체된 업무를 딱 있는 사람한테 앞으로 뭘 시킬 거면 그 사람의 모티베이션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AI의 역할 분담 결국 이제 지금까지 이제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AI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에이전트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인수인계를 시키면 이제 에이전트가 되는 건데 기업용 AI, 기업 안에서 이제 에이전트를 만들 때는 어떤 부분에 전문성을 줄 건지를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기재를 해드린 6가지가 이제 그 역할의 분업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비행에 좀 비유를 해보면 ELP는 비행기 그 자체죠. 비행기 그 자체고요. 그 다음에 BI는 계기판이고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볼수 있는 게 BI겠죠. 그 다음에 언어나 문서 AI는 해설자도 관제탑일 수도 있어요. 즉 상황에 대한 부분 아니면 부기장이 뭔가 설명을 해주거나 이런 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예측 모델. 예측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상 예보겠죠. 기상 예보를 받고 내가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초적화 모델을 이제 항로 계산을 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비행을 하나를 할때 기장에 맞닥뜨리는 다양한 팁스도 이렇게 그 사람이 적용을 하는 전문성을 쪼갤 수가 있을 거거든요. 방금 제가 예시를 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이 분업의 구조, AI가 가지게 되는 하나하나에 대한 역할에 대한 구조를 기업에다 적용해서 좀 예시를 들어보면 펩시 얘기를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펩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뭐 이거 공개된 정보긴 하지만 이그 소셜 대화를 분석을 해서 이제 식품 트렌드를 예측하는 도구, 그다음에 리테일 매장에 어떤 제품을 어디에 진열할지를 좋아하는 어떤 데이터 플랫폼, 그다음에 생산 라인에서 제품을 스캔하면서 이제 온도와 형태를 실시간 조정하는 어떤 비전 AI 이런 것들이 각각 따로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이것들이 다 지금 보시면 예측 최적화, 그 다음 BI, 그 다음 언어 문서. 서로 다른 역할들을 좀 갖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굳이 나눴던 이유는 여러 가지 AI 역할들이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게 되는
K푸드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에이전트 사례에서 이거는 요런 기술이 적용됐고 저거는 저런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한 업무를 AI한테 이제 대체를 시켜서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다면 여기에 보이게 되는 여섯 가지의 기술 중에 몇 가지를 혼합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기업의 이제 담당자인데 저희 팀에서 부장님이 저한테 갑자기 조가사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일주일에 금요일마다 이제 일주일 동안 뉴스를 좀 이렇게 보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뉴스레터를 조금 보내는 업무를 좀 해봐라고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되게 쉽게 얘기하죠. 뉴스레터를 보내는 업무 한마디로 정의가 되는데 좀 쪼개 보면 저는 이제 뭘 해야 되는? 이제 뉴스를 분석해야 됩니다. 검색해야 되고 어떤 게 신뢰성 있고 의미 있는 이제 채널인지를 또 파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거기서 의미 있는 것들을 제가 찾아서 갈무리를 해야겠죠. 갈무리를 해야 한 다음에는 갈무리를 한 다음에는 요즘 우리 회사가 처해 있는 아니면 부서별로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이제 관심들 부합하는 뉴스들을 또 정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각 팀에 보낼 내용들을 다시 작성을 하겠죠. 그걸 지금 보시면 서칭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판단도 해야 되고요. 다시 글짓기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핀별로 메일도 보내야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면 다 활동이 되게 다르죠. 그래서 AI한테도 그냥 자, 지금부터 너 뉴스레터를 작성해서 전사에 뿌려봐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업무를 쪼개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러한 이제 기술을 나누는 어떤 이유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K푸드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 사례들을 제가 뭐 타사에서 경험해 봤던 거, 그 다음에 컨설팅했던 결과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헌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6개로 이제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출발할 때는 저희가 먼저 잡아야 되는 게 경영 의사결정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게 왜 필요한가 라는 거에서 출발을 해야만 그 목적성에 적합하게끔 그 액션을 정의할 수가 있죠. 그래야만 이제 회사 전체를 관통하는 뭔가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좁게 버티컬하게 보기보다는 기업의 의사결정 기준을 찾는 게 좋을 겁니다. 이제 식품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은 이렇게 크게 세 개가 있을 것 같고, 첫 번째로는 무엇을 만들 거냐가 되겠죠. 그리고 시장의 신호를 읽고, 맨 제품을 기획하고, 그 다음에 그게 돈이 될지를 판단하는 인력일 거고, 두 번째로는 늘어난 수요를 같은 품질로 감당할 수 있냐. 이제 생산에 대한 부분이겠죠. 수요나 생산, 그 다음에 재고와 품질. 어떻게 보면 약간 서로 트레이드오프가 있을 수 있는 관계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 거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성장할까? 그다음에 그 성장을 어떻게 증명할까? 이제 뭐 수출 준비를 하거나, 유통과 같은 부분에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주주에 대한 어떤 환원이거나, 아니면 경영진에 대한 보고거나, 이러한 내용들을 들어가게 될 겁니다. AI 에이전트한테 모든 데이터가 연결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연결을 해주고, 이거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업무 방식을 정의를 해줘서, 이거에 대한 결과를 계속해서 받게끔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어떤 이런 문제점, 이런 의사결정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그게 잊어진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뭐 회사의 담당자들이 성숙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죠. 아마 계약은 법무과하고 원가는 재무과, 실적은 영업이 관리하는 어떤 분업화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이슈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도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에이전트의 사례는 이제 수요 변화, 그다음에 생산 이런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제 발주가 들어오면 이걸 생산해서 캐파를 소화를 할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생산 쪽에서는, 아, 이런 거 언제까지 납품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네? 그 원재료를 어디에다 어떻게 발주를 넣어야겠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의사결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가정을 했던 것처럼 K푸드 기업은 급성장을 이루고 있으니까, 원재료의 어떤 캐퍼시티가 이제 제약이 있다는 게 발견되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받았는데.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발주를 받을 때, 이제 수주를 받을 때 이미 그거를 볼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수요는 사실 맨날 맨날 움직이죠. 맨날 맨날 움직이고 이제 이렇게 확장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다른 국가에서도 뭔가 이제 요청이 들어올 수 있어요. 또 어디선가 이제 바이럴한 것 하면 갑자기 이제 소비량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수요 생산 에이전트가 이제 세 가지를 이제 같은 시간 축에 올리는 거죠. 확정 예정 주문들, 수요 예측상황, 언제용, 캐퍼시티, 현황, 그다음에 납기 약정 뭐 이런 것들 계속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몇주 내로 뭐가 부족해질 것 같고, 뭐가 많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걸 AI가 계속해서 분석을 해서 주게 되는 거죠.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좋은 사례가 저희 국내에서 있는 게 이제 시식일 텐데, 어떻게 보면 이제 빵은 그날 못 팔면 팩이 좋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까운 부분인데, 기존에는 이제 과거에는 점주의 감으로 막 얼마큼 발주되고 이렇게 해서 했을 텐데, 사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CJ에서는 그걸 다 이제 예측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점주의 어떤 감으로 발주를 내고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매장마다, 요일마다, 날씨마다 다른 수요를 좀 예측을 해가지고 그 범주 어디부터 어디까지 소비될 것 같다라는 걸 하면 점주가 그걸 좀 센스를 받아서 이제 주문을 넣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종의 이제 수요량에 대한 예측, 생산량에 대한 예측이 이제 경영 최적화에 활용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민원, VOC에 대한 사항들도 좀 이어갈 수가 있겠죠. 뭐 아까 근데 맛이 좀 시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뭐 품질 관리 팀에서 만약에 이걸 받게 되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리뷰를 쓴 사람의 입맛 관련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조 공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콜드체인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일단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품질 이슈냐 아니냐,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민원과 같은 VOC들은 뭐 CS 시스템에서 하나 더 확인을 해야 될 거고, 로트 이력, 그게 어디서 팔렸지를 보려면 센서 시스템을 가야 될 거고, 또 공정에 대한 로그 같은 거는 센서 서버에서 뭐 하나하나 가야 될 거고, 그다음에 콜드체인 기록 같은 경우에 직접 유통을 담당하지 않을 케이스가 많을 거니까 물류사에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네 곳의 데이터를 하나의 번개 그래프로 이어가지고 이제 해당 클레임들이 어떤 로트에 몰리는지, 뭐그 로트의 공정 데이터에 이상 신호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해서 이 업무를 하는 담당자한테 그걸 알려주게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그 나온 그 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농수인 같은 경우에 이제 공장에서 이제 올해 완공 목표로 이제 수출 전용 공장 구축하고 있는데, 여기에 AI 딥러닝 기반의 이제 품질 검사 시스템, 그다음 빅데이터 기반, 이게 가공되면은 이제 라면 생산 능력이 연 10여 개 규모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AI 품질 관리 시스템이 들어감으로써 결국에는 해외 나갔을 때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더 빨리 추적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스케일이 커지는 거를 대비해서 AI 기반의 뭔가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또 식품, 그다음에 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페이비트 화장품,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식음을 하거나 아니면 얼굴을 바르거나 아니면 약품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국가별로 요건 검토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은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국가별 요건과 대조를 해서 영향받는 항목을 골라내고, 그게 제조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판단해야 되고, 또 라벨도 새롭게 해야 되고, 필요 없는 돈을 또 컨설턴트로 지불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상황들 같은 경우에는 AI를 적용하기 되게 좋은 거죠.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정해진 규정이라든가, 뭔가 규칙이라든가 어떤 세계관 하에서 그게 맞냐 틀리냐를 검토를 하고 적용력으로 검토하는 게 굉장히 크다가 되죠. 그냥 벌크로 굉장히 많은 문서들 집어넣고 찾아줘, 요약해줘, 이건 뭐야 라는 걸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규제 요건을 검토하는 거를 많이 적용을 하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 굉장히 잘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웬만하면 이제 그 현지에서 이제 유통을 하시는 디스트리뷰터랑 계약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총평 계약을 하고 이제 팔아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고, 이제 그게 아무래도 스케일업 하기엔 더 좋을 텐데, 그럴 때 이제 계약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계약 조건을 막 검토를 해야겠죠. 사실 이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빡 갔어요. 빡 갔는데 협상을 하는 자리에서 바이어가 결제 기간이 60일이었는데 우리 90일로 좀 바꾸면 안 되나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갑자기 거기서 이제 머리를 막 돌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세요? 현장에서 검토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사실 AI가 이럴 때또큰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왜냐면 우리가 있었던 과거의 계약 조건들 전부 다 집어넣고, 그 다음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매출이나 원가 구조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있다면, 만약에 이렇게 바꿨을 때 어떠한 이펙트를 나한테 줄까라는 걸 바로 좀 연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의 이제 시뮬레이션 쪽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월마트, 저희 뭐 유명한 유통업이니까요. 월마트의 내용을 하게 되면,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협상 챗봇을 만들어서 이제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자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업체랑 조건 협상할 때 일부를 자동화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일단 파일럿으로 이제 목표 성사율을 20% 자막을 돌렸는데, 이제 실제로는 뭐 64%의 뭐 합의율을 뭐 달성했다. 물론 이건 이 업체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효과가 뭐 얼마나 됐는지는 약간 블러핑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 조건을 검토하거나 또 협상주의 옆에다가 코파일럿처럼 쓰는 거에 대한 이제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조정이 된다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것도 가능해졌죠. 최종적으로. 앞에서 얘기를 한 게, 이제 생산, 마케팅, 그 다음에 품질,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짚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회사 안에서 몰아가는 데이터들을 총합적으로 판단하는 일종의 에이전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에이전트가 서로 멀티 에이전트 구조를 이룩하면서 서로 물어보고, 서로 인지하고, 그렇게 되면 매출 왜 늘었어?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불우도한 질문에 대해서도 굉장히 브렉다운 시켜가지고 뭐 과거의 시기를 비교도 하고 다양한 분석을 할수 있게끔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막 실적을 볼때 결산 끝나고 나서
결산 담당자 아니면 관리손익이나 경영기획 담당자가 열심히 PPT로 분석하고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제대로 된 보고는 1년에 4번 받고 아무리 해도 한 달에 한번 받을 수 있었던 거를 조금 더 자주 받게 되는 게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주죠.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사실은 똑같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렇게 경영 분석을 한번 할때 여기 들어가야 되는 정보들은 회사 안에 있는 뭐 ERP나 CRM이나 아니면 유통을 뭐 포스라든가 품질 시스템이라든가 뭐 림스 QMS 이런 데다 들어있을 거거든요. 그걸 전부 다 AI가 가지고 와서 우리의 샵 문법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답변해 주는 거. 그리고 이때 이런 에이전트를 만들 때 중요한 거는 그것들을 연결을 해서 그 데이터 간에 이른바 온톨로지라고 하고 있는, 저희 온톨로지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팔란티어 덕분에 되게 유명해졌죠.

상품에 하는 것들에 대한 족보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다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방법을 제안을 해주는데요. 이제 포인트 한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람이 할 일과 AI가 할 일을 잘 나누고 그걸 기반으로 AI 네이티브 엔터프라이즈, AI 네이티브 K-푸드 기업을 만드는 게 우선에서 할 일이 될 겁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에이전트들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건 AI 네이티브 기업입니다. AI 네이티브 엔터프라이즈도 그렇게 될 거예요.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서버에서 덜 맵다라는 반응이 반복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신호 에이전트가 저거 닫겠죠.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닌지를 검토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뭔가를 뽑아내줘요. 아, 이거 조금 덜 매운맛에 뭔가를 만드는 게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이런 제품들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제품 수익성을 검토하는 에이전트로 넘어갈 수 있겠죠. 여기서는 그러면은 조금 매운맛을 높이거나 했을 때 이제 가격이나 배합이나 채널별 마진을 비교해서 수익성이 있는지를 판단을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생산 라인에서 원재료를 어떻게 소싱할지, 그 다음에 실제로 납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정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지 그런 걸 하게 될 거고, 또 마케팅 소요 예산은 어떻게 될지를 이제 검토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품질 신호로 가서 이제 품질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가져와야 될지 보겠죠. 그럼 드디어 이제 제품 가설에 대한 승인, 새 배합에 대한 채택 승인, 생산이나 품질과 관련된 리스크에 대한 포괄을 어떻게 할 건지 승인, 이런 것도 이제 사람한테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1, 2, 3, 4번의 에이전트의 활동에 따라서 사람한테 할까요, 말까요? 를 굉장히 복합적인 분석 결과 레포트와 함께 제시를 하게 될 거고, 그럼 사람이 만약에 오케이, 새롭게 우리 만들어서 한번 수출을 해봅시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수출 준비 에이전트, 아 미국에 서부에 가려면 뭐 이렇게 인증받아야 되고 라벨이 이렇게 써야 되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이제 바이어를 찾아서 어떤 유통 역사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성과는 어떨지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게 우리가 바라보는 AI 네이티브 엔터프라이즈다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러한 에이전트를 만든다는 행위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기업이 하던 일, 어떤 담당자가 본인의 암묵지를 통해서 하던 일들을 구체화시켜서 인수인계를 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내가 하는 일을 잘 전달만 하면 되거든요. 오히려 제일 어려운 거는 저 제일 밑에 있는 내용을 제일 강조하기 쉽습니다. 파운데이션의 오퍼레이팅 놀리지인데 놀리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놀리지는 데이터를 의미를 하고요. 사실 ERP나 MES나 뭐 스카다나 아니면 QMS나 기업이 쓰고 있는 다양한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개인별로 하는 어떤 팀 폴더나 공유 폴더 이런 데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죠. 다 전선화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그게 다 같은 내용을 갖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적이라는 표현 하나, 뭐 매출, 뭐 아니면 뭐 영업이라는 표현 하나가 어떤 데서는 뭐 금액 기준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수주 기준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인도 기준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납품 기준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같은 단어도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시스템이나 부서별로 쓰는 정보가 다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서로 일치시키는 과정을 가져가는 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로 이제 그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물류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막한 명이 처음에는 뭐 몇천 개였는데 뭐 그게 뭐 몇만 개고 다룰 수 있는 제품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거를 구축한 이후에 뭐 그거는 뭐 20년 전에 비하지만 바로 문제가 엄청 큰 문제가 생겼어요. 엄청 큰 문제가 생겼는데 납품이 안 되는 거예요. 물건이 안 나가요. 왜안 나가는지 봤더니 양말 문제였습니다. 양말 문제. 그게 유명한 이슈인데 흰 양말인데 흰 양말을 가리키는 제품 코드가 너무 다양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청은 들어왔는데 그것과 매칭되는 건 없어서 그런 거죠. 근데 영업이나 발주를 넣는 쪽에서 이거 흰 양말 코드잖아 하고 계속 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는 쪽에서는 그거에 매칭되는 건 없었던 거예요. 다 다른 코드에 그흰 양말이 매치가 돼 있어서 그런 이슈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 얘기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 데이터를 회사 안에서 일관된 언어로 좀비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AI 에이전트를 이제 구축을 할 텐데 사실 저거는 이제 공수가 들어가는 일이죠. 회사 안에서 담당자들이 열심히 만들어도 되는데 사실 그렇게 끝나는 거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외주를 줘서 개발을 하기도 할 거고 내부적으로도 IAS 팀을 만들어서 시간을 넣어서 만들기도 할 텐데 결국에는 이러한 AI 관련된 투자를 한다면 그게 ROI가 나와야 되죠. ROI가 나온다는 건 우리가 외주 개발을 했든 내부적으로 에이전트를 개발했든 이게 어떠한 성과를 갖고 왔는데 이게 보시면은 꼭 항상 돈으로 비결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돈을 다른 가치로 환산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속도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게 수익성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고객이나 아니면은 우리의 이제 소비자들과의 신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확장성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섯 개 에이전트는 전부 다 알아보고 있는 방향이 뭐 영업의 확대, 뭐 마케팅의 뭐 성공, 막 이런 것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저희가 AI 에이전트에 대한 투자나 AI 네이티브 기업으로의 전환에 있어서 투자를 결정할 때 그냥 뭔가 수익성, 매출의 증대, 아니면 비용의 절감, 인건비 절감, 이런 식의 돈과 관련된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정성적인 가치와 연결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성적인 가치랑 연결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우리 회사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더 좋은 의사결정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사항들 몇 가지를 마지막으로 조금 짚어보면, 제가 모 기업의 AI UGPS를 발굴하는 컨설팅을 했을 때 190단계가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었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것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떠한 권한을 가져야 되는가를 설정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모든 거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에이전트의 자율성에 대한 레벨을 좀 나누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정보 탐색이나 요약에 그칠 수 있지만 분석이나 추천할 수도 있고 실행하는까지만 준비를 할 수도 있고 아예 실행을 하는 에이전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제한된 범위에서는 사람한테 허락받지 않고 계속 자동 실행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결국에는 이제 AI를 둘러싼 AI 네이티브 엔터프라이즈의 거버넌스 체계라고 할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 앞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여섯 가지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서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큰 활동들이고, 아까 제가 모 기업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렸을 때도 저희가 컨설팅 했더니 AI 유지페이스가 에이전트 포트폴리오가 193개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 한 번에 막 만들자 막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뭔가 쉬운 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 요약이나 업무 산출물을 지원하는 약간 코파일럿성의 에이전트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자동으로 오퍼레이팅하는 것까지를 조금 순차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이제 더 좋을 거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대부분의 기업이 스테이지가 좀 앞쪽에 있으세요. 스테이지 1, 2가 먼저가 될 텐데,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결정이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정리나 어떤 입력이냐, 그런 거. 그다음에 최종 책임자가 명확해서 누군가가 검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가 쉽느냐. 그다음에 필요한 데이터가 전산상에 일관성이 존재하느냐. 왜냐하면 그래야 AI가 할루시네이션 없이 정해진 대로 활동을 할 거니까. 네 번째로는 이 성과를 KPI랑 좀 연결을 시키기가 쉬우냐. 그래서 이네 가지를 충족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바로 또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결정을 더 잘하고 싶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이전트를 만듦에 있어서의 이제 용이성을 가지고 뭔가 과제를 뽑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만들지라고 할 때는 요네 가지를 정의를 하면 됩니다. 뭘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 다음에 내가 뭐가 잘안 보여.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보였으면 좋겠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데이터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누가 책임지고 뭐가 달라져. 이네 가지인데, 이네 가지에 대한 정의는 제가 지금 말로 풀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수인계. 결국에는 굉장히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수인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의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에이전트 개발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엇을 자동화할까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그냥 AI한테 시키는 걸로 보통 아이디에이션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빠지는 것들이 생깁니다. 왜냐면 기존에 저희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사람의 한계는 시간의 한계다 보니까 기존에 이런 거를 좀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게 빠져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이제 윗사람들 관점에서는 그런 것들이 부족한 점이나 아쉬운 점들이 있겠죠. 근데 기존에 사람이 일단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까지 하지 못했던 거를 추가해서 하는 게 좋겠죠. 어차피 AI 시키는 김에 한꺼번에 시키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대로 자동화를 하는 관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거의 목적이 원래 뭘 하기 위한 거야. 로부터 출발하면, 아, 오케이. AI 시키는 김에 이런 것도 같이 시키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접근법의 이제 아래부터 갈까요? 위부터 갈 거냐에 대한 차이였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페이푸드 기업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긴 합니다만, 사실 어느 회사나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우리는 수출 기업이야 라고 하면은 국가가 늘어나면 그냥 복잡성도 늘어나고 매출이나 SKU가 늘어나고 고객이 늘어나면 복잡성이 그냥 늘어나니까. 그랬을 때 가장 큰 아쉬운 점은 뭐냐면 결국에는 그 경험이 담당자의 머릿속에만 남는다는 게 되게 아쉬운 점. 사실 우리가 더 스케일업하고 더 성장하고 이후에도 훌륭한 인재들이 우리 회사 안에서 성장을 하려면 이렇게 성장할 때 있었던 다양한 경험들이 조직 자산화, 조직 지식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확산되고 인생지가 되고 확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0: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담당자 머릿속에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을 가지 말자. 그래서 AI 네이티브 글로벌 기업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가가 늘어나요. 애초 수익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경험도 늘어나게 되고 지식도 늘어나는데 그게 개인의 지식이 아니라 조직의 지식이 되죠. 그냥 그게 AI 안에 축적되니까. 그다음 AI한테서 사람이 꺼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했던 그 컨설팅이나 개발 경험 하나를 좀 공유를 드리면 지방에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가요. 지방은 이제 수도권에서 많이 떨어진 데를 많이 가면 요즘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게 사람 복리를 되게 힘들어하십니다. 도심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조금만 떨어지게 돼도 이제 채용이 되게 힘드세요. 사람이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식의 전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제가 모 회사에서 그 회사가 이제 전선을 만드는 회사인데 생산 기획을 따는 거를 그래서 같이 했어요. 왜 했냐면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성장사고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생산 기획을 10년 전에도 모 이사님이 짜고 계셨고 10년 후에도 모 이사님이 짜고 계세요. 지금 이미 예순이 훌쩍 넘으셨는데도 여전히 하고 계시죠. 하고 싶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면 가르치면 나가고 들어오고 가르치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중요한 업무를 누구한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특히 경영진, 공장장님. 와, 이거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거 일단 자동화를 하자. 왜냐면 그거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자동화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기는 AI한테 자동화를 시키면 그 지식이 정리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후에는 우리 조직의 지식으로 만들어서 계속 사람을 양성을 하든 AI를 시키든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셨던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사실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저희가 AI 얘기할 때마다 결국 이걸로 끝납니다. 그냥 업무를 계속해서 만들고 답습하는 회사가 아니라 우리의 뭔가 경험을 조직 지식으로 축적하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 AI를 활용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생산성도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더 적은 인원으로도 더 많은 매출을 이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성장성이 올라가면 최근에 저희 삼전릭스처럼 반도체 기업같이 극단적인 생산성을 이룩하지 못하는 법도 없고 모두가 이제 성과도 50-80 시대다 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넥스트 바이트 AI가 그리는 K푸드의 미래를 주제로 3일 회계법인 조홍래 파트너의 강연 함께 들어봤습니다.
2: 유고원리부터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경제 세미나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토요일인 오늘도 폭염이 이어지겠고요. 동해안에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과 춘천, 대전, 광주 36도, 대구와 부산 35도, 강릉 28도 등이 되겠고 습도가 높은 지역은 푹푹 찌는 듯한 찜통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어제보다는 1도에서 3도 정도 낮은 곳이 많겠지만 대부분 33도에서 35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이어서 전국 곳곳에 폭염 경보와 주의보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 구름 사이로 볕이 뜨겁게 내리쬐겠고요. 대기가 점차 불안정해지면서 차차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밤까지 수도권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는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한편 동해안에는 지금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쪽 먼 해상으로 태풍 돌핀이 중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간접 영향으로 동풍이 강해지면서 동해상에서 비구름이 계속 발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의 호우주의보가 강릉과 동해 삼척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비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5.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정오종합 뉴스입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은 꺾였지만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으로 동해안에는 호우특보, 제주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김민경 기상전문기자입니다.
4: 강원 동해안 지역에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강릉 용강동에는 시간당 80mm가 넘는 극한 호우까지 관측됐습니다. 강릉뿐 아니라 강원 동해안 곳곳에서 시간당 3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강원 동해안에 최대 150mm 이상, 경북 동해안 최대 120, 제주 산지에도 최대 70mm의 비를 예보했습니다. 강원과 경북 북부의 동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국을 향하는 태풍 돌핀에서 밀려온 강한 동풍이 태백산맥에 부딪혀 강한 비구름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제주 부근으로는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제주와 전남 광주 섬 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말 내내 순간풍속 초속 20m 안팎 강풍이 예상돼 항공기 운항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제주 부근 해상과 서해 남부, 남해 먼 바다에선 물결도 최대 5m 이상 거세게 일겠습니다. 제주 해안과 남해안, 동해안으론 너울 가능성도 높아 피서객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는 폭염특보가 계속 발효 중입니다. 폭염중대경보는 해제됐지만 서울에는 여전히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36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방에 33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될 거로 예보해 온열질환에 계속 대비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3: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정전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강원 원주시 태장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 천여 가구 주민들이 폭염에 냉방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내부 변압기 문제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어제 오후 폭염으로 전력 사용이 늘면서 수원시 팔달구 주택 등 150세대 전기 공급이 끝

0: 고통스러운 정전으로 1200여 세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온열질환 사망자 23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19명에 달하는 만큼 정부는 고령층과 농업현장, 작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전쟁 중인 미국의 요격미사일 부족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탄약 비축량 유출과 관련해 새로운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약 부족 사태가 알려질 경우 이란과의 협상에 차질이 우려되긴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1: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각 7일 탄약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트럼프를 격노하게 했다면서 그가 탄약 비축량 유출과 관련한 새로운 조사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받은 비축량이 정확한지 등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건데 탄약이 충분하다는 기존 입장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유출자들은 장기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며 입단속에 나선 상태입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미국의 주요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비축량이 적게는 20%에 불과하다는 보도 등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탄약 구매 비용 등 1조 5천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요청한 것 또한 탄약 부족의 증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유출자 추적까지 지시하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탄약 부족 상황으로 인해 대이란 협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제주와 인천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8명은 오늘 오전 제주에 이어 오후 4시 인천에서 합동 연설회를 진행합니다. 경선 결과는 인천에서 한 번에 발표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시정 10년 동안 재개발과 재건축 389곳이 해제돼 43만 호의 공급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2018년 북한으로부터 송환받은 유해 상자 55개에서 지금까지 미군 112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한국전 냉전 참전 실종자 연례 정보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유해 9군은 한국 측에 인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맥키그 국장은 비무장지대에서의 유해 발굴 작업 재개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7월 고용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증가를 예상했던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크게 밑돈 겁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미국의 7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2만 3천 명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8만 명대의 증가를 예상했지만 이를 크게 밑돈 겁니다. 격차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5월과 6월 고용자 수도 당초 집계보다 10만 3천 명 줄어든 것으로 수정됐습니다. 별도의 방식으로 조사하는 실업률은 4.1%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 등에 따른 구직자 감소로 노동 공급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시간당 임금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3.2%로 예상치 3.4%에 못 미쳤습니다.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좋지 않고 임금도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금리 선물 시장에서 9월에 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전망이 40%대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 등 시장금리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만 실질임금은 높은 물가상승률 탓에 넉 달 연속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3%대 중반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될 거라는 전망으로 올해 말까지의 금리 인상 확률은 여전히 70%가 넘습니다. 뉴욕 주식시장의 주요 지수들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0: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당 1,866원 20전, 경유는 1,849원 20전으로 각각 2원 90전과 3원 60전 내렸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살 어린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함께 거주했던 성인 3명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에서 골절 등 특이 소견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탈진과 신체 일부의 상처 등을 토대로 정밀 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숨진 어린이는 지난 5일 천안시 한 교회에서 고열과 의식 저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90대 여성과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두 사람은 모녀 관계로 모두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연기가 번지며 아파트 주민 40여 명도 대피했습니다.

보행자 등 8명이 다쳤습니다. 새벽에 폐기물을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이 수거 차량에 깔려 숨졌습니다. 어제 새벽 3시쯤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골목길에서 60대 남성 환경미화원이 길 위에 쓰러져 있고 폐기물 수거용 화물차가 벽에 부딪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미화원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동해안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 최대 15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에 최대 12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도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종어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오원종이었습니다. KBS

0: 정관용의 시사본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이 이번 주 2주차를 맞아 제주와 인천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지난주 충청권 또 부울경 지역 순회 경선에서 1, 2위 사이에 박빙의 결과가 나온 만큼 오늘 결과 발표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제주 인천의 이 권리당원 선거인단 수가 도합 10만여 명으로 전체 152만여 명 중 큰 비중은 아니지만 민주당 세가 그리 강하지 않은 만큼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예단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인천은 수도권 표심을 처음으로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2부 정치 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누겠고요. 잠시 후 핫이슈 핫피플 시간에서는 조국 혁신당의 신임 대표로 선출된 신장식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8월 8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김인우 씨.
2: 네, 오늘 고속도로 위 지방 방향 최대 정체 시간대는 바로 지금으로 예상했는데요. 그래도 지난주 휴가지 방향 정체가 정점을 찍은 뒤 이번 주부터는 감소세에 접어든 만큼 지난주 같은 시간대보단 어렵지 않습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까지 9km 막혔다가 강원권인 인제터널에서도 다시금 속도를 줄이고요. 50번 영동선은 강릉 쪽으로 현재 경기권인 부곡 부근에서만 짧게 주춤합니다. 충청권 안쪽 논산 천안선 논산 방향 차량 터널에서 3km 구간 주춤하는 정도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쪽으로 천안 분기점을 시작으로 7km 정체 중인데 반대 서울 쪽으로도 청주 휴게소 부근에서 5km 구간 막혔다가 이후로는 달래내 고개부터 반포까지 9km 구간 정체 중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매송 휴게소와 광명역 부근에서 5km 안팎씩 밀리고요. 100번 수도권 제일순환 고속도로 경기서 쪽에서 송내를 앞두고 양방향 밀리고 있고 경기 동쪽 역시 송파를 중심으로는 양쪽으로 힘겹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인우였습니다.

0: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1: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0: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 신인규의 뉴스펀치 1, 2, 3입니다.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2: 정부가 지난 3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어요. 주요 내용 정리해 주시죠.
3: 예, 지난 3일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국세 10개 법률에 관세법까지 11개 세법 개정안이고요.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서 9월 초에 정기국회에 제출이 됩니다. 아직 정부 안이기 때문에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확정될 예정인데요.
2: 네.
3: 세수 효과는 5년간 순액법 기준 3조 4,430억 원 증가이고요. 구조가 분명한데 종합부동산세에서는 2조 1,815억 원, 부가가치세에서는 6,700억 원을 더

0: 걷고요. 소득세에서는 5,579억 원, 법인세는 1,636억 원을 덜 걷습니다. 증가분의 63% 이상이 종부세 한 항목에서 나오는데요. 세율 기준을 주택수에서 주택가액으로 일어나한 종부세가 특징입니다.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는 12억 원에서 실거주자는 14억 원, 시가로 약 20억 원, 상위 2% 수준으로 올리고요. 비거주자는 9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세부담 상한은요, 150%에서 200% 로 올렸고 과표 6억 원 초과부터 세율을 인상하되 2027년 중간 세율을 거쳐서 2028년에 전면 적용을 합니다.
1: 예.
0: 양도세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보유 기준과 거주 기준으로 이원화를 했는데요. 깎아준 세금도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수혜 가구가 416만에서 489만 가구로 늘고요. 월세 세액 공제 한도는 1,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법인세는 세율 인상이 없이 반도체, 2차 전지 등 6개 분야 에서 국내 생산 세액 공제를 신설했는데요.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의 한병도 원내대표는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비거주 주택에 집중된 혜택을 조정하는 조세 정상화라고 했고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이자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주택수에서 주택가액으로 기준을 바꾼 방향 자체는 맞는데요. 같은 값에 재산이면 세금을 같게 내는 것이 조세 평등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 정책에서 대출 규제와 조세 문제가 전면에 비춰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는데요. 공급에 관한 확실한 신호를 통해서 시장의 매수 심리를 먼저 안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 네.
0: 나아가 증세냐 감세냐를 따지기에 앞서서 전월세 대책이 별도의 정책으로 나와야 되고요. 지방주도 성장과 결합한 과감한 균형발전 정책도 적극적으로 시행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공급 대책은 이제 조만간 나올 예정이라고 하고요.
0: 네.
1: 자, 같은 주에 그 검찰의 수사권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죠?
0: 그렇습니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고요. 대통령은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안수사 지시 근거를 삭제해서 수사를 경찰로 일원화하고요.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만 맞습니다. 보안수사 요구권은 남겨서 경찰이 기한 안에 이행하도록 했고요. 불송치가 위법 부당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 2일에 검찰청 폐지와 더불어서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에 맞물린 입법인데요. 대통령은 위헌이거나 행정부 고유 권한을 침해해서 국회의 입법 판단을 부정해야 할 정도의 상황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했고요. 경찰을 향해서는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도 커진다고 했습니다. 여당은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평가한 반면에 국민의힘과 법조계 일각은 범죄 피해자 보호가 약해진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오래된 개혁 과제이고요. 국회의 입법 판단을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되돌리지 않은 것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공백입니다.
1: 네.
0: 보안수사 지시가 사라지고 요구만 남으면 경찰이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처리를 했을 때 이를 강제할 수단이 좀 약해지거든요. 또한 검경협력체계가 정교하지 않으면 두 기관 사이의 책임 전가 수단으로 전락해서 국민의 피해 구제가 지연될 우려가 큽니다. 저는 10월 2일 법 시행 전에 반드시 보안입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경찰의 수사권 독점도 견제받아야 하고 검찰의 기소권 독점도 마찬가지로 견제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권력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반드시 선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죠. 참 걱정하는 분들 많아요. 자, 이 8.17 전당대회 앞두고 민주당 지난 5일에 2차 TV 토론을 열었는데 아주 공방이 거칠었다면서요?
0: 굉장히 좀 뜨거운 토론회였는데요. 네. 지난 5일 여의도 KBS에서 당대표 2차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던 송영길, 또 정청래, 김민석 세 후보가 다 나왔는데요. 전당대회를 12일 앞둔 시점이라서 1차 토론회보다는 수위가 좀 높았고요. 송영길, 김민석 두 후보가 정청래 후보와 토론을 하는 2대1 구도였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거는 탈당 이력 공방인데요. 김민석 후보가 집권여당 대표의 자격을 묻는 질문에 목청의 크기가 아니라 실력의 크기다라고 답을 하자 정청래 후보는 집권여당의 대표는 배신이 아니라 의리다라고 맞받았습니다. 정 후보는 당대표로서의 정통성 면에서 탈당 이력은 없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18년간 가출을 했다가 집에 들어와서 집문서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집안을 흥하게 할까 망하게 할까 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제 김 후보의 2002년도에 탈당을 겨냥한 건데요.
1: 그렇죠.
0: 김 후보는 송 후보는 탈당 후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증명하고 무죄를 받고 돌아왔다면서 반박을 했고 송영길 후보는 홍명보 리더십이 아니라 히딩크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맞받았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책임론도 나왔는데요. 정 후보는 이 상품이 김 후보의 총리 재임 중에 도입 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요. 김민석 후보는 거래를 갑자기 중단하면 더 큰 혼란이 온다면서 자본시장 특위를 통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총리나 대통령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여당은 함께 책임지는 것이라고도 했고요. 신천지 경선 개입 의혹도 드디어 나왔습니다.
1: 네.
0: 김민석 후보는요 지난달 27일 충북도당 간담회에서 불조심 외치면은 방화범이냐라며 의혹 제기의 정당성을 주장을 했고요. 정청래 후보는 토론에서 당대표가 되면 이 문제를 감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 날인 6일에는 페이스북에 근거를 대지 못하면 허위 신고라면서 게임은 끝났다라고 적기도 했는데요. 전당대회가 이제 반환점을 돌고 나니까 이제 더 치열해져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정청래 후보의 당대표 연임 도전으로 촉발된 경선인 만큼 흐름이 정청래 리더십의 지난 1년을 검증하는 것으로 가는 것은 불가피한데요. 다만 정 후보가 이런 그 흐름을 대응하는 방식이 좀 아쉽습니다. 상대 후보의 과거를 들추는 방식으로 가거나 정체성 논란으로만 가는 것은 비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의 무한 책임과도 맞지가 않는데요. 남은 기간만이라도 미래를 말하고 정당의 비전을 통해서 성공하는 집권 여당의 청사진을 놓고 치열한 토론과 생산적인 경쟁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1: 네, 뭐 상호 간의 고소고발 얘기도 막 나오고 참 너무 뜨거워요. 최고위원 경선도 지금 최민희, 서미와 김영호, 이성윤 뭐 김용 이런 후보를 중심으로 지금 설전이 거칠어졌죠?
0: 그렇습니다. 지금 최고위원도 지금 5위권 싸움, 그러니까 막차를 누가 타느냐가 굉장히 뜨겁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발단은 지난 1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였습니다. 김영호 후보가 저는 당권파 저지를 위해 송영길, 김민석 후보와 연대하겠다라고 연설을 하자 옆자리에 이제 최민희 후보가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모르고 박쥐라는 표현을 쓴 것이 그대로 입모양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1: 아하.
0: 같은 자리에서 서미화 후보가요.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펄펄 살아나고 민주당 지지율은 빠지고 있다고 하자 최민희 후보가 안 빠졌어라고 소리를 치는 장면도 나왔는데요. 서미화 후보는 그날 대전연설회를 마친 뒤에 페이스북에 상대 후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지켜야 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공방이 또 이어졌는데요. 지난 3일에 열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도 정면 충돌했습니다. 김영호 후보가 이게 바로 일베문화다. 너무나 불쾌하고 모멸감을 느낀다라고 하자 최민희 후보는 사적인 대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다. 본인에게 전달됐다면 사과드린다라고 하면서 일단락은 됐는데요. 지금 득표 현황은 이렇습니다. 충청권과 부울경 두 권역의 권리당원 투표 누적 기준으로는요. 최민희 후보가 22.58%로 5만 5,080표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박선원, 한민수, 서미와 김용 후보가 현재 당선권이고 이성윤 후보가 6위라서 아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1: 네.
0: 최고위원은 당원과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외면한 채 인신공격에만 가까운 검증이 오가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요. 각각의 고유한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집권 여당의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좀 구체적인 비전 경쟁이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국민의힘 쪽은 서범수 진정호 의원 징계 절차가 시작됐죠. 이게 뭐 돌려차기 뭐 이거죠?
0: 그래도 굉장히 좀 국민들이 분노하는 장면이었는데요.
1: 예.
0: 지난 4일에 국회의원회관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보안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라는 제목의 긴급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형소법 개정을 규탄하는 자리였고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낸 그 사건의 피해자가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행사 시작 전에 서범수 의원이 진종호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죠라고 갑자기 농담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 진종호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더 잘 씁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피해자가 곧 오게 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1: 예.
0: 과연 이게 농담으로서 적절하냐라는 좀 의아함을 낳았는데요. 두 의원은 당일 페이스북에 사과를 했습니다. 서 의원은 제가 실언을 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면서 머리 숙여 사죄를 했고요. 피해자는 처음에는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다며 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본래 쟁점에 집중해달라고 했다가 이후에는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는요. 지난 4일 범죄 피해자 관련 간담회에서의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해서 진종호 서범수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고요. 장동혁 대표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지 이틀 만입니다. 다만 윤리위에는 조경태, 권영진 의원 등 비당권파 인사들의 징계 안건이 함께 올라가 있고 윤리위원 2명이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다가 사의를 밝히면서 위원수도 줄어든 상태인데요.
1: 그렇죠.
0: 뭐 발언 자체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한데 사실 장동혁 대표가 징계 정치를 지금까지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징계의 정당성이 또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 라는 비판도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은 전반적인 성찰이 좀 필요한 상황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또 이 보안수사권 문제로 국민의힘 내부 충돌이 벌어졌어요. 김웅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이 문제가 됐죠?
0: 예, 지난 5일인데요.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김웅 의원은 검사 출신이고요. 2019년도에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 대검의 미래기획 형사정책 단장을 지냈고 21대 국회의원을 거친 인물이고요. 당내에서는 유승민계로 분류는 돼 있습니다.
1: 네.
0: 글의 요지는요. 2019년 수사지휘를 없애면 안 된다고 읍소하는 나에게 민주당 의원이 우리는 검찰과 협의 끝났어. 특수수사만 인정해주면 수사지휘 포기한다고 하던데 라고 말했다며 검찰총장도 패싱한 거래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 그때 그 악마적 거래를 한 인간이 지금 보안수사 존치를 외친다. 그게 표가 되니까 라고 적었는데요. 이 배경은 당시 2019년도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할 때 당시의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가 됐고요. 이른바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은 검찰에 남았습니다.
1: 그랬었죠.
0: 김 전 의원은 이 결과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2020년 1월에 검찰을 떠났고요.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도 조정안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공개 반발을 했는데 한동훈 의원이 2019년 7월부터 대검의 반부패 부장 특수수사 라인의 책임자였던 겁니다. 결국에는 뭐 한동훈 의원을 저격한 거 아니냐라는 일각에서의 어떤 지적도 있기는 한데요. 결국 그 검찰개혁이 좀 꼬였기 때문에 당시에 경찰은 수사 종결권을 챙겼고 검찰은 특수수사의 영역을 남겨놓은 것이 검찰개혁 실패의 원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1: 예.
0: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김웅 전 의원이 어떤 익명을 빙자한 어떤 의혹제기 모호한 의혹제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지한 의혹을 차라리 공개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자, 지금까지 신인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7분 향해 갑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기상청의 송소진 씨.
2: 오늘 동해안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어제는 서울의 낮 기온이 38도까지 오르며 올 여름 들어 가장 더웠는데 오늘은 36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낮겠고요. 대전과 광주 36도, 대구와 부산 35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은 곳이 많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지역이 3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해안은 강한 동풍의 영향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며 현재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50에서 많게는 150mm 이상, 경북 동해안과 산지에는 30에서 곳에 따라 120mm 이상, 제주 산지에는 20에서 70mm, 경남과 제주도 해안에는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릴 전망이고요. 그 밖의 지역은 오늘과 내일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고 천둥, 번개가 동반돼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5.7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가 전해드립니다.
3: 네, 지난주보다 교통량은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들으셨지만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상황부터 살펴드릴게요. 빗길에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삼척 쪽으로 정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양 나들목 부근에서 정체고요. 강릉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속초 쪽으로는 현담터널에서 사고로 처리 중이라 뒤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경주터널 부근의 사고도 빗길에서 발생했습니다. 1차로와 2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1km가량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고령 4터널 부근 지나게 답답하시죠? 지금 사고 잔해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입니다. 서안성 부근에서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5km 구간이 꽉 막혀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국민 MC 정관용
1: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0: 들어보면 달라요.
2: 핫 이슈 핫피플 시간입니다. 지금 뭐 모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얘기만 하고 있지만 조국 혁신당에 조국 전 대표가 사퇴하고 신임 대표를 뽑았습니다. 신장식 의원이 조국 혁신당의 새로운 대표가 되셨어요.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2: 축하드리고요.
3: 핫 이슈가 뭐 쿨 이슈, 쿨 피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2: 맞아요. 너무 더워요.
3: 예, 특히 지금 길거리에서 배달 라이더들, 그다음에 활주로, 그 공항 활주로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사실은 그 폭염으로 인해서 가장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노동 분야는
2: 농촌이요, 농촌.
3: 농업입니다. 농업. 네. 근데 농업은 농민들은 산재가 없거든요. 이 굉장히 큰 공백입니다.
2: 맞아요.
3: 네. 농민들이 연로하시고 때를 놓치면 농사를 못 지니까. 근데 산재 완전히 사각지대예요.
2: 그러네요.
3: 네. 이 부분은 좀 빨리 해결해야 될 우리 맞네요. 사회적 과제입니다.
2: 맞네요.
3: 예, 네. 예. 아예 없어요. 제도가.
2: 자, 아무튼 그건 예. 그렇고 네네. 당대표 취임 소감부터 한 말씀 말씀하시면
3: 무거운 책임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쓸모 예, 두 가지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책임감이 크고요. 어깨가 정말 무겁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검찰개혁 원이슈 프로젝트 정당 아니냐 이제 이런 그 국민들의 생각이 있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말씀을 해왔지만 그게 국민적으로 크게 인식이 됐다거나 또는 뭐 쓸모가 인정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이제 민생개혁의 시대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네. 맞춰서 민생개혁의 또다시 가장 앞장서는 정당으로서의 쓸모를 국민들께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2: 네.
3: 이런 두 가지 책임과 쓸모 이런 생각을 많이
2: 조국
3: 합니다.
2: 조국 대표의 조국 혁신당과 신장식 대표의 조국 혁신당은 제일 큰 차이는 뭘까요?
3: 우선 시대적 과제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물론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된다. 그것이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완성돼야 된다라는 아직까지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일막은 지금 입법적인 과제는 끝났다. 그렇다면 네. 신장식 대표 체제의 조국혁신당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생개혁의 쓸모를 입증하는 것. 그리고 그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뭐 도시빈민운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뭐 자영업자들과 함께했던 신용카드 수수료이나 운동부터 시작해서 해왔던
2: 예.
3: 발바닥의 힘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나름 저의 쓸모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당명은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3: 그 당명 간판만 바꾼다고 식당에 갑자기 손님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레시피 점검해야 되고요. 새로운 메뉴도 내놓고 인테리어와 서비스 방식까지 다 바꿔야죠. 그 안에서 간판 바꾸는 걸 포함해서 저희들이 비전랩 안에서 그 전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2: 그 비전은 언제 나옵니까?
3: 저는 이게 올 연말이 되기 전에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뭐 강령도 저희들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좀 변화할 필요가 있고요. 예.
2: 네. 민주당과의 관계 뭐 지난 5일 날 그 신임 지도부랑 문 전 네. 대통령 예방하셨는데 그 자리에서도 문 전 대통령이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좋은 관계여야 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지
3: 네,
2: 않았습니까?
3: 네.
2: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또 합당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시고?
3: 뭐 저는 뭐 기본적인 원칙은 자강을 기본으로 연대는 숨쉬듯 해야 되고 합당은 선택이다. 양당의 선택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좀 토론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처해 있는 굉장히 큰 위험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위 폭력을 불사하면서 자신의 그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극단주의 세력들. 있죠. 이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까지 통제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제도권에서는 조금 밀어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큰 연대의 기준이 저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2: 예.
3: 그다음에 최근에 국민들이 필요한 개혁이었다고 검찰개혁을 생각을 하지만 효능감을 느끼고 있는 내 삶이 바뀌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치가 효능감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2: 예.
3: 이런 큰 두 가지 기준에서 소위 민주주의의 과제 그다음에 정치적 효능감 민생 삶의 효능감을 보여주는 과제가 다당제 연합정치로 그게 더 잘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한 지붕 세 가족 빅텐트 안에서 왼쪽 방, 오른쪽 방, 중간 방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빅텐트 안에 있는 게 그 예. 과제를 수행하는 데 더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예. 저는 그 토론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예. 예.
3: 그 토론의 결론이 다당제 연합정치.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뭐 저 개인의 생각을 주장하겠습니다만 고집하진 않겠습니다. 예. 그런 토론의 결론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 굉장히 이성적인 저는 토론이 필요한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2: 다당제 연합정치는 너무나 훌륭한 제도인데
3: 네.
2: 그것의 전제는 단독 과반 정당이 나오기 극히 어려운 선거제도를 전제로.
3: 네네.
2: 그래서 단독 과반이 없으니까 어쨌든 국회 내에 다수 의석을 점하려면 과반을 점하려면 불가피하게 다당제를 안 할 수 없는
3: 네.
2: 그
3: 네.
2: 구도에서는 각 정당이 갖고 있는 소신과 정책 비전이 있더라도 서로 절충할 수밖에 없는
3: 네.
2: 의무적으로.
3: 네.
2: 그게 전제될 때 다당제 연합 정치가 훌륭한 거 아닌가요?
3: 그런데 지난 지금, 대선을
2: 지금처럼 압도적 과반이 되는 민주당이 있는 상태에서 다당제 연합 정치가 되나요?
3: 현실에서 그냥 네. 국회 안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소위 그 아무리 그래도 필리버스터를 종결한다거나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처리해야 될 때 180석 이상이 필요한데요.
2: 필요하죠.
3: 예. 지금 뭐 한 정당에 180석 이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대선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대선 때 정신은 다당제 연합 정치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모아서, 온 힘을 다했는데도, 이재명 더하기 권영국 후보의 합과 김문수 더하기 그 이준석 후보의 합이 0.93%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2: 네, 네.
3: 즉 대통령제 하에서도 다당제 연합정치의 필요성은 존재한다.
2: 존재한다.
3: 그리고 지난 6.3 선거에서요. 6.3 선거 결과를 죄송합니다마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평가하는 사람들이 다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평균 성적은 평균 점수는 올랐는데 민주개혁 진영 전체를 놓고 보면 국영수는 네. 망친 거예요. 서울.
2: 그렇죠.
3: 그다음에 뭐 하면은 그 다음 28년 총선에서 소위 뭐 민주당이 보기에는 적은 정당이 작은 정당들일 수 있겠지만 작은 정당들과 국민적 역량 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역량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다면 28년 선거에서 장담할 수 있나 지금 같은 의석수를
2: 예, 예.
3: 예. 그냥 수치로 계산을 해봐도 수도권에서 뭐 사람마다 계산이 다를 수 있는데 제 계산으로는 수도권에서 조국혁신당 변수를 빼고도 두 자릿수 이상 의석이 빠지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연합정치 없이
2: 예.
3: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의석수를 유지할 수 있나? 저는 그 질문을 민주당 내에서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네. 그렇게 보면 네. 그렇게 보면 28년 총선에서도 지난 24년 총선에서도 조국혁신당은 지역구는 후보를 안 내고 비례 후보들만으로 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3: 그렇습니다.
2: 연동형 정치의 그 선거제도에 그 힘입어서.
3: 네네.
2: 그럼 2028년에도 똑같은 전략을 쓰는 겁니까?
3: 저는 뭐 지금 상황이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위 우리는 이제 개혁 연합. 핵심으로 민주개혁연합을 핵심으로 했는데 민주개혁연합에서 지금 민주당 간판을 달았다고 해서 각 의원들이 전부 다 개혁이라고 할 수 있나 질문을 하게 됩니다.
2: 예.
3: 왜냐하면 어떤 질문이냐면 최근에 이제 검찰개혁 국면에서도 뭐 토론은 의견을 낼 수는 있는데 그걸 그 진영의 논리로 바꿔서 내부를 향해서도 도끼질하는 분들이 계셨고
2: 예.
3: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작년 10월 합당 국면에서 토지공 개념에 대해서 이거는 뭐 사회주의다라고 해서 불군치를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뭐 조국 뭐 등등등을 합해서 멸칭으로 부르면서 조롱하는 이런 예. 분들이 그냥 민주당 의원이니까 개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보다 선명한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계시고
2: 예.
3: 선명한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께는 선택지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에서도. 예.
2: 그런데 그런 선명한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 앞에 선택지를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서울에서 민주당 후보 조국혁신당 후보 다 나오면
3: 네.
2: 어부지리로 국민의힘이 되지 않나요?
3: 그럴 수 있죠.
2: 그러니까요.
3: 그래서 연대 연합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2: 그러면 공천에 있어서 지역구를 나누거나 이런 등등의
3: 뭐 그게 이제 뭐 나눠 먹기 이런 게 아니고 제도적인 대안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뭘 같이 하려고 했었지라고 해서 이제 대선 정신의 회복을 제가 네. 말씀드렸던 거고요.
2: 네.
3: 그다음에 제도적 대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사실 대선 때 원탁회의 선언문에 보면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결선 투표제. 그리고 하나는 비례성이 높아진 국회의원 선거제도. 이렇게 표시가 아예 문자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선 투표제를 통해서 단일화를 제도적으로 하는 방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상상력을 더 그 발휘를 해보면 우리는 그 말하자면 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정당 간에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2: 맞아요.
3: 정당법과
2: 맞아요.
3: 선거법상.
2: 예.
3: 그거 열어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시민사회까지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2: 그런데 민주당이 거기에 응할까요?
3: 거기에 대해서 저는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압박 요인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대선에서 힘을 다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0.93%였다. 그리고 이번 6.3 선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단독 드리블만으로 현재 의석을 유지할 수 있을 거냐. 예, 근데 그 민주주의를 뭐 폭력으로라도 본인들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분들은 뒤로 좀 예. 제도권 바깥으로 엉덩이 싸움, 어깨 싸움을 해서 밀어내야 된다라는 예. 과제를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28년 총선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그 본인의 다음 스텝을 위해서는 28년 총선에서 진영 전체가 승리하는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2: 아, 그렇죠.
3: 예. 그걸 위해서 지금 저는 뭐 송, 김, 정 이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당대표가 되면 28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진지한 토론과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아, 물론 그렇겠죠.
3: 예, 예.
2: 그런데 이제 뭐 어차피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있으면 민주당도 사실 그 안 좋은 거지만 벌써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일종의 위성정당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3: 그게
2: 그런데
3: 이제
2: 근데 그걸 만드느니 조국 혁신당이 있으니까 우리는 좀 더 편해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굳이 지역구까지 뭐 결선 투표니 오픈 프라이머리니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점이에요.
3: 이제 총선 28년 총선만 있는 게 아니라 30년 대선도 있는
2: 네.
3: 거거든요.
2: 네.
3: 그리고 대통령께서 당시에 선언문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 당시 이제 대표셨으니까. 이런저런 의견들을 쭉 교환하는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부터 결선 투표제를 국민들이 생각을 했을 때
2: 네,
3: 필요한
2: 네.
3: 부분부터 도입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저희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2: 제안하고 있다.
3: 예를 들면 대선부터 시작한다든지 또 대선과 광역단체장부터 한다든지.
2: 예, 예. 예.
3: 저는
2: 알겠어요.
3: 토론을 좀 진지하게 했으면 하는 과제입니다.
2: 자, 예. 뭐 그건 그렇고 조국 전 대표 지난번 이 재보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사실 이제 지금 거의 잊혀져가는 듯한 분위기인데.
3: 아, 또 어떤 분들은 더 잊혀지게 더 조용히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2: 정치적 활로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3: 저는 조국 원장께서는 지금 제가 일단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지명을 했고 이사회에서
2: 예.
3: 의결이 돼서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장기적 비전, 대한민국의 장기적 비전을 가다듬는 것 그리고 체력을 좀 보충해서 국민들이 그리워하는 시점 그리고 뭐 경기를 하다 보면 손흥민이나 메시 같은 선수는 벤치에 앉아만 있어도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적시에 적절한 포지션으로 투입하는 것은 전술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2: 네.
3: 제가 감당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적시 투입.
2: 그렇군요.
3: 예.
2: 적시에 어디로 언제
3: 예. 예.
2: 그건 이제 고민할 주제다.
3: 예, 그렇습니다.
2: 알겠습니다.
3: 지금은 대한민국의 비전을 네. 가다듬으시는 시간이다.
2: 자, 그동안에 조국 혁신당이 가장 공을 들여왔던 검찰개혁 뭐 일막은 거의 일단락됐다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3: 네.
2: 단도직입적으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 여성단체나 범죄 피해자들이 강하게 우려하고 반발하고 있어요.
3: 네, 네.
2: 그거 맞는 얘기 아니에요?
3: 우려가 저는 충분히 하실
2: 네.
3: 수 있다라는
2: 네.
3: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항상 형사소송법에서 우리가 고민되는 지점이 두 개의 딜레마,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실체적 진실 발견. 이게 이제
2: 네?
3: 그 범죄자를 딱 잡아가지고 국가가 대신 복수해 주는 거죠,
2: 그렇죠.
3: 사실은.
2: 그렇죠.
3: 예. 그게 하나의 기둥이라면 하나는 이제 흔히 블랙스톤 명제라고 해서 윌리엄 블랙스톤이라는 형사 그 법철학자가 예, 내놓은 얘기인데 억울한 피고인이 없어야 된다.
2: 그것도 맞죠.
3: 예. 이 두 개의 기준.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국가폭력의 피해자, 국가폭력이란 말이에요. 사실 형사는 예. 피해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 하지만 또 실체적 진실도 보완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가지 기둥 중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제도를 들여올 것이냐. 현재보다 예. 더 예. 중요한. 그래서 실은 이번 형사소송법에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말을 하자면 뭐 핑퐁 수사 방지를 위해서 처리 기한을 두 달 안으로 다 무조건 핑퐁 치면 안 된다. 네, 네. 그다음에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에서 기록이 오더라도 피해자나 피의자를 불러서 사실관계 확인은 할 수 있어요.
2: 그런데 그렇게 확인된 예. 사실은 법정에 증거가 안 되잖아요.
3: 그거는 뭐 검사가 피의자 신문을 할 때도 증거는 안 됐습니다. 이건 우리 공판 중심주의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럼 이제 그 거기서 확인한 사실을 법정에서 직접 판사 앞에서 증언하도록 하거나 그 증거를 제출하면 되는 건데 사실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요. 그러면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의 조력권을 우리가 얼마나 국가가 보장하느냐. 예, 예. 변호사가 붙어 있느냐 말을 예, 하자면. 그런데 예, 예. 지금까지는 뭐 성폭력 피해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변호사 조력권이 인정돼 있고 지금 강력범죄 뭐 살인이라든지 강도 뭐 이런 분 그 같은 경우도 변호사 조력권이 차츰 인정돼 가고 있어요.
2: 예.
3: 그러나 사기나 재산범죄 피해 이런 쪽에는 변호사 조력권이 아직은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해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이 변호사 조력권을 어떻게 보장해 줄 거냐에 대해서 이거는 돈과 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2: 아니 알겠어요. 예. 그것도 필요한 일이에요. 예. 그것도 도움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주 쉽게 말해서 보안수사권을 둔다 해도 이제는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권이 없잖아요.
3: 네, 네.
2: 지금까지 검찰이 정치적으로 수사해서 희생자들을 많이 만들어낸 건 검찰이 기획하고 또 별건 수사하고 했던 수사 개시한 사건들이지 경찰이나 저 중수청에서 수사해서 넘어온 것에 미진한 부분만 보완하는 수사권을 두는 게 왜 검찰의 권력 남용에 우려가 됩니까?
3: 그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그 인지 수사뿐만 아니라 인지 기획 수사 말고도요 보안 수사권만 갖고도
2: 할 수 있다
3: 이렇게 저렇게 해본 사례들이 많습니다. 김학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2: 그러니까 그러면 예. 아예 그냥 그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아니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범죄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눠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등등 요것만 보안 수사권을 남기자. 이게 또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3: 이 뭐 전권 손실을
2: 해서 그것도 해놓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뭐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대하는 등등도 네. 함께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3: 근데 보안 수사권을 그 남겨두는 것은 뭐가 가장 큰 문제가 되냐면 수사 인력이 남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중수청이 제대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 중수청이 제대로 서기가 어려워지고요. 수사 인력이 남으면
2: 검찰에 남으면
3: 예. 지금 검사 2,200명 그다음에 검찰 수사관 한 7,000명 정도가 있는 조직이란 말이죠. 검찰이.
2: 예.
3: 근데 검찰 수사관들은 조금 중수청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3: 그것도 보안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 다음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옮겨가려고도 안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28년 총선과 대선이 지나고 나면 검찰은 이 보안수사권을 몇 개 남은 보안수사권을 근거로 해서 인력을 남겼다가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라고
2: 예.
3: 하는 조직 보존의 알겠습니다. 논리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2: 그것도 일리가 있는 지적이네요. 그것까지는.
3: 네, 네.
2: 그런데
3: 네.
2: 10월 달 이후가 되면 지금 이제 범죄 피해자인 사람 내지는
3: 네.
2: 범죄에 대해서 내가 뭔가 고소나 고발을 한 사람.
3: 네.
2: 그 사람들 중에 경찰이 한 수사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뭐라도 불만이 있는 사람이 많겠어요?
3: 뭐 그래서 이의신청권을 보장을 해야 됩니다.
2: 그런데 그렇게 예.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뭐 입만 열면 왜 그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없애가지고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느냐라고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를 것이고 다양한 유형의 보도가 매일처럼 쏟아질 거라고 저는 예상하는데
3: 저도 그렇게 예상합니다.
2: 그 공세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3: 그래서 일단 각오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게 올 거다. 그래서 어깨가 더 무겁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럼 개혁을 주장할 때랑 개혁이 됐다라고 해서 벌어지는 현상이 항상
2: 그러니까.
3: 네. 항상 그 의도대로 되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2: 제 말이 그 말이에요.
3: 예. 예. 그리고 보안 수사권을 남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또 국민들도 다수 있었고
2: 그러니까요.
3: 전문가들도 있었기 때문에
2: 예. 예.
3: 그러한 공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2: 예.
3: 그러면 지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변호사 제도적으로는 이의신청권이 있고 그 보안수사의 소재가 달라지는 거죠. 검사가 하느냐 아니면 중수청이나 중수청이 하느냐 소재가 달라진 겁니다. 예. 보안수사권에. 보안수사권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예. 보안수사를 중수청에서도 할 수 있고 또 공수처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남아있죠. 그런데 그러려면 그게 중수청의 보안수사나 공소청의 공수처의 보안수사가 제대로 되려면 지금부터 인력과 제도를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2: 당연하죠.
3: 그런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 주무관청인 법무부나 민정수석실이 주무부처인 그 이 뭐라 그럴까 지금 밤을 새서라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뭐라고 한 발짝 떨어져서 야 이러면 뭐 그때 가서 바꿔라든지 또는 나는 못하겠어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그게 사실 가장 걱정됩니다.
2: 그래도 뭐 최근에 중수청의 직급별 분포나 뭐 인력들 다 나오고 일선 검찰청 다니면서 뭐 홍보도 하겠다.
3: 취업설명해야죠. 취업설명.
2: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예, 참 예. 걱정이 많죠.
3: 예. 제도와 법령과 준칙이 바꿔야 될 게 제가 대략 그 따져보니까 180개. 적으면 120개, 많으면 190개라고 얘기를 하던데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한 180개 되더라고요. 네. 이거 진짜 밤을 새서라도 해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님 뵀을 때도 그걸 가장 걱정하고 지금 밤새야 될 텐데
2: 그러니까.
3: 밤새 그 준비가 되고 있는지가 걱정이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2: 아무튼 저는 요새 최근에 뭐 무슨 몇 달 전부터 입만 열면 중수청 발족 제대로 될까? 정말 걱정이다. 그다음에 각종 범죄 피해자들 쏟아지는 불만 어떻게 해소할 수 있어? 정말 걱정이다. 네, 맨날 네. 그러고 있는데.
3: 네, 저도 그게 제일 큰 걱정입니다.
2: 그렇게 걱정이 소재가 된 보안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게 저는 오히려 합리적 해법이라는 거죠.
3: 아, 저는.
2: 아니다.
3: 그렇게, 예, 그 부분은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2: 너무 예. 보안수사권까지의 완전 폐지라고 하는데 너무 일종의 도그마에 빠진 거 아닌가요?
3: 그런 측면도 사실 내부에서 저희들도 그런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죠. 했었습니다. 예. 예, 그건 뭐 조국 전 원장님도 검토를 했었고 전화 몇몇 사람들도 했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이 조직. 예, 중수청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도록 만드는 빌미가 되겠다라는 측면을 조금 더 중하게 최종 시점에서 봤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범죄 피해자들이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그 실체적 진실 발견에 빈틈이 없도록
2: 예, 예.
3: 빈틈이 없도록 지금은
2: 예.
3: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현재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중수청의 검사와 현재 검찰 수사 인력이 왕창 가도록 저는 일종의 특혜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3: 지금도 실제로 많은 특혜를 주고는 있어요. 주고는 있는데.
2: 평검사 10년 이하는 감은 4급 준다는데 누가 가겠어요? 지금 3급 대우 받는 사람이.
3: 오히려 지금 평검사들 중에서는 제가 이제 이것도 뭐 인맥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파악한 바입니다마는 평검사들은 좀 이렇게 넘어갈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요.
2: 진짜요? 예.
3: 고위직 검사들이 오히려.
2: 저도 뭐 최고위직은 안 가도 되는데
3: 예.
2: 진짜 이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와 수사관들이 왕창 좀 갔으면.
3: 수사관들은 많이 갈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검사들도 예. 좀 많이 예. 갈 수 있도록 유인책을 좀 주는 게 현재로서는 걱정을 최소화하는 길이 아닌가.
3: 네. 그리고.
2: 알겠습니다.
3: 예.
2: 아무래도 뭐 검찰개혁 얘기는 뭐 해도 끝이 없으니까.
3: 맞습니다.
2: 여기까지 하죠. 조국혁신당의 예. 신장식 신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네. 자, 1부 마칩니다. 서른도가 부른 다 함께 차차차 들으시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서는 형용사가 잘 발달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색깔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다양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 가운데 형용사 푸르다는 상황에 따라 파란색과 초록색을 모두 가리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푸른 하늘이라든지 푸른 물결은 파란색을 의미하지만

0: 있는데요. 이는 파란색과 초록색을 모두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알고 있는 시 가운데 곡이 붙어서 노래로도 많이 알려진 것이 있습니다. 그중 미당 서정주님의 시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라고 하는 푸르른 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푸르르다라는 말은 비표준어였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푸르다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로 표준어로 인정되는 표현입니다. 표준어가 되기 이전에도 시 같은 문학 작품에서는 간혹 시적 허용이라고 해서 시어로 사용되기도 했죠. 푸르다의 관형사형은 푸른이고 푸르르다의 관형사형은 푸르른입니다. 푸르른 들판 또는 가을이 되면 하늘이 유독 푸르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2: 58분 날씨. 오늘 동해안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동해와 경북 포항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동해안에 호우주의보가, 그중 강릉과 동해, 삼척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중국을 향하고 있는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으로 동풍이 강해지면서 동해상에서 비구름이 계속 발달하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50에서 많게는 150mm 이상, 경북 동해안과 산지에는 30에서 곳에 따라 120mm 이상, 제주 산지에는 20에서 70mm, 경남과 제주도 해안에는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그 밖에 전국은 오늘과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크게 오르는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져 수도권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전, 광주 36도, 대구와 부산 35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4도 정도 낮은 곳이 많겠지만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5.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정관용의 시사 본부.
1: 2부입니다. 잠시 후에 권혁중의 일타 경제 코너 경제 이슈 풀이해 드리고요. 이어서 정치 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 마련되어 있어요.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0: 팩트체크 진짜 뉴스
1: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0: 들어보면 압니다.
2: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요즘 아주 살인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 온열질환자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 온열질환자들한테 보험금을 주는 보험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이미 가입이 돼 있다면서요.
3: 네, 맞습니다. 이게 지자체가 그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을 이제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공공정책보험 이야기입니다.
2: 아, 이런 게 있어요?
3: 예, 있습니다. 이게 요즘에 좀 인기 또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바로 경기 기후보험 때문에 그런데요. 이 대상은 1,440만 그 경기 도민이 전원이 해당하고요.
2: 예.
3: 주민등록을 이제 경기도에 두신 분들은 다 해당하는 거죠.
2: 저도 해당이 되네요.
3: 예. 그리고 무엇보다 도내 등록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떤 언론사에서 이 부분을 지목하면서 아니 재정도 없다면서 이런 거 해주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예. 일단 경기도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가능하다. 비용은 전액 경기도가 이제 부담을 합니다. 그럼 어떤 거를 보장받느냐. 온열질환 진단비라든지 이거 15만 원이고요. 한랭질환 진단비 15만 원. 예를 들어서 뭐 감염병 진단비 20만 원. 신규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온열진환 때문에 응급실 갔다. 그럼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 내원비 1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걸 가지고 이제는 보상을 받으신 분도 나오는데 경기도에 따르면은 한 지금까지 한 347건 정도가 있었고요. 뭐 야외 체험 학습을 통해서 이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제초 작업을 하다가 쓰러진 농업인, 야외 활동 후 응급실을 타던 도민까지 다양하게 지금 보장을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 그런데 이거 모르고 있는 분이 훨씬 많을 거요.
3: 맞습니다. 이게 정책보험이 진짜 잘 안 알려져 있어요.
2: 예.
3: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경기도민만 해당하는 거잖아요.
2: 예.
3: 그럼 이제는 다른 지자체에 계신 분들 이런 생각하십니다. 뭐야, 그건 나랑 상관없잖아.
2: 그러니까 딴 데 없어요?
3: 있습니다. 예.
2: 뭐가 있어요?
3: 이게 시민안전보험을 좀 보셔야 돼요. 이게 시민안전보험은 뭐냐면 똑같은 공공정책보험입니다. 근데 이제는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을 아니면은 이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보장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이번에 이제는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에 대해서 이제 보장이 나온 거죠.
2: 예.
3: 그래서 약간 성격이 다른데
2: 내용이 좀 다르군요.
3: 네,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안전보험을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2: 예.
3: 구조는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다. 그러면은 서울시가 비용을 내서 서울 시민을 위해서 이미 보험을 가입해뒀다라는 거죠.
2: 예.
3: 등록 외국인도 동일하게 이제는 대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 다쳤다. 아니면은 뭔가 재해를 입었다 하신 분들은 시민안전보험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요. 또 하나가 이게 요즘에 그 제주도도 좀 이슈를 받고 있는데 제주도가 공공 이 정책보험이긴 한데 이번 해부터요. 이런 걸 들었습니다. 이런 근로자가 이제 폭염경보로 인해서 일을 중단하게 됩니다.
2: 예.
3: 그럼 시간당 17,000원의 소득 상실분을 이제 보존해주는
2: 이야.
3: 이런 보험도 드러났거든요.
2: 허허.
3: 그래서 지자체의 이런 그 시민안전보험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2: 그 각 내용이 다 다르니까 꼼꼼하게 실제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를 챙겨야 되겠군요.
3: 맞습니다.
2: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면.
3: 네. 서울시 사례를 먼저 가봤는데요. 일단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타다 다쳐도 사실상 이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집에 불이 나도. 그다음에 이젠 뭐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재해를 받으신 분들도 과거에 이제는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고 특히 연희동이나 명일동에 아직도 기억나실 겁니다. 집안 치마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계기로 해서 올해부터는요. 이 땅 꺼짐 사고도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보장 항목으로 뒀거든요.
2: 예.
3: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뭔가 다쳤거나 피해를 받았다. 그럴 경우에는요. 무조건 시민안전보험을 먼저 이렇게 떠올리셔야 된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리겠고 중요한 게 시민안전보험도 있지만 구민안전보험도 있습니다.
2: 아, 또 그 네, 지자체가 기초지자체에도 있어요?
3: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와 구에서 동시에 또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거기 가면 써져 있거든요.
2: 예.
3: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2: 구보험에 또 좀 사례를 소개해 주시면.
3: 예, 구보험 이제 말씀드릴 텐데 아마 그 이제 언론에 잘못 알려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온열 지난 보상은 경기 기후보험만 된다더라.
2: 네, 네.

0: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구민보험에 가보면 구마다 이 온열 진단 진단비례 항목에 들어간 구가 있습니다.
1: 아이고.
0: 대표적인 게 용산구입니다. 용산구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봤더니 온열 진단 진단비에서 1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마다 이걸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던 구가 어떤 보장 항목이 있는지. 그러면 내가 온열 진단으로 뭔가 피해를 봐서 응급실에 갔다, 진단을 받았다? 그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민안전보험과 시민안전보험 이거를 좀 다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체크하셔야 되겠고
1: 네.
0: 약간 성향이 다른 게 구민안전보험은 조금 더 우리의 일상생활 밀접한 보상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개물림 사고.
1: 개물림.
0: 이런 것도 보상해줘요. 용산구도 마찬가지인데 개물림, 부딪힘 사고, 진단비로 해서 뭐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자전거 사고, 뭐 화상치료비, 보행 중 교통사고 이런 생활 밀착형 사고를 이제는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좀 알아보시고요. 그러다 아니, 보니까 보면
1: 화상 치료비면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에 불이 났을 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실수로 화상을 입어도
0: 맞습니다.
1: 뭐 해준다고요?
0: 예, 예 실제 사례가 있었어요.
1: 뭐 워낙 뭐 정말 다양하네요.
0: 예, 이게 진짜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이제는 생활하다가 화상을 입었거든요.
1: 예.
0: 그런데 이거를 보상해준 이 보장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민안전보험 사이트에 가보면 그 사례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1: 예.
0: 그래서 화상 수술비도 사실상 지원해주는 구도 시가 있다라는 거죠.
1: 참.
0: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서울시 경기만 있는 거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이 시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이렇게 해서 다 드러났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따로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청구해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0: 맞습니다.
1: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에서는 어떤 게 해당이 되는지를 알아보려면 어디 가서 알아보면 돼요?
0: 예, 국민안전24라고 있거든요. 예, 과거로 보면은 국민안전포털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24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시민안전보험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1: 예.
0: 거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당하는 지도 클릭도 할 수 있고요. 주소를 검색하면은 내가 살던 해당하는 지자체가 어떤 보장에 어떤 보험을 들어놨는지가 확인이 가능해요.
1: 예.
0: 그 중요한 게 보셔야 되는 게 날짜도 보셔야 됩니다. 예, 날짜가 지난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약간 게으른 지자체들이죠. 예, 연장을 안 해놓은 1년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1: 아.
0: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지자체가 어느 보상으로 보험을 들어놨는지
1: 예.
0: 이걸 꼭 확인하시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온열 진단이다. 이거 해당되네? 그럼 적극적으로 청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가입은 자동 가입인데 청구는 자동 청구가 아니에요.
1: 아니, 자동이 안 되겠죠.
0: 네, 내가 청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중요한 거. 나 작년에 이미 이거 피해를 받았는데
1: 예,
0: 나
1: 예.
0: 버스 타다가 다쳤는데 아 이거 놓쳤네. 아니요. 3년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1: 신청이.
0: 그래서 시효가 3년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3년 안에 청구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3년 안에 한번 기억을 되돌려보시고 예를 들어 길거리 가다가 뭐 보도블록 부딪혔다든지

0: 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1: 갈 때까지 가보자.
0: 정관용의 시사본부.
2: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자,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부터 정리합시다. 먼저 뜬 인물입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누가 떴나요?
1: 네, 그러니까 정치적 역량을 보여줘서 떴다기보단 보통 이런 직책에 계신 이런 인물이 이렇게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적이 있나? 이게 그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윤민우 위원장인데요. 저희가 이제 시사 프로를 나가면 거의 지분이 90%가 민주당 얘기를 하고 5에서 한 10% 정도 국민의힘 얘기하는데 거의 체감으로는 2주 정도 윤리위원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내부 내홍이 치유되질 않고 저도 이제 국민의힘 당원 단계를 봤더니 윤리위원회는 9명 이내로 해야 되니까 최소한 7명 정도를 관행적으로 맞춰왔는데 이번 주에도 우종한 부위원장, 황경성 위원이 또 위원장에 대한 비토 그리고 문제의식 세게 드러내면서 사퇴를 요구하면서 본인들은 사퇴해서 다시 또 5명 체제가 되고. 그래서 윤민우 위원장은 그러니까 통상의 윤리위원장과 다르게 또 장동혁 대표 체제의 어떤 뒷받침하는 역할로 자리매김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화제가 되는 것 같아서 좀 꼽아봤습니다.
2: 윤리위원회 명단이 원래는 비공개라면서요?
1: 그럴 겁니다.
2: 아마 다 알려졌어요?
3: 아니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윤리위원 명단을 비공개해야 된다. 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6개월 당원권 정기를 할 때도 그 당시 윤리위원들 명단이 전부 다 보도가 돼서 지금까지도 그 기사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윤리위원 명단이 공개되는 것이 윤리위원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은 저는 좀 수긍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징계 당사자에게는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알려줘야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2: 그렇죠.
3: 그래서 윤리위원회가 의결을 하는 이상 그 명단이 외부에 공개될 않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를 하든 또는 탈당 권고나 제명을 하든 그것은 누군가의 정치 생명을 중단시키거나 끊어놓는 결정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중차대한 결정을 할 때는 적어도 자기 이름 걸고 할 수 있어야죠.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의 문제는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독단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고 그래서 우정환 부위원장이라는 분이 이번 주에 윤리위원 사퇴를 하면서 또 JTBC 유튜브에 나가서 상세하게 그 전말을 공개하기도 했어요. 윤리위 결정문을 쓸 때 윤리위원들에게 회람도 안 하고 윤민우 위원장 혼자 쓰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는 결국 윤민우 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위원 전원이 사퇴를 해야 해소가 될 가능성이 그나마 보일 것 같습니다.
2: 그런데 왜 관행적으로 비공개라고 하는 식의 보도가 있다라는 이유는 뭐예요?
3: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른바 당권파에서 주장을 하기로는 윤리위원회 명단이 공개가 되면은 윤리위원들에게 어떤 압력이나
2: 압력이 된다.
3: 청탁이 들어가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를 하는 것이 맞다고는 하는데 그러나 결국은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그 명단이 외부에 나오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2: 자. 그러면 송영훈 변호사는 금주의 뜬 인물?
3: 예, 금주의 뜬 인물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사실 본인이 뭘 해서 떴다기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세훈 시장을 띄워준 측면이 커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발표된 그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똘똘한 한 채 들어와서 살아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거주 1주택자가 이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세금이 오르는 사람들이고 특히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을 2029년부터는 거주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가계의 대부분은 집 한 채의 자산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세 월세 놓고 다른 데 나가서 살던 1주택자들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 해당 지역에서는 전월세 공급이 감소하겠죠. 직격탄을 맞는 분들이 이 집값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세를 살면서 해당 지역의 거주에 이점을 누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목동 또는 이제 대치동 뭐 중계동 같은 학군지라고 불리는 곳들이죠. 이런 곳에서는 아마 인생 계획이 바뀌거나 혹은 자녀 교육에 큰 영향을 받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많이들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동산 정책이 무주택자들에게 미치는 그런 직격탄 때문에 반사효과로 그러면 야당 단체장이 지금 서울시장을 책임지고 있는데 뭔가 부동산 정책과

0: 특히 공급에 있어서 새로운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을 거예요. 이런 점에서 또 금주의 부동산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한 오세훈 시장을 금주의 뜬 인물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1: 자, 금주의 진인물은요, 장인미 변호사.
2: 저는 좀 놀라운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 서범수 진종호 의원입니다. 피해자, 이른바 이제 부산 돌려차기로 명명되는 강력 사건의 피해자가 오는 토론회에 앞서서 아, 돌려차기 한번 하지, 진 의원. 아, 저는 발보단 손을 잡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식을 갖고 정치를 하나, 좀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인상까지 받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형사소송법, 저는 뭐 문제 제기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야당 역할이기도 하고. 그런데 피해자를 계속해서 소환하는 게 그냥 공세의 수단이었구나. 그냥 이 법을, 이 정부를, 그리고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지렛대로 삼았구나. 라는 인상마저 받고, 그래서 서범수 진종호 의원은 아, 진짜 좀 그 인식, 이거는 징계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뭐 노선 갈등 이런 예, 맥락을 예. 거두어 보더라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1: 맞아요. 자, 성용훈 변호사 금주의 진인물.
0: 예, 금주의 진인물 민주당 황희 의원입니다. 서울 양천구 갑, 그러니까 목동 일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의 3선 중진 의원이죠. 장관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주장을 SNS에 올렸어요. 폐차되는 버스를 청년들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자.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냥 이게 한마디만 한 게 아니고 한 대당 5천만 원이면 개조하니까 1만 세대면 전체 5천억 원에 불과하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장을 했어요. 지금 근데 우리 청년들이 무슨 난민입니까? 보트피플입니까? 왜 버스에서 살아야 됩니까? 그것도 이 주장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기도 한데 그 비현실성의 수준이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왜냐하면 버스 만 대를 어디다 모아놓지요? 이 버스 만 대를 모아놓으려면 가령 사람이 정말 살 수 있게 호화롭게 개조한다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더라도 버스와 버스 간에 충분한 간격을 띄워야 될 것 아닙니까? 통행로도 있어야 되겠죠. 그 땅만 해도요. 다 해서 25만 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각종 뭐 전기, 수도, 학교, 뭐 기반시설 다 뺀 겁니다. 25만 평이 필요한데 그게 어느 정도 면적이냐면 황희 의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목동의 목동 1단지부터 6단지까지 대지 면적 다 합한 것만큼이에요. 그 정도 땅이 서울에 있으면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해야죠. 왜 폐차될 버스에 청년들이 살아야 됩니까? 지금 인터넷 댓글 반응이 굉장히 험악합니다. 뭐 당신 자녀부터 들어가서 살아라부터 시작해서 네. 버스는 목동에 주차해 둘 거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저도 목동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반응까지 들어야 되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 황희 의원께서 청년들 가슴에 대못 박지 말고 네. 또 목동 주민들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서범수 의원, 황희 의원 발언은 진짜 둘 다 극히 부적절한 그런 발언들이었죠. 참 입조심들 하셔야 되는데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건 입조심이라보다 생각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아까 우리 송영훈 변호사가 오세훈 시장을 뜬 인물로 꼽으면서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을 비판했으니까 장윤미 변호사 민주당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2: 그러니까 이게 세법 개정안으로 마침표가 찍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당에서도 뭐 기재위 아니면 뭐 서울 이런 지역구를 든 의원들이 별도로 이제 논의를 추가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는 맞다. 그리고 종부세 대상도 실질적으로 이제 공시지가를 시가로 환원했을 때는 한 20억 정도 이제 아파트 가지신 분들은 이제 제외가 되기도 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1가구 1주택인데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이제 규제 대상에 네.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이제 말씀을 주시는 의원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제가 이번 주 계속 보면 이제 차관 이런 분들이 인터뷰하는 것도 아 지금 그 대상을 좀 특정했잖아요. 무슨 병가나 아이 교육이나 뭐 부모님 봉양이나 여러 사유로 자기가 자기 집에 못 사는 경우 근데 그걸 더 확대하겠다는 입장까지 나오고 있어서
1: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고
2: 예, 그건 당연히 포함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조율이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아마 이게 정부와도 조금 더 협의가 있어서 이런 부분 말씀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부동산 민심이란 게 상당히 또 그렇고 오세훈 시장을 뭐 뜬 인물로 꼽아주셨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위태로워서 이르면 내년 4월 저희가 또 재보궐 서울시장 선거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되게 좀 과민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1: 민주당의 서울 지역 의원들이 따로 좀 모였었죠.
2: 예, 그렇게 모여서 이제 의견.

0: 교환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입법 과정에서 정부가 낸 초안에 수정이 좀 있을 것 같다?
0: 아마 조금 보완은 있을 것 같습니다.
2: 단순히 보완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제 개편의 핵심은 핵심적으로 미치게 될 부정적인 효과가 세 가지거든요. 첫째 전세 폭등, 둘째 조세 전가, 셋째 매물 잠김입니다. 전세 폭등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거주택자가 이제는 들어와서 살려고 하면서 전세 물건이 줄어들고 그만큼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앞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 들어와서 살게 되기 전까지는 비거주 1주택자가 본인들에게 늘어나는 종부세는 어떤 형태로든 조세 전가를 하게 되길 마련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번 주에 그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고 나서 조선일보에서 시뮬레이션 한 게 있어요. 서울 목동 아파트 중에 공시가격이 18억 2,500만 원 정도 되고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를 하고 있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가 올해 기준으로는 5만 9천 원이 납니다. 그런데 내후년에는 이 세제 개편안에 의하면 402만 4천 원이 된대요. 그러면 그걸 본인들이 다 내느냐. 전세를 재계약할 때 반전세로 돌리면서 결국은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혹은 이미 월세로 되어 있다면 월세를 재계약할 때 올리면서 세입자에게 전가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들어와서 살 때까지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매물 잠김이에요. 장특공을 2029년부터는 살아야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때까지 들어와서 못 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집을 안 팔게 됩니다. 집을 팔고 내가 같은 수준의 집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양도세로 대부분의 금액을 내고 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세제 개편 때까지 어떻게든 팔지 않고 버티고 기다리는 걸로 시장이 반응하게 되거든요.
1: 그걸 반대로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2027년에 빨리 팔아라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2: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로 뒷문을 막아놨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고 4개월 이내에는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현재 세입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 나갈 때까지는 집을 못 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문 뒷문을 다 막아놓은 것이 지금 이번 부동산 정책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집값은 앞으로 더 오르게 될 겁니다.
1: 뭐 추가 공급 대책을 위해서 대통령 6시간이나 회의를 했다면서요.
0: 네, 예.
1: 언제쯤 발표가 되는지 혹시?
0: 예, 아니 늦지 않게 거의 8월 초 원래는 이제 그 종합 대책도 순차적으로 좀 나와 있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성을 띈 게 이게 같이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뭐 세제 따로, 금융 따로, 공급 따로 이럴 순 없어서 이것도 조만간 발표 예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공급 대책도 대통령이 순방 직후에 거의 릴레이 회의로 굉장히 점검을 하고 있고 저는 오세훈 시장이 이런 식으로 대안 마련하시는 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으로의 이제 한계 같은 거에 대한 어떤 대안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되다 보니까 공급 대책은 그 청사진이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
1: 그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비판들이 네. 있는데 뭐 너무 미온적이다라는 비판도 있고.

0: 관련 전문가들도 너무 이거는 아주 부분적으로 조금밖에 개편을 안 네. 해가지고 시장에 미칠 영향이 뭐 별로 없을 것 같다.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식의 지적이 많은 것 같아서 아쉽다라는 반응이라, 그러면 공급 대책이라도 좀 획기적인 걸 나오지 않으면 이래갖고 되겠나 하는 우려감이 좀 클 것 같아서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민주당 전당대회 오늘 이제 제주, 인천 내일까지 가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내일은 강원, 대구, 경북 이제 이른바 TK 지역.
0: 오늘이 제주, 인천이고 네. 내일은 이제 그 강원, 그 경북.
1: 대구, 그렇게. 경북. 예, 아. 오늘 제주, 인천.
0: 네. 판세는 여전히 오리무중?
1: 저도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뭐 대변인 중립은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여기서 이 말 들으면 누가 될 것 같은데 저기에서 또 저 말 들으면 이 다른 주자가 될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민주당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도 전망이 좀 엇갈리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제주 인천 발표가 나오는데 인천을 주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주는 조금 호남 민심이랑 연동돼 있다라고 이제 많이 전망을 하고 인천은 저도 이제 그 본 적이 충남인데 거기 인천에 친척분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인천 자체가 서울로 경유하는 분 이게 그 경유지다 보니까 충남 민심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이제 호남 분들도 많이 계시다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바로미터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거기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기 터잡아서 정치를 했고 뭐 인천시장도 했었고 하니까 거기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제 진짜 관전의 한 그 피날레는 전남 광주 전북 다음 주
0: 그렇죠.
1: 그리고 수도권 거기는 뭐 권리당원이 70% 이상이 모여 계시니까요. 지금도 그래서 주자들이 싹 다 호남 내려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그런데 굉장히 과열되고 있어요. 서로 고소고발하겠다 얘기가 너무 많아요.
1: 예, 근데 저희가 이거를 진짜 뭐 경찰에 고소고발하는 게 아니라 당 선관위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다 번번이 기각이 됐더라고요. 이를테면 아 이거 생얼별로 이른바 짝짓기 하는 거 맞아? 이 부분도 기각됐고 아 현수막에 왜 이 지역 현수막에 뭐 김민석 후보 지지하는 그런 문구가 들어간 거야? 이것도 다 기각이 됐고 해가지고 이게 정말 끝까지 가진 않겠지만 좀 과열 양상인 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2: 그 무엇보다도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서로를 윤리심판원에 보내겠다라고 네. 하는 워딩은 정말 심리적 분당 상태의 극한을 보여주는 것이죠. 8월 18일 이후에 민주당이 과연 하나의 당으로 잘 봉합돼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큰 물음표를 그리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상대를 윤리심판원에 보내서 제거해야겠으면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좀 모셔갔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으로 가시면 그 상대를 윤리심판원에 보내서 없애겠다는 후보들은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고 국민의힘은 징계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서로 윈윈해서 양당이 다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블랙코미디 까지 나오지 않도록 그래도 좀 국민들 날 더운데 더 덥다고 느끼지 않게끔 좀 말의 순위를 지켜가면서 전당대회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0: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뭐 제가 보기에는 윤리심판 뭐 이런 거 없고 그냥 다 화합합시다라고 할 거는 뻔하게 보이는데 하지만 전당대회 기간 동안 너무 심해요. 확실히.
1: 그러니까 저도 뭐 예전에는 다른 전당대회 때 다른 주자 뭐 도와드려 보기도 하고 그럼 뭐 출입 기자로 쭉 이제 봤는데 이렇게 뜨거운
0: 그러니까요.
1: 거는 이제 다른 선배님들 말씀 들어도 좀 처음 보는 것 같다. 이런 네. 이야기는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봉합은 안 될 도리가 없는 거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서로 좀 자제해야 되고 대단히 이 수위를 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당원들이 평가를 하시고 시민분들 30%까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전략적인 접근 차원에서라도 좀 자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 최고위원 경선 5등까지 뽑는 것도 지금 뭐 아슬아슬하죠?
1: 혼전 양상이에요.
0: 그렇죠?
1: 네. 예, 왜냐하면 5, 6위 저희가 선출직이 5명까지 들어가는데 5, 6위 주자인 김용 또 이 그 이성윤 두 주자가 1%포인트 차이도 안 나다 보니까
0: 아니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딱 뭐 사실 거의 안 간 거예요.
1: 그렇죠. 20%도 안 했으니까.
0: 네. 예. 앞으로 모르는 거예요.
2: 그리고 또 여론조사 30%가 네. 남아있으니까요.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변수가 클 텐데 그 변수 중에 하나가 지금 최민희 의원의 득표가 상당히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1위를 달리고 있는데 2위와의 격차가 꽤 여유 있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른바 친천계에서는 최민희 후보에게 갈 표보다도 한민수 이성윤 두 후보에게 1인 2표를 행사해달라 이런 전략을 앞으로 구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0: 이미 그렇게 했죠. 생일별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2: 그 생일 투표는 사실은 근데 좀 수준 이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나라 그렇죠. 정당사에서

0: 언제 그런 정도의 캠페인을 본 적이 있나 싶은데 어쨌든 최민희 후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성윤, 한민수 두 사람에게 몰아달라고 하면은 친청계 최고위원이 5명 중에 3명이 진입하는 상황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가 만약에 김민석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되는 경우에는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문재인 주승용 충돌, 문재인 당시 당대표와 주승용 수석 최고위원 간의 최고위원회에서 공개 파열음을 빚었던 그런 양상들이 또 앞으로 재현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예상도 해보게 됩니다.
1: 최민희 의원이 지금 좀 앞서고 있지만 또 문제가 되는 발언을 워낙 최근에 많이 해가지고 또 모르는 거죠.
2: 그게 반영될 여지가 열려있다라는 게 언론의 평가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최근에 좀 뭐 태도가 많이 또 이제 뭐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당연하지만 그 부분까지 당원들이 평가를 하시는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1: 뭐 하여튼 박쥐라는 용어까지 등장을 하고 일베라고 또 뭐 낮에는 누구 밤에는 누구 또 나오고
0: 저는 말보다 더 심한 것이 악수 패싱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악수 패싱의 상대방이었던 서미화 최고위원 후보는 1급 시각장애인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각장애가 있으니까 악수를 패싱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인격 논란이 제기되더라도 최민희 의원이 별로 그렇게 반박할 말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에서 그렇게 예의를 몰각한 행동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1: 좌우간 이제 한 일주일 조금 더 남아있는 삶인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2: 아유, 그런 얘기 많이들 하시죠.
1: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경선 전당대회 같아요.
2: 네. 네.
1: 1시 30분 향해 갑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이현 씨.
3: 네, 오늘도 많이 더우시죠.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도 내리고 있으니까요.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돌발 구간 중심으로 살펴드립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부경천 부근이고요. 여기는 양방향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 쪽으로 1km 구간에서 정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서평택 분기점 부근이고요.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이후로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광명역에서 금천 쪽으로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는 일산에서 판교 쪽인데요. 소래터널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 중이라 장수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마포대교를 지나서 사고 발생했는데요. 서강대교 부근부터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반포대교까지는 불편함 예상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거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1: 갈 때까지 가보자.
0: 정관용의 시사본부.
2: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핫한 한마디인데 앞에서 돌려차기 한번 하지 뭐 폐버스에 살게 하지 뭐 이미 핫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나왔는데 네. 혹시 그거 꼽으신 거 아니에요?
3: 그거 꼽진 않았고요.
2: 장윤미 변호사 뭡니까?
3: 저는 좀 황당한 이야기라서 꼽았는데 용산에 개를 데리고 와서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공사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김건희 씨가 본인의 직무실에 있었다는 게 이번 종합특검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보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에는 방탄유리가 없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본인은
2: 거기도 있죠.
3: 있는데 예. 한 10억인가를 더 예산을 써가지고 방탄유리로까지 다 이 완비를 해놓고 이 한 층의 절반을 썼다라고 하면서 경호처 직원들을 소집하고서는 개를 들고 이 용산 직무실에 와서는 공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입구 로비는 더 웅장하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 공무원분들한테 얼마나 큰 자괴감을 줬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그 당시 관계자 들한테 진술로 확보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또 지난 정부의 또 민낯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꼽아봤습니다.
2: 저도 참 기가 막히던데 근데 저는 오히려 궁금하고 좀 의아한 게 그 뭐 관저 안에 뭐 어떤 시설이 있었다더라 아니다더라 하는 이야기 그다음 뭐 김건희 여사의 그 저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야기 또 대통령 집무실 안에 무슨 뭐 사우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야기 등등이 왜 이렇게 한참씩 지나면 한 건씩 나와요? 이런 게 수사 초기에 한꺼번에 확 다 나올 수 있는 정보 아니에요, 사실?
3: 이게 제가 법조 출입하고 뭐 이런 기자들 특검 이제 계속 챙기는 기자들 보면 이게 너무 여러 사안이 많이 있어서 다 건들질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쪼개져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수사도 좀 뒤늦게 좀 착수가 된 것 같고 그러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4: 다 좋은데 제가 이제 이런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 정말 대통령의 배우자의 지위에 관한 법률 이거 빨리 제정해야 네.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일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매우 구체적으로 부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김건희 씨가 우리 정치에서 그런 일을 반복할 가능성은 0이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통령제를 계속하는 이상 대통령 배우자는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2: 그렇죠.
4: 그들이 어떻게든 전횡하는 걸 막으려면 이런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정치학자들이나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제가 선출된 군주제 같은 속성이 있다는 것을 늘 지적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선출된 군주의 배우자에 대해서 일정하게 그 떠받들려는 시도가 자꾸 있게끔 마련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굉장히 그런 그 떠받들려는 시도에 취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제어를 해야죠. 꼭 필요합니다.
2: 자, 송영훈 변호사는 금주의 핫한 한마디.
4: 예, 이재명 대통령이 금주에 법무부 행안부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참 믿기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개정된 형소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은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 자, 이 말을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공포한 다음 날 했어요. 예. 그러면 이미 버스 떠난 다음에 본인은 읽어보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요. 그동안에 보안수사권 폐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슈가 됐는데 대통령이 이 법안을 읽어보지도 않고 무슨 사필귀정이라느니 또는 뭐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는 아니라느니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거는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했었던 김문기 모른다 또는 백현동 용도 변경 국토부 협박받았다 이런 발언의 연장선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즉 보안수사권이 폐지된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재명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역사적 알리바이 그리고 공소기각 사유가 확대돼서 본인이 혜택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 읽어보지 않고 공포했다고 주장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알리바이 그리고 검사가 수사할 수 없느냐라고 물으면은 검사는 이제 수사 못합니다라는 답이 돌아오기 마련이고 그러면은 민주당 강성 권리당원이 환호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도한 전당대회용 발언 이런 것들을 모두 겸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대통령의 지위에서 할 만은 아닙니다. 정직하게 국정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2: 이제 업무 보고도 중에 그 법 개정으로 검경 합동 수사본부라고 하는 게
3: 네네.
2: 그게 검찰과 경찰이 같이 수사하는 건데 이제 검사가 수사를 못 하게 되니까 그게 검경 합동 수사본부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네네. 이제 보고를 들으면서 한 발언이란 말이에요.
3: 맞습니다.
2: 근데 진짜 제가 듣기에도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라는 식의 표현은 부적절했던 것 같아요.
3: 그런데 송 변호사님 말씀 듣고 오해하실 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검사가 수사를 못해요? 이런 취지로 그러니까 질문을 한 게 아니라.
2: 금지라는 조항이 있느냐.
3: 예, 왜냐하면 합수본이라는 게 지금도 검찰, 경찰이 같이 수사를 하는데 그렇다면 검찰이 수사를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는 없는지. 또 특검 제도도 마찬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이 파견을 나와서 그렇죠. 수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소청도 이 수사하는 무관한 조직이 아니잖아요. 이 보안수사를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개진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 법무부 장관은 아니다 수사는 못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제 수사권이 없다라고 판단을 받으면 그 이후에 수사 절차에서 확보한 증거는 이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한 대로 증거 능력을 상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점검이 정확하게는 있었다는 거.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해요 못해요 여기에 대한 몰리해라고 오인되도록 이야기하는 거에는 좀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 또 형사 소송법을 안 읽어봤다고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청와대에서 그 이후에 설명이 이게 논란이 되니까 정확한 그 요지 골자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꼭 뭐 전현직 대통령 역대 대통령이 그 많은 법안을 의결하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국무회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 읽어보실까 대통령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정치 공세가 조금 비약적인 측면이 있다 논리적으로 그 생각이 듭니다.
2: 부산 잠깐만 그건 뭐 그 정도로 하고 지금 정부나 또 여당 안에서도 이게 후속 보완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서 있어야 할 것이라는 네, 말은 나오던데 네. 그 후속 보완 조치가 구체적으로 뭘
3: 구체적으로는요. 이를테면 수사 암장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고소인은 만약에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끝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의 신청을 통해서 공소청으로 기록을 보내게 하고 고발인은 그게 상당히 제한이 됐었는데 고발인도 그 권한을 부여를 다시 함으로써 이 사실상 이 송치에 그 결과랑 동일하게끔 제도 설계를 했다는 점. 그것뿐만 아니라 정권 송치는 지금도 뭐 민주당에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정성호 장관은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만 7대 범죄에 대해선 여기에 대해서 고소 고발인의 어떤 의사 이런 거 없이 무조건 공소청으로 이제 보낸다. 소년범 사건 같은 경우엔 법원으로 바로 송치한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는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는 아니거든요. 하위 관련 그 개별법들을 고쳐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법사위 차원에서 그래서 시민단체들을 지금도 만나고 있고 입장을 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2: 누가 얘기하는데 180개 법령을 바꿔야
3: 된다는 거. 맞습니다. 19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 제가 우리 장 대변인께서 여당 대변인이시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사실은 말씀하신 내용 자체에 아주 큰 그 공백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고소인은 어떻게 할 수 있게 하겠다. 고발인은 어떻게 할 수 있겠다 하시는데요. 형사사건 중에는 고소인도 고발인도 없는 인지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그 피해자 김진주 씨가 고소인인가요? 아니에요. 본인은 한동안 혼수상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소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피해자예요. 경찰이 인지해서 수사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인지수사를 했는데 축소된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개정해서 통과시켜놓은 형사소송법은 이른바 7대 범죄는 경찰의 결론에 관계없이 검사에게 전권 송치는 한다는 건 아닙니까? 그중에 성범죄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고소인도 고발인도 없이 그냥 경찰이 범인을 검거한 인지사건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범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폭행을 시도하다가 저항하니까 도망갔어요. 사실은 법적으로는 강간미수죠. 그런데 경찰이 이 범인이 힘 있는 사람의 자식이어서 성범죄 부분은 묻어버리고 단순 폭행으로 처리한 다음에 피해자가 좀 형편이 어려워서 그 부모가 합의를 하려고 하니까 합의가 됐다. 그렇게 해가지고 폭행인데 합의가 됐으니까 그러면 처벌을 못하니까 불기소다. 이런 의견으로 불송치를 하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방금 그래서 고소인 고발인 말씀하셨는데 이런 인지 사건을 축소하고 암장하면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안은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3: 저 짧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런 인지 사건, 강력 사건, 인지 사건은 다 송치가 됩니다. 당연하지만
4: 뭘로 그리고, 송치가 되죠? 잠깐만요. 뭘로 예, 송치가 돼요?
3: 그리고 이게 말을 섞어서 하신다는 인상을 받는데 논리적으로 강력 사건이었다고 해서 성범죄로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하려고 했다가 폭행으로 이걸 단순화해가지고 합의됐으니까 불송치한다? 이거는 법리 적용이 완전 다른 영역인데 이걸 섞어서 말씀하셨다는 거. 그리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정확하게는 검찰의 보완 수사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보완 수사로 이 다른 적용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검찰 단계까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도 살인 미수로 심지어 선고까지 나왔었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경찰과 검찰 모두 수사에 실패했던 겁니다. 항소심에 이르러서 이게 언론에 대단히 부각이 되니까 예, 예. 그때 적극적인 소송 지휘 그리고 그 피의자 피해자의 변호인의 노력 그럼 그때 공판검사의 노력도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드러난
2: 그,
3: 사건이라는 점을
2: 그때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등등에도 방송이 나오고 뭐 이러면서 주목받았던 건데 근데 아무튼 앞서 일부에 이 검찰개혁을 가장 앞장서 부르짖었던 이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신임 대표가 출연해서 제가 이런저런 우려를 이야기하니까 신장식 대표 스스로도 저도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정도로 지금 이번 형사사법 걱정 개정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걱정은 정말 산더미 같거든요.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지.
3: 이게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분명히 좀 그런 부분은 있어요. 저희도 우려되는 지점이 없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지만 무한 책임지는 거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거고 다만 저는 이 국면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거는 대전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제가 했던 사건 중에 김학의 사건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인상을 받았냐면 처음에는 피해자로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다 피해자가 됐어요. 그 맥락 속에는 검찰을 망신줬다라는 데 대한 그런 어떤 분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수사를 입회했을 때. 그리고 기소했어요. 무리한 기소였습니다. 저희가 다 불법 수집 증거로 무죄 받았거든요. 이게 피해자를 원하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나쁘다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수사를 하는 주체가 기소권까지 갖고 있다 보니까 폭주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당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당하기도 하고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 대전제에서 출발했다는 점은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 제가 좀 반론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섞어서.

0: 싶어드리죠.
1: 지나간 얘기 좀 아니, 그런데, 짧게 하시고.
0: 아니 이건 왜냐하면은 우리 시청자들께서 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아까 제가 예로 든 것과 같이 성폭행을 시도했는데 경찰이 성범죄 시도 부분은 묻어버리고 그냥 폭행으로 사건을 축소하는 경우에 그 사건 기록 어디에 성범죄 시도했다는 부분이 기록에 등장하겠어요. 아예 경찰이 암장할 의도를 갖고 있으면 기록에서 빼버립니다.
2: CCTV가 장윤기 사건에서 있겠죠.
0: 아니 들어보세요. 장윤기 사건에서 케이블 타이가 압수가 안 된 거 못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사건은요. 아예 사건의 죄명에 강간미수라고 적히지 않아요. 그냥 폭행으로 죄명이 적히고 폭행으로 처리를 하다가 합의가 돼서 공소권이 없으니까 불송치하면 그러면 그 사건이 현행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형사소송법 안을 기준으로 해서 뭘로 송치가 됩니까? 고소인이 이의신청해서 송치가 됩니까? 인지사건인데.
2: 그럼 제가 왜 섞었다고 말씀드리냐면요. 장윤기는 살인미수로 기소가 됐잖아요.
0: 아니,
2: 경찰에서도 넘어갔잖아요. 장윤기 얘기를 하셨잖아요.
0: 아니 장윤기는 하나의 예로 든 거고 지금 이 사례에서 7대 범죄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죄명이.
2: 그럼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폭행으로 넘깁니까? 그러면?
1: 잠깐만. 뭐 그 정도 하시고 아무튼. 구체적 케이스를 하나하나 얘기하다 보면 뭐 한도 끝도 없어요. 김학의 사건도 얘기하시면 검찰이 그동안 했던 잘못들 맞습니다. 나올 것이고 우려되는 사건 얘기하면 또 끝없이 나올 수 있고.
0: 아니 그리고 김진주 씨 케이스에 대해서는 왜곡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1: 그 정도 하시고.
0: 아니 왜냐하면 팩트는 정확하게 짚어야죠. 검사가 보완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항소심에서 있었던 DNA 감정은요. 검사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법원이 받아준 겁니다. 예, 그리고 예. 피해자 김진주 씨 본인이 그 사건의 진행 과정 정은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나와서 그 점을 강조를 하는데
1: 그 과정에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 등등이 있었다. 뭐 그 정도 와도 검사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죠.
0: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 없으면 앞으로는 불가능한 케이스입니다.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려가 크다는 거고 우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다고는 하지만 별로 이렇게 아직은 믿음이 잘 안 간다. 이제 그런 분위기를 좀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금주에 또 하나 이제 화제가 됐던 게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3군 사관학교 통합, 육사, 해사, 공사를 통합한다. 2년은 공통교육을 하고 2년은 따로 받는다. 뭐 이런 시스템인데 지금 이제 군 측에서는 뭐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추진하는 명분이 우선 효율성을 높이고 군 3군 간의 통합력을 증진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1차적 명분이었는데 대통령의 발언 속에 쿠데타 세 번이나 한 육사 책임지는 게 없었다. 책임 추궁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군 그 사관학교 통합 얘기를 연결시켰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육사 독주에 대한 어떤 징벌적 통합 아니냐라고 하는 식의 비판 논리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2: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언론에서 뭐 이게 보복 3종 세트, 뭐 검찰, 법원, 뭐 이래서 이 삼사관학교 통합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런 프레임에는 좀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이 논의가 쭉 있다가 그냥 이 대통령이 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병폐에 대해서 삼사관 통합이 되면 그런 우려도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그 과정 속에서 이야기를 한 거에 불과하다. 그게 출발점에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도 뭐 군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군 전문가들 이야기를 듣는 거죠. 이를테면 민주당의 사성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 본인은 이 사관학교에서 전공이 철학이었다라고 하니 제가 철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희 학부에도 이렇게 삼사관학교에서 이렇게 파견을 나오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철학 교수가 되기도 하고 교육을 받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만약에 사람들이 아유 삼사관학교 이 전문성을 너무 몰각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공군사관학교도 사관학교 과정에서는 비행기를 타거나 비행훈련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영국이나 다른 선진국의 이 군 체계도 살펴보면 지금 전쟁이란 게 사이버 전쟁이고 드론이고 AI고 이러다 보니까 같은 통합 육성자 그 방향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그건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만 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노태우 정부 때부터 있었다는 얘기라는 거잖아요.
1: 거론되다가 무산되고. 예,
2: 무산되고 거론되고 했죠. 그래서 이건 진보와 뭐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군의 어떤 재편에 대한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좀 어떻게 보면 현미경을 들이대서 이걸 역행하고자 하는 그런 비판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1: 송영원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군을 망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재편입니까? 그러니까 육해공 사관학교가 따로 있는데 그걸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하는 게 국방개혁의 일환이고 정말로 그 명분과 목표에 많은 전문가들도 동의한다면 저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드러냈잖아요. 육사가 세 번이나 쿠데타를 했는데 그동안에 뭐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0: 있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육사를 회사 공사하고 통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일종의 징벌적 조치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아니 왜 몇십 년 선배들이 잘못한 걸 지금 육사 생도들이나 앞으로 육사에 가려는 그 학생들이나 혹은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 전체가 그 후과를 받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안보가 약화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 전체에게 돌아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해군사관학교를 바다가 없는 곳에 둔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바다에 나가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바다와 멀리 떨어진 곳에 해사를 짓는다. 라고 하면 잘 수긍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서 그 통합사관학교가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대전의 자운대가 유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전에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사를 대전에 둔다고 하면 모두가 납득을 못할 텐데 육해공사를 통합해서 대전에 둔다고 하면은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은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대 그 각군 사관학교 교장들 그리고 장성들 전부 다 반대하고 나서는 건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시킬 만한 논리는 현재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1: 아주 쉬운 용어로 바다가 없는 곳에 해사, 비행장도 없는 곳에 공사 이런 용어가 국민들 앞에 먹혀요.
2: 예.
1: 그렇다라서 그런 국민들 앞에 아닙니다. 이래서 합치면 훨씬 좋습니다를 설득해야
2: 맞습니다.
1: 되는데 아직은 좀 약한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 논리에서 좀 의아한 게 안규백 장관에 대한 이 개인에 대한 어떤 비판이 대단히 맞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안보가 약해지면 국민들이 피해볼 것 같다. 너무 당연하죠. 안보를 강화하고자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병준 의원이 쭉 인터뷰한 내용을 또 보면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왜냐하면 사관학교 자체에서는 그 전문 교육으로 나아가지 않고 아주 총체적인 그 교양이나 어떤 그 군인 정신이나 거기에 상당한 방점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 규칙적인 생활이나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저변이 되는 어떤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부분들 그러니까 바다를 끼고 있다거나 뭐 공항을 끼고 있다거나가 그게 사실은 문제의 어떤 비판점이 될 수 없음에도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은 있으니까 이걸 설명드려야 되는 건 여당의 또 책무인 것 같습니다.
1: 아직은 설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죠.
2: 그거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0: 바다가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사관 생도를 기르고 활주로가 없는 곳에서 어떻게 공군 생도들을 기르겠습니까?
1: 봐요. 이쪽은 이렇게 쉬워요 얘기가.
2: 좀 명칭이 들리는
0: 이게 그러니까 왜 있죠. 그러냐면 이재명 정부의 특징이 뭐냐면요. 분리할 수 없는 건 분리하려고 하고 통합할 수 없는 건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것인데 마치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어떤 절대선인 것처럼 내걸어서 보안수사를 완전히 없애버렸고 그다음에 해군과 공군은 완전히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통합해서 한 군데서 같은 장소에서 교육을 합니까? 그러니까 통합할 수 없는 것은 통합하려고 하고 이런 모순이 지금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2026년 네. 8월 8일 현재 이재명 정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 뭐 저도 다른 방송에서 이 삼군사관학교 통합 문제 찬반 토론을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저도 잘 모르던 사실들이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삼군사관학교의 전체 수강 과목 중에 굉장히 많은 비중이 공통 과목이더라. 네. 그리고 뭐 실제로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또 전술적인 훈련을 하는 거는 사실상 임관한 후다라더라.
2: 졸업 이후.
1: 뭐 등등 잘 모르던 사실들이 있긴 있는데 그러나 국민들한테 잘 안 알려지고 있고.
2: 네, 오해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1: 오해라기보다는 아무튼 이것도 우려가 무지하게 많을 수밖에 네, 그렇죠. 없는 대목인데 이것도 또 우려가 많은데 밀어붙이는 데다가 게다가 쿠데타와 연결시키는 대통령 발언까지 나오니까 상당히 걱정스러운 대목들이 쌓이고 있는 쟁점 중에 하나가다. 이런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죠. 자 오늘 거두절미 각설하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은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어요. 요즘 너무너무 더운데 두 분 건강

0: 건강 괜찮으세요?
1: 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0: 괜찮습니다. 네. 아유, 정말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진짜 남 얘기가 아닌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수고하셨어요.
1: 네.
2: 감사합니다.
0: 자, 아바의 치키티타 들으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KBS 58분 날씨.
1: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동해안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을 향하고 있는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으로 동풍이 강해지면서 동해상에서 비구름이 계속 발달하고 있는데요. 현재 강원 동해안과 일부 산지, 대구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특히 경북 포항과 영덕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50에서 많게는 150mm 이상, 경북 동해안과 산지에는 30에서 곳에 따라 120mm 이상, 제주 산지에는 20에서 70mm, 경남과 제주도 해안에는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그 밖에 전국은

0: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전, 광주 36도, 대구와 부산 35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6.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1: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정전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강원 원주시 태장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 천여 가구 주민들이 폭염에 냉방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내부 변압기 문제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어제 오후 폭염으로 전력 사용이 늘면서 수원시 팔달구 주택 등 150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고 어젯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1200여 세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길어지며 입추 후에도 온열질환자 발생이 과거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분석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입추 이후 8월 말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연평균 215명이었지만 2021년에서 2025년 사이에는 638명으로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특히 늦더위가 극심했던 2024년에는 이 기간 온열질환자 1,299명이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목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손 목사는 현지 시간 7일 가족들과 함께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으며 백악관 신앙사무국도 방문했습니다. 손 목사는 그동안 미국 정부 인사들과 접촉하며 한국의 종교법인 해산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남긴 ISA 개편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ISA 개편과 관련한 투자자 반발을 보고받고 정확히 준비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도 본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설계했냐며 다시 들여다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ISA 개편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 재검토 지시에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승인한 정책에 반발이 일자 부처를 질책한다며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제주와 인천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8명은 오늘 오전 제주에 이어서 오후 4시 인천에서 합동 연설회를 진행합니다. 경선 결과는 인천에서 한 번에 발표됩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살 어린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함께 거주했던 성인 3명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에서 골절 등 특이 소견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탈진과 신체 일부의 상처 등을 토대로 정밀 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숨진 어린이는 지난 5일 천안시 한 교회에서 고열과 의식 저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 수원구 권선구의 한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90대 여성과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두 사람은 모녀 관계로 모두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연기가 번지며 아파트 주민 40여 명도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안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폐기물을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이 수거 차량에 깔려 숨졌습니다. 어제 새벽 3시쯤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골목길에서 60대 남성 환경미화원이 길 위에 쓰러져 있고 폐기물 수거용 화물차가 벽에 부딪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환경미화원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고 동해안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도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홍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은경입니다. 고관절은 우리 몸의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관절입니다. 걷고 뛰고 앉고 서는 모든 움직임의 역할을 하는데요. 고관절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을 때 빠른 치료가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지적입니다. 주로 넘어지면서 발생하는 고관절 골절은 골다공증이 심할수록 위험이 높아지고요. 골절 후 생길 수 있는 여러 합병증으로도 오랫동안 고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의 가장 큰 관절인 고관절, 어떻게 이해하고 관리해야 할지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이와 비례한다는 전립선 비대증의 위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신중현과 엽전들의 미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이 들면서 넘어지면 큰일이고 고관절을 다치면 더 큰일이라는 말을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몰라도 고관절 손상에 대한 부담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인 고관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골절에서 특히 고관절, 골절 위험이 지적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정형외과 전문의 하용

0: 막 이런 것 때문에 고관절이 무너지면 뭐 위험하다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1: 흔히 말하는 대퇴가 고관절이잖아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지 않나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0: 예, 고관절은 사실은 해부학적으로 보면 골반하고 다리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엉덩이를 만져보라 하면 엉덩이 이게 바로 그 안에 깊은 곳에 고관절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몸통과 다리를 연결하는 부위인 사타구니 부근이 있습니다.
1: 네.
0: 이것은 주로 이제 이 관절은 인체의 하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관절 중에 하나고
1: 네.
0: 그리고 이게 코어 머슬이 대부분 그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1: 네.
0: 굉장히 이제 저 중요한 관절로 생각됩니다.
1: 고관절이 우리 하반신의 움직임에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건 일단 보행의 기능 여부를 좌우한다는 의미도 되는 건가요?
0: 네,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1: 네.
0: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관절은 골반과 허벅지 뼈를 이어서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핵심 관절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체중을 지탱하고 걷거나 뛰거나 앉기 같은 일상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1: 네.
0: 그리고 굉장히 어깨 관절 다음으로 넓은 범위로 다리를 움직이게 해서
1: 네.
0: 균형 유지나 보행 안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인데 그만큼 튼튼하지 않을까요? 튼튼한 것과 상관이 없나요? 골절 위험에 대한 지적이 많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0: 예, 고관절은 굉장히 튼튼한 관절로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그 뼈가 튼튼하고 강한 것도 있는데 볼과 속격 구조로 굉장히 안정성이 높은
1: 네.
0: 관절을 이루고 있어서 체중을 하체로 전달하는 굉장히 핵심 관절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게 몸속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1: 네.
0: 약간 어디가 안 좋아도 어디가 안 좋은지 통증 부위가 좀 모호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노화나 골다공증이 심화해지면 이 고관절의 뼈가 약해지면서 가벼운 낙상에도 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1: 특히 노인들에게 고관절 골절 위험이 높잖아요. 그만큼 나이 들수록 뼈가 약해진다고 봐야 될까요?
0: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정확하게 고관절 골절 위험은 뼈가 약해지는 게 맞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골절 위험을 저희들이 이제 원인을 분석해 보면 나이가 많이 든다든지 고령
1: 네.
0: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하는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뼈가 약화되는 것이 주된 원인이 되거든요.
1: 네.
0: 또 하체 근력이나 균형 감각 저하가 겹치게 되면 굉장히 또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대부분 이제 넘어지게 되면서 고관절 바깥쪽을 이제 직접 부딪히게 되거든요. 요즘 같은 장마철 같은 경우는 바닥이 젖어 있거나 그리고 폭염이나 탈수 같은 환경이 되면 어지럽거나 이런 것 때문에 낙상률이 꽤 높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약해지는 거 그리고 또 골절이 발생하면
1: 네.
0: 혈전이나 폐렴, 뭐 욕창 같은 합병증이 잘 생기거든요. 그러면 또 사망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골절률이 높은 사람들은
1: 네.
0: 빨리 진료를 해서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1: 또 평지를 걷거나 가볍게 넘어져도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집안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면서 골절상을 입기도 한다면서요.
0: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는 흔한 장소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1: 네.
0: 보통 우리가 골절이라면 바깥에서 외부 활동을 하다가 넘어지기 때문에 고관절 골절이 잘 생긴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데가 겨울철에 빙판길이나
1: 네.
0: 장마철에는 젖은 보도블록이나 계단 현관 같은 곳에 골절이 발생한 것 같지만
1: 네.
0: 오히려 더 많은 것은 집안에서 더 많은 골절이 발생합니다.
1: 그렇군요.
0: 특히 말씀해 주신 화장실이 가장 흔하고요.
1: 네.
0: 그다음에는 방이나 마루, 얼음판처럼 미끄러운 곳에서 잘 넘어지는데 이 또한 원인을 물어보면 왜 이 방바닥에서 넘어졌습니까? 물어보면
1: 네.
0: 화장실 가려고 일어서다가 미끄러져서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이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을 제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1: 네. 이 원래 대퇴라는 관절이 약한 게 아니라 나이 들면서 점점 약해지는 건가요?
0: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관절은 뼈도 튼튼하고요.
1: 네.
0: 그리고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인대나 근육이 굉장히

0: 잘 구성되어 있고 볼에는 속게 구조라서 튼튼한 건 맞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골밀도가 점점 이제 약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특징적인 것은 이 고관절은 70대 이후에 급격히 골밀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그런데요, 같은 나이의 노인이라고 해도 골밀도가 높고 고관절이 튼튼한 분들도 있는 건가요?
0: 예, 맞습니다. 같은 어르신들이라도 골밀도가 높고 고관절이 튼튼한 분들이 꼭 있습니다.
1: 네.
0: 이런 분들은 왜 그런 걸 물어보면 이 젊은 시절에 굉장히 뼈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이제 잘 유지가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러지 못한 분들은 그러면 무조건 다 뼈가 나빠지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1: 네.
0: 초기에 진단을 받아서 뼈가 약하다 진단을 받으시면 이제 그런 분들은 고관절 골절의 예방인 핵심이 되는 낙상 위험을 줄여주면 또 되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문지방이나 전기줄 어떤 미끄러운 것들을 잘 정리해 주시고 특별히 하체 근력이나 균형 감각 운동을 꾸준히 해서 하셔가지고 골당주 위험을 갖다가 조금 줄여주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문의와 진료해서 약물을 좀 쓰는 것들도 도움이 될 거예요.
1: 네. 또 말씀 주신 흔히 생각하는 7, 80대 노인이 아니라 중년의 50대에서도 고관절 건강을 살펴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노인들과는 원인이 좀 다른가요?
0: 예, 보통 우리가 중년 50대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고관절 골절은 대형 사고 같은 게 많거든요.
1: 아.
0: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난다든지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과속으로 운전하다 어디 부딪혀서 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르신들처럼 살짝 넘어졌는데 이게 이제 골절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꼭 2차적인 원인이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50대에 이 고관절 골절 오시는 분들은 원인이 되는 내분비 질환 같은 동반 질환 감별이 꼭 필요합니다.
1: 네.
0: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저 예방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뼈 건강에 도움되는 비타민 D나 칼슘 섭취 같은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그래서 비타민 D를 보조제로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도움이 될까요?
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움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식습관이나 음식물 중에서 유난히 비타민 D가 좀 부족해요. 비타민 D가 가장 많은 제품도 유제품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제품을 잘 뭐 옛날보다는 좀 많이 드시는 잘 드시지도 않고 그리고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전혀 못 드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비타민 D가 부족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조적으로 음식 비타민 D를 드시는 것은 꼭 도움이 됩니다.
1: 그럼 또 고관절 골절을 당하지 않더라도요. 고관절이 약해질 때의 증상은 없는 건가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응급실에 실려가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요.
0: 예, 맞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발생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이게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 골다공증 골절의 특성이 그렇기도 한데 그렇지만 고관절 골절이 딱 발생하고 나면 바로 응급실로 실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알게 된다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1: 그럼 고관절 골절의 증상은 어떨까요? 일단 움직일 수가 없나요?
0: 예,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 못 움직입니다. 몸을 갖다가 세우지도 눕히지도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관절 골절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또 고관절 골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라고 말을 해보는데 절대로 못 일어서거든요. 그분이 일어서시면 고관절 골절이 아닌 가능성이 좀 더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고관절 골절은 기본적으로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대부분 응급실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일어설 수 있는데 그 약간 미세한 골절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은 그 초기엔 일어설 수 있지만 좀 더 지나가 나면 역시 골절편이 어긋나면서 그동안 못하게 됩니다.
1: 꼼짝을 못한다라는 말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고관절 골절 상태에서는 참아서 될 일도 아니고 참을 수도 없는 거죠. 통증이 심할 것 같은데요.
0: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참을 수도 없고요. 참는다고 참아지지도 않고 어허.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집에서 네. 환자분을 어떻게 간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공황적 골절은 무조건 병원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환자분 이렇게 이제 병원에 오시면요 이렇게 관찰해 보면 엉덩이나 차타구니에 통증이 있고요 못 걸어요. 그리고 또 보면 다리 길이가 좀 차이가 나고 다리가 바깥으로 어허. 돌아가는 변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진단을 이제 이런 경우는 하게 되는데 네. 엑스레이나 CT, MRI로 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것들도 이제 필요할 수 있는데 치료는 네. 이제 골절의 양상에 따라서 이제 내구정이나 인공관절 이런 걸 하게 되죠.
1: 그런데요, 또 고관절 골절이 의심돼서 엑스레이를 찍어도 골절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0: 예, 맞습니다. 요런 경우가 처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냥 괜찮다고 했다가 예. 이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어르신들은 고관절이 이런 데 미세 골절이 있거든요. 엑스레이 보면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한데 환자는 좀 아파지면 뭐 앉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아닙니다.
1: 아.
0: 이런 경우는 엑스레이가 정상이더라도 MRI나 CT를 꼭 찍어서 추가로 확인해 볼 수가 해봐야 됩니다. 응급실 오는 환자들 중에서 그런 비율이 많게는 한 4% 정도 되거든요. 아하. 100명 중에 4명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아 좀 이렇게 느낌적으로 골절 미세 골절 있겠다 싶으면 항상 추가 확인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1: 네. 그런데요 검사 중에 동의 원소 검사도 있잖아요. 이건 뭘 말하는 건가요?
0: 예, 맞습니다. 동의 원소 검사의 용도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1: 네.
0: 이 고관절의 미세 골절 의심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동의 원소 검사라는 게 뭐냐면.
1: 네.
0: 뼈의 대사 활동과 혈류 변화를 보이는 쪽이 까맣게 보이거든요. 골절이 있으면 그쪽에 피가 많이 가기 때문에 좀 까맣게 보여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골절을 진단하는데 보완적으로 쓰일 수 있는데 그러나 요즘은 워낙에 MRI나 CT가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되기 때문에 그 동영상 검사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MRI와 CT를 좀 더 흔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고관절이 손상됐을 때 골절 상태에 따라서 치료도 달라지겠네요?
0: 예, 정확합니다. 이 고관절 골절의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골절이 어디에 위치가 어디냐, 그 다음에 얼마나 어긋나 있느냐,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렇지만 모든 치료의 기본 원칙은 빨리 수술해서 빨리 긋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좀 안정적인 골절이나 관절 보존이 잘 되는 골절은 내구정 수술을 하게 되고 대퇴골두 손상이나 골절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로 바꿔서 수술해줘서 궁극적인 목표인 조기 수술, 조기 재활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수술을 선택하게 됩니다.
1: 그렇게 치료를 한 후에도 골다공증에 대한 여부와 치료는 필요한가요?
0: 무조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에서 고관절 골절은 그 원인이 비록 낙상이나 넘어져서 그런 게 있지만 뼈가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고관절 골절을 치료하고 나면 골다공증 치료는 100%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부위가 부러지거나 재골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1: 골다공증 치료는 뭐 골밀도 검사를 하고 나서 약을 드시면 되는 건가요?
0: 예, 기본적으로 골다공증 치료는 약물 치료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골밀도 검사를 해서 골다공 약을 쓰면 되는데 노인들이나 어르신들한테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 비록 골밀도 검사상 골다공증이 아니더라도 국가에서 3년간을 기본적으로 골다공증 치료를 받도록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절 골절이 발생했다고 하면 무조건 골다공증 약을 드시거나 주사를 맞거나 해야 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칼슘과 비타민 D를 가급적 꼭 드셔야 돼요.
1: 네. 참 고관절 손상이 참 위험하다는 생각인데요. 제 지인은요. 나지막한 계단을 내려오다가 두 개 정도 남기고 넘어졌거든요.
0: 네.
1: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보행기를 밀고 다니거든요.
0: 네.
1: 골다공증이 너무 심했는데 넘어지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골다공증은 아무 증상이 없나요?
0: 예, 사실은 골다공증은 아무 증상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골다공증이 소리 없는 도둑이라는 별명이 어허.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살짝 넘어졌는데 뼈가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딱 소리 없는 도둑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고관절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굉장히 이제 심각하죠.
1: 낙상으로 고관절이 골절됐을 때 초기 치료와 치료 시기를 놓쳤을 때 치료 결과가 아주 큰가 보죠.
0: 그렇습니다. 조기에 치료를 잘하면 제가 아마 그런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요. 1년 사망률이 17%에서 10%가 안 되는데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경제적인 이유나 건강상 이유로 수술 못 하신 분들은 3개월 사망률이 80%고요. 아하. 1년 사망률이 90%였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환자들이 오면 고관절 골절 있는 환자들 오면 어찌됐든 간에 가급적 적절하게 치료를 해서 빨리 조기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치료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1: 참 여러 합병증의 위험도 있고 고관절 손상으로 인한 삶의 질은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0: 예, 맞습니다. 고관절 골절에서 가장 중요한 예방은 첫 번째, 낙상 위험을 줄여야 됩니다. 낙상 위험을 줄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욕실이나 화장실에 갈 때 잘 다친다고 우리가 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그 화장실이 욕실과 같이 있으니까 미끄러지거든요. 미끄럼을 방지해주고 문지방 같은 데 문턱에 걸리면 또 넘어지니까 그런 집안 환경을 잘 정리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근력 운동이나 그다음에 유연성 운동이 필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해서 골다공증 치료를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1: 네. 오늘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인 고관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형외과 전문의 하용찬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양희은의 연인들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와 비례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흔하다고 해서 덜 불편한 건 아닐 텐데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전립선 비대증은 일상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전립선이 커지는 게 전립선 비대증이잖아요. 근데 나이 들수록 전립선이 커지는 이유가 뭔가요?
1: 네, 이 전립선은 남성한테만 있는 독특한 기관인데요. 네. 신기하게도 나이가 들면 점차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포의 노화 그리고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인데 원래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세포가 생성되고 다시 소멸되는 이런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전립선 세포가 잘 죽지 않고 계속 증식하면서 크기 자체가 비대해지는 거죠.
0: 그럼 노년기의 분들은 거의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개인차가 있는 건가요?
1: 예, 뭐 거의 나이가 들면 뭐 흰머리가 나듯이 대부분 겪는 현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50대 남성의 50%, 60대는 60%, 80대에서는 8, 90%가 전립선 비대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뭐 물론 개인차가 조금 크기는 한데 전립선이 뭐 주먹만큼 커졌어도 소변을 잘 보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조금만 커졌는데도 이 소변길이 꽉 막혀서 어떤 괴로움을 많이 호소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0: 세포의 노화와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 말씀하셨는데요. 네. 원인은 노화가 가장 큰가요? 호르몬의 변화인 거죠?
1: 예, 맞습니다. 이 노화와 호르몬 변화가 이제 결정적인 원인이 될 텐데요.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나이가 들면서 어떤 신체 전반의 노화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남성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전립선 비대를 유발하게 되는 거죠.
0: 남성들도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남성 호르몬 농도가 감소를 하잖아요. 그때 호르몬을 대체하는 물질이 생기는 건가요?
1: 예, 뭐 대부분 들어본 적이 있는 남성 호르몬은 이제 테스토스테론일 텐데요. 뭐 최근에 뭐 테토남 이런 용어도 있었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몸 전체에 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불리는 남성 호르몬은 떨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남성 호르몬 중에 훨씬 더 강력한 형태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물질로 바꾸는 효소의 활동이 계속 이제 활발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필은 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전립선을 자극을 해서 크기를 증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남성 호르몬은 줄어도 오히려 전립선 안에서는 성장을 자극하는 물질이 계속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전립선 세포가 이제 증식해서 커지는 겁니다.
0: 그렇게 전립선이 커지면 가장 큰 불편이 배뇨장애잖아요. 네. 방광 기능이 떨어지는 건가요?
1: 예, 뭐 사실 처음부터 방광 기능이 뭐 망가지고 이런 거는 아닌데요. 초반에는 커진 전립선이 소변 지나가는 길을 이제 물리적으로 꽉 누르고 있으니까 소변이 잘 안 나가게 되겠죠.
0: 아, 그렇군요.
1: 근데 이제 방광 입장에서는 이제 소변을 내보내려면 좁은 길로 억지로 이제 힘을 쥐어 짜내야 되잖아요. 네, 이런 상태가 계속 방치되다 보면 방광 근육이 무리하게 힘을 쓰다가 결국에는 지치고 두꺼워지면서 방광 기능 자체가 이제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0: 그럼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장애 증상은 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1: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 먼저 소변을 모을 때 어떤 힘든 증상이 생기는 건데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빈뇨라든지 밤에 이제 자다가 깨서 화장실을 가는 야간뇨 아니면 갑자기 소변이 참기 힘드는 요일을 느끼는 절박뇨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소변을 볼 때 힘든 증상이 나타날 건데 이제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양뇨라든지 아니면 소변이 바로 안 나오고 시간이 걸리는 요주저 현상 또 이제 보고 나서도 개운치 않은 잔뇨감 이런 것들이 또 배뇨 시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0: 네. 여러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소변을 자주 보고 싶거나 밤에 자주 가는 정도의 배뇨장애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심하지 않은 상태로 보면 될까요?
1: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화장실 좀 자주 가는 걸 가벼운 증상으로 생각을 할 텐데요. 의학적으로는 사실 뭐 가볍게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야간뇨라든지 빈뇨 같은 게 수면의 질을 또 극도로 떨어뜨리고 또 일상생활을 망가뜨릴 수가 있으니까요. 사실 뭐 증상이 뭐 경하다, 중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종류로만 판단하기보다는 환자분 본인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가 또 이제 방광 내부의 압력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증상이 방치되면 소변줄을 넣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일도 흔한가요?
1: 예, 응급실에서 생각보다 좀 제법 흔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의학용어로 급성 요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소변길이 완전히 막혀서 소변이 한 방울도 안 나와서 방광이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르는 이런 응급 상황인데 평소에 이제 보통 증상을 있어도 참고 방치를 하다가 어떤 아니면은 전립선 근육을 갑자기 수축시킬 수 있는 뭐 감기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복용을 하는 경우 또 이제 과음을 한 날 밤에 갑자기 소변이 안 나와서 소변줄을 꽂으러 오는 분들이 응급실에 가끔 오시거든요. 뭐 소변줄이라고 하면 어느 과에서든 어떤 의사들이든 처치를 많이 하시는데요. 만약에 전립선 비대가 심해서 이 부분에 아주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라면 비뇨기과 의사가 아니면 또 넣기도 쉽지 않은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뭐 빈뇨, 야간뇨, 절박뇨 등등을 이제 호소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는 분들은 이런 배뇨 장애로 일단은 병원을 찾는 건가요?
1: 네, 대부분은 이제 화장실 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거나 아니면 밤에 잠을 도저히 못 자겠다 이러면서 이제 배뇨장애 증상 때문에 방문을 하게 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요새는 이제 건강검진에서 혈액검사 중에 이 전립선 암 검사 수치인 PSA 수치가 높게 나와서 놀래서 이제 정밀검사를 받으러 오셨다가 검사를 해봤더니 전립선 비대증이 진단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배뇨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두 전립선 비대증은 아닐 텐데요. 비대증 확인을 위한 검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검사인가요?
1: 네, 이제 뭐 소변을 잘 안 나오는 원인이 뭐 단순하게 비대증일 수도 있겠지만 뭐 요도가 좁아진 요도 협착이나 아니면 방광 기능 자체가 좀 떨어지는 신경인성 방광 또는 전립선 비대증 외에도 전립선 염이나 전립선 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정확한 원인을 가려내고 방광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0: 그럼 소변 검사를 기본으로 이제 말씀 주신 PSA 검사와 손으로 전립선 크기와 상태를 확인하는 것까지 전립선 질환을 확인하는 검사와 같은 방법인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이 검사 항목이 같은 이유는 뭐 배뇨장의 원인이 단순한 비대증인지 전립선 염인지 전립선 암인지를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일 텐데요. 기본 소변 검사로 염증이 있는지를 또 보고 피검사인 요 PSA 검사로 암이 위험이 있는지 좀 스크리닝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의사가 항문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전립선을 이렇게 만져보는 직장 수지 검사를 하면서 또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해서 전립선의 어떤 크기나 모양 혹시 딱딱하게 만져진 암덩어리 같은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또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0: 그렇게 해서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으면 치료는 모두 해야 하는 건가요?
1: 모두 해야 되는 거는 아닌데요. 전립선이 기준치보다 좀 커졌더라도 환자분 본인이 느끼는 불편함이 전혀 없고 또 검사상에 뭐 방광이나 신장 이런 데 무리가 가고 있지 않다면 뭐 당장 약을 먹거나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생활 습관도 교정하면서 정기적으로 검사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대기요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치료는 아무래도 일상 생활을 방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상부 요관과 같은 부분에 합병증 위험이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0: 치료법은 다양한가요?
1: 네, 뭐 가장 기본이 되는 약물 치료부터 시작을 해서 뭐 최근에는 조직을 상하게 하지 않는 시술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아예 막힌 통로를 넓혀주는 수술까지 어떤 전립선의 크기나 나이 또 건강 상태에 맞춰서 맞춤형 치료를 하게 됩니다.
0: 약물 치료, 시술, 수술이 진행된다고 하셨는데요. 우선 1차 치료로 사용되는 알파 차단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1: 알파 차단제는 이제 쉽게 말해서 전립선하고 방광 목 부위에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전립선이 소변길을 꽉 쥐고 있어서 소변이 못 나갔던 부분이 있을 텐데 요 긴장된 근육을 이제 풀어주니까 소변 통로가 일시적으로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약을 먹게 되면은 보통 수일 내로 소변줄기가 시원해지는 걸 직접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근육을 이완시켜서 배뇨 기능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전립선의 크기를 줄여주는 치료도 있는 건가요?
1: 네, 이 방금 말씀드린 알파 차단제는 소변 길을 열어줄 뿐 뭐 크기를 줄이지는 못하는데요. 네. 전립선 크기 자체를 줄여주는 약은 이제 앞서서 남성 호르몬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남성 호르몬 전환효소 억제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전립선을 자라나게 하는 호르몬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호르몬이 생성되는 걸 차단을 해서 전립선 부피를 줄여주는 원리로 쓰는 약이 있습니다.
0: 그러면 남성 호르몬 전환효소 억제제는 비대증의 상태가 초기 단계를 좀 넘어선 경우에 쓰이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초기 단계를 지나서 전립선 크기가 제법 커져 있는 분들한테 주로 처방이 되는데요. 이 약은 효과를 보려면 최소 3에서 6개월 이상 꾸준히 드셔야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효과가 빠른 알파 차단제랑 같이 복용하는 병용요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0: 또 내시경으로 하는 시술적 치료도 있지 않나요?
1: 예, 뭐 최근 환자분들이 비교적 간단하면서 또 이런 효과를 얻고 싶어하면 몇 가지 시술을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전립선 결찰술이라고 해서 요도로 내시경을 넣어서 이제 비대된 조직에다가 특수 실로 묶어서 양 옆으로 이제 커튼처럼 이렇게 고정을 하는 방식인데요. 아무래도 조직을 뭐 깎아내거나 태우지 않기 때문에 출혈 위험도 적고 또 성기능 부작용 우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수증기를 이용해서 전립선 비대 조직을 제거하는 리줌이라는 시술도 있고요. 또 이제 전립선 주변을 또 넓혀주는 스텐트를 넣어서 이제 하는 시술도 하고 있습니다.
0: 수술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1: 뭐 약물 치료로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이제 소변이 아예 안 나오는 요폐 증상이 반복될 때, 또 이제 너무 이제 소변이 잘 막혀서 안에 결석이 생기는 합병증이 오면 수술을 권유를 해드리는데요. 뭐 배를 가르거나 이런 개복 수술보다는 이제 요도로 내시경 레이저를 넣어서 요 비대된 조직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제 수술을 하는 방법인데 최근에는 이제 뭐 귤을 껍질 까듯이 이렇게 발라내서 하는 홀랩 수술이라는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0: 여러 치료들이 있는데요. 치료 효과는 좋은 편인가요?
1: 예, 뭐 전반적으로 치료 효과는 매우 우수하고 좋은데요. 예. 이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뭐 약물 치료부터 수술까지 적절하게 적용을 하고

0: 특히 특히 수술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줄기가 뭐 젊을 때처럼 시원하게 나온다 이러면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만족을 많이 하십니다.
1: 네. 그럼 말씀 주신 치료뿐 아니라 생활 습관 관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네, 뭐 치료만큼이나 생활 습관 개선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1: 네.
0: 아무리 좋은 약도 먹고 수술을 해도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아무래도 기능이 다시 또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1: 네.
0: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이나 소변을 억지로 참는 습관 이런 것들이 전립선이나 방광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생활 습관 개선은 상당히 중요한 편입니다.
1: 나이 들수록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걱정을 하잖아요.
0: 네.
1: 예방을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0: 우리가 이제 노화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막아낼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심해지는 걸 늦추는 예방법은 있을 텐데요. 뭐 평소에 주중에도 이제 뭐 스트레칭을 잘 해가지고 전립선 압박을 좀 풀어주는 운동을 한다든지
1: 네.
0: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이런 것들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1: 네.

0: 건강을 해친다는 말도 하잖아요. 근거가 있을까요?
1: 네. 일부 이제 전립선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라면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전립선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제 이 자전거 안장이 아무래도 딱딱하고 좁은 부위가 전립선이 위치한 회음부를 계속 직접 강하게 압박을 하기 때문에 뭐 혈류가 통하지 않고 지속적인 자극이 계속 가해지면은 전립선 염증이나 아니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 증상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0: 전립선 건강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은 어떨까요?
1: 뭐 대표적으로 뭐 소팔메토 같은 제품들이 있고 최근에는 뭐 다양한 건강기능식품들이 전립선 건강에 좋다고 많이 나와 있는데요.
0: 네.
1: 증상이 거의 없는 초반에는 뭐 예방적인 차원이나 보조적인 용도로 드시는 건 나쁘지 않겠지만
0: 네.
1: 이미 뭐 소변 보는 게 불편한 배뇨장애 단계에 또 들게 되면은 의학적인 치료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0: 네.
1: 그래서 아무래도 건강기능식품에 막 의존하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기보다는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처방을 받고 뭐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아무래도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0: 네.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전립선 비대증이 노인성이라면 전립선염은 젊은 사람들에게 많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맞는 얘기인가요?
1: 네, 대개는 이제 이러한 다양한 배뇨 증상들이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에서는 좀 구분이 어려운 게 사실인데 나이에 따라서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는 이제 요로 감염이나 성매개 감염에 의해서도 전립선 염증까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염증으로 인해서 전립선이 붓거나 아니면 염증으로 인해서 방광을 자극하게 되면 요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뭐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소변이 약하거나 이런 것 동일한 증상들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 나타나면 염증도 혹시 같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면 이제 노화로 인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나타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0: 그럼 전립선염과 비대증은 발생 기전부터 다른가 보죠?
1: 네, 이제 전립선염의 경우에는 이제 요로 감염을 포함한 여러 가지 세균들이 거꾸로 이제 상행으로 하면서 전립선까지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이제 세균이나 뭐 박테리아 뭐 이런 거에 의한 감염에 의한 것이고요.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과 노화로 인해서 전립선이 증식하는 질환이니까 이건 이제 노화 질환 중에 하나인 거죠.
0: 증상은 전립선염도 비대증과 비슷한 건 왜 그렇습니까? 염증 반응인 거잖아요.
1: 네, 염증에 의해서 이제 전립선이 약간 상대적으로 붓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방광을 자극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자극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전립선 비대증하고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이제 차이가 있을 만한 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염증이기 때문에 좀 통증을 많이 수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뇨통이라든지 이런 통증을 수반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염증일 가능성도 조금 감안을 해봐야겠죠.
0: 전립선염은 염증 치료만 하면 되는 건가요?
1: 일반적으로 이제 항생제를 포함한 염증 치료가 필요할 수는 있는데요.
0: 네.
1: 방광염과 같이 단순한 요로 감염하고는 조금 다르게 항생제를 2주 이상 좀 장기간 복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배뇨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제인 알파 차단제를 역시 전립선 염증에서도 같이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0: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서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1: 아무래도 뭐 규칙적인 배뇨 습관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또 이제 뭐 단순하고 이제 가벼운 뭐 소변 자주 마려운 정도라도 우선은 검사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건이 안 좋아서 소변을 너무 무리하게 참는다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들, 술 뭐 이런 것들이 또 배뇨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들국화의 매일 그대와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은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파스칼 메르시어의 장편 소설 리스본행 야간 열차입니다. 리스본행 야간열차는 2004년에 세상에 나와 독일어권에서만 200만 부가 넘게 팔리고 무려 3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된 현대의 고전이지요. 주인공의 이름은 라이문트 그레고리우스. 사람들은 그를 문두스라 부릅니다. 라틴어로 세계란 뜻이지요. 그는 세계의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없을 것 같은 만물 박사로 통합니다. 그는 베르네 학교에서 고전어를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그는 수십 년째 아침 8시 15분 전이면 어김없이 학교에 도착합니다. 그의 삶은 잘 조율된 시계처럼 정확합니다. 새로운 것은 좀처럼 그의 하루에 끼어들지 못합니다. 그런 어느 비오는 아침, 그는 다리를 건너다 한 여인을 봅니다. 다리 난간 너머로 몸을 기울인 여인, 빗물에 젖은 채 곧 사라져버릴 것 같은 위태로운 사람. 그녀는 곧 다리 아래로 추락할 것만 같았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달려가 그녀를 붙잡습니다. 모국어가 무엇이냐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포르투게스, 포르투갈어. 그 한 단어가 마치 젖은 유리창에 그어진 한 줄기 빛처럼 그의 마음을 관통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를 남겨두고 사라집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한 여자가 강물에 빠질 뻔한 것을 구해주었을 뿐인데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포르투갈어 억양을 들었을 뿐인데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레고리우스는 그날 마치 무언가가 자신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듯한 힘을 느끼고 서점으로 향합니다. 서점에서 포르투갈어로 된 작은 책자를 발견합니다. 포르투갈의 무명 작가 아마데우 드 프라두가 쓴 책, 제목은 언어의 연금술사. 서점 주인이 몇 구절을 읽어줍니다. 우리 안에는 무수한 삶의 가능성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

0: 뽑아내는 것은 그 가운데 아주 작은 조각뿐이라면 그렇다면 살지 못한 나머지 삶은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 물음 앞에서 그는 얼어붙습니다. 살지 못한 삶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구나. 아직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이 있다면 그 삶을 한 번쯤은 살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는 깨닫습니다. 시계처럼 정확하게 살아온 삶을 잠시 뒤로 한 채 한 번이라도 살지 못한 삶을 향해 모험을 떠날 필요가 있음을.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1: KBS 58분 날씨.
2: 오늘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 청주의 기온이 37.1도, 전북 전주는 36.9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전, 광주 36도, 대구와 부산 35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은 곳이 많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현재 동해안과 산지 일부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 경보와 주의보 가 발효 중이니까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고 있고 내륙 지역은 크게 오른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져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강한 비나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지금 동해안과 충북, 경북 내륙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있습니다. 밤까지 내륙 곳곳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겠고요.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앞으로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50에서 많게는 150mm 이상, 경북 동해안과 산지에는 30에서 곳에 따라 120mm 이상의 비가 올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6.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3시 뉴스입니다.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길어지며 입추 후에도 온열 질환자 발생이 과거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분석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입추 이후 8월 말까지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연평균 215명이었지만 2021년에서 25년 사이에는 638명으로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특히 늦더위가 극심했던 2024년에는 이 기간 온열 질환자 1,299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정책에서 결혼이 불이익이 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청년들이 국가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결혼으로 인한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출과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우선 검토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가 제주 합동연설회에서 4.3 정신을 강조하며 당심잡게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제주 합동연설회에서 김 후보와 송 후보는 당내 화합을 강조했고 정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한 배신자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는 인천에서 합동연설회가 이어지며 이후 제주와 인천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ISA 개편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 재검토 지시에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대통령이 승인한 정책에 반발이 일자 부처를 질책한다며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목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손 목사는 현지 시간 7일

0: 가족들과 함께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으며 백악관 신앙사무국도 방문했습니다. 손 목사는 그동안 미국 정부 인사들과 접촉하며 한국의 종교법인 해산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해왔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살 어린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함께 거주했던 성인 3명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에서 골절 등 특이 소견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탈진과 신체 일부의 상처 등을 토대로 정밀 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숨진 어린이는 지난 5일 천안시 한 교회에서 고열과 의식 저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조사선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 조사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7일 한국 조사선 탐해 3호가 와이어 같은 물체를 바닷속에 투입하고 있는 걸 확인했다며 해당 조사선의 조사와 관련해 한국 측으로부터 사전 동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는 한국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 조사를 할 때마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천 선재도 해변에서 해루질을 하던 남성이 실종 나흘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어제 오전 옹진군 덕적도 인근 해상에서 한 어선이 60대 남성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이 남성이 지난 3일 새벽 옹진군 선재도 목섬 인근에서 해루질을 하다 실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여수시 오동도 인근 해상에서 일가족 등 5명이 탄 1톤급 모터보트가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보트를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숨졌고 일가족 4명 가운데 3명은 구조됐지만 1명은 실종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고 동해안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도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는 폭염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KBS 1라디오 3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홍이었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아나운서 최승돈입니다. 요즘 부동산 문제가 뜨겁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내용과 논란을 정리합니다. 공감 코리아에서는 광복 81주년 기획으로 대한독립과 이방인들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 오늘은 언론인 두 분을 만나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도심 속 이동식 쉼터 해피소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문화가 좋아에서는 더위가 바꾼 여름철 피서와 건강관리 풍경을 짚어봅니다. 오늘도 시사와 교양을 듬뿍 담아서 5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생방송 정보쇼는 유튜브 KBS 1라디오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김인우 캐스터.
2: 네, 고속도로 위로는 이제 지방 방향 정체는 거의 정리가 됐고요. 자츰 서울 방향으로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길 60번 서울 양양선은 서울 쪽으로 양양분기점과 인제에서 짧게 밀렸다가 홍천휴게소부터 동궁천까지 7km, 이후로는 설악 부근에서 6km 정체 중이고요.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쪽으로 진부와 둔내터널 사이로 힘겨웠다가 경계권에 접어들면 동수원부터 북수원까지 차 간격을 좁힙니다. 충청권 안쪽 25번 논산 천안선은 아직 내려가는 길도 힘겹습니다. 차량 터널을 앞두고 3km 구간 주춤하고요. 반대 천안 쪽으로는 정안 나들목 부근에서 가다서기를 반복합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 호두교소를 앞두고 아직은 7km 구간 속도 내긴 어렵고요. 서울 방향으로는 옥산과 천안 부근에서 짧게씩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이후로는 달래내 고개부터 반포 사이로 10km 구간 불편합니다. 끝으로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발안과 화성휴게소 그리고 맹송 부근 지나실 때 여유시간 두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인우였습니다.
0: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1: 주간 뉴스 브리핑 박준규 내일신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이번 주에 정부의 세제 개편 안이 나온 겁니까? 결정이 된 겁니까?
3: 개편 아니죠. 아니죠. 이제 법안이 통과돼야 되니까요.
1: 글쎄요. 예.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양한 변화가 있는데 초고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고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바뀐다. 큰 틀에서는 취지가 비슷한데 예. 뭐 조금 내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3: 네네. 예. 이번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의 특징은 예. 말씀하신 대로 초고가 아파트 송곳 증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3: 이 1주택자가 내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과표 6억 원이 넘는 5개 구간에서 모두 세율이 높아지는데요. 특히 초고가 구간에서 크게 늘어납니다.
1: 예.
3: 이 과표 6억 원은 현재 시가로 환산을 하게 되면 대략 33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33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세금이 더 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1: 예.
3: 1주택자라도 과표 12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구간 즉 시가 46억 원이 넘는 아파트 보유자의 총 종부세가 가파르게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1: 예.
3: 이 또 하나의 특징은 장특공이라고 해서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 부분이 바뀌는 건데요.
1: 음흠.
3: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였는데 앞으로는
1: 예.
3: 장기 거주 소득 공제가 되는 겁니다.
1: 예.
3: 보유 기간 동안에 이 기간에 따라서 공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거주 기간에 따라서 공제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현재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는 보유와 거주에 연 4%씩 늘어나서 10년 한도로 10년 동안 이제 지나게 되면 최대 80%까지 이 양도소득세가 공제됩니다. 깎아주는 거죠.
1: 예, 오래 살면.
3: 그렇죠.
1: 예.
3: 오래 살고 오래 보유하면 지금까지는.
1: 예.
3: 그런데 앞으로는 2029년부터 보유 공제는 이제 없어집니다. 보유한다는 건 의미가 없어지고요.
1: 예.
3: 거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주자만 그것도 실거주자만 연 8%를 적용해서 10년간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10년 이상 실거주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양도세, 종부세를 산정할 때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취약이라든가 정근, 치료, 전학, 해외 체류 또는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런 경우는 거주한 것으로 추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1: 예. 자 거주를 강조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전월세 매물이 잠긴다.
3: 예.
1: 그리고 또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 막 나옵니다.
3: 예.

0: 네, 이 결국은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 또 전월세 주택이 줄어드니까
1: 예.
0: 그분들 입장에서 아 그러면 내가 그냥 살까? 매입을 할까? 이렇게 되면 가격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1: 그렇죠.
0: 그 지역이 아니고 조금 더 먼 지역 서울의 주변 지역이라든가 서울 내에서의 강북 지역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강벨트 이외의 지역까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지는 거고요.
1: 예.
0: 이런 우려가 정치권에서 여야뿐만 아니라 보수 진보 모두에게서 제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서울 지역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에는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1: 예.
0: 그러면서 또 현실적으로 볼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약이라든가 정근, 치료,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주기로 했잖아요.
1: 네.
0: 그런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1: 있을 수
0: 비거주를
1: 있죠.
0: 해야만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1: 예.
0: 그런 경우들이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 뭐 그 부분도 정부 입장에서는 그 유연하게 받아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현재 표명한 상태입니다.
1: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장시간 끝장 토론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0: 네.
1: 공급대책과 금융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잡기 위해서 공급대책이 중요하다. 어떻게 대규모 공급을 빨리 해낼 것이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0: 예, 첫째는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1: 예.
0: 두 번째는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1: 그렇죠.
0: 지금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요.
1: 근데 뭐 집이 뚝딱 되는 게 아니어서.
0: 그러니까요. 그게 예.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난 3일에도 7시간 30분 동안 회의를 했고
1: 예.
0: 어제도 6시간에 걸쳐서 이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했는데 이 핵심은 그겁니다. 신속하게 공급 물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러면 그동안 이제 지난 3일에 회의를 했으니까 그때 이제 관계자 장관들에게 숙제를 준 거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숙제를 주었으니까 이제 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는 작업을 거친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부동산 조기 공급 유도와 지원 방안 그리고 그렇다면 공급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금융 지원을 할 것이냐 그 방향과 방안들도 같이 의견을 나눴는데요.
1: 예.
0: 그러면서 대통령이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라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1: 예.
0: 이게 아니면 사실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가 조만간 이 5만 채 플러스 알파 공급 대책 그리고 대출 규제 완화라든가 이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이런 것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 부동산 잡기에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최대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공급 대책을 그 세우기가 또 그리고 실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는 이해가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요거는 이제 공석에서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0: 예, 그렇습니다.
1: 그 특히 청년들 위해서 페이퍼스를 이용해서 집을 만들자.
0: 네.
1: 뭐 이런 얘기를 장관 지내신 분이 하셨네요.
0: 예. 이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부 장관을 지낸 황희
1: 예.
0: 민주당 의원이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대학 주변 등에 페퍼스를 활용한 주택을 만들어서
1: 예.
0: 청년들에게 보급해보자 이런 의견을 페이스북에 올린 게 논란이 됐습니다.
1: 예.
0: 이 물론 현재는 제가 들어가 보니까 페이스북에서 그 얘기가 사라졌던데요.
1: 예.
0: 이에 대해서 청년들을 페퍼스에 살라고 하는 것이냐 이게 법에 맞는 주거 정책이냐 또는 본인의 자녀에게 먼저 페이퍼스에 살라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예.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상당한 비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황 의원의 이 의견은 이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이 여당 주요 인사라든가 정부 측에 좀 가볍게 보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1: 예.
0: 그만큼 공급 대책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해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1: 글쎄요.
0: 예, 그러면서 또 제기되는 게 그렇다면 주상복합처럼 밑에는 학교나 행정기관을 놓고 그 위에는 주택을 만드는 소위 주교 주관복합개발 공공복합개발 이런 것들을 제안하기도 하고요. 주요 구조를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이 소위 모듈러 공법의 주택 공급 이런 제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0: 이 조만간 이 정부 대책이 이러한 그 방안들을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대한 이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리고 그중에 아파트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1: 예.
0: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1: 예.
0: 윤곽을 그런 식으로 잡은 거고요.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완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 예.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 영어로는 이제 ISA라고 합니다. 만기 연장을 제안하는 등

0: 기존 상품을 변경한 것을 두고 그러니까 이미 실행을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1: 예, 이것을 보면 이게 이것도 이제 세제 개편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거든요.
0: 예.
1: 이 정부가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ISA의 만기 연장을 제한하고 이 해외 상장지수 펀드 ETF에 투자할 수 없는 새로운 ISA, 생산적 금융 ISA를 출시하기로 한 겁니다.
0: 예.
1: 이 현재 ISA 같은 경우에는
0: 예.
1: 예적금이라든가 국내 주식 펀드 그리고 해외 ETF에도 투자할 수 있고요.
0: 예.
1: 매년 2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 2천만 원을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은 또 이 의무 가입 기간이 3년만 제한하고 만기 연장은 한도가 없이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거든요.
0: 예.
1: 이게 아주 중요한 매력 포인트였고 또 이자 배당 소득을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해서 국내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미국 그 S&P500이라든가 나스닥 ETF 등 이 해외 지수 ETF 상품을 이렇게 투자하는 데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해왔습니다.
0: 예.
1: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으로 내년부터는 이 ISA의 만기 연장을 최대 5년으로 줄인다는 거고요. 연 납입 한도 2월을 또 금지한다는 겁니다. 그 대신 이 생산적 IS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 성장 펀드 등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0: 예.
1: 해외 지수 ETF에는 투자를 못한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해외 투자 규모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0: 예.
1: 이런 상황에서 기존 가입자까지 소급 적용하고 만기 연장과 투자 대상을 제한하게 되면 기존의 이 IS를 처음 만들었을 때 이 하려고 했었던 그 취지 이런 것들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왔고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이 어제 회의에서 이 ISA 정부 개편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라고 질타를 했어요.
0: 예.
1: 그리고는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 아, 또 그렇군요. 자, 각 부처의 올해 대통령 업무 보고가 마무리됐습니다. 쟁점이 많고 이게 다 또 폭발력들이 있는데요. 교육 쪽에서 입시제도 바꾼다.
1: 네.
0: 안 그래도 계속 막 바뀌고 있는데 네. 작정하고 뭘 바꾼다는 계획인지 이것도 궁금하고 이야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계획.
1: 예.
0: 예, 이거 어떤 겁니까?
1: 예, 국가교육위원회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0: 예.
1: 이 자리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대입제도 개편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편안 내용은 수능 모든 과목에 대해서 절대평가를 한다는 거고요.
0: 또 그러면 다 영어처럼 된다는 거네요.
1: 그렇습니다.
0: 예.
1: 그리고 서술 논술형 문항을 도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10월까지 시한을 마련한 다음에
0: 예.
1: 국민 수렴을 거쳐서 내년 3월에는 확정을 한다는 이 스케줄을 가지고 있고요.
0: 예.
1: 그런데 이 서술 논술형 평가 뭐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0: 네.
1: 다 쉽지 않은 방향이잖아요.
0: 그렇죠. 이게 채점을 누가 합니까? 그리고
1: 공정성 논란이 있는
0: 예.
1: 거죠. 또
0: 네.
1: 그렇다면 또 당연히 사교육이 더 늘어날
0: 글쎄요.
1: 겁니다.
0: 예.
1: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평가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면 전국 학교에서 서술 논술 평가에 압도적인 데이터를 축적하게 되고요.
0: 그걸
1: 선생님들이 활용을 하게 되면 사교육 시장은 이것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0: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1: 그러니까요.
0: 가끔씩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1: 그리고요. 예.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건데 일단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현실화될지 모르겠습니다.
0: 예.
1: 여하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그런데 어디까지 어떻게 대입제도를 개편할 것인가는 너무 예민한 문제다. 전 국민적인 수기 과정을 거쳐서 단계적으로라도 변화를 줘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은 거의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은 스케줄은 이렇게 잡았지만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0: 예.
1: 또 하나 이제 어제 이번 주에 이슈가 됐던 게 전국 30개 지방 국립대 입학생들. 6만 4천 명 정도 되는데요. 2천억 원을 들여서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거고요.
0: 예.
1: 이걸 내년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늘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0: 뭐 무상교육이 된다는 얘기죠?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방 국립대.
1: 예. 30곳 정도가 되는 거고요.
0: 예.
1: 그렇게 되면 연 4천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립대는 당연히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0: 예.
1: 황인성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 사무총장 얘기를 들어보면 이 지방사립대는 지방소도시에 주로 자리를 잡고 있고
0: 예.
1: 반면에 국립대는 지방대도시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0: 그렇죠. 그래야 또 뭐 거점이 되니까.
1: 예, 그렇죠.
0: 예.
1: 그래서 지방사립대가 이 사라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0: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1: 그렇네요. 예. 네.
0: 그러니까 지방 대도시들은 또 이제 커질 수 있는데 지방 작은 도시들은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 얘기가 있고요. 또 전국 교수 노동조합 얘기를 들어보면 국립대만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국립대로 더욱 집중될 수 있고
1: 예.
0: 학령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이 지역 사립대 또 전문대 더욱 심각한 학생 감소와 재정 악화를 겪게 될 것이다.
1: 예.
0: 이것은 개별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들도 나왔습니다.
1: 다른 얘기도 뭐 그렇습니다만 여하튼 글쎄요. 저 애 둘을 대학을 보낸 학부모 출신이라 그런지 야 교육 문제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될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만.
0: 네.
1: 예. 주간 뉴스 브리핑 박준규 내일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3시 22분 곧 23분이 되겠습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기상청입니다. 송소진 씨.
2: 어제보다는 낮 기온이 1도에서 3도 정도 떨어진 곳이 많기는 하지만 여전히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전, 광주 36도, 대구와 부산 35도 등이 되겠고요. 습도가 높은 지역은 푹푹 찌는 듯한 찜통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크게 오른 기온의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는 소나기가 내리고 있고요.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강한 비나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지금 동해안과 충북, 경북 내륙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있습니다. 밤까지 내륙 곳곳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겠고요.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앞으로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50에서 많게는 150mm 이상, 경북 동해안과 산지에는 30에서 곳에 따라 120mm 이상, 제주 산지에는 20에서 70mm, 경남과 제주도 해안에는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6.4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서희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3: 네, 주말 교통량 꾸준한 가운데 서울 시내 돌발 구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여의상류부터 동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그 사이 한강대교 4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 5차로에 사고 처리하면서 일대 혼잡합니다. 지나서 반포대교까지도 밀리고 있습니다. 월드컵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는 1, 2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일대 정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지체 정체입니다. 서부간 선지하도로 일직 방향은 안쪽 1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는데 30분 이상 걸립니다. 이어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계양에서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그 사이 중동의 사고 나서 혼잡을 더하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으로는 곤지암 3터널에서 광주 휴게소까지 사고로 인해 정체 빚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홍천휴게소부터 동흥천까지 밀리는데 그 사이 사고가 있고요. 이후 설악에서 화도 지나 강일까지 지체 서행 반복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시사듬뿍 교양듬뿍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1: 공감 코리아 이희용 다문화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예, 안녕하십니까. 예.
1: 아, 8월 한 달 내내 특집 기획을 준비를 했습니다. 광복 81주년 기획으로 마련한 대한독립과 이방인들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언론인 두 분을 오늘 준비하셨군요.
5: 예, 그렇습니다.
1: 예.
5: 먼저 영국인 어니스트 베델인데요.
1: 아, 이분은 뭐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5: 예, 그 예. 양기탁 선생과 함께 이제 대한매일신보를 창간을 해서
1: 예.
5: 보면 민족지 역할을 한 거죠. 일본의 침략 야욕 그리고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이 세계에 알린 인물입니다.
1: 예. 지난 시간에 이제 헐버트 박사 얘기를 예, 예, 했는데 예. 이분의 이제 묻 무덤과
5: 예.
1: 그 베델 그 선생의 그 무덤이 서로 네.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5: 네, 그렇습니다.
1: 예, 백준영 교회 앞쪽에. 네. 그리고 가보면 그 무덤을 한참 쳐다보고 좀 거기 써 있는 것도 좀 읽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감동이 오는 이런 네. 인물입니다. 양기탁 선생의 이름과 함께 또 외웠던 것이 대한매일신보 아니겠습니까?
5: 네.
1: 이 베델 선생께서는 언제 그러면은 입국을 했습니까?
5: 예, 그 대한제국 때인 1904년 3월 10일인데요.
1: 예.
5: 태어난 건 이제 1872년 영국 브리스톨입니다.
1: 예.
5: 16살 때부터 일본에 살면서 이제 무역업에 종사를 했고요. 32살 때 이제 영국에서 영국 런던에서 발행되는 일간 신문 데일리 크로니클의 이제 통신원 자격으로
1: 아.
5: 러일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서 이제 입국을 합니다.
1: 예.
5: 그때 이제 고종 임금은 취재에 필요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한국식 이름 배설이라는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예.
1: 그러니까 기자로 신문사의 정식 직원은 아니었지만
5: 예, 특별 통신원이니까요.
1: 예. 예,
5: 임시 자격을 부여를 한 거죠.
1: 그러나 예. 이제 뭐 조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선의 입장을 또 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
5: 예. 예.
1: 자, 그러면 원래는 이제 그 월급을 주는 사람이 저쪽 이제 영국에 있는 분이었는데
5: 그렇죠. 예, 예.
1: 어떻게 아예 여기서 이제 신문을 창간할 생각을 했을까요?
5: 예, 그 이분이 이제 일본에서도 좀 살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1: 예.
5: 이제 중국과 일본에는 당시 이제 영자지가 여러 종이 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1: 아.
5: 이제 한국에 이제 외국인도 좀 들어와 있는데 한국에는 아직 영자지가 없으니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데요.
1: 예.
5: 또 뭐 어떤 사람은 이 반일 성향의 기사를 여러 차례 이제 송고를 했는데
1: 네.
5: 본사에서 실어주지 않고 이제 퇴짜를 놓으니까 아 그게 동기가 돼서 아예 그러면 내가 신문을 창간하자 이렇게
1: 아.
5: 생각을 했다는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1: 두 가지 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면 될 것
5: 예.
1: 같은데요.
5: 예. 당시 또 이제 영국은 러시아의 남진 정책 이걸 이제 견제를 하려고 일본과 동맹을 맺고 있었죠. 영일 동맹.
1: 아, 예,
5: 그러다 보니까
1: 예, 예.
5: 이제 본사는 일본 편을 은근히 이제 드는 쪽이었습니다.
1: 아, 예. 그러니까 영일 동맹 때문에
5: 예.
1: 그렇군요. 처음에는 아주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당시 이제 세계가 막 이제 뒤죽박죽된 상태에서 한국과 관련된 영자 신문이 없으니까
5: 예.
1: 이거 일단 만들면 되겠다. 일단 이제 기본적인 배경이고
5: 예.
1: 거기에 이제 반일 기사 실었더니 영일 동맹 때문에 안 실어주네. 그럼 독자적으로 내가 만들어서 써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군요.
5: 예, 예. 예. 그렇습니다.
1: 아.
5: 이제 처음에는 영자 신문만 생각을 했다가
1: 예.
5: 주한 외국인 당시 이제 외국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구독자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1: 그렇겠죠.
5: 이제 한글판도 함께 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1: 예.
5: 그 자기 통역을 맡았던 양기탁 선생을 끌어들인 거죠. 이 양기탁 선생은 베델보다 한 살 위였는데요.
1: 네.
5: 의료 선교사 알렌이 설립한 외국어 학교에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의 통역을 맡았는데요. 이분은 이제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이런 데도 참여한 이제 선각자였습니다.
1: 예. 양기탁 선생이 그런 분이시고 아 이제 그 반복해서 이제 당시 우리나라에 도움을 많이 주신 외국인들 뭐 숫자가 일정할 거 아닙니까?
5: 예.
1: 자꾸 듣다 보면 이분들 이름은 다 알 것 같은데요. 자, 이 대한매일신보의 창간호는 언제 나왔습니까?
5: 예, 1904년 7월 18일이니까요.
1: 예.
5: 입국한 지 불과 넉 달 만이었습니다. 빨리 준비를 한 거죠.
1: 아, 그러면 예. 원래 이제 저기 런던으로 송고를 하다가
5: 예.
1: 금방 그냥 판단을 해버렸군요.
5: 예, 그렇습니다.
1: 예.
5: 그때 이제 이 지금 신문 판형의 절반 그 타블로이드판 6개 면으로 발행이 됐는데
1: 예.
5: 4개 면은 영문 2개 면은 한글이었거든요.
1: 예.
5: 영문 비중이 높았죠. 그러다가 일본에서 한자 활자하고 인쇄시설을 또 들여와서
1: 예.
5: 8월부터는 국한문을 혼용한 4개 면 그다음에 영문판 코리아 데일리 뉴스 이렇게 제호를 따로 해서 두 가지를 각각 발행을 했습니다.
1: 뜻은 똑같겠습니다. 대한매일신보 예. 코리아 데일리 뉴스.
5: 예. 예.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양기탁 선생은 국내부 예시권 번역관보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이었는데요. 신문 제작에 이제 몰두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그 제한적으로 이 일을 했었는데 1905년 11월에 이제 을사늑약이 체결되니까
1: 예.
5: 아예 사표를 던지고 이제 신문사 일에만 매달립니다.
1: 원래는
5: 예.
1: 공무원이었습니다만은
5: 예.
1: 나라가 이제 사실상 넘어가고 나니까 합방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을사늑약 때 이제 집어치우고 이제 예. 신분사 일만 할 거야 이렇게 하셨던 게 이제 양기탁 선생입니다.
5: 예, 그렇습니다. 예.
1: 자 그러면 외국인은 뭐 하긴 좀 적기도 적었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신문을 이제 우리말로 해서 낸다고 할 때 한국인들이 당시 조선인들이 이제 독자가 많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5: 예, 그 수요가 많고 반응이 좋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글 비중이 점점 늘어난 거죠. 예. 처음에는 영문 비중이 높았다가 예. 그런데 이제 당시 일본은 이제 러일 전쟁 중이니까 예. 그 군사 보안 이후로 신문 잡지에 사전 검열을 실시를 했습니다. 아직 합방이 되기도 전인데
1: 네.
5: 예, 전쟁을 핑계로 그런 검열을 했는데
1: 그렇군요.
5: 헌병과 경찰을 동원해서 뭐 원고 신문을 압수하기도 하고 언론인을 붙잡아가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 장지연 주필의 사설을 실었던 황성신문 시리아 아. 방송대국을 실었죠.
1: 아.
5: 이때 이제 이 황성신문을 정관을 시키고 장지연 주필을 잡아가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런데
1: 예.
5: 이제 대한매일신보는 발행인이 영국인이다 보니까 이제 그러지 못했죠.
1: 아.
5: 그때 이제 대한매일신보는 을사늑역이 무효다. 그다음에 이제 장지연 주필이 구속됐다. 황성신문이 정관 조치를 당했다. 이런 사실 이제 대한매일신보가 보도를 하고요.
1: 예.
5: 시리아 방송대국 이 전문을 영어 번역문과 함께 실은 호외도 냈습니다.
1: 아. 사실 그 요즘과 이제 뭐 비교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타 매체에서 실었던 네. 일종의 특종 기사에 가까운 글인데
5: 네.
1: 그거를 또 그대로 또 옮겨낸다는 게 이제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5: 그렇죠. 예, 예, 예.
1: 그러나 이제 의지가 있었고 당시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5: 예.
1: 그리고 작정하고 이제 이러한 일을 감행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5: 예.
1: 그러면서 민족지의 역할을 이 외국인이 만들었습니다만은 감당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5: 그렇죠. 예. 그 국내 한글 신문이 일본의 탄압 때문에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1: 예.
5: 이제 한 건데요. 이 황성신문 이 사건을 보도한 건 말고도
1: 예.
5: 이제 고종이 이 을사늑약에 자기는 사실상 반대했는데 강압에 의해서 잘못 이렇게 맺어졌다 이런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배대리 주선을 해서 영국 신문 런던 트리뷴에 그 고종의 그 인터뷰의 일부가 실립니다.
1: 예.
5: 이거를 이제 대한매일신보도 옮겨 실었죠.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 군대가 이제 강제로 해산된 뒤에 전국 각지에서 이제 의병들이 일어나는데요.
1: 예.
5: 그 의병 활동상도 상세히 소개를 하고 또 국채 보상 운동이라고 일본에 이제 진 빚을 갚자 이래야지
1: 네.
5: 우리가 독립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운동이 이제 전국적으로 일어났을 때
1: 예.
5: 아예 이 대한매일신보가 그 주관 역할을 했습니다. 성금 접수 창구도 사무실에 마련을 하고요.
1: 아.
5: 출연자 명단 의연금 액수를 매일 이제 게재를 했죠.
1: 예.
5: 그리고 이제 1907년 5월에는 기존의 국한문판과는 별도로 이제 한글판을 냈는데요.
1: 예.
5: 그해 이제 9월 3일 기준으로 보면 국한문판은 8,000부, 한글판은 3,000부, 영문판은 400부 이렇게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 예.
5: 13,256부네요. 근데 이게 당시 서울에서 나오는 신문 7종, 8종을 다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1: 아, 그만큼 열정이 있었고 또 그만큼 호응을 받았다.
5: 예, 그렇습니다.
1: 이렇게
5: 예.
1: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5: 예.
1: 일본 제국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껄끄러웠겠습니다. 게다가 또 외국 사람이 하나 껴 있으니까.
5: 그러니까요.
1: 핵심 인물 아니겠습니까?
5: 예. 예, 어쨌든 뭐 뒷짐지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죠.
1: 했겠죠. 예.
5: 그래서
1: 예.
5: 이제 일제는 이제 통감부 기관지로 경성일보, 일본어판, 한국어판 이런 내고 있다가
1: 예.
5: 외국인들이 이제 대한매일신보 영문판을 또 구독을 많이 하니까
1: 예.
5: 서울프레스라는 영자지도 이제 창간을 해서 이른바 이제 맞불작전을 펼쳤는데
1: 일제가
5: 예. 네, 근데 대한매일신보 인기가 너무 높아서 따라갈 수 없었죠.
1: 예.
5: 그래서 결국 생각해낸 방법이 이제 영국이 이제 동맹국이다 보니까 영국 정부를 통해서 배대리 활동을 좀 이 제약을 시키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1: 그리고 이제 자들끼리의 결탁.
5: 예. 네. 처음에는 이제 주한 영국 공사가 이제 배대리에게 이제 회유와 압력을 시도하다가 뜻대로
1: 예.
5: 이제 되지 않죠.
1: 예.
5: 이 중국 상하이로 이제 배대를 강제 소환을 해서 6개월 금고형을 내렸습니다. 뭐 이적행위 뭐 이런 여러 가지 죄목을 담아서.
1: 아이고 예.
5: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뭐 화병을 얻었는지 이 중국에서 그 1909년 5월 1일 젊은 나이인데 심근비대증으로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1: 1909년이요?
5: 예, 그러니까 합방되기 바로 직전인데 예. 예, 이 40살도 이제 안 된 나이였죠.
1: 아이고 세상에. 예. 젊은 나이에 뭐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예. 저는

0: 위인 그러면 사실 다 나이가 드신 분들을 떠올리는데 뭐 저보다 이제 젊은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1: 지금 32살 때 들어와서 네. 창간을 그 해에 하고 7년 만, 그러니까 5년 만에 세상에. 떠났는데요.
0: 예.
1: 그리고 남긴 유언이 또 감동적입니다. 예. 나는 죽어도 신문은 영생케 해서 한국 동포를 구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그런 말을 남겼고요.
0: 신문은 영원히.
1: 예. 예. 그리고 이제 고종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예. 하늘은 무심하게도 왜 그를 이다지도 급히 데려갔단 말인가. 이렇게 이제 애통해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0: 예.
1: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안장이 됐고요. 1968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가 됐습니다. 예.
0: 오늘 역시 더우니까 예, 해진 다음에 한번 가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1: 예, 그렇습니다.
0: 양화진 한번 가보십시오. 지난주에는 예. 이제 헐버트 박사 얘기 나는 웨스트민스터에 묻히기보다는 이제 한국에 묻히기를 원한다.
1: 예.
0: 거기서 가깝습니다. 여기 몇 발자국 안 가시면은 이 베델 선생의 이게 근데 묘비가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그 묘비 뒤쪽에 이분의 이제 업적을 써놓은 걸 있는데 일제가 이거를 다 파먹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볼 수가 없는데 나중에 그걸 또 다 복구를 해가지고서는 이제 알 수 있게끔 또 해놓은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여하튼 굉장히 그 주는 느낌이 강합니다.
1: 그렇습니다. 그게 예. 무덤이어서 예. 약간 느낌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거기는 이제 서양인들의 무덤이 주로 있다 보니까 묘비도 아주 이색적이고요.
0: 아, 맞아요.
1: 그리고 또 이게 한강변에 있어서
0: 네.
1: 그 주변 경치도 이 괜찮아서 이렇게 네. 소풍 삼아 또 자녀와 함께 들러볼 만합니다.
0: 네. 자, 베델 선생이 이제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러면 근데 이제 신문은 영원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대한매일신보가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1: 그 베델에 이어서 예. 영국인 알프리드 만함이라는 사람이 이제 발행 책임을 맡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주한 영국 총영사가 계속 이제 압박을 넣다 보니까 결국 이제 대한매일신보를 일제에 넘깁니다. 1910년 5월 그러니까 이제 합방되기 얼마 전인데요.
0: 예.
1: 통감부가 이제 이거를 이 사들여서 합방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제 대한이라는 이름을 빼고 네. 매일신보라는 이름의 총독부 기관지로 이제 발행을 하죠. 그 해방 후에 이제 서울신문이라는 제호로 이제 정부 기관지로 재탄생했다가 지금 이제 민간신문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 양기탁 선생은 그 이후로 이제 당연히 이제 떠날 수밖에 없었죠. 대한매일신보를.
0: 근데 네.
1: 이제 신민의 활동에도 참여를 하고요. 배고인 사건으로 연루돼서 또 투옥되기도 하고 동아일보 편집 고문도 잠시 맡았습니다.
0: 네.
1: 결국 이제 일제의 어떤 탄압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만주로 망명을 해서 항일 투쟁을 펼치다가 만주에서 이제 순국을 했습니다.
0: 예. 오늘 두 분 얘기 소개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예. 없습니다. 그 예, 프레드릭 맥킨지라는 분을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어떤 분입니까?
1: 예, 캐나다 출신인데요.
0: 예.
1: 그때 당시 이제 캐나다가 영국령이어서 영국인으로 예.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요. 27살 때 영국 일간지 지금도 발행이 되는 신문인데 데일리 메일 여기 입사를 해서 러일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서 입국을 했습니다.
0: 그러네요. 지금도 나오는 신문입니다.
1: 예, 예.
0: 베델은 원래는 무역업을 했었고 맥킨지는 예. 원래 언론인이군요.
1: 예, 언론인 경력이 이제 꽤 된 상태에서 또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0: 예.
1: 우리나라에서 이 러일 전쟁 취재하고 난 뒤에 도쿄에서 트빌리시라는 그 이름으로 책을 내기도 하고요.
0: 아.
1: 1907년에 이제 의병 투쟁이 일어났을 때 다시 또 우리나라를 들어와서 의병을 취재를 합니다.
0: 예.
1: 의병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산속에 이렇게 근거지를 두고 있었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산속까지 찾아가서 의병들 인터뷰를 하고 사진도 찍고
0: 그게
1: 사진 많이 보신 거 있을 겁니다. 예.
0: 그 딱 한 장밖에 없다는 의병 사진 그거 아닙니까?
1: 예, 그 구한복 제복도 있고 한복도 있고 그러지만 약간 남한 목적으로
0: 드라마에 또 등장을 하고 재연을 예. 했던 그 사진이죠.
1: 그렇죠. 드라마에도 그러니까. 예, 예. 나오기도 했죠.
0: 예. 예,
1: 그 사진을 이제 찍은 그 기자입니다.
0: 예.
1: 그리고 그 신문에도 보도를 했지만 그 의병들 그 활동에 감동을 받아서 자유를 위한 한국 의병 투쟁 이런 제목의 책도 냈습니다.
0: 아, 예. 그렇군요. 펜이 뭐 제일 강한 무기라고도 합니다만 펜에 카메라까지 장착을 하고 의병 투쟁을 도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예, 그 뒤로도 어쨌든 한국 관련 책을 많이 냈습니다. 여러
0: 예.
1: 권을 내고요. 제암리 사건 때도 이제 스코필드의 증언을 토대로 그 일제 학살의 진상을 폭로하는 그런 글도 썼고요.
0: 네.
1: 1920년에도 한국의 독립운동 이런 제목의 단행본도 내고
0: 예.
1: 또 한국 관련

0: 강연도 여러 차례 이제 했습니다.
1: 아, 정말 훌륭한 분들. 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틀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라고 또 얘기하면 틀릴 것도 같습니다.
0: 예, 훌륭한 그렇습니다.
1: 분들이 계셨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저희가 또 계속해서 특별 기획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주 주인공은 박열 선생과 관계된 분인 것 같네요.
0: 그렇습니다. 예. 박열 선생의 일본인 부인이죠.
1: 예.
0: 그리고 그 박열 선생과 이 부인을 변호했던 후세 다스지.
1: 예.
0: 일본인으로서 독립유공자가 딱 두 분 계신데요. 8월 15일 광복절 날 일본인 독립유공자 두 분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 예, 예. 네. 광복절 특집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또 광복절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 코리아 이희용 다문화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일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스마트 스마일 스포츠 3S의 사나이 최승돈 아나운서를 아시나요?
1: 문화가 좋아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도심 곳곳에 이글루 모양 날도 더운데
3: 네.
1: 이글루 모양 해피 소
3: 네.
1: 이게 뭡니까?
3: 그러니까 이글루 모양의 그런 좀 설치물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 예.
3: 대개 이제 더위를 피하니까 뭐 대피소라고 하면 좀 어감이 그러니까 이걸 해피라고 바꿔서 해피소. 그러니까
1: 아.
3: 더위를 피해서 들어가시면 굉장히 해피한 공간이다, 해피한 장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1: 원래는 뭐 더위를 더위 대피소 뭐
3: 그렇죠.
1: 이런 개념입니까?
3: 네, 그렇죠.
1: 아.
3: 그래서 에어돔하고 폴리카보네이트로 이제 냉방과 그늘을 제공하고요. 그 안에
1: 예.
3: 들어가게 되면은 선풍기 있고. 또 에어컨도 있습니다.
1: 예,
3: 광화문에 처음 생겼는데 반응이 좋아가지고
1: 예.
3: 뭐 청계광장, 홍대 입구, 노들 나루 공원 그리고 낙성대 공원 등 15곳에 서울 전역에 설치를 했는데요.
1: 예.
3: 15여 개의 선베드와 테이블 의자 등이 비치되어 있고 바닥은 인조 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앉으실 수도 있고요.
1: 예.
3: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에어컨을 최저 온도인 18도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 예.
3: 시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아, 우리 회사보다 시원해.
3: 예. 웬만한 데보다 다 시원할 것 같습니다.
1: 가야 되겠습니다. 이거. 예. 이 외국인들도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광화문이나 이쪽이면 또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많을 텐데요.
3: 아, 그렇죠. 그래서
1: 예.
3: 홍대 입구역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이제
1: 그렇죠.
3: 꽤 있고요. 그래서
1: 예.
3: 사실은 한국이 이렇게 더운 나라는 아닌데
1: 예.
3: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약간 놀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1: 아,
3: 한국이 이렇게 더운 줄은 몰랐다라는데
1: 예.
3: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노동 시민단체 구성원들도 집회를 하다가 더워가지고
1: 예.
3: 해피소를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1: 예.
3: 별도 등록 및 입장 절차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데 심지어는 일하다가 점심시간에 잠깐 나왔다가 잠시 쉬러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점심시간이라는 때 막상 나와도 갈 곳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글쎄요. 예.
3: 네, 그리고
1: 게다가 또 이동을
3: 네.
1: 한다는 게 요즘 너무 부담스러워서.
3: 네. 그래서 건너편 가기도 참 힘든
1: 맞습니다.
3: 그런 경우인데요.
1: 예.
3: 또 아기 때문에 시내에 나왔다가 아기가 너무 더워하는 것 같아서 잠시 들어왔는데 너무 시원해서 놀랐다는 시민분도 있었습니다.
1: 예.
3: 당초 11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았고 또 더위가 계속되니 이달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하는데
1: 예.
3: 서울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주요 도심지에 설치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1: 그렇군요. 아우, 요즘 같은 더위에 그야말로 군난시설이군요 이거는.
3: 그렇죠.
1: 네.
3: 재난 군난시설입니다.
1: 그렇습니다. 요즘 세대는 잘 모를 텐데 저희 같은 세대는 이제 어릴 때 이제 뭐 코미디 뭐 고전 유머극장 뭐 이런 것 보다 보면 아우 소피를 봐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거 화장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수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3: 옆에도 그러니까. 뭐 이동식 화장실 있었으면 더 좋겠네요.
1: 아 글쎄 그런 것도 좀 네. 필요하기도 하고
3: 네.
1: 예 알겠습니다. 해피소 이제 폭염에
3: 네.
1: 피해가실 수 있는
3: 바랍니다.
1: 또 쉬어가실 수 있는 곳을 만들어놨고 갈수록 또 늘려놓고 있습니다.
3: 네.
1: 예.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여름 피서지 선택을 실내 중심으로 바꿨다.
3: 네.
1: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두가 안 납니다. 이게 뭐 수상 해양 스포츠 시설, 즉 뭐 물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는 것 자체가 엄두가 잘 안
3: 그렇죠.
1: 나고 예, 가 있다 보면 뭐 계속 물속에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3: 네.
1: 이게 절반 이상 감소가 됐고 극장은 네. 이야, 절반 이상 늘어난
3: 그런 상황입니다. 예.

0: 그래서 아마 수상 해양 스포츠 가실 만한 분들이 극적으로 가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1: 예.
0: 실제로 이제 내비게이션 업체에 따르면 쇼핑 카테고리는 5.2% 증가했고 여행 레저는 16.5% 감소했는데
1: 예.
0: 많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대형마트는 뭐 26%, 백화점 4.5% 늘었고요. 극장은 52%, 과학관도 42.7%, 방학 맞아서 그럴 것 같고 공연장도 예. 39%나 늘었습니다. 해양 스포츠 수상시설은 52.5% 줄었고요. 그다음에 전망대도 50%, 호수도 49%, 폭포 계곡도 47.9% 감소했습니다.
1: 예.
0: 폭포 계곡을 가도 웬만한 데는 지금 덥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해수욕장 목적지는 11.2% 감소해서 다른 야외 레저 시설보다 낙폭이 작았는데 그래도 많이 간 곳이 강릉의 안목 해변, 부산
1: 예.
0: 송도 해수욕장, 제주 함덕 해수욕장, 충남 만리포 해수욕장, 울산 진하 해수욕장 등이 자동차로 많이 찾은 주요 해수욕장에 포함이 됐습니다.
1: 안목 해수욕장 하니까 이제 강릉 사람으로서 떠오르는데
0: 여기는
1: 예 여기는 요즘 제가 봤을 때 해수욕하러 가신다기보다
0: 네.
1: 해수욕이 사실 경포나 송정부 이런
0: 그렇죠.
1: 데보다 여기 이제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아서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기실 수는 있는데
0: 네.
1: 요즘 하도 카페가 많아가지고 해수욕보다는 그냥 커피 한잔 하러 들어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았어요.
0: 그렇죠. 더더군다나 아무래도 예. 주차하기가 좀 편한 널찍한 그런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설정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예. 옛날 안목은 진짜 그냥 벌판하고 바다밖에 없었는데
0: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좋은 거죠. 주차장
1: 그러다
0: 좋고.
1: 보니까 이제 막 생긴
0: 네.
1: 거예요.
0: 그렇습니다.
1: 그런 이제 시설들이. 예. 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 운동을 또 하긴 해야 됩니다. 이게 또 예, 체력을 유지해야 그래도 또 이 폭염을 네. 이길 수가 있는데 사실은
0: 힘들죠.
1: 안 돼요.
0: 예, 그래서 예. 전문가들도 지금 이런 날씨 기온에는 야외에서 특히 이제 뜀박질 요즘에 많이 하시는데 좀 자제를 해달라라는 그런 권고도 많이 했었는데
1: 저희 집 근처에 산이 있는데
0: 네.
1: 보통도 쓱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래도 막 오시더라고요. 예.
0: 이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또 몸이 근질근질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1: 그 옆에서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참 예. 신기하던데.
0: 좀 조심은 하셔야 되겠는데 시원한데 네. 하시는 건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1: 이런 추세에 네. 좀 변화가 또 있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습니다.
1: 예.
0: 유통 플랫폼에서는 홈트 그러니까 홈트레이닝 그러니까 집에서 운동하는 기구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1: 예.
0: 실내 유산소 운동기구 같은 경우도 뭐 전월 대비 106% 증가했고요. 특히 요가 플라스테스 용품이 뭐 310% 이상. 필라테스 바지도 558%, 요가 상의도 224%, 요가 바지는 무려 1349%나 증가했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1: 예.
0: 아무래도 야외에서 운동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만약에 휴가를 가신다 하더라도 실내 공간에서 예를 들면 호텔에 머무신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제 운동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외 가서라도 거기서 이제 하려고 하지만은 거기도 이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겠다는 건데요.
1: 호텔 안에 있는 이제 뭐 헬스클럽이나
0: 네.
1: 이런 거를 이용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걸 또 많이 따지시고.
0: 네, 그렇습니다.
1: 예.
0: 사실 코로나19 당시에는 비대면 운동 확산으로 정말 요가 필라테스가 엄청나게 호황이었는데요.
1: 네.
0: 엔데믹이 되면서 이게 주춤했거든요. 그런데 폭염 때문에 다시 또 실내 공간에서 운동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1: 예.
0: 사실 이런 거는 예측 못했을 거고요. 근력 운동 소도구죠. 덤벨과 아령도 363%나 증가해서 여성 남성이 골고루 실내 운동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자, 주말 극장가 오디세이와 스파이더맨 브랜뉴 데이.
0: 예.
1: 그 2파전이 뜨겁습니다.
0: 예. 일단 물론 스파이더맨 4가 일찍 좀 더 앞서 개봉을 했기 때문에 지금 500만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1: 예.
0: 그렇지만 이번 주에 박스오피스 1위는 오디세이입니다. 아무래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팬들도 많으시고요. 또
1: 예.
0: IMAX 필름을 전면에 걸쳐 가지고 내세웠습니다. 전 부분을 다 IMAX 필름으로 사용했다고 하니까
1: 예.
0: 또한 여기에 실제 로케이션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스,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미국 이렇게 뭐 정말 210만 피트 규모의 실제 필름을 사용을 해 가지고 영화를 제작했기 때문에 요즘에 디지털로 제작을 많이 하는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항상 이 필름을 고집하는 장인이지 않습니까?
1: 원작 자체가 또 워낙에 이름난 고전인데.
0: 네, 그렇습니다.
1: 작업 자체를 또 상당히 고전적으로 했군요.
0: 그렇습니다. 오디세이는 예. 호메로스의 서사지인 오디세이아를 바탕으로 했죠.
1: 예.
0: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 이후에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왜 예.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 뭐 칼리토에서 뭐 일이 많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 현실과 뭐 가상, 판타지를 오가는데 이 전통적인 서사 기법을 해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기승전결로 쭉 이게 실타래처럼 예,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1: 네.
0: 마지막에 압권입니다.
1: 이런
0: 고전의 바탕을 두고 전통적인 서사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디지털 카메라 혹은 시각적 특수 효과를 많이 사용하면 맞지 않겠죠. 그래서 고전적인 정통적인 방법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1: 예.
0: 그런 점에서 아마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고전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관람을 하시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1: 예.
0: 다만 처음부터 IMAX로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IMAX 관람관이 그렇게 많지 않은 데다가 이미 좀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여유가 되시면 이제 IMAX는 주중에 보시고요. 주말에 보시려면 그래도 2D를 일단 보시면 예. 그래도 무난합니다. 그리고
1: IMAX가
0: 나서
1: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기가 힘들다는
0: 경쟁이
1: 것 때문에.
0: 때문에.
1: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네. 좀 편하게 보시고.
0: 저 개인적으로 그냥 네. 마음에 들시면 IMAX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1: 그렇군요. 워낙에 스케일이 있는 작품이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이래저래. 실망을 주지는 않고요. 특히
1: 네.
0: 뭐 라이브 스턴트라고 그래가지고 직접 웬만한 이제 액션을 배우들이 한 그런 상황이고요.
1: 그렇군요.
0: 3위는 애니메이션 사랑의 하츠핑 KBS와 인연인 작품이죠.
1: 예.
0: 나홍진 감독의 호프가 4위, 미니언즈 앤 몬스터즈가 5위를 차지하는
1: 그렇군요.
0: 예매율을
1: 예.
0: 보였습니다.
1: 문화가주와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1부 끝곡은 딱따구리 앙상블의 목소리를 오랜만에 듣겠습니다. 지난 여름날의 이야기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서는 형용사가 잘 발달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색깔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다양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 가운데 형용사 푸르다는 상황에 따라 파란색과 초록색을 모두 가리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푸른 하늘이라든지 푸른 물결은 파란색을 의미하지만 푸른 잔디나 나뭇잎이 푸르다라고 할 때는 초록색을 의미하죠. 색깔과 관련된 푸르다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맑은 가을 하늘이나 깊은 바다, 풀의 빛깔과 같이 밝고 선명하다로 되어 있는데요. 이는 파란색과 초록색을 모두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알고 있는 시 가운데 곡이 붙어서 노래로도 많이 알려진 것이 있습니다. 그중 미당 서정주님의 시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라고 하는 푸르른 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푸르르다라는 말은 비표준어였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푸르다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로 표준어로 인정되는 표현입니다. 표준어가 되기 이전에도 시 같은 문학 작품에서는 간혹 시적 허용이라고 해서 시어로 사용되기도 했죠. 푸르다의 관형사형은 푸른이고 푸르르다의 관형사형은 푸르른입니다. 푸르른 들판 또는 가을이 되면 하늘이 유독 푸르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1도에서 3도 정도 낮은데요. 현재 충남 서산과 보령이 36.9도로 전국에서 기온이 가장 높고요. 서울은 36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춘천과 대전, 광주 36도, 대구와 부산 35도 등이 되겠고 습도가 높은 지역은 푹푹 찌는 듯한 찜통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40도 안팎의 극심 하지만 폭염의 기세는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아 폭염 경보와 주의보는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크게 오른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고요.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동해안과 충북, 경북 내륙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있습니다. 밤까지 내륙 곳곳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겠고요.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앞으로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50에서 많게는 150mm 이상, 경북 동해안과 산지에는 30에서 곳에 따라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6.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시사와 교양이 가득한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2부 시작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자꾸 잠이 쏟아져서 고민이신가요? 음식기보약에서는 기면증의 원인과 치료법을 살펴봅니다. 전화나 문자로 참여를 하시면 정지천 동국대 한의대 교수가 직접 상담도 해드립니다. 과학플러스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의 원인을 알아보고 이 무더위가 언제쯤 꺾일지 앞으로의 날씨를 전망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한 이강인 선수가 내일 서울에서 데뷔전을 치릅니다. 토요일엔 스포츠에서 다양한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김인우 캐스터.
2: 네,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량들로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정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대전 지역인 신탄진에서 주춤했다가 옥산분기점부터 독립기념관 나들목까지는 10km나 힘겨운데요. 반대 부산 쪽으로도 천안 지역에선 가다서다를 반복하고요. 25번 논산천안선은 논산 방향 남풍세부터 차령터널까지 7km, 그리고 반대 천안 방향으로는 정안 나들목 부근에서 3km 답답합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매송과 광명역에서 5km 안팎씩 밀리고 있고요.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길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쪽으로는 경기권 중심의 정체입니다. 설악에서 먼저 속도 떨어졌다가 서종부터 화도까지는 8km나 버겁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강원 지역에서부터 속도를 줄이고 있는데 특히 진부 2터널과 둔내터널을 앞두고 차간격을 바짝 좁혔다가 경기권에선 이천과 양지 그리고 동수원과 둔대 부근 지나실 때 여유 시간 충분히 두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인우였습니다.
0: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3: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음식이 보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생방송 정보쇼 주치의 동국대 한의대 정지천 교수님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는 KBS 라디오 앱 콩으로 문자 주세요. 그리고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02-368-1002 1003 02-368-1002 1003.
1: 음식이 보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동국대학교 한의과 대학 정지천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1: 지난 시간에는 불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 반대입니다.
4: 네.
1: 수면 과다, 뭐 기면증이라고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어떤 내용일까요?
4: 예, 뭐 불면도 문제지만 자꾸 잠이 와서 고민하는 분도 많거든요.
1: 예.
4: 이 질문을 받아보면은 앉아만 있으면 졸음이 온다. 눈만 감으면 잠들어 버려서 문제다. 왜 그럴까요? 이러는데
1: 예.
4: 밤에 잠을 충분히 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낮에도 수시로 그냥 꾸벅꾸벅 졸음이 오는 경우거든요.
1: 아, 그러니까 이게 앉아서 졸린 게 아니라 네. 잤는데도 졸리다 계속해서. 네.
4: 자꾸 잠을 자는데 항상 잠이 부족하다.
1: 예.
4: 그래서 머리가 무겁고 몸이 피곤하고 나른하고 그러면 생기가 없어집니다.
1: 예.
4: 식욕도 떨어지고 그래서 일을 해도 능률이 안 올라요. 한의학에서 이런 걸 병증으로 봅니다.
1: 아.
4: 예, 절길 기자를 써서 기면 혹은 만을 다짜 써서 다면 분명히 잠이 많은 거죠.
1: 즐길 기자군요.
4: 예, 기면입니다.
1: 예.
4: 예, 질병이 있는 경우에 흔히 잘 생깁니다.
1: 예.
4: 예를 들어 뇌종양, 뭐 뇌염, 뭐 뇌출혈 이런 뇌의 어떤 병변이나 외상 그리고
1: 예.
4: 심한 빈혈이 있거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기운이 없는 거죠.
1: 예.
4: 저혈당증 또는 간장이나 신장 장애 뭐 만성호흡기 질환 등에서도 이 기면증이 유발됩니다.
1: 예. 즐길 기자라는 건 네.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4: 기호 싶음 할 때 기자죠.
1: 예, 입구자에다가 이제 늙을 노자 네. 써놨고 이제 그 밑에다가 이제 가로 알자를 네. 써놨는데 이게 이제 다 흩어놓으면 다 아는 글자인데 합쳐놓으니까 모르겠네요. 예. 그러니까 잠을 즐기는 병증입니다. 기면증이. 예. 한의학에서 기면증 이걸 병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4: 사실 이게 불면증과 기면증이 서로 비슷하기도 하고 반대되기도 한데요. 아하. 이 근본적으로는 우리 몸에 양기하고 음기의 성쇠, 성하냐 쇠약하냐에 따라 생기는 겁니다. 이 경락의 기가 눈에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예. 양기가 성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잠이 안 온다는 얘기고 예. 음기가 성하면은 자꾸 잠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바깥을 지키는 기운을 방해할 위자 써서 위기라고 하거든요.
1: 예.
4: 이 위기가 낮에는 양으로 돌고 밤에는 음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양기가 다하게 되면은 자꾸 잠을 자게 되고 음기가 다하면 깨게 된다. 즉 기운이 오래도록 음에 머무니까 오래 잠을 잔다. 그러니까 음기, 몸에 음기가 강하면은 자꾸 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 몸이란 것이 음기와 양기가 적당히 조화를 이루어야 정상인 거고요.
1: 예.
4: 밤에 우리가 잠을 잔다 할 때는 양기를 좀 음기가 많이 양기를 많이 썼으니까 음기가 좀 강하게 되겠죠. 그러면 잠이 오게 됩니다.
1: 예.
4: 그러니까 전번에 제가 잠이 불면증 얘기할 때 양기를 도와주는 음식이나
1: 네네.
4: 약, 예를 들어 인삼이나 뭐 생강 혹은 술 이런 걸 먹으면 잠을 자게 안 못한다 그랬죠.
1: 예,
4: 그렇죠?
1: 예.
4: 그걸 먹고 잠을 잔다는 건 잘못된 거다는 얘기고 아하. 음이 강하면 자꾸 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불면과 기면은 동전의 앞뒷면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4: 그렇기도 하고 또 원인이 같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그 속에서 이쪽으로 과하면 불면 이쪽으로 과하면 이제 기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원인은 어떤 겁니까?
4: 원인은 기면증도 습기라든가 열 그리고 장부의 허약이 위주입니다.
1: 예.
4: 뭐 주로 보면 비위장에 습기가 쌓이면은 머리가 막 싸맨 듯이 무겁고 밤에 뭐 정신이 아득하게 잠에 취해 지내는데 몸통이나 팔다리는 피곤하고 무겁고 자꾸 졸음이 오게 됩니다.
1: 예.
4: 대체로 보면 좀 비만하신 편인 분에서 잠이 많이 오는 경우 허리들 머리만 대면 잔다는 분들이 보면 좀 아마 비만하신 분이 많을 겁니다.
1: 슬슬 떠오르는 사람이
4: 예.
1: 있는데요.
4: 예. 예. 주로 보면 그런 분들 뭐 음식도 많이 드세요.
1: 예.
4: 또 물이라든가 차도 많이 마세요. 그럼 몸에 습기가 많이 쌓이니까 자꾸 잠이 오게 될 수 있고요.
1: 예.
4: 뭐 특히나 비가 오는 온다거나 습기 많은 날씨. 뭐 지난번에 방송했던 장마철에 자꾸 몸 안팎으로 다 습기가 있으니까 자꾸 잠이 오게 되는 거고요.
1: 예.
4: 사실 습기도 양기를 상하게 하니까 몸에 습기가 많아지면 자꾸 잠이 오게 될 수 있고
1: 예.
4: 사실 그리고 또 열이 많으면 잠이 안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열이 많아도 잠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1: 예.
4: 예를 들어 열성병 알레르기 예전처럼 장티푸스라 콜레라 같은 거 알렌다 그러면 자꾸 잠이 오게 되고 정신이 막지 못하거든요.
1: 예.
4: 자꾸 잠이 잡니다. 또 간장이나 담낭에 열이 많아도 잠이 많아지게 되고 열로 인해서 기가 상해도 자꾸 누울려 하면서 잠이 많아진다. 열,
1: 예.
4: 열성병 알으면은 뭐 정신도 없이 자꾸 꾸벅꾸벅 졸게 되고
1: 그렇지.
4: 누워서 자게 되는 그런 거죠. 근심 걱정이나 생각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다거나 또 노동을 많이 해서 비장의 장애가 와도 나른해지고 자꾸 누워지게 됩니다.
1: 같은 이유로 잠이 안 올 수도 있는데.
4: 또
1: 잠이 또 막 올 수도 있는
4: 예,
1: 거군요.
4: 잠이 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잠이 오긴 오는데 또 깊은 잠을 또 못 자요.
1: 아, 또 그 문제가
4: 그러니까
1: 있고.
4: 자꾸 잠을 자는데 자고나도 개운치가 않고 이러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1: 악순환이군요. 그러니까.
4: 뭐 그 외에도 또 예. 뭐 어디 뭐 부딪히거나 넘어져서 머리에 외상을 입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입거나 크게 다쳤다 해도 그냥 정신을 저 사람 왜 저래 자느냐.
1: 예.
4: 바로 그 우리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몸에 의혈이 쌓여 있어도 머리가 막지 못하고 아프고 잠이 자꾸 옵니다.
1: 그렇군요. 자, 지금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기면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인 얘기는 아니시고요. 전화번호는 9986 뒷자리 사용하시는 분인데요. 그 직장에 상사 한 분이 머리가 이제 그 빠져서 그 원형 탈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 네. 크기가 이제 갈수록 커지고 있다. 뭐 제 지인 중에도 이런 분이 좀 계셨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원형 탈모인 것 같습니다. 머리가 자꾸 빠져서 그다음에 이제 시체말을 쓰셨는데.
4: 아, 예. 네. 예. 탈모증도 있고 또 그중에서 특히 이제 원형 탈모를 말씀하시는 건데
1: 그런 것 같습니다.
4: 주로 원형 탈모 생긴 원인은 스트레스 신경 과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로 이 탈모가 생기는 분들 보면은 크게 영양이 부실해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어서 몸에 쓰게 되고 나머지가 머리카락이라든가 모발로 가게 뭐 털로 가게 돼 있는데 예. 이게 주로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또 많이 너무 많이 먹고 또 열이 많아져서 이 머리에 뜨거워져도 머리에 붙어 있질 못합니다.
1: 예.
4: 그래서 이런 분이라면은 너무 열성 음식을 많이 드신다거나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편이 아닌지
1: 예.
4: 거기에다가 스트레스에다가 신경을 써서 열을 자꾸 위로 올리게 된다면 머리가 붙어 있질 못하고 자꾸 빠지게 됩니다.
1: 근데 이제 저는 참 신기하게 느껴지는 게 이게 머리카락이 이제 골고루 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4: 네네.
1: 근데 원형 탈모는 그 이미 예. 그 뭐 그건 어떻게 재개지는지
4: 그게 이제 모르겠고
1: 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4: 특히 한의학적으로 네. 볼 때는 또 머리로 흐르는 경락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예.
4: 양면 경락이고 소양경이고 태양경이기 때문에 특히 경락과 연계된 장부의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우리 사람이 보면 어느 특정적인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1: 예.
4: 우선은 그 부분부터 먼저 나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주로 원형 탈모 쪽 머리 꼭대기 쪽이 생기지 않습니까?
1: 예.
4: 스트레스 열이 그쪽으로 모이는 부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몸의 양기가 머리 꼭대기 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1: 아니 그렇다고 꼭 정수리에만
4: 그렇죠.
1: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4: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1: 그러니까 아무데나 나는 느낌이더라고요.
4: 그래서 그건 또 소양경 쪽이나 약 뭐 그런 경락에 따라서
1: 아.
4: 좀 달리 나타날 수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말 난 김에
4: 네.
1: 그 원형 탈모가 있다.
4: 네.
1: 그러면. 뭘 먹고 좀 나을 수 있을까?
4: 우선은 예. 피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1: 아.
4: 술이,

0: 그러면은 벌써 한 30년 전부터 전 28년 전에 이명 네. 고혈압약 드실 때부터 이명이 시작되었다. 한의학에서 이명이 시작된 원인을 주된 원인이 보면 주로 신장의 전기 약화입니다. 몸의 전기가 뭐 그걸 한 요즘 서양의학적 해석한다면 호르몬이 떨어져 가고 있었다. 네. 뭐 이거 이렇게 연관을 지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아마 그때부터 신장의 전기가 약화가 좀 남보다 좀 빨리 왔다거나 아마 그렇다면 그때 뭐 출산 후부터 시작이 됐다라든가 네. 지금 남보다 비교적 너무 빨리 이걸 드신 것 되거든요.
1: 그러니까 뭐 청년기 지났을 거고
0: 뭐 그러니까 아주 그때 몸에 어떤 큰 변화를 줄 만한 큰 기력이 떨어질 만한 예. 뭐 출산이나 큰 병을 앓았다거나 오래도록 뭔가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어디 시달렸다거나 과로했다거나 그런 걸 겪은 다음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아마 그때쯤부터 몸이 마르고 특히 한의학적으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는 거는 아주 젊은 나이부터 뭐 본태성이 있지만 요건 한 40, 한 30대 중반이니까 예. 이때로 봤을 때는 아마 몸에 어떤 중대한 몸의 변화가 오지 않았나 몸이 뭐 아주 야위고 살이 빠지면서 영양이 부실했다라든가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보면 양기와 음기 중에서 음기가 많이 빠져나간 몸이 야위고 그래서 허혈이 달아오르면서 그지 혈압을 올렸다 이럴 가능성이 많다고
1: 그러면
0: 보거든요.
1: 어떻게 네. 하면 좋겠습니까 이분이 고혈압약은 계속 드시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0: 뭐 지금 혈압 상태를 보고 결정해야 될 문제이고요. 예, 예. 그리고 이분이 귀 상태는 문제가 없다. 그럼 어떻게 보면 귀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한의학에서는 뇌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뇌에서 소리가 난다. 예. 그리고 아주 예민하거나 그럴 수가 있고요. 예. 그렇다면 귀의 문제가 아니라면 아주 예민하면서 몸이 허약해져서 귀에 뇌에서 나는 것이 귀처에 들리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 않는 문제가 아닐까. 예. 이런 분야라면 일단 몸의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뭐 공교롭게 고혈압약 드시면 이병이 됐는 건데 그 탓이라고 보기도 뭐 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거든요.
1: 그런데 뭐 말씀하신 것만 봐서는 네. 시기적으로 뭐 딱 일치한다는 거예요. 예, 뭐 갈수록 정도가 더해갔다는
0: 그렇다면
1: 거고.
0: 그렇다면 그 나이에 고혈압 혈압이 올라가는 거하고 네. 신장이 허약해서 이명이 시작된 거하고 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신장의 음기 부족 탓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1: 한의학적으로 보면은 원인이
0: 예. 예, 음기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예. 화기가 올라가니 그 화기가 우선은 혈압을 올리는 거로 현상으로 나타나고 네. 그 나머지 내부적인 현상들은 다른 정상들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몸 상태를 점검해서 정상을 봐야만 뭘 좀 보충을 해야 되겠다. 예. 뭐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분은
1: 당장 이분이 이걸 한번 좀 드셔보세요 할 만한 거 뭐 있습니까?
0: 그렇게 말씀들 지금
1: 이거는 지금 이제 예. 말씀 이제 전해드린 거를 가지고 참고하셔서 예.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진찰을 하시. 든지 그렇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네. 좀 다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자,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헤드셋을 착용을 해 주시고요. 전화를 직접 이제 받아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어디 사시는 분이신가요?
2: 대구인데요.
1: 아유, 대구가 이게 뭐 더위에서는 지금 아유 더운데 전화하셨습니다. 예, 거기 지금 예. 어떻습니까? 지금 저기 비가 좀 왔습니까 혹시?
2: 비는 안 오고 구름은 좀 많고 찐득해요. 좀 더워요.
1: 예, 그냥 대구에 오래 사셨어도 더운 건 계속 더운 거죠?
2: 예.
1: 예, 오늘은 어떤 그 얘기를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2: 제가 2, 3분만 움직여도 땀이 펄펄 나는데 네. 그 증세를 좀 고치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1: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저도 2, 3분 걸으면은 땀이 좀 나기는 합니다만 근데 이제 이거를 전화까지 하신 걸로 봐서는 아 이거 좀 보통이 아닌데 싶어서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선생님께서 직접 한번 네. 얘기를 나눠 주실까요?
0: 이렇게 땀이 예. 많은지가 오래됐습니까?
2: 예, 몇 년 됐습니다.
0: 아, 몇 년이나 됐고요. 지금 연세가 뭐 60대입니까? 70대입니까?
2: 72세예요.
0: 아, 예. 네. 그러시고 몸이 좀 야윈 편이세요? 좀 약간 살집 있는 편이세요?
2: 배만 살쪘어요.
0: 예, 보통이다고 보면 되겠네요.
2: 예. 예.
0: 그리고 요 근간에 뭐 새로 몇 년 전 땀이 많아질 때부터 평소에 안 드시던 음식이나 뭐 건강식품을 드시는 게 있나요?
2: 제가 건강식품을 많이 먹어요. 하루에 한 10개를 먹어요.
0: 너무 많은데요. 예, 너무 많습니다. 예, 말씀해 보시죠. 어떤 건지.
2: 뭐, 종합 비타민, 예, 칼슘, 마그네슘, 네. 비타민 D,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못하겠는데.
0: 예. 뭐, 음식과 연관되는 그런 건강식품은 없나요? 한약이라든가 음식과 연관.

0: 다른 거?
1: 한은 안 먹어요.
0: 네, 그러니까 그 그런 한약재가 들어가는 건강식품이나 음식으로 된 건강식품은 드시지 않나요? 예를 들어 마늘이라든가.
1: 마늘도 안 먹은 지 오래됐어요.
0: 마늘 생강은 안 드시고 있고요.
1: 예.
0: 네. 또 그럼 음식 중에 특별히 많이 드시는 게 있습니까?
1: 라면을 좀 많이 먹고 계란을 많이 먹어요.
0: 예. 뭐 파라든가.
1: 파는 자주 안 먹어요.
0: 자는 드시지 않고 콩나물은요?
1: 콩나물도 자주 안 먹어요.
0: 그러면 땀이 날 만한 음식을 특별히 드시는 건 아닌데 몸에 일단 예. 열이 많이 생겨나니까 쉽게 땀을 흘리는 건데 이게 낮에 움직일 때 나는 것이고 밤에 잘 자고 나도 땀이 나 있습니까?
1: 잘 때는 아침에는 괜찮은데 움직이기 시작하면 땀이 많이 나요.
0: 그리고 식사할 때는 땀이 나지 않고요.
1: 식사할 때도 땀이 나요.
0: 예, 손발은 차지는 않습니까?
1: 이번에는 많이 차고 지금 에어컨 밑에 있어가지고 손발이 차네요.
0: 예, 근데 지금 에어컨에 있을 때는 땀이 안 나는데 에어컨 밖으로 나가면 바로 2, 3분만 하면 땀이 난다는 말씀이죠?
1: 예, 에어컨 밑에 있을 때는 그냥 칙칙해요.
0: 평소에 운동 얼마나 하시고 평소에 땀은 평소 땀은 얼마나 흘리십니까? 요즘 더울 때 말고.
1: 평소에도 땀이 많이 나요.
0: 예, 운동해서 땀 흘리진 않습니까?
1: 운동은 제가 전혀 못해요. 왜냐하면 허리 통증 때문에 다리하고 협착증이 있어갖고 운동을 전혀 못해요.
0: 예, 그래서 우리 사람이란 어느 정도 땀이 나야 되고 또 더워지면 예. 땀이 더 나서 몸에 체온을 조절하게 마련인데 운동을 예. 못하시고 땀 흘리는 게 적으니까 땀이 저절로 예.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예. 땀이 이렇게 많이 나면서 기운이 축 처지고 힘이 없고 이래 하고 자꾸 잠이 오고 꼬박꼬박 뭐 힘들 너무 눕고 싶고 이래 하다면은 땀을 인위적으로라도 예. 적게 줄여야 되는데 그럴 네. 정도가 아니라면은 너무 땀을 줄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드시는 네. 음식 가운데도 땀이 잘 나도록 하는 음식은 많이 드시는 게 아닌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네. 이 뭐 평소에 이렇게 덥지 않을 때도 땀은 좀 흘린다고 하셨는데 조금 네. 줄이는 정도로 가야 되고 미리 아침에 오전이나 운동해서 땀을 약간 흘리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 사실 이렇게 더울 때는 무조건 땀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뭐 가장 예. 땀을 쉽게 막는 것으로는 한의학적으로는 뭐 생맥상이라는 약도 있고 가장 쉬운 것으로는 매실. 매실을 먹는 것이 가장 땀을 잘 막아주는 것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요즘 같이 더울 때 움직여서 땀 날 때는 너무 막으려만 하지 말고 땀으로 나가는 것을 보충하는 걸 먼저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고기, 생선 그리고 과일을 충분히 드시도록 하고요. 한참 예. 더울 때는 물론 안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요. 아침 저녁으로 예. 조금 움직여서 땀을 살짝 내도록. 그래서 운동 못해서 땀을 못 하신다면은 뭐 반신욕 정도를 해서 땀을 살짝 낸다거나 그런 것도 방법이고요. 예. 땀을 너무 예. 많이 나는 것도 문제지만 땀을 안 나는 것도 또 이 더울 때 안 나는 것도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예.
0: 네.
1: 예. 예. 감사합니다.
2: 예, 고맙습니다. 네. 멀리 대구에서 또 아유 덥기로는 또 그렇게 더운 곳으로 또 유명한 대구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 근데. 지금은 객관적으로 보기 좀 너무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2: 저도 그냥 그 뭐 전철역 그냥 몇백 미터 걸어가서 네. 내려가는데 거기 땀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전철 타고 예. 몇 정거장 갈 때까지도 계속 땀이 나요.
0: 맞습니다. 흠뻑 젖어버리죠.
2: 괜찮은 네. 거죠. 그러니까.
0: 예. 네.
2: 예. 자, 오늘 기면증 얘기를 했는데 일상생활에서 기면증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를 할까요?
0: 예, 자꾸 그래 잠이 오는 분야는 분명히 예. 몸에 양기보다는 음기가 많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2: 예.
0: 그러니까 양기를 좀 올려주려면 평소 뭐 취미 활동이나 운동을 통해서 좀 몸을 활발하게 움직여 주는 것이 양기를 좀 올려주는 것이 좋고
2: 예.
0: 또 약간의 정신적인 흥분도 너무 느긋하게 뭐 하늘 일이 없다거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내버린 자체가 자꾸 잠이 오게 만듭니다.
2: 아.
0: 약간 정신적으로 약간씩 흥분을 가질 때 잠이 안 오죠. 뭘 하고 싶어지니까.
2: 예.
0: 그런 것도 그렇고 운동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었고
2: 예.
0: 만약에 정말 기가 약해서 그런 잠이 안 온다면 뭐 예를 들어 인삼이라든가 뭐 부추라든가 그런 걸 드실 수도 있겠고
2: 예.
0: 만약에 몸이 좀 비만한 분이 뭐 머리만 대면 잠 온다 그럴 정도라면은 음식을 조금 줄이도록 식사량을 좀 줄이고 뭐 채소 위주로 담백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분야라면 술 술도 좀 줄이거나 특히 차를 마시는 것도 양을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2: 예. 음식의 모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은 기면증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고 또 여러분의 다양한 질문에 답을 해드렸습니다.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3: 시사듬뿍 교양듬뿍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2: 과학플러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SF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곽재식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2: 예, 오해와 진실, 진실을 꼭 맞추고 싶습니다.
4: 더위로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빨리 물을 먹여서 수분 보충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오해일까요? 진실일까요?
2: 전형적인 함정이 있는 그 질문 같은데.
4: 아, 네. 예. 잘 보셨습니다. 이거는 예. 오해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 예.
4: 더위로 땀을 많이 흘릴 때 평소보다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 것은 맞고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요.
2: 예.
4: 그렇습니다만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혹은 의식이 흐릿해지고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물을 마시게 하면 이 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해가지고 폐로 들어가서 질식하게 되는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2: 예.
4: 이게 응급처치 중에 종종 일어나는 사고이기 때문에 의식이 또렷해가지고 물을 잘 삼킬 수 있을 때만 이제 물을 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상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이고요.
2: 네.
4: 그리고 물을 잘 마실 수 있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엄청난 양의 물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이게 탈수 증상이 일어나가지고 목마름이 가시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뭐 소위 말해서 피가 너무 묽어진다라고 하지요. 몸속에 이제 전해질 균형이 깨진다라고 해서 몸에 있는 꼭 그 신경 같은 데서 큰 역할을 해야 되는 성분들이 너무 묽어지게 되면 이것 때문에 수분 중독, 전해질 균형의 붕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몸에 큰 무리가 올 수가 있거든요.
2: 예.
4: 그래서 물을 너무 엄청난 양을 갑자기 마시는 거는 좀 주의를 해야 하고 뭐 이럴 때는 이온 음료를 먹는 게 조금 더 낫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좀 더운 날씨 땀을 많이 흘릴 것 같은 날씨에는
2: 예.
4: 갑자기 물을 몰아서 마시기보다는 수시로 어느 정도 계속 이렇게 수분 보충을 좀 하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 예. 폭염이 진짜 심한데요.
4: 그렇죠.
2: 너무 심합니다.
4: 네.
2: 예, 뭐 다른 나라가도 심하다 그러고.
4: 네.
2: 예, 뭐
4: 네.
2: 아,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뭐 이게 천재지변에 해당한달까? 뭐 이러다 보니까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4: 예.
2: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4: 예,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기상 관측을 시작을 한 게 지금으로부터 122년 전에 관측을 시작한 게 과학적인 기상 관측의 역사인데요.
2: 예.
4: 지금 기상 관측 역사 최악의 더위 기록을 세우고 있는 곳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 예.
4: 일단 경상남도 양산 같은 경우에 지난 8월 2일에 42.5도를 최고 기온을 기록을 해가지고 역사상 우리나라에서 과학적으로 기록된 온도 중에 공식 기록으로 가장 높은 온도가 기록이 됐었고요.
2: 예.
4: 이게 양산 같은 경우에 42.5도 기록한 그 전날에 42도 갔다온 온도가 기록이 되어서 그게 역사상 최고 기록을 세운 거라고 했었는데 바로 하루 만에 그 기록이 깨졌었거든요.
2: 예.
4: 예, 그래서 정말 더위가 심했고 서울도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 노원구에서 공식 기록으로 40도가 넘는 그런 날씨가 기록이 됐기 때문에
2: 예.
4: 서울도 역사상 과학적인 기록이 관측된 이후로는 최고로 더운 날이 이번 폭염에 찾아왔다라고 할 정도로 폭염이 정말 심한 상황입니다.
2: 예.
4: 이번 폭염이 왜 이렇게 심하냐라고 하면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원인으로 지목을 하는 게 티베트 고기압이 같이 왔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 티베트요?
4: 네.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아니 티베트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2: 예.
4: 그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무슨 연관을 끼칠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2: 예.
4: 일단은 우리나라가 매년 여름이 되면 항상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기단, 기압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라는 전형적으로
2: 아유, 예. 그걸 예. 외우고 있죠.
4: 예. 예. 매년 여름마다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그런 고기압이 있거든요.
2: 네.
4: 그래서 북태평양에서 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덥고 그다음에 습기도 많이 갖고 있고
2: 예.
4: 그러면서도 고기압이기 때문에 뭐 구름 같은 거는 만들지 않고 항상 쨍쨍 내려쬐는 강한 그런 햇빛이 쏟아지는 날씨만 이루어내는 그런 기압이 이번에 잘 찾아왔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더위의 원인이 강한 것도 있거니와
2: 예.
4: 여기에 추가로 이거는 뭐 좀 근래에 들어가지고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인데요.
2: 예.
4: 티베트 지역에 티베트가 지대가 높지 않습니까? 히말라야 산맥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2: 그러면 고원 뭐 이렇게 네. 따, 그냥 따라서 오지 않습니까?
4: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티베트 지역의 고기압이 이렇게 발달을 하면 이 고기압이 좀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고 높은 지대에 영향을 끼치는 경향이 있는데
2: 예.
4: 이게 동쪽까지 길게 뻗어 나오면서 우리나라 쪽 날씨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요즘에는 좀 자주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기본으로 와 있는 데다가 티베트 고기압이 상당한 열기를 품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는 곳 그 위를 지금 덮어 누르고 있다라고 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 아우, 말씀만 들어도 그냥 더 그냥 눌린 느낌이 드네요. 네,
4: 그래서
2: 네.
4: 북태평양 고기압의 이 영향이 흔들림 없이 계속 고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티베트 아. 고기압이 하고 있는 거죠.
2: 움직이지도 못하게. 네,
4: 예. 그래서 뭐 저는 이거를 좀 기억하기 싫으라고 히읗자 모양으로 누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말씀드리는데요.
2: 히읗자요?
4: 네, 이 우리 한글 자음 중에 맨 마지막 히읗자 보시면 둥그렇게 이응 모양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를 덮게 하고 있는데
2: 그걸 위에 뚜껑 닫는 네, 것처럼 네,
4: 그 위에 뚜껑으로 네, 지금 티베트 고기압이 온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2: 예.
4: 그래서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기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요즘 들어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주제가 한 지역의 이런 날씨가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영향이 퍼지고 퍼지면서 밀려와가지고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과관계가 자꾸 발견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2: 예.
4: 그래서 뭐 최근에 이 기상학 쪽에서 특히 우리나라 이 기상학 하시는 분들이 발표하시는 논문이나 그 발표 내용들을 들어보면 실크로드 패턴 뭐 이런 용어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2: 실크로드까지 영향을 예. 줍니까?
4: 실크로드라는 예. 게 이제 옛날에 이제 비단 무역한다고 해가지고 이 동양 아시아 동쪽 끝에서부터 유럽까지 비단 무역하는 상인들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2: 예.
4: 그래서 이게 유럽에서 시작된 기상 현상이 서해에서 동으로 오는 이런 공기의 흐름을 타고 중동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중앙아시아에 영향을 미치고 티베트에 영향을 미치고 중국에 영향을 미쳐서 한국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게 요즘은 패턴 형태로 좀 잘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 가지고
2: 예.
4: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한 날씨가 피해를 많이 끼칠 텐데 그런 거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려면 이제는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의 날씨 변화까지도 참 잘 봐야 되는 뭐 그 정도 연구를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도 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한 10년 전쯤에 우리나라에서 천리안 2A라는 이 기상 관측용 인공위성을 지금 띄워놓은 게 있거든요.
2: 저는 PC 통신 얘기하려다가
4: 네, 그보다
2: 거군요,
4: 네, 예. 그보다는 좀 후에 띄운 위성인데요. 이 위성 같은 경우에 지상 36,000km 고도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2: 네.
4: 그래서 지상 36,000km 고도에서 사진을 찍으면 한반도 중심으로 사진을 찍으면 워낙 높은 데서 사진을 찍기 때문에 거의 티베트 지역까지 사진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 위성으로 계속해서 자료를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어서 이런 정도의 영향관계를 지금 설명하게 된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2: 예.
4: 앞으로 좀 더 이런 방향의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다른 나라와 협력 연구도 진행이 되면 폭염의 어떤 예상에 대해서도 좀 더 더 잘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좀 해봅니다.
2: 예. 아, 워낙에 스케일이 큰 문제라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아유 이해가 된다 뭐 이런 생각보다도 감당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네. 더 이제 큽니다만
4: 네.
2: 이제 평소 알던 작은 스케일의 것들일까 이것도 네. 작지는 않습니다만
4: 네.
2: 태백산맥 뭐 네. 백두대간
4: 네.
2: 여기에 이제 공기의 흐름이 이제 우리나라 그 기후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4: 네. 이게 예.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도 뭐 항상 뭐 높새바람, 네. 팬 현상 이런 거 하면서 단골로 나오는 그런 문제인데요.
2: 예.
4: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좀 추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기도 위로 올라가면 점점 차가워지거든요.
2: 예.
4: 그렇다가 다시 내려오면 다시 따뜻해지기 마련인데
2: 예.
4: 이게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공기가 차가워졌다가 따뜻해질 때 올라갈 때 차가워지는 정도하고 내려오면서 따뜻해지는 정도가 다르면 공기가 처음 출발했을 때보다 더 차가워지거나 반대로 더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2: 예.
4: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도 산을 타고 이렇게 공기가 올라가면 높이 올라가가지고 안개가 생기거나 비를 뿌리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습도가 올라갈 때하고 내려갈 때하고 습도가 달라지면서 내려올 때는 좀 건조한 상태로 공기가 변하게 되는데
2: 네.
4: 건조한 상태의 공기가 더 따뜻해지고 익숙해지는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안개나 구름이나 비 같은 영향을 한번 만나게 되면 온도가 더 뜨거워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기 마련입니다.
2: 강원도 여행을 할 때 이제 영서에서 영동을 넘어간다거나 반대로 그렇죠. 할 때 기후가 급격히 변하는 걸 볼 수 있고 제주도에서도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4: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항상 그래서 산맥을 타고 넘는 공기 때문에 한쪽하고 반대쪽이 날씨가 달라지면서 예. 바람이 타고 넘어오는 곳이 뜨거워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바람이 불면서 주로 이제 소백산맥을 넘

0: 가면서 양산이라든가 경상남도 쪽에 열풍이 좀 많이 왔다면 이번 주에는 동해서 서로 바람이 불면서 전형적으로 현상이 일어나듯이 영동지방, 동해안지방은 그래도 좀 덜 더웠고 대신에 이제 영서지방이나 서울, 경기 그리고 충청도까지가 좀 뜨거워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1: 아, 강릉에 가야 되네요. 그러면 지금은.
0: 실제로 지금은 네, 또
1: 이쪽에서 이런, 치고 저쪽에서 네, 또.
0: 이런 현상이 네.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동해안 쪽에 비가 좀 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더위가 좀 식는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추가로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는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어서 사는 현상이 워낙에 좀 강한 것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이번 폭염 때 특히나 좀 많이 이야기가 됐던 게 뭐냐면 이런 큰 어떤 날씨의 분포도 있습니다만 아스팔트라든가 콘크리트라든가 쇠로 된 구조물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위치 근처에서는 이런 구조물들이 햇빛을 더 빨리 잘 흡수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달아오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 그 근처에서 작업을 해야 되거나 머물러야 돼야 되는 사람들이 더 강한 열기를 느끼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도 도시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폭염을 겪을 때 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1: 예.
0: 이걸 우리나라에서 여러 곳에서 평균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보통 이제 그 기온을 잴 때는 지상에서 한 1.5m 정도 되는 높이에서 재거든요.
1: 예.
0: 땅 바로 위에서는 그 땅의 어떤 모양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가 뭐 너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키높이 정도에서 잰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1: 옛날 백엽상이 그렇게 해도
0: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백엽상이 땅에 딱 달라붙어 있지 않고 약간 이렇게 위에 집 같은 걸 지어서 좀 올라와 있죠.
1: 요즘 어린이들은 그걸 하나 모르겠습니다.
0: 요즘에도 막 학교 같은 데 좀 있으니까요.
1: 예. 예.
0: 그래서 1.5m 높이에서 비교를 해봐도 아스팔트 위나 콘크리트 위하고 그냥 풀밭 위하고 한 2도에서 4도 정도 온도 차이가 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1.5m 위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발을 땅에 딛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더 강하게 발에서는 열기를 느끼게 되기 마련이고 뭐 키가 더 작은 어린이라든가 뭐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열기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1: 네.
0: 이런 것도 좀 폭염에서는 주의를 해야 될 요소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1: 예. 여름에 불청객이긴 하지만 이렇게 네. 더울 때는 또 왠지 생각이 난달까요?
0: 네.
1: 그 태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태풍이 오히려 폭염을 더 키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건 뭡니까?
0: 아, 네. 이번에 돌핀이라는 태풍이 멀리 저 북태평양에서부터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1: 예.
0: 이 태풍이 처음에 다가올 때만 해도 지금 좀 약해졌습니다만 다가올 때만 해도 굉장히 강한 편이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 돌핀이라는 이 강한 저기압이 태풍은 강한 저기압이니까요. 이 저기압이 돌진해서 우리나라 근처로 좀 와주면 지금 히읗자 모양으로 쌍으로 뒤덮고 있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 티베트 고기압을 좀 흔들어줄 수 있다.
1: 네, 네.
0: 그러면 뭔가 변화가 생기면서 폭염 좀 약해질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좀 뭐 기대 비슷하게 좀 있었습니다.
1: 네네.
0: 그런데 지금 막상 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니까 그런 정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요. 한편으로는 반대로 아까 이제 바람 때문에 열풍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1: 아.
0: 태풍이 지나가면서 이런 식의 바람을 만들어내면 오히려 더위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좀 있기는 했습니다만.
1: 바로 앞에서 뭐 부채질하는 원리가.
0: 네, 네, 뭐 그거하고는 조금 더 다르긴 합니다만.
1: 예,
0: 네,
1: 예, 예.
0: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영동 영서 사이에 그 열풍 부는 원리 그거를 바람의 방향을 더 잡아줘가지고 태풍이 더 더위를 심해주게 할 우려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만
1: 예.
0: 지금 태풍이 지나가는 모양을 보니까 뭐 두 현상 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영동 지방에 비를 좀 뿌려주는 게 태풍의 간접 영향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으니까 약간 뭐 더위를 식히는 데는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고기압도 태풍 때문에 약간은 좀 교란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폭염을 식히주는데 조그마한 역할은 지금 태풍이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1: 예.
0: 그렇게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이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좀 더위가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뭐 큰 영향은 없는 것 같다. 다만 이제 비 내리는 지역에서는 이제 비 조심은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1: 예.
0: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일상생활을 통해서 뭐 이 더위 피하기 급급합니다만
0: 네.
1: 이거 이제 다 합쳐놓고 보면 피해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0: 네.
1: 사람의 피해, 온열 질환이라든지 그리고
0: 그렇습니다.
1: 농작물 피해가 참 크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이번 여름 폭염 때문에 응급실을 찾은 사람 숫자만 이미 이번 주 초중반에 200명을 넘었다라고 이제 나왔거든요.
1: 예. 그러니까
0: 응급실을 안 찾은 계시고 뭐 직접 온열 질환 때문에 고생하신 분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 온열 질환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겠죠.
1: 네.
0: 그래서 좀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이게 뭐 여러 차례 좀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더위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불편하다 힘들다라는 요 정도가 있고 거기에 추가로 야외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

0: 이나 농업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 진짜 심각한 피해를 입으실 수가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더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과거의 경험으로 아 그래 뭐 8월 달에 그래도 이 정도는 작업을 했다. 뭐 이 정도는 참고할 수 있다라는 게 좀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을 텐데
1: 예.
0: 요즘 기후 변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런 더위의 양상이 지금 완전히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를 좀 잊으시고 오늘의 상황 지금 보도에서 더위를 조심하시라고 하는 정보 그걸로 좀 더 엄격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1: 예.
0: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더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꼭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더위가 뭐 한풀 꺾이는 거는 광복절이 지나고 또 며칠은 더 지나야 될 것 같다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또 어떻게 버틴다고 하더라도 이거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0: 작년 말에 기상청에서 발표한 110년간의 기후변화 분석 자료를 보면 30년 평균 기준으로 100년 전에 비해서 여름이라는 계절이 무려 25일 정도가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휴가나 방학도 좀 더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1: 예,
0: 하는데요.
1: 예. 예,
0: 그건 아니라도 여름철이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가 이미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름이 길어진 만큼 뭐 내년이 더 덥다라고 우리가 장담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1: 예.
0: 이런 폭염의 확률이 좀 더 높은 경향으로 간다라는 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때문에
1: 예.
0: 대비는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제 우리나라 온대 아니죠?
0: 그래도 뭐 아직은 온대라고는 볼 수가 있겠죠.
1: 겨울에는 네. 이런 얘기를 하기가
0: 그렇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과학플러스 곽재식 숭실사이버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4시 39분 곧 40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정보 확인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씨.
2: 네, 극심한 폭염 속 도로의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방향 홍제램프 3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성산램프부터 여파받고요. 반대 성산 쪽으로는 정릉램프부터 정릉터널 사이 4차로에 사고 나서 종암분기점부터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입니다. 동작대교 4차로에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청담대교부터 쭉 정체로 이어지고요. 반대 구리 쪽으로는 잠실철교 4차로에 고장난 화물차 처리 중인데요. 일대 차량들 서행합니다. 이어서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홍천휴게소부터 10km 정체, 경기권 들어와서는 설악에서 주춤하다가 다시 서종에서 화도까지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봉평터널에서 둔내터널 지나기 어렵고요. 이후 동수원에서 부곡 사이 정체고 다시 반월터널과 군자분기점에서 속도 내려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3: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스마트 스마일 스포츠 3S의 사나이 최승돈 아나운서를 아시나요?
1: 토요일엔 스포츠 이성무 이데일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1: 예, 이강인 선수 얘기가 오늘 톱입니다.
4: 그렇습니다.
1: 예.
4: 제가 지금 시간을 보니까
1: 예.
4: 아마 지금쯤 이강인 선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을 겁니다.
1: 제가
4: 이제 방송 때문에 거기 현장은 가지 못했지만
1: 예.
4: 좀 이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1: 예.
4: 이강인 선수가 우리나라 팬들 앞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새 유니폼을 입고 데뷔를 하게 됩니다.
1: 예.
4: 내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맨체스터 시티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미리 보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1: 그렇네요.
4: 네. 네.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흰색 빨간색 줄무늬 유니폼을 입고
1: 예.
4: 데뷔전을 치를 가능성이 큰데요. 그것도 우리나라 고국에서 한국 팬들 앞에서 열리는 셈이니까
1: 네.
4: 이보다 더 멋진 신고식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만큼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그 이강인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4: 등번호 7번을 줬다니까요.
1: 아,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또 서울에서
4: 맞습니다.
1: 예, 데뷔전을.
4: 네, 등번호 7번 에이스의 상징인 7번을 받았고 이적료가 무려 4천만 유로
1: 예.
4: 우리 돈으로 약 670억 원 정도 됩니다.
1: 예.
4: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의 지금 가치가 정말 유럽 현지에서도 정말 뜨겁다는 뜻이 되겠고요.
1: 그렇죠.
4: 이제 이강인 선수가 국내 병역 관련 행정 절차 때문에 스페인에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 우승 금메달을 따면서 병역 면제를 받았는데 이 병역 면제를 딱 정상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기본 군사 훈련을 받아야 되고
1: 해 해야 됩니다.
4: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의무 봉사 기간, 일정 시간에 의무 봉사 시간을 해야 되는데.
1: 그게 더해져 있군요.
4: 네, 의무 예. 봉사는 좀 나중에 해도 되는데 아직 기본 군사 훈련을 받지를 못했어요.
1: 아, 그게 이제 벌써 이제 아시안 게임이 다음 아시안 게임이 지금 시작이 될 텐데.
4: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직 스페인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지금 국내에 넘어 있는 상태, 남아 있는 상태고요.
1: 예, 빨리 한 달 보내야 되겠습니다.
4: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내에 머물면서 이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동료 선수들을 만났습니다.
1: 여기서 만났네요.
4: 여기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번 통 크게 쐈습니다.
1: 뭘요?
4: 우리 국내 어떤 떡볶이? 좀 유명한 한식집에서 80명 그러니까 선수단 뭐 감독 코치뿐만 아니라 구단 직원까지 다 불러서 81분에 회식을 한번 싹 쏜 거예요. 이게 이강인 선수가 정말 사회생활 잘하는 게 예. 이게 또 선수들 뭐 동료들뿐만 아니라 구단 직원들까지 다 불러먹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밥 사는 게 사실은 사회생활의 최고잖아요.
1: 저한테는 아직 한 번도 안 샀는데.
4: 아,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볼 수 있겠고요.
1: 예.
4: 팬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강인 선수가 세계적인 명문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과연 주전으로 뛸 수 있을까 이게 관심이 클 것 같은데요.
1: 아, 근데 7번 주고 주전 안 시키겠어요?
4: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그리즈만 선수의 역할을 맡기려고 본격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하고 있는데
1: 예.
4: 아틀레티코는 잘 아시는 대로 강한 압박과 끈질긴 수비를 펼치는 팀입니다. 이게 시메오네 스타일의 축구죠.
1: 예.
4: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주전으로 자리 잡으려면 원래 잘했던 패스나 드리블뿐만 아니라 이 수비 가담에서도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1: 예.
4: 그래야 이제 시메오네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고요. 어쩌면은 이제 내일 이 활용 방법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으로서는 공격형 미드필더 또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이제 최대 세계적인 강호인 맨체스터 시티를 또 상대하기 때문에 이게 또 친선 경기긴 하지만 시험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1: 예.
4: 여기서 만약에 골이나 도움 이렇게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곧바로 이 개막전부터 주전으로 뛸 수가 있겠고요.
1: 예.
4: 무엇보다 새 동료들과 얼마나 자연스럽게 호흡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 같은 뭐 챔피언스리그에서 이제 우승도 차지하는 최정상급 팀에서 이제 뭐 일정한 기간을 보냈다는 게 또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자기가 이제 오랫동안 생활했던 스페인으로 돌아와서
4: 그렇습니다.
1: 그 잘하는 스페인어를 이제 마음껏 사용하면서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큰 응원이 되지 않을까요?
4: 그렇습니다. 예.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스페인이 조금 더 물론 뭐 프랑스에서도 거의, 워낙 잘 지냈지만
1: 거의 제2의 고향이잖아요.
4: 그렇습니다. 예. 제2의 고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축구 고향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1: 그렇죠.
4: 어렸을 때 워낙 어렸을 때 스페인에 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기량을 잘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너무 쟁쟁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주전 경쟁이 좀 심했거든요.
1: 예.
4: 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좀 더 꾸준하게 출전 기회를 얻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1: 예. 제주도 다녀오셨다고요?
4: 네. 제주도 다녀왔습니다.
1: 예.
4: 바이에른 뮌헨과 제주 SK의 친선 경기를 취재하기 위해서 갔는데 날씨가 무지하게 덥더라고요.
1: 저기 뭐야 어딜 가도 그래요. 뭐라 달리 드릴 말씀이 없는데.
4: 근데 좋았습니다.
1: 네,
4: 예. 축구 팬들 사이에서 예. 김민재 선수도 보고 미네나 유명한 선수들도 물론 안 나온 선수들이 좀 많이 있었지만은
1: 예.
4: 유명한 선수들도 보고 취재도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1: 세계적으로 이제 아름답기로 소문난 그 이제 서귀포의 월드컵 경기장 아니겠습니까?
4: 근데 저도
1: 이름은 제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그러니까 돼 있는데
4: 여러 전 세계에 좀 유명한 구장들을 많이 가봤는데
1: 예.
4: 진짜 서귀포에 있는 제주 월드컵 경기장은 손꼽히는 정말 아름다운 경기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바닷가에 딱 있고 이제 관중석에 앉아서 이렇게 딱 쳐다보면은 섬이 하나 딱 있는데 그게 또 아주 구도가 잘 맞아요.
4: 맞습니다.
1: 게다가 이게 지하로 파가지고 왜 그랬냐면 이제 그 제주도에 강한 바람을 막기 위해서.
4: 맞습니다.
1: 예. 기가 막힌 이제 운동장입니다. 다만, 네. 서귀포의 인구가 적어서. 그리고 제주시에 사시는 분들이 훨씬 많이 사시는데, 그 이동하시는 걸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4: 맞아요. 접근성이 안 좋다 보니까,
1: 예.
4: 사실은 2만 한 8천석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경기장이 다 안 찼습니다.
1: 그나마도 주로, 이게 예전에 월드컵 2002년에 할 때는 그 몇만 석을 더 만들었었다고요.
4: 그렇습니다.
1: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다 안 찰 것 같다고 이제 그걸 다 옮긴 거거든요, 사실은.
4: 맞습니다. 예. 사실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보셔서 경기를 즐겼으면 좋았을 텐데
1: 예.
4: 그 부분은 좀 아쉬웠고요. 하지만은 이 제주도에서 이런 또 빅클럽이 와가지고 경기를 치른다는 건 이거는 또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예. 김민재 선수가 이제 그 고국에 와서 뭐 골을 터뜨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4: 김민재 선수는 이 제주 SK와의 경기 때는 주장을 완장을 차고 선발로 나와서 35분 정도 뛰었고요.
1: 아 그리고 금방 홍콩
4: 그리고 바로 홍콩으로 넘어갔는데 예. 홍콩에서 에스턴 빌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또 유명한 팀이죠.
1: 아 유명한 팀.
4: 에스턴 빌라와 친선 경기를 치렀는데 이 경기에서 전반 37분 멋진 헤딩골을 터뜨리면서 골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오. 수비수가 골을 넣었으니까 말 그대로 공수에서 만점 활약을 펼친 셈이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후반 18분까지 약 63분을 뛰었고요. 바이에른 뮌헨은 김민재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 에스턴 빌라를 2대 1로 이겼습니다.
1: 예.
4: 김민재 선수가 올해 이제 주전 경쟁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온 독일 기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1: 예.
4: 이 독일 기자들이 김민재 선수에게 물어보는 말이 작년에 넘버 3 센터백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우페 그 다요 우파메카노 이 프랑스 국가대표고요. 그리고 요나탄 타 독일 국가대표인데 이 선수에 이어서 김민재 선수가 지금 세 번째 센터백이거든요.
1: 예.
4: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센터백인데 어떻게 경쟁할 거냐. 혹시 팀을 떠날 생각은 없느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민재 선수는 나는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서 만족하고 있고 조금 더 경쟁해보고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1: 예.
4: 어쨌든 이 감독도 역시 이 김민재가 정말 빠른 발을 가지고 있고 강한 몸싸움을 가지고 있고 지금 주전 경쟁하고 있다.
1: 예.
4: 김민재가 세 번째라는 거에 난 동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부상 없이 좋은 경기력을 유지한다면은 출전 시간은 분명히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1: 예.
4: 콤파니 감독이죠. 네. 콤파니 감독은 김민재 선수를
1: 멍성 콤파니
4: 맞습니다.
1: 벨기에 사람.
4: 예. 네. 팀에 비해 중요한 선수다 김민재는 이렇게 예. 칭찬을 했거든요. 또 김민재 선수 어쨌든 오늘 골까지 넣었으니까 주전 확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전 경쟁에서 제대로 눈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예.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있는데 어느 팀 얘기일까? 영국의 윌리엄 왕세자 있잖아요.
4: 네네.
1: 어느 팀 팬일 것 같아요?
4: 글쎄 런던 팬 런던 팀 팬 아닐까요?
1: 아스톤 빌라예요.
4: 아.
1: 청년기에 자기가 네네. 이제 좋아할 팀을 나름 골라야 되는데 남들
4: 그렇습니다.
1: 뻔히 고르는 팀 고르기 싫어가지고 아스톤 빌라 버밍엄이거든요. 이게
4: 그렇습니다.
1: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대전에 해당하는 팀인데 그걸 골랐다는 거예요.
4: 아마 마음고생이 좀 심할 것 같습니다.
1: 아예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 악착같이 응원을 하는 것 같고 최근에 뭐 트로피를 하나 이제
4: 그 그렇죠
1: 타냈는데.
4: 맞습니다.
1: 예. 네. 그때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본 기사예요.
4: 네. 올 시즌에 아스톤 빌라 주전 선수들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네. 아마 왕세자님이 왕자님이 좀 마음고생 있을 것 같습니다.
1: 왕실에서도 어떻게 못하나 보죠. 아유 갑자기 또 얘기가 샜습니다. 우리나라 얘기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아유 요즘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또 뉴스가 나옵니다. 또 새로운 뉴스가. 해외 심판에 대해서 부적절한 접대가 있었다. 이게 이제 증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4: 그렇습니다.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고 대한축구협회도 이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1: 예.
4: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작성한 감사 자료를 보면은 대한축구협회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외국인 심판 그리고 경기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여러 차례 부적절한 접대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1: 예, 뭐 얘기가 복잡하니까 이 얘기는 또 지나가고요.
4: 네.
1: 예. 그 대한축구협회 이제 회장을 또 새로 선출을 하고
4: 그렇습니다.
1: 이제 새롭게 이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은 이제 뭐 대의원들 소수가 이제 뽑는다 뭐 이래가지고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투표 인단을 한 2만 명 이상으로 늘려가지고 회장을 뽑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4: 그렇습니다. 지난해 정몽규 전 회장이 4선에 성공할 당시 회장 선거의 선거 인단은 192명에 불과했습니다.
1: 이게 2만 명이 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인데.
4: 100배 그러니까 이상으로 확대가 네. 되는 거죠.
1: 예.
4: 그러니까 K리그 선수뿐만 아니라 대학과 실업 선수, 아마추어 동호인, 지도자, 심판 이렇게 축구 현장에서 뛰는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투표권을 모두 주자.
1: 학생 선수까지.
4: 맞습니다. 그 전에 이제 자격 갖춘 사람 가운데 자격이 이만큼 있으면 이 중에 투표 인단을 추첨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모두 투표권을 주자 이런 거죠.
1: 예.
4: 그러니까 투표 인단이 확 늘어나는 만큼 어찌 보면 직접 투표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그래서 투표는 전자 방식으로 진행을 하되
1: 그렇게 해줘.
4: 네, 예.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없도록 비밀 투표를 보장한다.
1: 당연히
4: 이런 그래야지. 계획입니다.
1: 예.
4: 이렇게 되면은 이제 소수 인사에게 표가 집중됐던 과거보다 대표성과 민주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1: 네.
4: 하지만 그러면은 또 이렇게 투표인단이 많아지면은 여러 가지로 절차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 철저한 명단 관리, 본인 확인, 여기에 중복 투표 방지 같은 세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지금 새로운 선거제도를 뒷받침할 정관 개정도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1: 예.
4: 무엇보다 이제 어떤 축구 개혁을 위해서는 새 회장을 빨리 뽑는 게 중요할 텐데요.
1: 예.
4: 하지만 또 서두르다가 논란을 만들면은 곤란하겠죠. 이번에는 속도보다 신뢰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월드컵 끝나고 나서 이제 축구 얘기만 하던 한동안 한 달 동안 그랬는데 야구 얘기를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4: 그렇습니다.
1: 근데 야구 얘기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또 이제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프로야구가 중단된 거 아니겠습니까?
4: 그렇습니다. 이번 예. 이런 경우는 최초인데요. 지난 5일과 6일 전 경기를 취소한 데 이어서 그리고 9일까지 예정됐던 주말 15경기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1: 예.
4: 닷새 동안 열리지 못한 경기가 25경기나 되고요.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경기는 이로써 모두 30경기로 늘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시 야구가 시작되는데요.
1: 네.
4: 야구가 시작돼도 이제 경기 시간이 6시 반에서 시작했다가 7시로 늦춰지니까 이런 것도 야구 팬들께서는 잘 확인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우, 지난번에 그냥 하루에 두 경기가 취소된 게 처음이었죠?
4: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네. 관중분이 또 더위에 네. 더위를 먹고 쓰러지는 일도 있었고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1: 그러고 났더니 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세상에 그냥 이게 이제 뭐 더 안 그러겠죠 이제 아유.
4: 네, 뭐 야구보다 사람의 안전이 먼저죠.
1: 예.
4: 먼저죠.
1: 더위야 가라. 뭐 이제. 자, 토요일엔 스포츠 이성무 이대일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1: 예. 자, 오늘 끝곡입니다. 럭키스타스의 My Life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고요. 내일 오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승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어제보다 낮 기온은 내려갔어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여전히 발효 중인 가운데 대부분 지역 최고 체감온도 35도 안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 무덥겠습니다. 야외 활동 줄이시고요. 수분 섭취 휴식 꼭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열대야도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열대야 역시 온열질환 위험 높은 조건이라 볼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청송 포항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일시적으로 해제됐습니다. 휴일인 오늘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월요일까지 지리하게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 또 경북 동해안과 산지에는 30에서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내일부터 제주 산간에는 20에서 70mm, 그 밖에 경남 제주 해안 쪽은 5에서 40mm 가까이 오겠습니다. 또한 오늘 저녁까지 수도권 등 전국 곳곳으로 5에서 40, 경기 충남으로는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나 소나기 내릴 때 천둥, 번개, 돌풍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 오후에도 역시 중부와 영남 전북에 5에서 40, 경북 충북에 최대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주말, 휴일 모두 소나기 소식 있고 동쪽에 폭우가 쏟아진다는 것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주도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25도, 낮 기온 33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34.6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온열질환 환자 수가 202명 발생하고 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15일부터 어제까지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3,089명, 사망자는 2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올여름 온열질환자의 76.8%는 남성이었고 60세 이상이 44%를 차지했습니다.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6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열사병이 18%, 열경련 11% 순이었습니다. 발생 장소는 실외작업장이 25%, 길가 13%, 논밭 12%였습니다. 오늘 오전 강원도 인제군 백담사 인근 계곡에서 피서객 7명이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모두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기상 악화로 계곡 수위가 상승하면서 물놀이를 하던 피서객들이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미군 수뇌부가 이란 전쟁에서 군사적 선택지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미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이 공습만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무력 충돌 격화 방안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를 행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군의 탄약 재고가 위험할 정도로 고갈되고 핵심 방공 시스템의 부족도 출구 전략 모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책에서 결혼이 불이익이 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청년들이 국가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결혼으로 인한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출과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우선 검토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소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손 목사는 현지 시간 7일 가족들과 함께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으며 백악관 신앙사무국도 방문했습니다. 손 목사는 그동안 미국 정부 인사들과 접촉하며 한국의 종교법인 해산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해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여수시 오동도 인근 해상에서 일가족 등 5명이 탄 1톤급 모터보트가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보트를 운전하던 60대 남성이 숨졌고 일가족 4명 가운데 3명은 구조됐지만 1명은 실종됐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실종자 수색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살 어린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함께 거주했던 성인 3명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에서 골절 등 특이 소견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탈진과 신체 일부의 상처 등을 토대로 정밀 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숨진 어린이는 지난 5일 천안시 한 교회에서 고열과 의식 저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독일 라이프치히 할레 공항에서 발견된 폭발물 탑재 드론이 러시아 정부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당국자들이 이번 드론이 러시아 정부 소유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5일 라이프치히 할레 공항에서는 우크라이나 화물기 인근에서 폭발물이 장착된 드론이 발견돼 공항이 폐쇄됐습니다. 인천 선재도 해변에서 해루질을 하던 남성이 실종 나흘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어제 오전 옹진군 덕적도 인근 해역에서 한 어선이 60대 남성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이 남성이 지난 3일 새벽 옹진군 선재도 목섬 인근에서 해루질을 하다 실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고 동해안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도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는 폭염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21도에서 26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성규였습니다. KBS

0: 작은 서점.
1: 우리 유진의 초특급 갑부 이광두, 미화 2천만 달러를 들여 러시아 우주선 소유스호를 타고 우주여행을 할 정도로 기상천외한 인물이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오늘은 위화의 장편 소설 형제의 첫 문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광두는 부모의 재혼으로 성격이 전혀 다른 의붓 형제가 생깁니다. 두 형제는 서로 의지하며 지내지만 어떤 일을 계기로 인연을 끊게 되는데요. 자, 자세한 이야기 오늘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살펴보고요. 먼저 작은 서점 지기들이 골라온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은 김정아 박사님이 번역한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백치, 악령,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입니다. 지식을 만드는 지식에서 나왔고요. 4대 장편을 한 권으로 묶은 금장 본판입니다. 특별한 이 책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죠. 김정아 박사님은 이달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작은 서점 계절학기 코너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코너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셔도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0: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 중이신가요? 작은 서점지기들이 고른 아주 특별한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이 책. 네, 알라딘의 김경영 MD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어떤 책 가져오셨죠?
1: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남은주 저자의 사건은 왜 항상 금요일 밤에 일어나는가입니다.
0: 이거 제목만 들었을 때는 뭔가 추리? 스릴러? 소설?
1: 그렇죠.
0: 인 것 같은데 제목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1: 네, 그러니까요. 이 책은 사실 제목만 봐서는 내용을 짐작하기가 불가능한 책인데요. 네. 방금 뭐 범죄소설, 추리소설 같다고 네네.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독일 이민자인 저자가 이민자로서 독일에서 살아가면서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0: 아, 독일 이민자세요? 저자분이요?
1: 네. 근데 조금 특이한 것이 이분이 이민을 간 것이 네. 50살, 50살 때의 일이에요.
0: 아, 우리나라 저자시군요. 네. 나이가 꽤나 있는 상태에서 50에 네. 이민을 갔다 그것도 네. 조금 독특하게 독일로?
1: 그렇죠. 이분이 원래 한겨레 신문사의 기자셨어요. 네. 무려 18년간 기자 생활을 했고요. 완전 베테랑이죠. 주간지 한겨레 21의 문화팀장도 하고 네. 뭐 한겨레 있을 때는 데스크로 일을 하셨대요.
0: 굉장한 베테랑 기자신데 뭐 특파원 같은 걸로 가는 뭐 계기가 있었나요? 왜 독일을 선택하신 거죠?
1: 그게 참 특이한 점인데요. 예. 이분이 2018년에 연수로 1년간 독일에 가 있으셨대요. 네. 그런데 거기서 어떤 한국 기자로 취재하는 일의 한계 같은 것을 맞닥뜨리셨나 봐요. 뭐 내적 갈등 같은 것이 있으셨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어쨌든 저자는 기자로서의 삶을 끝내고 베를린에 있는 독일어 학원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0: 아, 기자의 신분으로 이민자가 된 건 아니고요.
1: 네, 네. 아니죠. 기자를 그만뒀으니까 네. 직업이 없이 자유인의 상태로 독일에 계셨던 거예요.
0: 야, 근데 이거 굉장한 모험이에요. 2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럼 이제 보통 그러면 이제 내 인생 이막을 네. 위해서 다른 직업으로 뭐 이직을 하거나 이러는데 그냥 회사를 관둔다. 그리고 또 독일에 가서 뭔가 또 새로운 모험을 한다. 어마어마한 일인데요.
1: 그렇죠. 네. 용기가.
0: 네. 굉장히 저희 감정이 입이 많이 되고 있어요. 네,
1: 네 용기가 네. 진짜 대단하시잖아요. 네.
0: 그럼 어학원을 다니면서 다른 직업을 찾으셨나요?
1: 이게 원래는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싶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외국인 신분으로 일자리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이분이 여기저기 도서관에 오퍼를 넣어봤지만 안 됐어요. 알고 보니까 조건들이 사실상 뭐 불가능한 상태였대요. 네. 그래서 도서관 사설을 포기하고 피난자 지원 기관에 지원을 해본 거예요.
0: 네. 피난자 지원 기관 그곳에서 취업이 됐어요?
1: 근데 그것도 안 됐어요. 이 구직 과정에서 만난 직업 소개서의 상담사분이 네. 이 남은주 저자에게 이대로는 일자리도 얻기 어려울 것 같고 또 체류 허가가 나올 것 같지가 않으니 네. 다른 분야로 취업을 도전하거나 아니면 이 피난자 지원 쪽으로 정 일을 하고 싶으면 대학을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조언을 해준 거예요.
0: 공부부터 좀 다시 하라는 거군요.
1: 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결국 대학을 다시 들어갑니다.
0: 50세. 나이 50에. 50에 대학 다니는 게 이게 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 그러니까요. 네. 이분이 근데 딸이랑 같이 독일로 가신 거였는데요. 대학을 들어갈 때 딸이 중3이었대요. 네. 그러니까 중3 딸과 50세 대학생 엄마가 같이 공부를 한 셈이죠.
0: 아, 이거 좀 시작부터 굉장히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런데요.
1: 참 막막하죠. 네네. 근데 대학에서의 생활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네. 이분이 언어의 장벽 때문에 고생을 엄청 많이 해요. 독일의 수업 문화가 토론으로 몇 시간을 보내고 날밤을 새고 이런 문화래요. 네. 그런데 언어가 원활히 되지 않고 독일 사회에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발표를 할 때 교수가 쓴소리를 하면 바로바로 반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토론도 안 되고 수업을 듣고 따라가는 것조차 뭐 벅차고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한국에서는 나이에 대한 강박이 되게 심하지만 네. 뭐 외국 특히나 유럽 쪽은 사회적으로 나이로 인한 제한 같은 게 별로 없다고들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아닌 게 독일에는 늙은 개에게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대요.
0: 아, 그러니까 이제 뭐 독일 사회도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는 건 아니라는 얘기네요.
1: 네, 그렇더라고요. 이분이 다니던 대학에서 이만큼 네. 나이 많은 더구나 외국인인 학생은 없었대요.
0: 아, 정말 대단한 용기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네요. 그렇죠?
1: 그러니까요. 아. 그 과정에서 얼마나 굴욕적인 그러니까. 순간들이 많았는지.
0: 얼마나 많았을까요?
1: 네, 또 아. 개인으로서 자아뿐만 아니라 자식 앞에서 어떤 권위를 가져야 되는 보호자의 자아를 가진 사람으로서 얼마나 난감한 상황들이 많았는지가 다 묘사되어 있는데 네. 너무 상상이 되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0: 아, 근데 또 부모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1: 그것도 쉽지 않고 또 개인의 삶도 그쵸, 쉽지
0: 개인의
1: 않고.
0: 개인의 삶도 쉽지 않고. 아.
1: 네. 근데 대학에서 이분은 사회복지를 공부한 건데요. 이 책이 조금 독특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이분이 공부하는 게 사회복지이고 또 장차 사회복지사가 될 것을 목표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0: 이분이 이민자인 동시에 피난민에 대한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분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계속 풀어져 나오는
1: 네,
0: 거군요.
1: 맞습니다. 이게 좋았던 게 우리는 보통 피난민이나 이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때요. 생각해보면 숫자나 아니면 어떤 단편적이고 평면적인 사건을 위주로만 듣게 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네. 숫자라 하면 뭐 어딘가에서 밀항으로 작은 보트에 엄청 많은 인원이 타고 들어오다가 배가 뒤집어져서 모두 사망했다. 근데 그게 사망자가 총 몇 명 이런 정보요. 또는 어떤 폭행 사건, 살인 사건이 났는데 알고 보니 가해자가 피난민이었다. 이런 네. 기사들을 많이 보잖아요. 네. 언론이 집중하는 건 그런 자극적인 정보들이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독일 사회에서 이민자 신분으로 살면서 겪은 것들, 그리고 피난자 센터에서 일하면서 실제로 보고 들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책에 많이 나와요.
0: 네.
1: 이걸 듣다 보면 이민자를 이 사회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피난자를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0: 네, 피난자들의 어떤 구체 적인 삶의 이야기들이 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구체적인 얘기 좀 들어볼까요?
1: 네. 이분이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실습을 나가요.
0: 네.
1: 어디로 가냐면 피난자 공동 숙소로 갑니다.
0: 피난자 공동 숙소라는 곳이 또 있나 보죠.
1: 네. 이게 각 국가에서 떠나온 피난자들이 독일에 와서 피난 신청을 하면
0: 네.
1: 심사 기간이 6주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린대요. 그동안 1차 수용시설인 도착센터에서 머물게 됩니다.
0: 네.
1: 여기서 이제 피난 신청이 거부되면 돌려보내지고요. 인증을 받은 피난자들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지만 이 낯선 땅에 살 수 있는 집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0: 네.
1: 그런 사람들은 이제 2차, 3차 피난자 공동 숙소로 갈 수 있대요. 남은주 저자가 실습한 곳은 2차 숙소였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피난민으로 받아들여졌으니까 독일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야 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할 일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대요.
0: 어떤 일들을 하게 되나요, 사회복지사들이요?
1: 뭐 이민청과 이 피난민들의 소통을 돕고 학습 과정에 뭐 등록을 해주고
0: 네.
1: 보험카드 신청, 생계수당, 실업수당 신청 뭐 이런 한 국가에서 개인이 자리 잡고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정 업무들을 돕는 건가 봐요.
0: 네.
1: 그뿐만이 아니라 피난자에 대한 뭐 벌금, 체포, 구급자 후퇴 출 등등의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 돕는 일을 하더라고요.
0: 굉장히 실질적인 일들을 네. 돕는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1: 네, 그렇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실습을 한 건데
0: 네.
1: 여기가 사람들이 잠시 찾아와서 민원만 해결하고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0: 네.
1: 24시간 사는 숙소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른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임시로 사는 곳인데 다들 언어도 안 통하고 앞으로 어디서 살 수 있을지도 알 수 없고 또 그런 특수 한 곳이니까 별별 일이 다 있어요. 근데 저자 또한 독일 사회를 속속들이 알고 아무 문제 없이 소통이 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민자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좌충우돌 실수도 많이 하고 잘 해보려다가 오히려 사고도 치고 그 와중에 또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이 또 재밌기도 하고 굉장히 낯설기도 하더라고요.
0: 약간 뭐 르포 형식으로 우리가
1: 네.
0: 이런 것들 접하긴 했지만 이건 정말 그 삶 속에 확 들어가서 하는 얘기들이니까
1: 네.
0: 어디서 흔히 듣지 못한 이야기들이 막 나올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런 일상적인 얘기들 사이에 저자가 공부한 피난자의 실상 얘기들이 막 섞여서 나오거든요.
0: 네, 네.
1: 하나하나 너무 좀 소름이 돋을 만큼 잔인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중 하나만 말씀드려보자면 나는 그 이상이야 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를 저자가 읽은 것입니다. 카데르라는 15살 소년이 학교 앞에서 반군에 끌려갔어요.
0: 네.
1: 반군이 되지 않겠다고 하면 사형을 당한대요. 이 친구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가 탈출을 해서 집으로 갔는데 이제 반군에게 잡히지 않으려면 집을 떠나야만 하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에티오피아 국경 근처에서 한 탈출 행렬에 낍니다. 근데 이 탈출 행렬이 사하라 사막을 지나는 행렬인 거예요. 이건 목숨을 건 일인데요. 40일 동안 사막을 걷는데 물통을 딱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 90명이 함께 출발했는데
0: 예.
1: 걸을수록 한 명 한 명 죽어나갑니다.
0: 네.
1: 나중에는 누가 죽어도 힘이 없으니까 묻어줄 수도 없었대요.
0: 이게 지금 실제로 있었던 일이란 얘기예요?
1: 네.
0: 사막을 40일간 걷는데 물통 하나 달랑 듣고
1: 네.
0: 죽음의 길로
1: 네,
0: 들어서는 거예요?
1: 네.
0: 네.
1: 이게 수단에 도착했을 때 90명 중에 30명만 살아남아 있었대요.
0: 네.
1: 근데 이제 그 죽음을 뚫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마주한 거는 인신매매 조직이었어요.
0: 아직도 우리 지구 어느 곳에는 이런 끔찍한 네,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1: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

0: 사람들은 커다란 트럭에 태워졌어요. 네. 근데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이잖아요. 일단 트럭 안에서 뭐 인신매매 조직에 납치가 됐지만 너무 목이 말라서 거기에 있던 석유 냄새가 나는 물을 마셨는데 아. 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아프거나 다 죽었습니다. 네. 죽은 사람들은 트럭 밖으로 던져졌고요. 카데르는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캐나다에서 일하던 이모가 이 조직에게 빚을 내서 몸값을 지불했고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1: 인간적으로 참 참을 수 없는 또 듣기에도 너무나 어이가 없는 끔찍한 얘기들이네요.
0: 그러니까요. 응? 네. 피난자들이 다 제각기 이런 끔찍한 기억을 가진 야. 그리고 죽음의 과정들을 네. 지나쳐 살아온 생존자들인 거예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실종 신고가 된 피난자 수가 7만 5천 명인데 그중 절반가량인 3만 2천 명이 지중해를 건너다가 실종됐대요. 네. 그런데 또 유럽에서는 구급의 목소리가 또 거세지고 있으니까 이민자들이 계속 뭐 쏟아져 들어오는 걸 막아라. 이 피난자들이 들어오는 루트를 더 막아라. 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그렇지만 본국을 떠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이 막 루트가 막히니까 더 위험한 루트로 목숨을 네. 걸고 탈출을 시도하고. 그래서 지중해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죽게 되는 악순환의 구조가 계속 형성되더라고요.
1: 보도계에 막고 루트가 막혔으니 더 위험한 시도를 계속 하게 네. 되는 거잖아요. 그 결과 또 안타까운 죽음이 많아지는 슬픈 얘기죠.
0: 네. 그런데 그런 죽음의 높은 확률을 이기고 살아남아도 그러니까 난민 인정을 받아도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피난자에 대한 혐오가 이 사람들을 새로운 땅에서도 제대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결국 이 책 전체가 이민자든 피난자든 타지에서 살면서 마주하는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차별이 얼마나 실인 것인지에 대해서 네. 속속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책에도 갈수록 거세지는 이민자 혐오, 피난민 혐오에 대한 두려움이 잔뜩 들어있거든요. 책에 나오지만 독일에서도 모범적 사례로 유명하던 피난민 숙소가 이 혐오에 못 이겨서 결국 문을 닫았대요.
1: 아 그래요? 뭐 어느 정도로 심각했으면요?
0: 그게 네. 뭐 벽에 낙서. 뭐 간단하게는 벽에 낙서 같은 것도 있고 뭐 길거리에서 욕설을 하기도 하고 에이. 그런 혐오들이 이제 점점 거세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한 건데 극우 정치인이 뭐 개변에 가까운 혐오 발언을 쏟아내기도 하고 또 길거리에는 아예 나치 문양을 자랑스럽게 지니고 지는 사람들도 많이 네. 늘었다고 하고요. 네. 또 이런 상황 속에서는 비슷한 생김새가 아닌 사람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잖아요. 실질적인 위험을 항시 느끼니까요.
1: 네. 야, 이게 뭐 나치 문양까지 등장할 정도로 이게 어떤 극우적인 네. 그 반대에 계속 부딪히고 있는 난민들의 삶. 굉장히 그 심각한 어떤 현실을 고발하는 맞아요. 책이군요.
0: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혐오가 전 세계적인 경향이고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이민자가 많고 다문화 가정이 많고 이제 옛날처럼 단일 민족으로만 이루어진 사회가 아닌데
1: 받아들여야 되죠.
0: 맞아요.
1: 네. 추세가 그렇죠.
0: 네. 근데 또 우리가 이주민들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나 생각해보면 좀 답답해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남은주 저자의 경험이나 생각을 읽다 보면 거꾸로 우리가 한국 사회에 있는 이주민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계속해서 좀 고민해보게 되거든요. 네. 이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이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누군가에게 뭐 예를 들면 정치인 같은 사람들에게 그냥 이 생각을 외주주는 떠넘기는 일을 하지 말고 네. 개개인이 함께 고민하고 또 나름대로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글로 너무나 잘 정리한 네네. 이런 책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1: 근데 김경현 MD님 책 제목은 왜 사건은 왜 항상 금요일 밤에 일어나는가예요? 지금 여태까지 계속 그 질문이 있었는데 끝까지 나오질 않아서.
0: 아, 그게 저자가 이제 실습을 할 때 이제 실습을 한다 보니까 네. 그 원래 기존의 직원들이 비는 시간에 혼자 남아서 이 민원들을 처리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금요일 밤이었대요.
1: 아, 그렇군요.
0: 근데 그때 하필 큰 사고들이 많이 터져서 네네. 제목을 이렇게 지은
1: 거더라고요. 네. 이거 궁금증 해결이 안 되면 집에 가서 잠을 못 이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 책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0: 네, 이 책이 사실은 이렇게 짧게 정리하기가 조금 어려운 책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책이 축약하면 그 뭐 매력이 많이 사라지긴 하지만 이 책은 특히나 이렇게 20, 30분 분량으로 정리를 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좀 많았거든요. 그 이민자로서 겪는 차별, 또 피난민이 겪는 현실 이런 건 상황에 대한 긴 묘사와 구체적인 감정 서술을 봐야 좀 많이 와닿는 게 있으니까요. 네. 근데 저자가 베테랑 기자 출신이고 네. 그래서 글이 워낙 깔끔하게 그렇겠네요. 익히고 네, 네. 자료 조사도 탄탄해요.
1: 네.
0: 그래서 이런 사회적 이슈에 관한 주제의 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혹은 자신이 이민자이거나 유학생이거나
1: 네.
0: 그래서 차별로 인한 찜찜함과 어떤 불안 같은 걸 안고 사는 분들은 이 책에 깊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저는 많이 읽혀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 많이 읽혀야 되는 책이다. 강추하는 책이다. 그러면 이 저자분께서는 그래서 저기 공부 끝에 사회복지사가 독일에서 되신 거예요?
0: 그건 이제 책을 통해서 확인해보시고
1: 아, 이런 식으로 네. 아유 꼭 책으로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50세의 딸과 함께 독일 이민자가 된 저자의 이야기. 자 그리고 이민자이면서 피난민을 돕는 저자 남은주 작가의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이 책 사건은 왜 항상 금요일 밤에 일어나는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라딘의 김경영 M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작은 서점 작은 서점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에 방송되고요 토요일 저녁 5시 5분 일요일 오전 11시 5분에 재방송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9730으로 의견과 후기 남겨주세요.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다양한 방송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청취자 선물 이벤트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더 재밌다. 작은 서점.

0: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1: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0: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1: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네,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소설가 최민석 작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최민석입니다. 네. 왜 머뭇거리세요?
1: 아니, 너무 반가워가지고. 오늘 시원하게 청량한 하늘색 옷으로 입고 오시고 머리도 단정하게 이발하시고 설렜어요. 그래서
2: 부끄럽습니다.
1: 말도 더듬더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오늘도
2: 매주 보면서
1: 또 책 소개가 네. 오늘 또 이 대작가의 작품이라니 어찌 설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 그런 네, 차원에서는 네. 저도 네. 제가 두 배 더 설레는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위화 작가의 형제라는 네. 소설을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2: 사실 제가 저번에 위화의 원청을 한번 소개한 적이 네. 있죠. 그리고 사반세기 특집을 할 때도 원청을 네.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그때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원청은 작품성이나 예술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위화의 작품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이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아니다.
1: 맞아요. 그때 그러셨어요.
2: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오히려 좀 중국에서 출간 당시에 비판을 좀 혹독한 비판을 받았던 네. 형제다.
1: 아, 그게 이거였군요.
2: 형제가 저에게는 훨씬 더 재밌고 네. 좀 더 위화다운 그 위화의 장기가 잘 드러난 작품이다. 네. 그래서 형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만 하면 좀 못하니까 그때 약간 약속 비슷하게 얘기했던
1: 맞아요.
2: 것 같아요.
1: 언젠가
2: 기회가 한번 되면 네. 위화의 형제를 한번 꼭 소개하겠다. 그래서 또 너무 오랫동안 안 지키면 약속이 아니잖아요.
1: 저 솔직히 말하면 다 잊고 있었는데 네. 맞다 하면서 이제, 그때 그랬지.
2: 저 혼자 기억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지키려고 오늘 위화의 형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1: 한번 내뱉은 약속은 끝까지 지킨다. 이게 바로 우리 소설가 최민석 작가님의 큰 장점입니다. 멋지십니다.
2: 이거 뭐 또 제 입으로 말하기 못한 걸 또 옆에서 잘 정리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네요.
1: 이것도 근데 꽤 좀 두꺼운 소설 아니었나요?
2: 두꺼워요. 그 제일 처음에 나올 때는 출판사에서 세 권으로 냈었고요.
1: 아이고, 네.
2: 그 후에는 이제 다른 판본으로 낼 때는 두 권짜리로 냈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뭐 한 권 정도의 분량은 절대 아니고요.
1: 네.
2: 예, 적어도 두세 권.
1: 그러니까 이런 긴 훌륭한 작품을 이런 데서 소개해 주시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시간 절약도 되고 사실 또 우리가 이렇게 선뜻 책을 못 펼치는 그런 소설들을 이렇게 좀 안내해 주면 좀 술술 익히잖아요 아무래도.
2: 네, 이른바 네. 이제 그 벽돌책이라고 그러니까요. 불리는 작품들인데 그런데 이거는 정말 읽어보셔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2: 오늘 듣고 이대로 네. 끝내면 이 소설의 그 매력을 100분의 1도 맛보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네. 읽어보시라고 제가 소개하는
1: 좋습니다.
2: 겁니다.
1: 네. 원청도 이제 뭐 저희와 함께 이렇게 이제 들으시면서 시작하신 분들 또 끝내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형제까지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죠.
2: 네. 이 소설은 이제 제목처럼 형제가 주인공입니다. 형제가 두 명인데 네. 한 명의 이름은 이광두, 다른 한 명의 이름은 송강인데 굳이 이 둘 중에서 한 명을 주인공으로 골라라. 누가 그렇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한다면 저는 주인공을 이광두로 꼽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이광두가 중요한 인물인데요. 근데 이 우리의 주인공 이광두는 어디에 내놓고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운 인물입니다.
1: 왜 작가님이 부끄러워하세요? 왜 부끄럽죠? 독자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거예요. 약간?
2: 독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마을 사람들도 네. 이광두를 좀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광두를 보고 아, 그 아비의 그 자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아니 그 흉볼 때 좀 많이 하는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네. 말하는 이유가 뭔데요?
2: 제가 좀 말하기 부끄러운데 이광두가 14살 때 네. 여자 화장실을 훔쳐보다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1: 그 범죄입니다.
2: 네.
1: 근데 그 지금 얘기로는 아버지도 뭔가 그런 비슷한 변태적인
2: 그렇죠.
1: 그런 행동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2: 그래서 그 아비의 그 자식이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절대 네. 그 뭐 생각조차 하지 마시고 소설에 네. 나오는 거니까 네. 이제 소개를 하자면 이 이광두의 친아버지 유산봉입니다. 이름이 유산봉인데 네. 유산슬 아니라 유산봉. 유산봉도 그 나쁜 짓을 하다가 여자 화장실을 훔쳐보다가 어. 그만 벌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1: 네.
2: 그만 그때 똥통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행적이 비슷한 이 이광두를 보고 마을 사람들이 에 그 아비의 그 자식 이렇게 흉을 본 거죠.
1: 아 저도 이게 지금 잠깐 소개받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끄럽네요. 아이 그
2: 죄송합니다. 작가가 이렇게 썼어요.
1: 네, 아 그건 유산봉의 부인인 그 이광두의 엄마 입장에서 와요. 아, 진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2: 너무 부끄럽죠. 예. 네. 그래서 이 엄마가 너무 부끄러워서 네. 큰 결정을 합니다.
1: 아, 잠깐만, 근데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아버지 이름은 유산봉이잖아요. 아들 이름은 왜 또 이광두인 거예요?
2: 그게 성이 바로 엄마가 한 큰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나 그 치욕스러워서 오. 이 몹쓸 짓을 하다 똥통에 빠져 죽은 이 남편의 성을 아들한테 물려줄 수 없다. 이렇게 아. 생각해서 자기 성을 아들한테 붙인 거죠.
1: 그러니까 본인 이름이
2: 그래서 이로 예, 유 씨가 아니라 네. 이가인 겁니다. 어. 이광두.
1: 엄마는 이가였어요.
2: 네, 뭐예요? 엄마의 이름은 이란입니다. 이란 나라 아니고요. 네, 네. 이란. 네, 네. 그 식물.
1: 네, 란.
2: 네, 아무튼 네. 이 똥통에 빠져 죽은 유산봉의 시신을 수습해 준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학교 선생, 교사 송범평입니다. 송범평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1: 네.
2: 아주 그 요즘으로 치자면 훈남입니다.
1: 오.
2: 굉장히 성실하고
1: 네.
2: 아주 잘생기고 키 큰 미남인데
1: 네.
2: 안타깝게도 병으로 그 아내가 일찍 죽은 코라비입니다.
1: 상처를 했군요. 네. 잠깐 그럼 또 이란과 송범평. 둘 다 이제 배우자가 없으면 어울리는 한 쌍모가 이 둘이 연결이 되나요?
2: 그렇죠. 이런 그 진행자님의 기대를 배반하지 않겠다는 않고. 듯이 둘은 만나자마자 이제 썸을 타는데
1: 네.
2: 소설이 세 권짜리이지만 이 그 나올 사건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소설 분량 때문에 아주 짧게 썸을 타고 금세 네. 부부가 됩니다. 이렇게

0: 형제가 되는 거죠.
1: 네, 소설 제목이 그래서 형제인 거잖아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좀 보자. 아들이에요.
1: 아빠 닮아서.
0: 네. 네. 반면에 그러니까 이광두는
1: 오늘의 주인공은
0: 자꾸 얘기하기 좀 부끄러운데 아버지는 일단 똥통에 빠져 죽었고 네. 그리고 또 이광두도 몹쓸 짓을 하다가 들켜서 엄청 두드려 맞고 마을 사람들한테 맨날 욕을 먹으면서 지내거든요.
1: 아 근데 참 이게 두 형제가 안 그래도 이렇게 되면 좀 갈등이 조금 어떻게 내재돼 있는 건데 이 가정 자체. 완전 성향도 다르고 형제가 됐다는 게 그렇죠. 좀 불안불안한데요.
0: 완전히 그 반대되는 성격을 네. 가진 두 인물이 형제가 된 거예요. 정리를 좀 하자면 한 명은 굉장한 사고뭉치에다가 막 욕정이 가득하고 예. 다른 한 명은 굉장히 모범적이고 반대로 또 그 이광두와 달리 사랑에 관해서도 아주 순정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한 형제가 되어서 빚어지는 상반된 인생 스토리가 네. 이제 펼쳐지는 거죠.
1: 아주 그냥 많은 사건들이 막 벌어지겠네요. 막 네. 끊임없이. 아, 기대됩니다.
0: 근데 이제 처음 네. 등장하는 사건은 뭐냐면 위화 작가가 자기 소설에 빠지지 않고 등장시키는 네. 그 레퍼토리라고 해야 되나요? 중국 그 현대사에 빠질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네네. 바로 문화대혁명이죠.
1: 문화대혁명. 위화 작품의 그 허삼관 매혈기도 이 때의 배경이죠. 네. 네.
0: 그때도 이제 그 문화대혁명이 좀 나오는데 네. 비슷한 네. 점이 사실 허상감 매혈기와 형제가 비슷한 점이 있어요.
1: 네.
0: 일단 허상감 매혈기도 피가 아닌 인연으로 맺어진 가족을 그랬죠. 얘기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문화대혁명도 나오고 근데 이 피가 아닌 인연으로 맺어진 가족 이게 네. 사실은 위아 소설의 테마입니다.
1: 그렇네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0: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자마자 네. 송범평이 이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범평. 근데 아무 죄도 없이 반혁명 분자로 몰립니다.
1: 아, 당시 좀 분위기가 좀 그렇긴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정말 아무 죄도 없었어요. 아무런 사전적인
0: 그러니까 굳이
1: 어떤
0: 굳이 따지자면 네. 지식 분자라는 거죠.
1: 아, 그렇죠.
0: 네. 그래서 송범평은 군중 앞에서 모욕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몽둥이 세례까지 당합니다.
1: 네. 무사히 어떻게 빠져나오나요?
0: 무사하지 못해요. 아. 이 위아 소설의 특징인데 네. 등장 인물을 굉장히 애정어리게 묘사를 해놓고 그 인물을 위아 작가는 금세 죽게 만듭니다.
1: 죽는다고요? 그래서, 바로? 예.
0: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감정을 네. 뜨겁게 끌어올리게 만들죠. 아무튼 네. 그래서 이 굉장히 지금 이 두 형제가 어리거든요. 그래서 어린 송광과 이광두는 아버지를 구하지 못한 채 그 이 네. 아버지가 죽어가는 참혹한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1: 아, 그 위화 소설에는 꼭 이렇게 좀 아픈 중국 현대사가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네. 부모를 이런 문화 대혁명으로 잃은
0: 그렇죠.
1: 뭐 아이들의 한 같은 게 계속 묘사가 네. 되고
0: 그러니까 가족의 얘기를 하면서 네. 이렇게 사회의 아픔을 담고 있어서 소설이 단순한 그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의미가 있는 서사가 되는 거죠.
1: 야, 근데 재밌는 네. 게 아빠들이 다 죽어버린 거네요. 어찌 보면.
0: 그렇죠.
1: 형제를 네. 책임질 부모는 엄마 이란밖에 남지 않은 거네요.
0: 그런데 위아 작가 너무해요.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1: 그렇죠. 이제 세 권이니까 뭔가 채워나가야죠. 무슨 문제죠?
0: 그 이란과 송범평이 썸도 별로 못한 채 결혼을 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둘은 아주 애틋해요. 막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데 이런 남편이 죽어버리자 그만 이란이 충격에 빠져서 병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을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1: 죽어요? 엄마도?
0: 그렇습니다. 엄마 이란마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1: 아니 왜 이렇게 금방 이건 조금 좀
0: 나중에 제가 또 한 번 약속할게요. 인생이란 소설이 있거든요.
1: 네.
0: 그건 사람들이 더 많이 죽어요. 아무튼 이게 위아 소설 특징이에요. 주인공 네. 빼고는 거의 다 죽습니다.
1: 그렇네요. 네.
0: 아무튼 이래서 이 두 형제는 하루 아침에 고아가 되죠.
1: 그래서 서로 이제 의지하는. 정말 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런 형제가 된다 뭐 이런 네. 설정이군요. 네.
0: 그래서 이 둘은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면서 살아가죠.
1: 네.
0: 그러면서 둘의 우애는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살면 소설이 안 되겠죠.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이번에 어떤 문제죠?
0: 제가 아까 그 두 명의 캐릭터를 소개할 때 괜히 한 명은 그 육체적 욕망을 네. 갈망하고 다른 한 명은 네. 순수한 사랑을 갈망한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1: 혹시 이게 뭐 이렇게 한 여자를 두고 동시에 형제가 같이 사는
0: 그렇습니다.
1: 이유?

0: 그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1: 네, 아. 그렇습니다.
0: 한국인들이 틀리질 않지. 예,
1: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네, 스토리죠. 네. 예. 이제 소설에서 시간이 훌쩍 흘러서 둘 다 이제 성인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둘 다 이 동네에서 소문난 미인인 임홍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 이광두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임홍을 엄청나게 짝사랑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송강이 키 크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착실하다고 했잖아요. 임홍은 네. 이 성실하기까지 한 송강을 선택해서 결혼하고 맙니다.
0: 그러면 이광두는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어떻게 해요?
1: 네. 네, 그래서 형수가 된 거잖아요. 네. 굳이 둘이 나이가 거의 비슷한데 송강이 약간 생일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홍이 이광두의 형수가 된 건데, 그래서 이광두는 자신의 그 사랑을 가슴에 묻고 형인 송강을 위해서 네. 물러납니다.
0: 아, 뭔가 이렇게 형을 향한 복수 이런 게 아니라 순수히 네. 물러나는군요.
1: 대신 네. 둘이 거의 왕래를 안 하고 거의 막 남처럼 지내요.
0: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의 주인공 이광두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게 되나요?
1: 네. 근데 그 위아의 소설을 생각하면 늘 중국 사회를 배경으로 다루잖아요.
0: 그쵸? 네.
1: 이걸 염두에 뒀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변화가 이 소설에 또 등장을 합니다.
0: 어떤 변화의 흐름을 담아내고
1: 바로 개혁 개방입니다.
0: 개혁 개방. 네. 네.
1: 이제 중국은 돈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예전과는 네.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됩니다. 성실함보다는 돈이 힘을 갖는 시대가 시작되고 네. 두 형제의 운명도 극적으로 갈리죠.
0: 네, 성실함보다 돈이 힘을 갖는 시대라. 지금 이제 이렇게 그 맥락상 성실한 인물인 송강의 추락을 조금 예견하는 것 같네요.
1: 네. 송강은 한평생 정직하게 살아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 개혁개방 시대는 송강이 이 정직함을 비웃듯이 그에게 매번 사업의 실패라는 결과를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임홍과 송강은 늘 가난하게 살아가죠. 반면에 이광두는 아주 반짝이는 머리로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서 사업에 성공합니다.
0: 아니 그 우리 이광두는 두뇌 회전이 빠르고 머리가 좋은 캐릭터였어요.
1: 두뇌 회전이 빨라요. 네. 빠른데 그
0: 공부머리가 아니라 공부머리가 잔머리.
1: 예, 장사 수완이 좋은 인물인데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반짝이는 머리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정말 이광두의 머리가 물리적으로 반짝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광두의 본명은 이광이에요. 근데 어릴 때부터
0: 물리적인
1: 엄마가
0: 머리.
1: 저놈 머리 깎는 거 돈도 아깝다고 하면서 네. 늘 민머리로 빡빡 밀었거든요. 늘 삭발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다니면 머리가 늘 반짝반짝거렸어요. 네. 햇볕에 빛나서. 그래서 사람들이 본명이 이광인데 저놈 머리 빛난다 해서 머리 두 자를 이름 뒤에 붙여서
0: 그랬군요.
1: 별명이 이광두가 된 건데 네. 그냥 사람 늘 이광두 하니까
0: 그랬군요.
1: 아무도 본명으로 안 부르고 그냥 별명이 본명처럼 굳어진 겁니다.
0: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머리로 먹고 산다는 걸 작가가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1: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아무튼 이광두는 이후 계속 머리를 쓰면서 삽니다. 네. 그리고 그 비록 잔머리를 쓴다고 했지만 아주 그 명민하게 움직이거든요. 이때 이제 돈이 없잖아요. 원래 고아 출신이니까 남들이 버린 쓰레기가 있어요. 그 쓰레기를 모아서 그걸 팔면서 소설의 표현에 의하면 이른바 쓰레기 재벌이 됩니다.
0: 재벌 수준까지 간다고요?
1: 네.
0: 쓰레기를 모아서 팔고 하는 과정에서요? 어떻게 이게 재벌이 될 수
1: 그러니까
0: 있는 사업 구조죠?
1: 그러니까 이게 농마주인데 이걸로 네. 재벌이 된다는 게 참 소설적인 이야기인데 일단 제일 처음에는 쓰레기 중에서 쓸만한 네. 물건을 찾아서 고쳐서 팔아요. 네. 가전제품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돈이 좀 모이니까 나중에는 아예 고물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좀 스케일을 키워서 그 일본에서 그 일본 사람들이 입다가 버리는 네. 재킷, 그 양복을 떼와요. 대량으로. 그걸 떼와서 중국에 팝니다.
0: 네.
1: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이거 아주 고급 양복이라면서 그걸 엄청 사 입어요. 그러면서 네. 돈을 아주 많이 벌죠.
0: 야, 이게 뭐 말이 쓰레기 재벌이지만 사실 그냥 재활용 사업을 굉장히 영리하게 펼친 거네요.
1: 네. 네. 이 소설 보면 약간 봉이 김선달 같은 인물로 묘사가 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나중에 부동산 사업도 하고 뭐 별의별 사업 완전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해요. 그래서 재벌이 되는 거죠.
0: 야.
1: 그래서 도시 최고의 부자가 되고 나아가

0: 가서 중국 제1의 재벌까지는 아니고 중국 제1의 졸부춤은 됩니다.
1: 야, 그 어린 시절의 그 어떤 행적들에 비춰보면 와, 갑자기 이렇게 돈을 벌어서 재벌이 된다. 근데 이렇게 사실 돈 버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0: 어렵죠.
1: 엄청난 재능이네요. 네.
0: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또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네. 위화 작가가 개혁개방 시대에는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사람의 운명이 금세 확확 바뀌곤 했다. 이걸 보여주려고 좀 과장한 겁니다.
1: 네.
0: 이래서 이광두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이 시대의 상징이 됩니다.
1: 그렇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개혁 개방 시대의 상징적인 인물이 네. 되는 거죠.
0: 그리고 이제 이광두는 자신이 번 돈으로 권력까지 얻게 되자
1: 네.
0: 별의별 이상한 짓을 다 하면서
1: 네.
0: 탐욕을 실현하는 인물이 되어갑니다.
1: 자, 이광두가 이렇게 탐욕을 실현하는 자본가가 됐는데 그 형제 송강은 어떻게 돼요?
0: 이렇게 이광두가 잘 나가는 동안 송강은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채 점점 재정적인 궁지에 몰립니다.
1: 예.
0: 생활고와 사업의 실패를 겪으면서 그 인간의 존엄성마저 돈과 맞바꿔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죠.
1: 존엄마저 돈과 맞바꾸게 된다. 뭐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몰리게 되는지.
0: 좀 스토리가 긴데요.
1: 네.
0: 좀 기괴한 스토리긴 하지만 제가 좀 소개를 할 테니 알아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송강이 사업을 여러 번 실패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외판원을 시작을 해요.
1: 네.
0: 별의별 걸 다 팝니다. 근데 매번 이것도 실패해요.
1: 네.
0: 그러다 이제 전국을 떠돌면서 일거리를 찾으러 다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 누군가가 크림을 팔고 있는데
1: 네.
0: 사람들이 엄청 몰려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당신이 파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아, 저는 여성용 가슴 확대 크림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하는데
1: 네.
0: 놀랍게도 이 남자의 상체를 보니까 웬만한 부인보다 더 상체가 더 풍만한 거예요.
1: 아, 그 크림의 효과를 본 거예요.
0: 네. 그래서 이 외판원이 너스레를 떨듯이
1: 예.
0: 이 제품이 얼마나 효과가 좋으면
1: 네.
0: 좋은지 제가 이걸 조금만 발랐는데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1: 완전 약장수네요 그냥.
0: 네, 껄껄껄껄거면서 막 웃어요. 그래서 송강이 그날 밤
1: 네.
0: 여관에 돌아와서 깊은 고민을 하죠.
1: 어떤 고민을 해요? 설마 이걸 하겠다고?
0: 한평생 송강은 고고하게 살아왔거든요.
1: 네.
0: 약간 이 옛날 얘기 같아요. 그래서
1: 네.
0: 자기도 이 크림 하나 딱 사놓고 이걸 팔지 안 팔지 고민을 합니다.
1: 이 선비 같은 송강이
0: 예.
1: 이걸 어떻게 팔아요?
0: 그러다 이제 밤이 이제
1: 네.
0: 흐르고 새벽 해가 떠오를 때 현실을 깨닫게 되죠.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그 아내 이몽한테 돈을 벌겠다고 떠난 지 한참 됐는데 돈을 벌고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못 돌아가고 있어요. 돈을 벌기는커녕 빚만 늘고
1: 네.
0: 있거든요. 그래서 송강은 결국 이 크림을 팔기로 하고 사람들 앞에서 시연을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가슴은 그 예전에 만났던 그 남자처럼 커지지가 않는 거예요.
1: 그 이거 자체가 그냥 사기인데 딱 봐도.
0: 역시 예리하시네요.
1: 네.
0: 저는 읽으면서 왜 안 되지?
1: 아니, 이렇게 힘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0: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도
1: 네.
0: 막 이걸 갖고 와서 막 물려달라고 하고
1: 네.
0: 막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송강이 여관방에 돌아가서 또 깊은 고민을 하죠.
1: 어떤 고민에 빠지나요 이번에는요?
0: 깊은 고민을 한 다음에 결론을 얻고
1: 네.
0: 송강은 병원에 갑니다.
1: 네.
0: 그리고 자기 가슴에 실리콘을 넣기로 결정을 하죠.
1: 네, 이거 진짜 위화 작가 작품 맞나요?
0: 네, 정말 그래요.
1: 네. 아니 좀 전개가
0: 황당하죠.
1: 제가 지금 말을 못 듣고
0: 이것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따 작품 해설 때 말씀드릴게요.
1: 좀 그래요 전개가.
0: 그렇죠.
1: 왜 당혹스러워요. 네.
0: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송강은 그 예전에
1: 네.
0: 자신이 만났던 그 외판원처럼 크림을 아주 불티나게 팔게 되죠.
1: 세상에.
0: 그러다가 이제 크림을 너무 잘 팔게 되니까 일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막
1: 네.
0: 밤잠도 줄이면서 새벽부터 팔고 막 사람들은 줄 서서 사고 막 이러다가
1: 네.
0: 너무 과로를 해서.
1: 과로예요?
0: 네. 또 병을 얻어서 시름시름 앓게 되고
1: 네.
0: 이후에는 아주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되죠.
1: 아니, 수술 부작용은 아니고요.
0: 네, 그건
1: 아니고.
0: 아니지만
1: 네.
0: 요거는 제가 어떻게 죽는지는 좀 남겨두겠습니다.
1: 아, 그래요?
0: 직접 읽으면서
1: 스토리가 있구나. 네. 아, 궁금해라. 와.
0: 직접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 그 네. 송강이 이렇게 하면서 그 인간의 존엄성이 스스로 훼손된다는 네. 걸 많이 느꼈잖아요.
1: 아,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0: 자괴감을 많이 느꼈어요. 네.
1: 지금 이제 다 죽고 이광조만 남은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이광조가 이 인생판에서 위너인가요? 네. 그러면?
0: 위너가 못 돼요. 아. 일단은 이광두는 소설이 흘러갈수록 더 부자가 되거든요.
1: 네.
0: 그런데 세상 누구보다도 부자가 된 이광두는 사실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형제 송강을 잃게 되는 거죠. 그제야 이광두는 돈도 성공도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웃고 울었던 그 형제 송강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죠.
1: 네.
0: 이렇게 소설은 한평생 욕망을 추구해온 이광두에게 남은 것은 곁에 아무도 없는 허무함 뿐이었다. 이걸 알리면서 소설은 끝이 납니다.
1: 자, 이 작품의 어떤 점이 우리 최민석 작가님의 마음을 움직인 건가요?
0: 저는 일단 이 소설이 이상해서 좋아요. 일단 전 원래 이상한 소설 좋아하는데
1: 약간 그 허풍이 넘치고 이런 소설 좋아하잖아요.
0: 제가 좀 네. 짧게 얘기해서 예. 유머를 소개 못했는데 여기 소설에 웃긴 것도 되게 많고요.
1: 예.
0: 정말 이상한데 말이 안 되는 거를 말이 되게끔 써요.
1: 네.
0: 그게 정말 위화의 필력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그 송강의 수술이 정말 이상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게 좀 시대적 배경이 있는 게 당시 중국이 개혁 개방을 맞아서 갑자기 사람들이 돈을 막 많이 벌고 싶어지니까 정말 황당하게 말도 안 되는 과장 광고를 많이 했다고 해요.
1: 네.
0: 그래서 아주 정직한 송강조차 돈 때문에 자기 몸을 상품으로 팔아야 하는 당시 그 중국의 극단적인 상업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를 작가가 비판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든 것이다.
1: 네.
0: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이광두가 뭐 이상한 대회를 많이 만들거든요.
1: 네.
0: 거기에도 사람들이 자기 몸을 상품으로 막 내걸어요.
1: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었으니까 이제 자기 이름 걸고 뭐 이광두 배 뭐
0: 네, 그런 뭐
1: 주최하고 후원하고 뭐 이러면서
0: 자 이광두 좀 부끄러운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직접 읽어보십시오.
1: 재밌네.
0: 근데 이제
1: 네.
0: 그 가장 슬픈 예. 건 뭐냐면 송강이 결국은 돈을 벌어서 아내의 임홍을 만나러 가요.
1: 네.
0: 근데 그때 그 송강의 모습은 집을 떠날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던 거죠. 그걸 보고 아내 이몽은 눈물을 엄청나게 흘리면서 두 부부는 네 엄청난 그 슬픔에 빠지죠.
1: 네, 약간 이 비극적인 요소도 있고 굉장히 유머러스.
0: 그렇죠. 그것도 또 다른
1: 네.
0: 흥미 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비극과 코미디가 공존하는데 서사는 압도적이거든요.
1: 네.
0: 이 소설에는 뭐 문화대혁명의 공개 린치 그리고 고아가 된 형제의 삶 뭐 이런 비극들이 계속 이어지지만
1: 네.
0: 이 과정들을 위하가 아주 냉소적인 유머로 그려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비극적인 희극인 거죠.
1: 네.
0: 이렇게 웃음과 비극이 교차하는 독특한 서사 방식이
1: 네.
0: 형제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또 어떤 역사의 흐름을 또 반영하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런 또 매력이 있는 거죠.
0: 네. 한 가족을 통해서 네. 중국 현대사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시사이면서 동시에
1: 그렇죠.
0: 거대사를 같이 다루는 거죠.
1: 맞아요. 네. 이런 류의 소설들 우리 최민석 작가님이 좋아하십니다.
0: 네. 좋아합니다. 네.
1: 앞으로도 이제 이런 작품을 써나갈 계획이시고. 네.
0: 분발하겠습니다.
1: 네. 위아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0: 그 이 네. 소설 전반부는 정치 이념이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즉 문화혁명이 인간성을 어떻게 말살했는지를 보여주고요. 후반부는 개혁개방으로 상징되는 그 개혁개방으로 인해서 빚어진 그 돈과 욕망이 네. 인간을 어떻게 상품으로 만들어버리는지 신랄하게 풍자하죠. 그래서 결국 이 소설은 정치도 돈도 영원하지 않지만 형제로 상징되는 인간에 대한 연민과 사랑만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다. 이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1: 네. 위하 작가의 형제. 굉장히 그 잠깐의 설명만으로도 엄청난 고미가 담기는 그런 대작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두 권으로 나와 있어요? 세 권?
0: 지금은 네, 네. 좀 두꺼운 두 권으로 나와 있어요.
1: 네. 자, 끝으로 우리 어떤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까요?
0: 그 초반부를 보면 그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 네.
0: 형제가 이제 둘밖에 안 남았는데 이때 아주 용감하게 행동을 하거든요. 네. 둘이 맞서서 외로운 삶에 맞서서 용감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감한 형제가 작곡한 노래 중에서 좀 골라왔고요.
1: 진짜?
0: 네. 아, 작곡가 네네. 용형.
1: 이렇게 연결을 시키나요? 네. 네.
0: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받으면 운전하시면서 네. 들으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근데 좀 이제 운전하실 때 운전에 집중하는 것도 좋잖아요.
1: 집중해야죠.
0: 네.
1: 아, 좋은 게 아니라.
0: 우리 방송 들으실 때는 네네. 우리 방송 들으시고 이제 네네. 우리 방송 끝났으니까 네. 운전에 집중하시라고.
1: 아, 이제 네. 마음 편히 운전하시라고.
0: 네. 네네. 브레이브 걸스의 네. 운전만 해 골라왔습니다.
1: 정말 이 연결고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희
0: 용감한 형제가 썼어요.
1: 이 코너의 매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시티팝이라 듣기 아주 청량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오늘은 위화의 장편소설 형제 함께했고요. 우리 저기 추천곡 들으면서 작은 서점도 문 닫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석 작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서점.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에 방송되고요. 토요일 저녁 5시 5분, 일요일 오전 11시 5분에 재방송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다양한 방송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청취자 선물 이벤트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T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해오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교육을 받고 인권 강사로 강의를 하고 있는 이정신입니다. 저는 지체장애이고요. 인권 강사 교육은 인권을 올바로 이해하고 가르치며 현장에서 인권을 실천하고 옹호할 수 있는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양성된 강사들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노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비장애인에게는 당연하고 일상적인 권리들이 장애인에게는 먼 이야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동풍 영향으로 강원 동해안에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고 동쪽 곳곳에 호우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동쪽에는 강한 뒤구름대의 영향으로 모레까지 매우 강하고도 많은 비가 더 오겠습니다. 시간당 2, 30mm로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주로 집중될 걸로 보이고요.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하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0: 오는 월요일까지죠.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과 산지에는 30에서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또 내일부터 이틀간 부산과 울산, 제주 산간엔 최대 70mm, 그 밖에 경남, 제주 해안에는 5에서 40mm가량 오겠습니다. 또한 오늘 저녁까지 수도권 등 전국에 5에서 60mm의 소나기 예보도 있고요. 내일 오후에도 역시 중부와 영남 전북으로 5에서 6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론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되겠습니다. 이 서쪽의 극단적인 더위는 입추인 어제가 절정이었고요. 오늘 폭염이 조금은 약화됐지만 그래도 폭염특보 수준입니다. 서울이 36도대까지 올랐고 이 서쪽에는 폭염경보인 곳이 많습니다. 내일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가겠지만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고요. 열대야도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강풍이 이어지겠고 남해안, 동해안, 제주 해안의 너울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6시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온열질환 환자 수가 202명 발생하고 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15일부터 어제까지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3,089명, 사망자 2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올여름 온열질환자의 77%는 남성이었고 60세 이상이 44%를 차지했습니다.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6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열사병이 18%, 열경련 11% 순이었습니다.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이 25%, 길가 13%, 논밭 12%였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정전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강원 원주시 태장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 천여 가구의 주민들이 폭염에 냉방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어제 오후 전력 사용이 늘면서 수원시 팔달구 주택 등 150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어젯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1200여 세대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오전 강원도 인제군 백담사 인근 계곡에서 피서객 7명이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모두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기상 악화로 계곡 수위가 상승하면서 물놀이를 하던 피서객들이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여수시 오동도 인근 해상에서 일가족 등 5명이 탄 1톤급 모터보트가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보트를 운전하던 60대 남성이 숨졌고 일가족 4명 가운데 3명은 구조됐지만 1명은 실종됐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실종자 수색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책에서 결혼이 불리익이 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청년들이 국가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결혼으로 인한 제도상 불리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출과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22개의 과제가 우선 검토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담긴 ISA 개편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ISA 개편과 관련한 투자자 반발을 보고받고 정확히 준비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도 본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설계했냐며 다시 들여다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살 어린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함께 거주했던 성인 3명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에서 골절 등 특이 소견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탈진과 신체 일부 상처 등을 토대로 정밀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숨진 어린이는 태어나서 줄곧 이 교회에서 지내왔으며 지난 5일 고열과 의식 저하 증세를 보여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손현보 부산 세계로 교회 목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손 목사는 현지 시간 7일 가족들과 함께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으며 백악관 신앙사무국도 방문했습니다. 손 목사는 그동안 미국 정부 인사들과 접촉하며 한국의 종교법인 해산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해왔습니다. 미 수뇌부가 이란 전쟁에서 군사적 선택지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미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이 공습만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무력 충돌 격화 방안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를 행정부에게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는 폭염 경보나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6도 등 전국 22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KBS 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성규였습니다. KBS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0: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아나운서 시민부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밥상 물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폭염에 취약한 잎채소와 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폭염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고심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 세제 개편안의 후폭풍도 거셉니다. 주간 경제 브리핑에서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클릭 인터넷 핫이슈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이 바꾼 일상을 비롯해 한 주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정리해드릴게요. 무더운 여름철엔 감염 질환의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름에도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건강한 토요일에서 어르신 폐렴을 비롯해 여름철 호흡기 건강 챙겨보고요. 극한 폭염은 프로야구도 멈추겠습니다. 토요 스포츠 톡톡에서 주말 경기 취소 소식과 야구 순위에 미칠 영향 짚어보고 또 축구협회 심판 성접대 의혹 파문도 들여다보겠습니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유튜브 라이브와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한국도로공사 김인우 캐스터.
1: 네, 이제 고속도로의 서울 방향 정체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권 내 상황이 빠르게 좋아졌는데요. 유일하게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둔내터널 부근에서만 짧게 주춤하고요. 경기권에선 여주 휴게소와 부곡 그리고 둔대와 군자 부근을 포함해서 13km 정도 답답합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쪽으로도 경기권 중심으로만 밀립니다. 서종부터 화도까지 7km 구간 힘겨웠다가 이후로는 강의를 앞두고 3km 정도 주춤하고요. 충청권 안쪽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과 청주휴게소 사이로 밀리는데 그래도 이후 경기권 통과는 쭉 수월하고 시구간 진입해서 양재와 반포 사이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서평택부터 화성휴게소까지 12km 구간 밀리는데요. 빗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끄럼 사고 나 않도록 감속운행 신경 써주셔야겠고 이후로는 매송과 금천에서도 5km 구간씩 차간격을 좁힙니다. 끝으로 25번 논산 천안선은 천안 방향으로 정안휴게소부터 정안나들목까지 밀립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인우였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한 주간 주요 경제 뉴스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주간 경제 브리핑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아, 이번 주 뭐 폭염으로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한 더위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요?
3: 네, 히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열이죠. 이 히트를 뜻한 열을 뜻하는 히트라는 것과 인플레이션을 뜻하는 것인데요. 더위 때문에 여러 농작물이라든지 생산품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 네. 이러한 것들이 경제적, 거시적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이슈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물가 상승 압력 최근에 컸었습니다. 뭐 이란 중동 미국 전쟁 때문에 석유로 값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박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0: 예.
3: 열폭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더위 때문에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배가 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5일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식품산업통계를 살펴보니까요. 최근 한 달 사이 시금치 가격이 120% 급등했다고 합니다. 1,747원으로 100g 기준으로 나왔는데요.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것이고요. 배추 역시 전달 대비해서 14%, 상추도 20% 올랐습니다. 오이 10개 기준 가격도요. 전달 7,600원이었는데 80% 폭등한 13,700원까지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그 배경이 바로 이 더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0: 예.
3: 아무래도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열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요. 더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고요. 축산물 물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삼겹살 100g 가격도 2,934원을 기록했는데 지난달 대비해서는 6% 정도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농산물은요. 광합성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고온이 계속 지속되면 그러한 효과들이 있고요. 생육이 부진하고 고온 스트레스를 식물들도 받습니다.
0: 예.
3: 이에다가 지난달에 좀 호우가 있었죠. 당연히 호우로 인한 가격 상승 효과는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굉장히 무서운 이 폭염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상황입니다. 특히 더위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농업 작업도 중단되는 것입니다. 작업이 중단되니까 생산량이 줄겠죠. 그로 인해서도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이고요. 강남 지역의 강수량도 적습니다. 이 가뭄이 크다라는 것도 이러한 식물들이 자라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고요. 이상 고온에다가 여러 가지 기온 효과들까지 배가 되면서 하반기에 식탁 물가 관리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사실 이제 그동안 고물가로 계속 이어져 오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가격 상승 부담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특히 뭐 달걀이나 닭고기 등의 가격도 그렇고요.
3: 네, 뭐 계란이나 닭고기는 상반기에서도 계속 있었습니다. 가격 네. 상승이 부담돼서 수입 물량을 늘려서 이런 문제를 막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러한 부분이 좀 잡힌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또 지금 기름을 부은 것이 또 이 폭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란과 닭고기 역시 열에 굉장히 민감한 제품들이라고 하는데요. 기록적인 무더위로 인해서 가축 폐사 피해가 발생하면서 하반기에 가격 하락을 기대했었는데 이것이 불투명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계란을 조금 더 샀습니다. 또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0: 아 지금이 제일 싸다.
3: 그러니까요. 아. 그렇게 다들 모든 장을 보시는 주부님들이나 이렇게 물건을 사시는 분들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0: 네.
3: 계란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요. 국산 닭 6개 1kg 기준으로 가격도 전년 동기에서 1.6% 좀 더 비싼 상황입니다. 이게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요. 닭이 체온이 41도라고 합니다. 이 온도가 기본적으로 높다 보니까 열에 굉장히 민감한데 최근에 온도를 거의 뭐 40도를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3: 이러한 더위가 닭들에게도 큰 피해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농가에서도 닭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열이 당연히 나면은 이것을 낮추기 위한 온도 조절 기능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이 폭염이 이어지는 것 예상 밖의 상황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이고요. 20년부터 25년까지 폭염 발생 일수리 일수가 연평균 67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2000년대 46일에 비해서는 거의 20일 넘게 더 많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폭염 일수가 더욱더 늘어난 것이고요. 이렇게 폭염 발생 일수가 늘어나면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라는 통계도 조사도 있었습니다. 오. 2020년대 들어서 10년대보다 0.1%포인트가량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이 3분기가 이 폭염과 집중호우가 계속해서 몰려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간 성장률을 환산하면 0.04%포인트 하락 효과도 낸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폭염이 이제 상시화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죠. 이게 만약에 상시화된다면 이에 맞춰서 정부 정책도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이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렇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는 2026 세제 개편안이 큰 주목을 받는 주였는데 실생활에 상당 부분 영향이 예상되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이 돼 있죠.
3: 네, 뭐 주초부터 세제 개편안이 나왔고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뭐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돌았습니다. 그런데
0: 예.
3: 뭐 원래 있던 혜택들이 많이 줄었다라는 정보들이 많이 돌았었는데요. 이게 실제로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는 저소득층에게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은 세액이나 소득공제 방식의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것을 직접적인 보조금 제도로 바꾼다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세액 소득 공제의 축소로 이어졌다라는 것인데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조세 지출을 그간 지속해 왔었던 것들에 대한 일몰 연장 그만두는 게 많이 나왔고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더욱더 직접적인 효과가 큰 방향으로 재개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0: 네.
3: 총 2조 5천억 원 가량의 감축 효과를 냈다. 즉 정부가 세금으로 깎아주었던 혜택을 2조 5천억 원 정도 줄였다. 라는 뜻으로 풀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게 연비가 좋고 아무래도 친환경

0: 포함이 됐었고요. 요즘에 또 저출산 문제가 이슈지 않습니까? 최근에 출산율이 좀 반등하면서 좀 분위기는 좋은 상황인데 출산과 혼인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도 좀 감소가 되는 것이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출산과 입양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도요. 입양자의 출산한 자녀 입양자에 대해서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에서는 70만 원의 세액 공제를 해줬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폐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왜 이런 것들을 폐지하냐라는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정부의 입장은요. 이것을 세액 공제를 하는 것보다는 이 보조금을 확대해서 직접적인 체감 효과를 높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이유로 이러한 제도의 변경이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이 전기차, 수소전기차도 있습니다. 여기도 개별 소비세 감면도 내년에 종료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더욱더 일몰은 하지 않지만요. 연장은 하지만 이 한도를 줄이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이에 대한 혜택도 축소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는 것은 좋겠지만요. 좀 계속해서 여러 부분에 있었던 혜택들이 감소하는 건 좀 아쉽지 않냐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 아니고요. 이 국회를 통과를 해야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는 것.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보완이 될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듯합니다.
1: 네. 그리고 특히 관심이 쏠린 부분이 부동산세 개편인데 다주택자 또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고요?
0: 네, 뭐 세제 개편안의 핵심이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값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양도소득세를 비롯해서 보유세 등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이 컸었습니다. 예. 정부의 입장대로 이번에 고가 주택에 대한 부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 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고가의 다주택자는요 내년 이후로 보유세 부담이 올해보다 3배에서 4배가량 늡니다. 물론 이 고가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분이 많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부의 정책의 방향을 보여준다라는 뜻에서 의미를 좀 크게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양도 차익이 큰 고가 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줄였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있으면 그로 인해서 세금을 좀 줄여줬었는데 그 혜택이 없어진다라는 것이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집을 파는 것이 그분들에겐 도움이 된다. 조금이라도 이득이 남는다. 반대로 말하면 시장에 부족한 부동산 물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강남구에 있는 대표적인 아파트 이 반포자이 전용 484 아파트가 있는데요.
1: 예.
0: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가 내년도에 2200만 원가량 부과가 되면서 올해보다 27%가량 오릅니다. 이 고가주택들은 최소한 보유세가 20에서 30%가량 오른다라고 하고요. 기본 공제가 확대가 됐지만 아무래도 그쪽에 대한 집값들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게 관심이 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보유세 세 부담 상한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유세 상승률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고가면 고가일수록 더욱더 높아진다라는 것으로 풀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요. 오히려 조금 가격이 그거보다 아래에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공제 구간이 원래 12억까지가 기본공제, 기본적으로 세금을 면하는 구간인데 이게 14억으로 향상되기 때문에
1: 네.
0: 상향되기 때문에 그만큼은 세 부담이 줄어든다라는 것이 이러한 주택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의 정책도 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 방향성이고 그보다 밑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 대부분의 서울 시내에 있는 강북이라든지 비강남에 있는 아파트의 세 부담은 줄어주는 게 우리들의 방향이다라는 뜻으로 그것을 풀이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도 늘렸습니다. 이 역시 집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세금보다는 안 가지고 보유만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세부담은 늘리겠다라는 정부 정책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정책의 방향성들이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될 것인지 등 아마 앞으로 계속 뉴스가 나오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1: 방금 말씀하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걸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0: 네. 말씀을 드리면요. 이 비거주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요. 직장이라든지 학업 때문에 비거주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부모 봉양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0: 이런 부분은 정부가 인정하는 사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건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이유로 단순히 집만 사놓고 투자를 위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거기에 거주하지 않고 전세로 다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세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기본공제 앞서 12억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1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예. 그런데 비거주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9억 원으로 축소가 됩니다. 즉 공제되는 세금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것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거주하지 않는 1주택을 가지고 있는

0: 사람들조차 부담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나왔다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주택자도 아니고요. 1주택자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운용이라든지 수익화의 방안은 그 정도까지는 좀 자유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지적이라는 것인데요. 아마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주간 경제 브리핑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클릭 인터넷 핫이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곽지현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지난 한 주 누리꾼들이 관심에서 했던 검색어부터 살펴볼까요?
3: 네, 폭염의 온열 질환자 속출 3천 명이 넘었습니다.
1: 예.
3: 예, 폭염이 계속되면서 어제만 해도 200명 가까운 온열 질환자가 추가로 발생했고요. 어제만 해도 3명이 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누적 온열 질환자는 3,089명이고요. 숨진 사람은 26명입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습니다. 한 700명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은 350여 명대, 또 경남과 경북, 또 전남, 광주는 200명대입니다. 이 발생 시각을 보면은 밤낮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좀 유독 이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에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한 370명 정도인데요. 왜냐하면 열대야로 밤새 기온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또 그런데다가 이른 아침부터 더위가 시작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 발생 장소를 보면은 실외 작업자가 가장 많고요. 또 이어서 길가와 논밭, 그리고 집에서도 한 8%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가축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이 축사 온도와 습도가 급격히 오르면서 지금까지만 해도 이 돼지와 닭, 그리고 오리 등 가축 83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이 수온 상승으로 양식장 피해도 늘어서 넙치 등 양식 물고기 56만 마리가 폐사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1: 네, 다음 검색어는요.
3: 네, 어르신들 밤 9시까지 쉬다 가세요. 연일 이어지는 재난급 폭염에 특히 어르신들일수록 더 취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이 전국에 있는 경로당 중에서 6,300여 곳을 거점 경로당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했던 그 시간을요. 3시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쉬는 날 없이 하루에 12시간씩 운영을 하고요. 그러니까 노인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65세 이상이시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냉방기 가동 그리고 운영 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누리꾼들은 폭염이 계속되는 만큼 꼭 필요한 대책이네요. 어르신들 눈치 보지 마시고 편하게 쉬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냉방시설 관리와 홍보 더해서 실제 이용률 높여야 된다 이런 의견 올라왔습니다.
1: 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40도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날씨는 잠깐만 걸어도 햇볕을 피해 그늘 찾게 되는데 그런 그렇죠. 분들을 위해서 이 그늘길을 골라 안내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 등장을 했어요.
3: 맞습니다. 이 극한 네. 폭염에 우리가 걸어서 이동하는 이른바 뚜벅이들이 참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 햇볕을 피해서 그늘로만 갈 수 있게 안내하는 일명 그늘 앱이 등장했습니다.
1: 예. 예,
3: 출발지에서 목적지를 입력하면요. 이 건물 그림자 그리고 태양 고도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그늘 위주로 길로 도착할 수 있게 경로를 알려주고요. 여기도 지하 통로와 가로수 데이터도 포함됐습니다. 또 우리가 버스 타시는 분들 많은데 이 버스로 이동할 때는요. 이 차량의 진행 방향 기준으로 해서 해가 어디에서 뜨는지 그 위치도 알려주고요. 이 햇볕이 덜 드는 자리도 알려줍니다. 그 지하철의 경우에는 보통 이 지하가 아니라 지상으로 달리는 지하철도 있잖아요.
1: 뭐
3: 서울 지하철 1호선, 2호선, 3호선도 있고요. 경춘선도 있는데 이때 지하철 안에서는요. 해를 등지는 그 방향까지 알려주더라고요. 또 뭐 산책이며 런닝 코스도 그늘과 거리 그리고 경사를 반영해서 길을 추천해 줍니다. 이렇게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 앱이 호평을 받으면서 아니 과연 누가 만들었냐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제작자는 바로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에 재학 중인 유모 씨로 알려졌습니다.
1: 예.
3: 대학생이었고 한 달 전부터 개발을 시작을 해서 이 최초 배포까지 한 2주 정도 걸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뭐 이외에 에어컨이 설치된 버스 정거장이 표시되는 지도도 등장을 했고요. 또 전국 6만 곳이 넘는 무더위 쉼터를 그 지도상에 표시해주는 지도 앱도 등장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런 앱이 알려주는 이 그늘 경로로 이 도착까지 한 2분이 더 걸렸지만 그래도 햇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한 2, 3분 정도는 더 걸리지만은 더위로 그 그늘로 가겠습니다. 덕분에

0: 추억끼리 시원해졌습니다. 진짜 필요한 기술이라면서 개발자의 아이디어를 칭찬하는 댓글 올라왔고요. 또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가 이렇게 무더위를 식혀주는 든든한 길잡이가 됐습니다.
1: 네. 반면에 우리가 계곡하면 산속에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하기 쉬운데 네. 지하철을 타고 가는 공짜 계곡이 인기라고요?
0: 그렇습니다. 너무 더워서 이 시원한 계곡으로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 정말 간절한데요. 네. 누리꾼들은 SNS에 당일치기 계곡 맛집, 이 뚜벅이 명소 이렇게 이러면서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는 계곡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서울 관악산 으뜸공원이 요즘에 인기인데요. 2030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이 새로운 피서 명소로 떠오르고 있고요. 이렇게 지하철만 타고 갈 정도로 집에서 가깝다는 게 장점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또 서울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1번 출구에서 걸어서 한 10분 안에 도착하는 벽운 계곡도 있고요. 또 5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군자역에서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긴고랑 계곡도 인기입니다. 이렇게 해당 장소들은요 모두 공공시설입니다. 그래서 자리세 안 받고요. 이용시간 제한도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즐길 수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1: 네. 생각보다 많군요. 네. 그런가 하면 날씨는 덥지만 여름밤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도 곳곳에서 열리고 있네요.
0: 그렇습니다. 강원도 강릉시에서는요. 이번 토요일까지 주문지 오늘까지요. 이 별빛 바다 야시장이 열리고요. 강원 동해시에서는 이달 29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야시장이 열립니다. 또 울산시에서는 매주 금토 가든 나이트 마켓을 운영을 하고요. 뭐 수공예품 부스라든지 거리 공연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됐습니다. 또 경북 포항 시로 가보시면요. 15일까지 밴드 콘서트, 뭐 버블쇼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는 중앙상가 여름 야시장도 열립니다. 휴가 계획 있으신 분들은 한번 야시장 가보시길 바라고요. 누리꾼들은 여름밤에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좋은 행사라면서 반가워했고요. 이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 이런 댓글 올렸습니다.
1: 네. 아, 이제 날이 더우면 우리가 에어컨과 함께 선풍기를 틀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런데 이제 선풍기만 틀은 경우도 있는데 40도를 넘을 땐 오히려 이 선풍기가 건강을 더 해칠 수 있다 뭐 이런 조사 결과도 있어요.
0: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세계 보건기구 WHO의 권고 내용입니다.
1: 예.
0: 선풍기는 기온이 40도 미만일 때만 사용하시라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1: 예.
0: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선풍기 바람이요. 우리 그 땀을 증발시켜서 몸을 식혀주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기온이 우리의 체온 36.5도를 넘으면요. 뜨거운 바람을 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체온을 높일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충분한 수분 섭취도 참 중요한데요. WHO는 시간당 물 한 컵 그러니까 하루에 한 최소 2리터에서 3리터 정도의 물을 마실 거를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하루에 한 2리터 마시기에 도전하고 있는데 이게
1: 예.
0: 사실 쉽진 않아요.
1: 예.
0: 그래서 그냥 수시로 그냥 물 마시는 습관 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볍고 헐렁한 옷을 좀 입으시고요. 시원한 물로 샤워하거나 평소에 젖은 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렇게 WHO는 소개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선풍기만 틀면은 시원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40도를 넘으면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이 폭염 예방수칙 꼭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댓글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1: 네. 수건을 좀 물에 적셔서 냉동실에 얼린 다음에
0: 네.
1: 그게 좀 시원할 때 이렇게 목 주변이나 어깨에 놓는 것도 열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되더라고요.
0: 네.
1: 자, 도심 곳곳에 물놀이터 바닥 분수를 찾는 어린이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자칫 수족구병 등 감염병에 걸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요.
0: 맞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누리꾼들은요. 보통 서울 광화문 광장의 분수 또 올림픽공원 등 도심 속의 물놀이로 잠시 무더위를 식히고 있는데요. 이 바닥에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는 바닥 분수는 비가 오는 것처럼 물이 나와서 아이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각 지자체 곳곳에 설치한 물놀이터라든지 바닥 분수는 전국에 3천여 개 정도입니다. 이 문제는 수질입니다. 운영 기간에는요. 이 수질 검사는 언제쯤 하냐 봤더니 그러니까 15일에 그러니까 보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1: 네.
0: 이때 염소 농도는 어떤지 또 대장균은 어떤지 이렇게 4개 항목만 의무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까지 검사하는 지자체는 사실 소수이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오염된 물을 통한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큰 거죠.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수족구병입니다. 영유아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수족구병은 최근에 석 달 사이에 환자 수가 30배나 넘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족구병은 바이러스는요 염소 소독이 되어 있더라도 잘 견디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픈 아이들이 있을 때 물놀이로 전염되는 그런 위험성이 높은 겁니다. 감염을 막으려면요 물놀이 할 때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좀 물을 삼키거나 물을 뱉지 않도록 지도해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1: 네. 포장지에 실온보관이라고 적힌 식품들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요즘 같은 폭염이 이어질 때는 실온보관도 주의해야 된다고요.
0: 네. 이 식품업계에서는요. 보통 이 실온보관의 범위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 15도에서 25도 또는 15도에서 30도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정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그러니까 폭염이 이어지면서 집안 온도가 어떻습니까? 40도를 넘는 경우도 참 많죠. 그러면서 이 집안 아무데나 이렇게 식품을 놔둬도 괜찮은 건지 참 염려스럽다는 반응인데요. 그래서 누리꾼들은 햇볕이 강한 베란다라든지
1: 맞아요.
0: 에어컨을 꺼놓은 집에서는요. 보통 실내 온도가 한 45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집안 온도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온에서는 미생물 증식뿐만이 아니라 지방의 산패가 좀 빨라지고요. 이 색과 향이 변할 수 있어서 정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같은 집이라도 해도요. 이 햇볕이 들지 않고 이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뭐 팬트리라든지 찬장이 적합하고요. 냉장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폭염에는 집안도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한 실온이 아니네요. 이 베란다에 보관하던 식용유며 간식, 음료수는 실내 서늘한 곳으로 옮겨야겠습니다. 이 폭염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식품 보관법도 좀 달라져야겠다 이런 의견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1: 그렇네요. 생각 못했던 그렇죠. 부분인데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은 내내 덥고 한국이 내내 더운데 뭐 전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덥다 이런 뉴스들을 봤는데 네. 이 일본 도쿄는 지금 초가을 같은 선선한 날씨라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0: 바로 이 바람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도쿄에는요, 이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온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네, 사실 이 일본 도쿄의 경우에는 누리꾼이 올린 글인데 아침 기온이 한 22도라면서 갑자기 날씨가 시원해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도쿄는 최근에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머물면서 서울보다 이렇게 되면 한 10도 정도 가까이 낮은 거죠. 그 원인은 바로 바람이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 서울은 폭염인데 도쿄는 아침 기온이 22도라니 참 부럽습니다. 같은 시기에 기온 차이가 나는 그 이유가 바람 때문이라니 참 흥미롭다 이런 반응 보였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인터넷 하디슈 곽지연 리포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지금 시각 6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와 교통 상황 차례로 알아봅니다. 먼저 기상청의 강혜종 씨.
2: 네, 날씨 정보입니다. 한낮에 충청도를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었습니다. 청주에 46mm의 강우량 남겼고요. 동해안 쪽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 소강 상태지만 모레까지 강한 동풍에 의해 발달한 비구름대에 의해서 동쪽엔 강하고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과 산지에 30에서 100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요. 시간당으로 20, 30mm,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0: 울산 제주 산간 최대 70mm, 그 밖에 경남 제주 해안 5에서 40mm 가까운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저녁까지 수도권 등 전국 곳곳으로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내일 오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부와 영남 전북으로 5에서 60mm 정도의 대기 불안정에 의한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오늘 어제보다는 낮은 기온이지만 그래도 폭염 경보 수준이고 또 서쪽에는 체온에 육박한 기온 꽤 나왔습니다. 서울 오늘 한낮 36.8도로 평년보다 5.9도나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매우 더웠고요. 보령의 기온 38.1도가 전국 최고치였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5도 등 22에서 26,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전 전주 34, 강릉은 상대적으로 낮은 26도로 예상됩니다. 바람은 전국적으로 강하게 불겠고요. 너울이 동해안, 남해안, 제주 해안으로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혜 씨입니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이동량 서서히 풀려가고 있는데요. 우선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입니다. 기름에서 정릉 부근 3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은 원효대교에서 한강대교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서종에서 화도까지 7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덕소 3패에서 강일까지는 3km 짧게 주춤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까지 5km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여전히 차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매송에서 용담터널 더 지나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각각 주춤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2: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가는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시민부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3: 꼭 필요한 건강 상식을 알차게 채워드립니다. 건강한 토요일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아 교수님도 많이 더우시죠?
4: 아, 덥습니다.
3: 네. 아, 특히 이런 여름에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늘고 있나요?
4: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무더운 날씨 하면은 보통 온열질환, 어떤 일사병, 열사병만 생각하시는데요.
3: 예.
4: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 여타 국가 대비 냉방시설이 비교적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도 냉방시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이러한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에 감염이 될 수도 있고
3: 예.
4: 또 급격한 온도 변화,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하면서 체 균형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3: 네.
4: 그러면서 이런 감기뿐만 아니라 폐렴 환자분들도 실제로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지난 이 화요일부터 오늘 오전까지도 진료를 하면서 모셨던데 75세 이상 폐렴 환자분이 하루에 두세 분씩 오셨고 한 분은 입원시켜서 치료 중입니다.
3: 예. 아 그렇군요. 여름에 폐렴, 폐렴은 겨울에 걸리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4: 네. 여름에 웬 폐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3: 예.
4: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인플루엔자, 독감이 유행하고 또 추운 겨울에 폐렴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아직 우리나라 2026년 통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년 전에 올해보다는 덜 더웠지만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2024년 여름을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75만 명이 여름에 네. 폐렴으로 진단이 됐고 이는 2023년 58만 명 대비 30%가 늘었다고 합니다. 아마 올해도 여름에 폐렴 환자가 많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폐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 초기에는 감기랑 증상이 매우 유사해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열이 계속 나고 호흡하기가 힘들고 가래가 늘고 가슴 통증. 실제로 제가 입원해서 의사로 모셨던 분은
3: 예.
4: 옆구리가 아파서 오셨어요. 근데 제가 청진해 보니까 네 감기 기운이 한 2주 정도 됐고
3: 예.
4: 실제로 이 왼쪽 폐에 고름이 차서 통증이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에어컨 등을 오래 사용하는데 6세 미만의 영유아들은 더운데 나가면 안 된다를 너무 계속 에어컨 바람을 쐬다 보니까 실내가 예.

0: 건조해지면서 코가 마르고 호흡기가 마르면서 기관지 폐렴 또는 이 환절기에 나타나는 청식과 같은 기관지염으로도 병원에 방문하고 있어서 이런 환기라든지 수분 섭취가 더 중요합니다.
1: 그렇네요. 사실 뭐 밤에 잘 때도 열대야 때문에 에어컨을 틀어놓다 보니까 아침에 되면 눈도 좀 빡빡하게 건조하고 또 어떤 경우는 목이 좀 칼칼해지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0: 맞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이거 인공 눈물 처방받으러 오시는 분도 꽤 늘었고 지난주에 저희 아버님이 아들아 인공 눈물 좀 갖다 주라 그러시더라고요.
1: 그래서 예.
0: 눈이 너무 뻑뻑하고 또 눈이 침침하다. 실제로 최근에 말씀주신 것처럼 자기 주무시기 전에 이제 보통 타이머라고 하죠. 시간을 정해놓고선 냉방기기가 꺼지게끔 해야 되는데 밤새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점막이 있는 눈이라든지 목 등이 건조되면서 건조한 눈이라든지 코가 말라서 비염 증세에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0: 그뿐만이 아니라 아주 일부긴 한데요. 우리가 보통 이 에어컨, 냉방기 등으로 해서 콧물이 하면서 이제 비염 증상이 나타나는 이제 목 뒤로 이제 가래가 넘어가서 기침을 하면 그냥 단순 이비인후과 질환 또는 콧물, 여름에 이런 기온차로 인해서 온도차로 인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 네.
0: 혹시라도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줄곧 있지만 여전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는 결핵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결핵을 말씀드리냐면요. 결핵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더 많이 퍼지게 되는데 겨울에만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사실 저는 계속 병원에만 있어서 모릅니다만은 최근에 이게 시원한 다중이용시설, 몰이라든지 사람 많이 모이고
1: 예.
0: 시원한 냉방한 곳에 사람이 많이 모이거든요.
1: 네.
0: 그런데 단순히 이런 냉방기 때문에 생기는 기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혹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콧물이 나왔는데 기침이 2주 넘었네 라고 하신 분들은 가까운 병원에 가서 청진도 한번 해보시고 결핵의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핵은 열이 나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초기에는 가벼워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1: 네.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이제 네. 폭염은 그냥 더운 게 아니라 건강 해치는 재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폭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알려주세요.
0: 네. 사실 저는 기회가 있어서 중동 지역에서도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1: 예.
0: 20도, 44도, 51도까지에서 일을 해봤거든요.
1: 와.
0: 근데 한국만큼 습도가 그 습하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1: 아.
0: 그 중동 국가들이.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제가 불과 코로나 이전에 일했던 그 중동 국가들.
1: 예.
0: 최근에도 다녀오긴 했지만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난다. 지진이 난다.처럼 이러한 그냥 여름은 더운 거야가 아니라 폭염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습도가 높은 기온이 높은 상황이 되면 호흡도 곤란하고 땀이 나지 않는 상황이 진행되면서 이 체온 조절 중추가 무너지면서 열사병적으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심혈관 질환 환자 또 우리가 심장병 고혈압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1: 예.
0: 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심장의 부담이 커지면서 협심증이나 또는 심기능 부전, 심부전이죠.
1: 예.
0: 그리고 특히나 부정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이 부정맥이 발생을 하게 되면 혈전 등으로 뇌혈관 질환, 뇌졸중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오늘 모셨던 환자분은 너무 탈수가 많이 되니까 당뇨를 오래 앓으시는 분인데 물을 너무 많이 드셔서 혈중에 나트륨, 염분 수치가 일시적으로 떨어져서 근육에 힘이 빠지는 이 나트륨, 저나트륨 혈증, 즉 전해질 불균형으로 오늘 병원에 오신 분도 계세요.
1: 예.
0: 그래서 소변 색깔이 진해지기 전에 미리 물을 마시되 또 콩팥 기능이 떨어지시고 당뇨를 오래 하실 분들은 무조건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물을 씹어 드시는 것처럼 천천히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름은 그냥 더운 게 아니라 나라에서 이번 주에는 국민이 다 사랑하는 이 프로야구도 지금 쉬고 있잖아요.
1: 예.
0: 한 분이 프로야구 관전 중에 심정지를 일으켜가지고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 네.
0: 이 얘기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이 날씨로 인해서 건강을 위협받는 재난 수준이라는 것을 모두 다 인정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인정해주면서 특히나 이 냉방 약자분들, 냉방기기를 쓰실 수 없는 분들 방송에도 나오고 라디오에도 많이 나오는데 주변에 전화도 해보시고 확인해 주시고 특히 만성질환자분들로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증, 신장질환자 분들이 우리가 이러한 폭염에서 잘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서로서로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건강한 토요일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건강하세요.
2: 토요일,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1: 한 주간 자유관 스포츠 소식, 관심을 끈 경기 소식 전해드립니다. 토요 스포츠 톡톡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예, 안녕하세요.
1: 네. 이 스포츠 뉴스에서는 단연 화제가 됐던 것이 바로 축구협회가 국가대표 대항전 경기에서 외국인 심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3: 대단하죠. 축구협회.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1년하고 2012년에 이제 국내에서 벌어졌던 월드컵과 올림픽 친선 경기 A매치 일곱 경기에서 이 축구협회가 외국인 심판들에게 성접대를 한 것이 밝혀진 겁니다.
1: 예.
3: 2016년 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적발된 사실인데 이 당시에는 문체부가 공개하지 않아서 알려지지 않았고요.
1: 예.
3: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 지난번에만 말씀드렸습니다. 문체부 차관 출신들이 줄줄이 전부 다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으로 갔다.
1: 그렇죠.
3: 한 3억 이상의 연봉을 받고 근데 커넥션이다 말씀드렸고요.
1: 예.
3: 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문체부 조사 보고서를 공개해서 알려지게 됐는데 자, 한마디로 이건 뭐냐. 한마디로 심판 성접대는 우리 좀 잘 봐줘. 해가지고
1: 그렇죠.
3: 심판 성접대를 했다는 겁니다.
1: 네, 그러니까 이게 경기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당시 축구협회 직원들이 법인 카드를 사용했던 걸로 나타났는데 예. 당시는 뭐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3: 이 법인 카드 사용을 했는데
1: 예.
3: 이 법인 카드 사용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말씀을 하세요.
1: 예.
3: 어떻게 법인 카드 사용하냐? 간이 부었다.
1: 그럼 감출 생각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3: 그렇죠. 네. 일단 제 이제 생각 말씀드리면 법인 카드는 전부 다 지금 이 클린 카드죠.
1: 예.
3: 이 클린 카드는 뭐 유흥업소나 불법업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1: 그럼요.
3: 게 이제 클린 카드입니다.
1: 네.
3: 더군다나 지금 성매매 자체가 그 자체가 이제 불법이잖아요.
1: 그렇죠.
3: 근데 불법인 줄 다 알면서도 안 되는 거 다 알면서도 또 했다는 건데 법인 카드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다 알 수가 있죠. 예, 축구협회에서 법인 카드는 모든 회사가 전부 다 회사에서 정산하고 이거 쓴 내역 전부 다 결제하잖아요.
1: 그럼요.
3: 때문에 뭐 성접대를 한 직원뿐만이 아니고 축구협회의 임원들이나 최소한 인사 부장까지는 이거 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1: 그렇죠.
3: 이 법인 카드는 뭐 당연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용 내역을 회사에서 점검하고 결제를 하고요. 사용 내역처를 회사에서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1: 예.
3: 때문에 이 성매매가 불법인 줄 알면서도 법인 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은 축구협회의 묵인하에 해당 직원이 늘상 그렇게 해왔다는 것으로 당연히 추측할 수가 있겠죠.
1: 네.
3: 늘상 있었던 일이고 또 원래 하던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외국인 심판을 불법 업소에 데려가서 성매매 접대를 하면서도 버젓이 법인 카드를 썼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일부 직원의 뭐 일탈이다 이렇게 해명하거나 설명이 안 되는
3: 거죠. 예.
1: 말씀하신 대로 그냥 어떤 하나의 관행이었다 뭐 이렇게 해명이 되는 것도 같고요.
3: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법인 카드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보면
1: 네.
3: 도덕적 파탄이라는 얘기 하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관리였고 늘상 하는 일이었다라고 볼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1: 전부터
3: 예,
1: 해오던
3: 예, 예. 예. 때문에 이게 지금 이 문체부에서 적발된 건 2011년하고 2012년 사이 A매치인데 이게 이때만 그랬을까? 나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던져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죠. 그 전에도 충분히 이런 성접대가 있었을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봅니다. 네. 때문에 이것도 아마 전부 다 조사해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1: 네.
3: 굉장히 부끄럽고 좀 민망스러운 일이지만 잘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다 털어가지고
1: 예.
3: 똑바로 다 제대로 한번 세워야 되겠죠.
1: 네. 근데 이제 15년 전 사건이다라는 거에 또 많은 분들이 아니 옛날 얘기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축구협회는 지금 어떤 입장인 거예요?
3: 축구협회는 이제 과거의 일이라고 이제 선긋기를 하고 있죠.
1: 네.
3: 그리고 일단 이제 사과는 했는데 그 사과보다도 방점은 이제 선긋기에 있습니다. 2011년하고 12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니까 예, 조중현 회장 재직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입장을 발표했는데 저는 이 처음 보도됐을 때 협회 관계자 인터뷰 내용이 있거든요.
1: 예.
3: 이거 보니까 정말 심각하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뭐냐면 심판 관계자가 판정에서 불이익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심판들 기분 맞춰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 아.
3: 이 얘기 들어보면 정말 이 심각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죠. 일단
1: 예.
3: 심판들 기분 맞춰줘야지 불이익 당하지 않는다. 이게 딱 고정 고착화돼 있죠. 이렇게 사고 오는 분이 심판 보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자신이 우리 국내에서 벌어진 대회에 심판으로 갔다. 뭐 지방에서 열리는 대회 갔다. 그럼 그 지역 관계자들에게 나한테 잘 보여야 될 걸? 그래도 이런 거 모르냐? 이런 거, 이런 얘기 안 했을 리가 없다라고 추측하거든요.
1: 예.
3: 뭐 성접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라고 추측합니다. 또 이런 금품이나 향응 대접하는 게 판정에서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면 심판도 기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금품이나 향응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 심판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거든요. 때문에 이 성접대 또는 심판들에게 접대하고 향응하는 것은 외국인 심판에게만 제공한 것이 아니고 국내 대회에서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도 심판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1: 일단은 이제 우리 최고 평론가님의 뭐 추측 아니면 합리적인 의심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3: 그렇죠. 뭐 지금 예 그런데 그 심판 관계 사건은 최근 몇 년 사이에도 네.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었고
1: 네.
3: 저는 좀 많이 듣죠. 왜냐하면 특히 어떤 분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나오냐면은
1: 예.
3: 학부모들한테 어떻게 보면 학부모가 제일 이 축구뿐만이 아니라 스포츠계에서는 가장 그 약자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감독이나 이 축구부 야구에 맡겼다라는 이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가장 약자인데 이런 얘기 좀 많이 듣죠.
1: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게 상대 나라가 있는 경기들이었고
3: 예.
1: 해외 언론에서도 이런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 뭐 대망신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3: 참 망신이죠.
1: 예.
3: 100년 전이나 있을 법한 이런 뉴스 기사이죠. 뭐 심판들한테 성접대했다. A매치에서 심판에게 성접대했다. 이거 당연히 큰 뉴스입니다.
1: 예.
3: 엄청난 뉴스이고요. 크게 다룰 만한 뉴스이죠. 그래서 해외 언론도 이제 보도를 하고 있고요. 뭐 스페인이나 프랑스, 일본 언론 중에서도 보도하고 있는데 축구협회 압수수색 있었잖아요. 우리가.
1: 예.
3: 이 축구협회 압수수색과 성접대 뉴스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심각하게 볼 수도 있어요. 뭐냐 하면은 FIFA 윤리 강령을 보면 판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최소 5년 자격정지 징계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1: 예.
3: 그런데 FIFA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때문에 FIFA가 조사에 나설지는 좀 의문이죠. 이게 조사에 실익이 없죠. 공소시효가 이제 10년이기 때문에. 그런데 IOC는 다릅니다. IOC는 공소시효가 없거든요. 그런데 심판에게 성접대한 7경기 가운데에는 올림픽 예선전도 포함이 돼 있어요. 때문에 IOC가 이 축구협회 성접대를 조사를 해서 규정 위반이 사실이다라고 밝혀지게 되면 축구협회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힘들다라고 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야구 폭염 때문에 내일까지 전국 모든 경기가 다 취소됐죠?
3: 예. 프로야구는 이번 달 1일부터 너무 더워서 폭염 때문에 취소되는 경기가 있었는데
1: 예.
3: 지난 5일부터 내일까지 닷새간 프로야구 전 경기가 모두 다 취소됐습니다. 11일부터 이제 재개될 예정이고요. 경기 시작 시간도 변경이 됐거든요.
1: 네.
3: 다음 달 6일까지는 프로야구 경기 시작 시간이 모두 다 오후 7시로 변경됩니다.
1: 네. 일단은 경기는 없지만 선수들은 계속 훈련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이 기간이 경기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조금
3: 있을
1: 고민이네요.
3: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예정에 없던 일주일간의 휴식이 생긴 건데 기본적으로 여름이고 덥기 때문에 선수들 컨디션 관리가 쉽지 않다.
1: 예.
3: 그런데 일주일간의 정비 기간이 생겼다.
1: 예.
3: 때문에 그 경기력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잘 나가는 팀들은

0: 지금 페이스 유지해야 되죠. 지금 그대로 가고 싶죠.
1: 그렇죠.
0: 때문에 별로 안 바뀝니다. 근데 지금 부진한 팀들, 아, 지금 빨리 재정비 좀 하면 좋겠는데, 이런 팀들에게는 일주일간의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참 이 오아시스를 만난 그런 느낌이겠죠.
1: 예.
0: 어디가 잘 나가냐. KT가 지금 1위거든요. 지난 1위에 삼성을 잡고 1위로 올라섰는데 잠시 쉬게 됐고요. 부진한 팀은 LG와 SSG입니다. 전반기 내내 1위를 달렸던 LG가 지금 1위 KT에 무려 6경기 반차가 뒤지는 3위로 밀려났고요. SSG는 승률 3할 9푼 4리 현재 9위까지 추락했습니다. 때문에 LG 그리고 SSG로서는 팀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1: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스포츠 톡톡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다비치의 타임캡슐 들으면서 1부 마치고 7시 5분에 2부로 돌아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전북 부안에도 강풍특보가 확대돼서 내려졌고요. 풍랑특보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해 먼바다와 또 동해 중부해상, 제주해상의 물결까지 2에서 최대 5m로 매우 높게이니까 이 점 주의해 주시고요. 지금 소강상태인 곳 있지만 동풍에 의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강원도와 경북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도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30에서 100mm 안팎의 동쪽 해안과 동쪽 산지 쪽에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시간당으로 하면 2, 30mm 정도의 강도입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되겠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부산, 울산, 제주 산간에도 최대 70mm, 그 밖에 경남, 제주 해안 쪽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충청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한 차례 왔는데요. 저녁까지 전국적으로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또 내일도 가끔 구름 많이 낀 가운데 오후에도 중부와 영남 전북으로 5에서 60mm의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폭염이 조금은 완화됐지만 그래도 체온의 유파기한 기온이 많이 나왔습니다. 서울은 36.8도였는데요. 내일 낮 기온 서울 33도로 그래도 조금 내려갑니다. 전주, 대전 34도 등 그래도 폭염 수준이기 때문에 각별히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온열질환 환자 수가 202명 발생하고 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15일부터 어제까지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3,089명, 사망자는 2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올여름 온열질환자의 76.8%는 남성이었고 60세 이상이 44%를 차지했습니다.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오후 충북 청주시 모충동 일대에 전기가 끊겨 수백 가구의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충북본부는 오늘 오후 3시 13분쯤 청주시 모충동에서 80세대 아파트를 비롯해 주택과 상가 960여 곳에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청주 지역에는 최대 4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한전 충북본부는 복구 작업을 벌이는 한편 정확한 정전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김포공항을 예고 없이 방문해 지상조업 노동자들의 폭염안전기본수칙 이행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시원한 물과 보냉장고 등이 제공되고 있었지만 작업장 인근에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공항 주기장은 그늘이 없고 복사열까지 더해져 폭염에 매우 취약해 최근 김포공항 활주로가 활주로의 표면 온도가 섭씨 50도 이상까지 올라갔다고 노동부는 전했습니다. 폭염에 따른 닭 폐사와 시설 채소 생육 부진 등 농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설 점검과 함께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오늘 전북 익산시의 6개 농장과 상추 시설하우스를 찾아 농축산물과 전기시설 관리 상황, 농업인, 외국인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습니다. 닭은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고온에 취약해 폭염이 이어질 경우 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담긴 ISA 개편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ISA 개편과 관련한 투자자 반발을 보고받고 정확히 준비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거냐며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도 본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설계했냐며 다시 들여다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의 한 양돈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정화조 내부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베트남과 네팔 국적의 30대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정화조에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화조 내 슬러지 분류 작업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여수시 오동도 인근 해상에서 일가족 등 5명이 탄 1톤급 모터보트가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보트를 운전하던 60대 남성이 숨졌고 일가족 4명 가운데 3명은 구조됐지만 1명은 실종됐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실종자 수색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군 수뇌부가 이란 전쟁에서 군사적 선택지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미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이 공습만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무력 충돌 격화 방안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를 행정부에게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군의 탄약 재고가 위험할 정도로 고갈되고 핵심 방공 시스템의 부족도 출구 전략 모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에 30에서 최대 100mm 이상, 부산과 울산은 내일부터 20에서 60mm가량입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는 폭염 경보나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6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4도 등 전국이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KBS
0: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2부 주요 내용입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자녀 교육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세상에 나쁜 사춘기는 없다를 펴낸 사춘기 문제 행동 전문가 허지원 저자를 모시고 아이와 부모가 함께 이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슬기롭게 통과하는 방법 알아봅니다.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3개국이 메카에서 공동 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중동 안보 지형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서정식의 세계는 지금에서 짚어봅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한국도로공사 김인우 캐스터.
1: 네, 갈수록 정체 길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일부 구간으로는 차들이 많고요. 비까지 내리면서 노면이 젖어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사고 나지 않도록 차간 거리 넉넉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함양 울산선 함양 방향 신불 울산터널 내부 2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방 상황에 집중해 주셔야겠고요. 정체 상황 살펴보면 50번 영동선 인천 방향으로는 북수원과 월곶에서 2, 3km가량씩 주춤하고요.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으로도 마찬가지로 경기권인 서종과 화도 사이로 7km 정도 정체 중입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청주휴게소부터 독립기념관 나들목까지 먼저 막혔다가 이후 경계권 통과는 수월한데요. 다만 시구간에 진입해서 양재부터 반포까지는 가는데 여유 시간 충분히 두셔야겠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도 매송 부근에서 짧게 주춤했다가 광명역부터 금천까지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근거리 오가는 길 100번 수도권 제1순환선 상황 많이 수월합니다. 판교에서 일산 방향 송내 부근에서만 주춤하는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인우였습니다.

0: 어느 날 갑자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는 아이. 말 한마디 건네기조차 무서워지는 시기 바로 사춘기인데요. 사춘기가 다 그렇지 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혼을 내야 하나? 그랬다가 더 혼나가면 어쩌지? 부모가 믿어주면 다 변하게 돼 있어. 나도 그랬지. 이 부모님들이 고민하고 방법을 몰라 헤매는 사이 아이는 걷잡을 수 없이 엇나가기도 한다는데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사춘기 아이와 부모를 단단히 잡아주는 황금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수천 명의 사춘기 아이들을 바꾼 사춘기 문제 행동 전문가인데요. 세상에 나쁜 사춘기는 없다를 펴낸 허지원 센터 큐 대표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저도 영광입니다.
0: 네,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20년 가까이 이 사춘기 행동 교정 교육기관을 운영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등교 거부, 게임 중독, 은둔, 뭐 자해 협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가진 이 아이들을 만나고 변화를 이끌어낸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1: 아, 예, 저는 2005년에 처음으로 뭔가 세상에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시스템을, 자기발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이후에 2010년에 법인을 설립하고 16년 동안 계속해서 한결같이 사람들의 변화와 성장을 돕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해왔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0: 예.
1: 그 행동 데이터를 계속 분석을 하다 보니 황금률이라는 정말 사람의 변화와 성장, 특히 사춘기 학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노하우를 알게 됐고,
0: 네.
1: 이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서
0: 네.
1: 그것을 알리는 데 계속해서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지금 세상에 나쁜 사춘기는 없다라는 약 370쪽 되는 책이 한 권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제 하고 싶은 말씀도 많았을 것이고 담고 싶은 사례도 많았던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제목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1: 아, 예. 말 그대로 세상에 나쁜 사춘기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었고요.
0: 예.
1: 네, 무엇보다 사춘기 자녀 문제로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거든요.
0: 예.
1: 또 저도 그랬지만 스스로 사춘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어려워하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사춘기의 여러 어려움을 개선하고 성장시킬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을 세상에 좀 알리고 싶어서 세상에 나쁜 사춘기는 없다라는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0: 네, 이 사춘기라는 말에서 오는 어떤 그 우리 인식이 좀 있지 않습니까?
1: 아, 네, 네.
0: 뭔가 뭐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방학입니다.
1: 아.
0: 그래서 여름 방학에
1: 네.
0: 사실 굉장히 부모와 자녀가 부딪히는 시간이 많은 이제 그런 시기인데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상담 사례를 보면서 제가 좀 놀랐던 게 좀 뭐 극단적인 사례라고 해야 되나
1: 아, 네.
0: 그렇게 느껴지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1: 네, 네.
0: 이렇게 심각한 경우들이 실제로 많은가요?
1: 사실 진짜 많습니다. 뭐 20년 전 제가 처음으로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보단 부모님들께서 솔직히 자녀의 문제를 그래도 드러내고 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어요. 뭐 금쪽이 프로그램이나 뭐 참교육 드라마 같은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가 느낄 때 사실 여전히 드러난 문제보다 더 많은 사춘기 자녀 문제들이 있습니다.
0: 예.
1: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아이를 아끼고 사랑하다 보니 아이의 문제가 잘못 밝혀질까 또는 더 엇나갈까라는 걱정이 많으시는 거죠. 사실 이런 심각한 사례들을 되게 많이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다 말씀드리면
0: 네.
1: 지금 라디오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0: 네.
1: 듣기 힘들어서 넘기실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0: 아, 채널을 돌리실까 봐요.
1: 아, 네네. 네. 간결히 그래도 좀 설명을 드리자면
0: 네.
1: 몇 가지 설명드려도 될까요?
0: 제목이라도 좀 알려주시죠.
1: 아, 네네. 예. 우선 부모의 욕설, 부모님께 욕설하는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뭐 저희가 겪어본 게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한 50% 넘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부모님 앞에서 욕설을 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 게임하다 친구들과 통화를 하다가 혼잣말 하다가 그냥 습관처럼 하는 거죠. 근데 그중 또 이제 전체에서 30%의 학생들은 부모님에게 직접 욕을 박습니다. 이제 애들은 욕을 박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화가 나면 그냥 평소에 말하던 습관처럼 하던 욕을 그냥 부모님에게 박아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나 많은 학생들이 과연 욕을 할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실제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부모님들께서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등교 거부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등교 거부 정확한 통계가 없거든요. 네, 장기 결석은 있어요. 근데 간헐적 습관적 등교 거부 이 통계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도 학교에서도 병결 처리로 사실 나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계속 지각을 하고 아프다면서 하루 이틀 빠지고 습관처럼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하는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 30%의 학생들이 간헐적, 습관적 등교 거부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은둔 히키코모리도 사실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인데요. 국가 통계로도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중 약 5.2%, 무려 54만 명이 은둔형 히키코모리라고 국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 뭐 2년 전에 비해 두 배나 늘었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체감할 때도 고등학생쯤 된 은둔형 외톨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불법은 뭐 뉴스에서 많이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매일 140건의 사건 접수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막 과연 어느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불법 행위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서든 사건 접수가 안 되도록 막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예. 그럼 실제로는 이거보다 수배의 불법 행위가 매일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 계속 어두운 얘기만 하다 보면은 좀 어두워지니까.
0: 예,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사춘기 시절에 벌어지는 일이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사춘기를 다 누구나 겪지 않습니까?
1: 아, 그렇죠.
0: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보면 나는 좀 약하게 지나갔어. 아니면 나는 뭐 다 좀 성인이 된 후에 그냥 가볍게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기질에 의해서 덤덤하게 지나는 아이들도 있는 거 아니냐.
1: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질인데요.
0: 예.
1: 사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죠.
0: 예.
1: 그래서 좋은 기질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이 기질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0: 예.
1: 현재 우리의 사회 문화를 돌이켜보면요.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사회 문화 자체가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심지어 성인들조차도 흐트러지기 쉬운 환경을
0: 예.
1: 제공해주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저희는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10대 아이들을 제대로 이끌어줘야 할 부모님들께서 내 아이에게 사춘기 문제가 나타난 순간 속수무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 문제가 심각해지면 더욱더 막 갈팡질팡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세요. 저희가 실제로 학생들을 변화시키면서 느끼는 거는 사실 어릴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문제를 일으켰던 경우가 오히려 많지 않아요.
0: 그렇죠.
1: 네.

0: 뭐 사실 너무 사례들이 많아서 제가 하루 종일 그런 변화된 사례들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인데요. 예. 뭐 부모님을 좀 심하게 폭행하고 뭐 아버지 회사에 가서 난동을 부리던 학생도 저희가 그 학생이 뭐 뉴스에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예. 뭐 KBS 9시 뉴스에 진짜 떠들썩하게 나왔던 적도 있는데요. 그 학생을 정말 좋은 대학교에 보냈고 인간 만들었고 지금은 정말 성실하게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부모님께도 예의를 깍듯이 갖추고요. 사실 사람의 변화 자체는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하진 않아요. 네. 다만 이제 속도와 방향성이 다들 다를 수 있는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왜 그러면 허지원 대표님은 이렇게 청소년기 사춘기 학생들에게 주목을 하게 됐을까에 대한 질문을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 잠깐 뭐 언급이 돼 있긴 하지만 본인이 그러니까 대표님 자신이 부모님 속을 꽤나 썩인 장본인이셨다고.
0: 네. 많이 속삭였던 것 같습니다.
1: 네. 직접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0: 사실 저는 뭐 초등학교 때에도 저희 어머니께서 전응아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1: 그러니까 지능이 좀 뭐 부족한 거냐 뭐 이런
0: 예. 제가 이제 건가요? 그 아날로그 시계 잘 못 읽고 네. 이제 그 뭐죠? 이렇게 그 받침. 네, 잘, 네, 한국어는 네, 받침이 두 개잖아요. 네, 네. 그런 거 잘 못 읽고 하다 보니까 네, 네. 이제 어머니께서 답답하셨던 거겠죠.
1: 네. 네, 네.
0: 그랬었던 적도 있고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제가 너무 산만해서 선생님께서 저를 혼내다가 이제 막 책상을 막 자로 두드리셨는데 네, 네. 그 자가 이제 튕겨서 나가면서 뒤에 여학생이 맞았어요. 그래서 너가 이제 우리 반의 분위기를 다 망치는 정말 산만한 애다라고 혼내신 적도 많았습니다.
1: 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뭐 계기가 있었나요?
0: 사실 저희 때는 제가 이제 1980년대, 90년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온 세대다 보니 네. 저희 때는 이제 사춘기가 보통 고등학교 때 시작이 됐는데요. 이 고등학교 때 사실 제가 학교와도 갈등이 많으면서 이제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되게 큰 두 가지 뭐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선생님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좀 있었어요. 왜냐면 선생님들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한다고 정말 많이 혼내고 무시하셨는데 제가 한번 제대로 대학 잘 가는 걸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흔들리지 않는 발전 시스템, 자개발 시스템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냥 어렴풋이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교 때도 굉장히 산만했고 전 지금도 제가 ADHD가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한 일에 2분 이상 집중을 잘 못합니다. 왜냐면 뭐 현대인들 아마 대부분 다 그러시겠지만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 말을 걸고 뭐 연락이 오고 계속해서 다른 일에 집중을 다시 또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죠. 그리고 제 기질상 우울증과 약간의 조울증도 있었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일기를 쓰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일기에 제일 많이 쓰인 문장 중에 하나가 죽고 싶다요. 그냥 우울하고 힘들 때가 많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제 기질과 산만한 어떤 저의 성향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이 있다면 뭔가 변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덕분에 저도 책도 쓰고 네. 뭐 대학도 잘 갔고 사업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교과 과정은 다 마치셨나요?
0: 아니요. 고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자퇴를 한 거죠.
1: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사춘기 아이들을 좀 제대로 들여다보고 해법을 네. 찾는 시간을 빠르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딱 막히는 게 대답을 안 한다. 질문을 해도 단답형으로만 답을 한다. 이런 사춘기 아이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길래 이런 시기를 겪게 되는 걸까요?
0: 뭐 부모님들께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들 접해 보셨을 텐데 뇌가 다릅니다.
1: 예.
0: 네, 사춘기의 뇌는 인간이 덜 된 뇌예요.
1: 예.
0: 그러니까 꼭 명심하셔야 되는데 부모님들께서 아이의 외모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데요.
1: 네.
0: 사춘기의 뇌는 아직 인간이 덜 된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인간답다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반성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반성.
0: 예. 반성이 정말 중요해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스스로 깨닫고 실제로 절제하고 수정하여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지 않는 거.
1: 예.
0: 전 그게 반성 능력이고 반성 능력을 갖춘 존재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춘기 아이들 안 그렇죠. 사춘기 내가 아직 그럴 구조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10대에 대해서 쾌락과 충동을 담당하는 번영계는 이미 성인 못지않게 발달하지만 이성적 판단과 자기 통제를 만든 전전두엽은 아직 미숙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책에서도 설명을 하지만 그러니까 충동은 완성되어 있어요. 즉 엑셀은 잘 밟혀요. 근데 통제는 아직 설치가 덜 됐습니다. 그러니까 엑셀만 밟고 브레이크가 작동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춘기의 내 상태를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0: 청소년식이 뇌가 시냅스 가지치기를 하거든요. 예. 이게 한 10살부터 20살까지 한 10년 동안 진행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청소년 시냅스 가지치기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경험하고 생각하고 고민한 흐름으로 논리 계획, 통제의 골격, 즉 반성의 사고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즉 이 10년 동안 어떤 것을 경험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가 생각 없이 제멋대로 사는 존재가 되냐 아니면 반성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건데요.
1: 네.
0: 지금 현대에 이 10년의 시간이 잘못 쓸 때가 너무나 많아요.
1: 예.
0: 스마트폰 때문이죠.
1: 아하. 알겠습니다. 이 주제만 가지고도 사실은 뭐 한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0: 아, 저는 하루 종일 얘기할 수
1: 그러니까요.
0: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다른 질문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인사이드 아웃 2라는 영화 애니메이션을 보면 사춘기의 데모데이라고 해가지고 막 와가지고 다 머리를 뜯어고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0: 어, 네네.
1: 예, 그러면서 이제 인테리어가 새로 이루어지는. 이제
0: 그런 아, 예, 그게 시냅스 가지치기 맞습니다.
1: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 아이가 보내는 위험 신호를 알아차린다 하세요. 그 위험 신호에는 초록불, 노란불, 빨간불이 있다고 하시고요.
0: 네, 맞습니다.
1: 이걸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0: 그러니까 뭐 초록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좋은 신호겠죠. 뭐 부모에게 존댓말과 존중의 태도를 갖고
1: 예.
0: 약속 또 잘 지키고 거짓말도 거의 안 하고 그리고 뭐 위생관리나 생활관리도 잘하고 청결하고 깔끔하고 수업에도 성실히 참여하는 거죠. 노란불은 이제 부모님이 느끼실 때 약간 이거 뭐지? 라는 단계입니다. 뭐 존댓말 줄어들고 짜증 섞인 말투가 이제 대부분이 되고요.
1: 예.
0: 귀가 시간 어기는데 당당하고 스마트폰 반납 시간 어기는데 당당하고 규칙을 어길 때도 나타나죠. 안 씻는 날이 이제 점점 생기면서 약간 지저분해지고 부모님 보셨을 때 딱 정확한 표현이 게을러졌다입니다.
1: 아하.
0: 그럼 노란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1: 예.
0: 빨간불은 부모님 말이 효과가 없어요. 그냥 부모님 말 이제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제일 위험한 게 부모님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고 폭언이 나오는 거죠.
1: 네.
0: 그러면 자연스럽게 낮과 밤이 뒤바뀌고 방에서는 악취가 나고 그리고 외향적 아이들은 외모에만 집착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거든요. 이러면 빨간불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일단 바로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해법으로 세 가지 황금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무엇인가요?
0: 가장 중요한 1번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대한 예의가 정말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생활관리입니다. 방 정리, 공용공간 정리, 취침 시간, 건강한 관리입니다. 세 번째가 할 수 있는 자기발. 저희는 학습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학습 시간을 잘 누적시키는 것이 세 가지 황금률입니다. 저희가 이런 황금률을 아마 들어보시면 되게 뻔한 내용 같지만 어디서도 못 들어본 내용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것을 어떤 책이나 논문이나 어떤 누군가의 주장을 가져온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진짜로 16년 동안 수백만 건의 실제 학생 행동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1: 예.
0: 메타 데이터나 파생 데이터까지 치자면 수천만 건이 되거든요. 그 데이터를 분석하여 귀납적으로 찾아낸 결론이에요. 어떤 학생은 잘 변하고 어떤 학생은 잘 안 변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찾아내다 보니 아, 이 황금률 부모님께 대한 예의가 잘 지켜지고 생활관리가 되고 그러면 점점 더 할 수 있는 자기발이 누적되면서 저희가 표현하는 생산적 쾌락이 잘 가동되며 더 나아가는 인간 즉 변화성장하는 인간이 되더라라는 걸 파악을 해낸 거죠.
1: 말씀하신 이 세 가지에서 부모 역할이 왜 중요한가요?
0: 아, 부모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 안정 때문에 그래요. 이제 부모님께 무례하게 굴면요. 뭐 앵커님도 생각해 보시면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또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님에게 약간 짜증을 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1: 예.
0: 근데 부모님에게 좀 힘들지만 예의를 지키고 존중과 존경의 태도를 갖추면 내 마음이 좀 차분해져요.
1: 네.
0: 이게 애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모님께 대한 예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춘기 때 감정이 불안정하거든요. 그런 이 감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저희가 부모님께 대한 예의를 억지로 잡게 하는 거고요. 근데 물론 이게 제대로 잡히려면 영유아기 때 그리고 초등학교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사랑과 신뢰를 잘 주셨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만약에 어렸을 때 막 혼내고 막 비하하고 이랬던 게 쌓이면 아이에게도 마음의 상처가 돼서 부모님께 예의를 잘 갖추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한 이유는요. 아이에게 멘토가 필요해요.
1: 예.
0: 아이를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교육자 어른이 필요한 거죠. 근데 뭐 앵커님도 공감하시겠지만 요새 교권도 무너지고 부모님의 권위도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저에게 아이들에게 좀 훌륭한 멘토가 되어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멘토가 누굴까요?
1: 부모님.
0: 네, 그렇죠.
1: 네.
0: 아이의 옆에서 평생 함께 살아야 되는 어른이자 선배인데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걸 착각을 하시고 친구 같은 부모가 돼야 된다.
1: 아.
0: 그리고 아이가 부모에게 무례하게 구는데도 내버려 두고 이거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직장에서도 상사에게 반말을 하고 무례하게 굴고 아 뭐 물 좀 갖고 와, 아 뭐 문 좀 닫아봐 상사에게 만약 그러면
1: 그건 뭐 얘기가 안 되죠.
0: 예, 말도 안 되고 예. 그리고 상사를 존중하거나 존경할 수가 없죠.
1: 아닌 거죠.
0: 예, 상상에서도 예.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예. 근데 부모님들은 그걸 봐주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안 그래도 교권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멘토가 사라지는 겁니다.
1: 그렇죠. 집에서도 안 그러는데 학교에 가서 하겠느냐 이거네요.
0: 네. 아이의 첫 교육자인 부모님이 네. 아이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어른으로 규정되어야 됩니다.
1: 그래서 이 세 가지 황금률은 부모에 대한 예의와 규칙 그리고 생활관리 세 번째가 자기개발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황금률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약속과 보상 페널티를 제시하십니다.
0: 아,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약속과 보상과 페널티는 뇌의 보상 원리예요. 사실 뭐 앵커님도 평소에 생활을 할 때 잘 생각해보면 내가 스스로 이걸 해야지라는 약속을 하고요. 이걸 했을 때 은연 중에 은근히 내가 무언가 보상을 받길 바랍니다. 뭔가 예. 해냈을 때 기쁨일 수도 있고요.
1: 그렇죠.
0: 아 그래 내가 해냈어. 이런 내면적인 어떤 성취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걸 했으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러니까 즉 뇌는 맞아요. 무조건 도파민이라는 보상을 얻기 위해서 약속, 보상, 페널티가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페널티는 과연 의미가 있을까? 사실 아까 제가 예시를 들었던 회사 생활에서도 페널티가 없으면 회사는 망해요. 무슨 얘기냐? 일도 안 하고 엉망진창으로 생활하고 있는 직장인이 있는데 회사에서 아무 페널티도 안 주고 그냥 모든 보상을 다 해줘. 그러면은 다른 직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 이거 그렇죠. 나도 그렇게 굴려고 하겠죠.
1: 무너지죠.
0: 페널티는 모든 체계가 제대로 돌도록 만드는 마지노선이고 그 균형을 만들어주는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약속 보상 페널티는 반드시 일관되게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으로 사실 작동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아이와 이걸 어떻게 협약을 맺을 수 있나요?
0: 아,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 모든 아이들에게 다 다르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행동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사실 모든 사람들은 뭐 앵커님도 뭐 KBS 안에 다양한 앵커님들이 계시겠지만 다 다르겠죠.
1: 그렇죠.
0: 애들도 그렇습니다.
1: 맞습니다.
0: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심지어 보상이라는 것도 애들의 상황마다 다르고 네. 기질마다 다르고 뭐 아이들의 성격마다 다를 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데이터를 최소한 두 달치 정도는 충분히 파악을 한 다음에 실행될 수 있는 계획을 잡고
1: 예.
0: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이에게 먹히는 보상체계를 잡고 그 보상체계 반대가 아이가 싫어하는 페널티가 있겠죠.
1: 예.
0: 그거를 정교하게 잡아서 일관되게 유지하고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인 거죠.
1: 예. 아...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0: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일관성을 잘 못 갖추세요.
1: 그러니까 네.
0: 부모님들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다르거든요. 어제는 화를 내고 오늘은 좀 불쌍하니까 뭐 봐주고 내일은 또 갑자기 야 이거 더 해야 돼.
1: 해보자.
0: 라고,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애도 일관성을 잃을 수밖에 없고요. 그냥 일관된 보상과 약속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1: 아마 근데 가장 많은 어떤 그 보상과 페널티로 적용되는 게 스마트폰일 것 같아요. 뭐 사용 시간을 늘려준다거나 아니면 빼앗는다거나. 그러면 지금 가정에서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사춘기 아이들의 스마트폰과 SNS거든요.
0: 네.
1: 이거를 아이들에게 통제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0: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황금률의 시스템을 잘 잡으면 가능해요.
1: 예.
0: 저희는 실제로 이걸 가능하게 만든 경우도 많이 있고요.
1: 예.
0: 근데 부모 아이의 기질의 궁합이 좀 잘 맞아야 되고요. 그게 잘 안 맞을 경우에 이제 저희가 그걸 맞춰서 진행을 해 나가죠. 대부분의 경우는 스마트폰을 통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문제가 생긴 다음부터 부모님들이 대처를 하려고 하거든요.
1: 아, 그렇죠.
0: 네, 문제가 생기기 전에 관리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놨어야 돼요. 문제가 생긴 이후에는 이미 갈등이 시작됐고 부모님도 일관성을 잃어가고 있고 애도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공격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엄마가 결국에는 봐줘. 나중에는 힘드니까 나한테 원하는 혜택을 다시 돌려주더라. 이런 게 학습이 되면서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이미 호주나 유럽 국가들에서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SNS를 금지시켰는데요.
1: 네.
0: 뭐 이미 호주에서 한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금지시켰는데 효과가 없었단
0: 네,
1: 말인가요?
0: 뭐 이전에도 이제 미성년자가 성인들이 쓸 수 있는 뭐 SNS나 어떤 플랫폼들을 한 86%의 청소년들이 썼었는데요. 뭐 그 법령화를 시킨 다음에도 81%의 청소년들이 그대로 쓰고 있다. 네, 라는 네. 결론이 나왔습니다.
1: 그러면 그 말씀하시는 황금률을 세우는 시기를 언제가 가장 좋다고 보시나요?
0: 초등학교 3, 4학년입니다.
1: 예. 네,
0: 제가 이제 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초등학교 3, 4학년이 부모님이 돈도 안 들고 정말 쉽게 황금률의 체계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님 가치가 되게 중요할 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이랑 같이 놀고 부모님에게 이쁨 받는 게 아이에게 너무 중요한 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지나가서 중학생쯤 되기 시작하면 이제 또래 가치가 중요해지면

0: 들으면서 부모님의 말을 이제 귀등으로 듣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초등학교 3, 4학년 때 정말 잘 잡아야 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가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거는 4학년 1월 1일이 되는 순간부터 너는 부모님에게 존댓말을 써야 돼. 그리고 엄마 아빠가 밥을 먹기 전에는 너는 밥을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같이 식사 자리에 앉았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식사를 시작하셔야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방 정리도 조금씩 해야 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당연히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안 하던 애가 그거 하라고 그러면 하기 싫다고 하죠. 근데 부모님이 이 얘기를 하건 안 하건 1년 동안 계속 하잖아요. 어차피 시작해야 되는 시점은 4학년 1월 1일이니까요. 그러면은 애는 부모님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존댓말을 써요. 어느 순간 식탁에서 엄마 아빠 드시면 먹을게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부모님 봤을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네. 그럼 이뻐하죠. 그럼 애는 이때 도파민이 나옵니다. 이게 애한테는 보상인 거예요. 그러면 부모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이쁨을 받기 위해서 존댓말을 어느 순간 자유롭게 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네. 이게 안착이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황금률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1: 근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아이는 이미 초4를 지났어요. 심지어
0: 그게 대부분이죠.
1: 중학교 2학년을 지금 지내고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을 가장 이제 다루기 어려운 때로 보지 않습니까? 이 중학교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0: 만약에 부모님께서 이미 중학교 자녀에 대한 통제, 즉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저희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냅스 가지치기의 10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잘 알아요. 저희가 사실은 성인 히키코모리 또는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캥거루족 자녀들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 10년을 제대로 못 보내게 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로 부모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따라서 중학교 때가 정말 황금률을 다시 잡고 학습까지 다시 시킬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좀 지나서 고등학교 되면 정신 차리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께 대한 예의와 생활관리를 잡으려고 노력하시면서 안 될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사실 훨씬 낫긴 합니다.
1: 고등학생 자녀는 어떻게 보겠어요?
0: 와, 이건 진짜 정말 쉽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요새 입시 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아시겠지만 네. 고등학생들이 자기의 전공계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네. 전공 계열을 선택하려면 사실 스스로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고등학교 돼서 부모님께 대한 예의도 안 되고 생활 관리도 안 되고 공부도 잘 안 하고 있는 아이에게 전공 계열을 선택해라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라도 다시 부모님께 대한 예의와 생활 관리를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조금 학생이 갖고 있는 그 가능성의 최대치보다는 낮겠지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밑바탕부터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지만 사실 남은 기간도 더 잘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1: 네. 자, 여러분 지금 세상에 나쁜 사춘기는 없다의 저자 허지원 대표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공감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집에는 부모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가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의견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0: 아, 그렇죠.
1: 네, 이렇게 학부모의 의견이 불일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사실 저는 부모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모님들이 먼저 이 방향성과 철학을 일치시키려고 두 분이서 대화를 정말 많이 나누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장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를 찾아나가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정말 잘 파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와 엄마의 방침이 다르면 그 사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줄타기를 하듯이 막 타고 다니면서 네. 자기가 원하는 이득을 극대화시키게 돼요. 아하. 그게 아이가 사악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1: 예.
0: 네, 인간의 뇌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지를 사실 정말 잘 일치시키고 대처해 나가야 된다. 정말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1: 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루의 절반은 가정에 있지만 또 절반은 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고 뭐 답변이 긴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좀 짧게 공교육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0: 초등학교냐 중학교냐 고등학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사실 교과목 학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 뭐 저희 AI 시대고 아마 앵커님도 AI 쓰실 텐데 교과목이 특히 국어, 영어, 수학, 뭐 사탐과탐 다 중요하지만 교과목이 아이에게 충분히 내재화되어 있지 않으면 AI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사고력 자체가 발전하지 않거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교과목 수업을 제대로 듣게끔 또 제대로 이행해 나가게끔 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황금률이 아이에게 안착이 안 되면 뭐 이미 뭐 많이 접해보셨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흐트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1: 네.
0: 근데 황금률을 공교육에서

0: 잡아주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네. 가정에서 잡아야 됩니다.
1: 아, 결국은 가정의 몫이다 네. 라는 말씀이군요. 그리고 또 아들과 딸은 어떻게 달리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0: 아, 우선 당연히 다르고요. 왜냐하면 네. 뭐 성별이 다른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냥 아들과 딸이 다르다라고만 판단하는 거는 너무나 이분법적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아들인데 뭐 여성스러운 성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딸인데 아들 같은 성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부모님과의 관계가 아들과 딸이 동일한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다를 수도 있어요. 예. 즉 한 명의 인간으로 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의 행동 데이터를 최소한 두 달치 이상 데이터를 쌓은 다음에 아, 이 사람은 어떤 기질과 성향 그리고 할 수 있는 실행의 범위가 어느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처를 해나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과 딸로만 구분하는 거는 네. 약간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 그 사람
0: 네, 맞습니다.
1: 에 맞는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0: 정확히 맞습니다.
1: 네. 그리고 초중고 앞서서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는데 그중에서도 모든 학년에서 지켜야 할 절대 금지선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0: 초등학교 때 저희가 부모님에게 우선 부모님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는 네. 초등학교 3학년 이전까지는 일관된 사랑을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0: 아이들이 실수했을 때 용납해줘야 되고 아이들이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했을 때 혼내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막 물을 쏟거나 부모님이 아끼는 물건을 좀 망가뜨리거나 하면은 엄마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하면서 막 혼을 내요. 예. 근데 아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때는 너가 어떤 실수를 해도 우리 부모는 너를 사랑해 라고 다가가야 되고요. 근데 또 반대로 아이들이 고사리같이 작은 손으로 막 부모님 얼굴을 막 때리고 막 괴롭히고 이러면은 귀여우니까 봐줘요. 근데 그건 혼내야 됩니다. 너가 의도적으로 엄마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많은 부모님들이 거꾸로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부모님께 사랑을 익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관된 사랑은 실수를 용납하고 의도적인 잘못은 하지 말아야 된다를 가르쳐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의 가치가 아이에게 중요한 때이니 황금률을 세팅하는 초창기 과정을 정말 잘 밟으셔야 된다. 중학교 때 만약에 이제 초등학교 때 잘 잡혀 있다면 중학교 때 되게 중요한 게 학습입니다.
1: 네.
0: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학습에 욕심을 많이 부리시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때 학습 중요해요. 근데 공부의 재미, 배움의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하고 아이의 내가 아직 커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이의 내 수준에 맞게끔 공부의 양을 넓혀주되 중학교 되면 뇌가 어느 정도 많이 열리거든요.
1: 네.
0: 그럼 이때부터 공부의 습관이 안착되도록 이끌어주는 게 중학교 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자기 인식이 중학교 때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진로를 정해야 되거든요.
1: 그렇죠.
0: 자기 인식 안 됐는데 진로를 정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부모님이 정한 전공 계열로 대학교를 가면 대학교 잘 못 다닙니다.
1: 결국은 이제 다시 전공을 택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지금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 그러면 대학생 자녀는 어떡하냐라고도 질문을 주셨는데 뭐 사춘기가 좀 늦게 오는 경우도 뭐 있지 않겠습니까?
0: 아, 제가 아까 캥거루족 말씀드렸지만 사실 대학생이 돼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성인들이 정말 많고요.
1: 예.
0: 저희가 성인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사실 따로 있고 심지어 신탁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1: 예.
0: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대학생쯤 되기 시작을 하면요. 부모님도 이제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1: 성인이잖아요.
0: 네, 고착화됐기 네. 때문에
1: 예.
0: 아, 오히려 잘못된 행동을 못 바꾸세요.
1: 알겠습니다.
0: 네.
1: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사례도 더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사례는 다 못 듣고 그건 이제 책을 통해서 한번 직접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사춘기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두운 동굴을 지나고 있는 이 부모님과 자녀들 똑같습니다.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라고 남겨주시겠습니까?
0: 저는 부모님들께 꼭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의 미래도 중요해요. 자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인생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녀의 인생이 제대로 잡혀야지만 부모님의 인생도 제대로 잡힙니다. 따라서 황금률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꼭 오늘부터 다시 갖추도록 노력해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1: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세상에 나쁜 사춘기는 없다라는 책을 펴낸 사춘기 문제행동 전문가 허지원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정말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2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40분 됐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차례로 알아봅니다. 먼저 기상청의 강혜중 씨.
2: 네, 날씨 정보입니다. 폭염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화재 위험 경보 경계 단계 발령됐습니다. 화재 예방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서쪽 폭염이 일부 약해졌다 해도 체감 온도가 체온 이상인 곳도 있을 정도로 고온입니다. 여주와 오산 현재 38도대고요. 화성과 안성, 안산, 평택 모두 37도 선입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6.8도로 최종 기록됐고 보령은 38.1도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무더위 열대야 당분간 지속되겠습니다. 내일 폭염이 좀 약화되긴 해도 온열질 안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중부와 영남 전북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5에서 60mm 정도 오겠고요. 이 동풍의 영향으로 지금 소강 상태인 곳이 꽤 있는데 모레까지입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과 산지 쪽에 30에서 최대 100mm 안팎의 강하고도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휴가철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부터 부산과 울산, 제주 산간에 최대 70mm, 그 밖에 경남 제주 해안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도 소나기가 올 확률이 있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높겠고요. 제주 비롯해서 지금 강풍특보 곳곳에 내려져 있는데 바람이 오늘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1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혜 씨입니다.
3: 네, 시각교통정보입니다. 도로 이동량 대부분 풀리면서 이제는 일부 구간으로만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는데요. 우선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입니다. 강동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 부근 3개 차로에 걸쳐서 차량 과제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0: 도로 이용에 참고하셔야겠고요. 고속도로는 대부분 구간 수월한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서종에서 화도, 더진아 덕소산패에서 강일까지 각각 4km씩 정체 남아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매송 하이패스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 초정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1: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2: 세계는 지금 서정식 국제문제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2: 네,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3개국이 메카에서 공동 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뭐 미국만 믿고 있다가는 좀 큰 코 다치겠다. 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일까요?
3: 네, 그 사실 이 내용을 보면요. 네. 이게 뭐 이름은 방위 조약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거의 동맹입니다. 동맹. 네. 그러니까 이 어떤 한 국가, 이 3개국 중에 어떤 어느 한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이게 동맹이지 뭐. 그렇죠.
2: 그렇죠.
3: 이 자체가 동맹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참 그렇죠. 이게 이제 큰 형님이 계시는데 그 밑에서 다른 데하고 손잡고 이거는 조금 상당히 그 이례적인 거거든요.
2: 예, 예, 예.
3: 그래서 이 이제 그 배경이 사실 뭐 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그 옆에 있던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국가 또 심지어 튀르키예까지 괜히 이제 막 이란한테 미사일도 맞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2: 그랬죠.
3: 물론 뭐 다 요격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피해도 많고
2: 네.
3: 되게 혼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나 파키스탄이나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다 미국의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2: 예.
3: 그러면 이란을 공격할 때 뭐 좀 서로 협의도 하고 너 피해 안 가게 해줄게. 우리 이렇게 할 거야. 너희들 좀 대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에 우린 이렇게 지켜줄게. 뭐 이런 정도는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아마 제일 크게 작용했을 거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란의 그 군사적인 모험주의. 지금 이란이 이제 점점 더 기고만장합니다. 우리 뭐 미국하고 맞붙어서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어. 네. 이런 정도가 됐고요.
2: 네.
3: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단독 행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세 나라가 다 이 이슬람권 중에서도 순위파입니다.
2: 네.
3: 사실 이슬람권에 우리가 크게 나누면 순위파, 시아파가 있고 사실 그 밑에 분파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지만 크게 나눴을 때 순위파, 시아파인데 순위파가 압도적인 다수거든. 시아파는 뭐 한 1, 2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시아파인은 이란이라는 이 아주 뭐랄까요. 아주 강력한 이슬람 국가가 하나 딱 중심에 있어서 그 저항의 축이라고 해서 뭐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까지 쫙 그다음에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순위파는 그런 게 없어요.
2: 네.
3: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뭔가 분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데서 뭐 우리도 좀 뭔가 뭉쳐서 여기 대항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 네, 이 방위 조약이라는 얘기는 어쨌든 그 군사력을 모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 그렇습니다.
2: 이 3개국은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나요?
3: 이 조합이 되게 재밌어요.
2: 예.
3: 이 국방비를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압도적입니다. 832억 달러로 세계 8위입니다. 그리고 튀르키예는 300억 달러, 16위, 파키스탄은 119억 달러, 31위인데 참고로 우리나라는 478억 달러로 세계 13위입니다.
2: 예.
3: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이 나라들은 상황이 다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나라들이 국방비가 만만치 않은 수준이니까.
2: 그렇네요.
3: 예,
2: 우리는 상당하다. 어차피 휴전 국가니까.
3: 그렇습니다.
2: 예.
3: 자, 그런데 이제 그 이 세 나라를 그 특징을 딱 보면은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가 짐작하다시피 돈이 많으니까 이 제가 명품족이라고 이런 걸 붙였습니다. 사실 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요. 최첨단 장비 아주 호화로운 장비를 자랑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군사력이 굉장히 짜임새가 있고 거기다가 방위산업까지 바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튀르키예는 보면은 군사력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이 그 스타일이.
2: 예.
3: 그리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파키스탄은 이 한마디로 말해서 핵무기 만들었다가 완전히 말아먹은 나라입니다. 경제가 아주 뭐 여러 수십 번 망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이 군대인지 나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 군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 튀르키예는 이제 공장 차려놓고 무기 만들어서 싸우는 베테랑이고 사우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품적이고 파키스탄은 돈은 없는데 길거리 싸움에서 아주 달려 인도하고 매일 튀격거리니까 헝거리 복수 이렇게 제가 규정을 했습니다.
2: 예.
3: 그래서 이 세 개가 딱 조합이 되면 굉장히 멋진 조합이 돼요 사실은. 자 사우디아라비아는 막대한 돈과 에너지가 있죠. 그런데 그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싸움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예멘 후티 반군 자기들이 고철 덩어리로 뚝딱뚝딱 만든 미사일 가지고 맞붙는 이 예멘 후티 반군 하나 요리를 못해서 쩔쩔 매고 있거든요. 그런데 튀르키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전 경험도 있고 방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도 굉장히 커요. 나토에서 미국 다음으로 2위입니다. 나토 국가 중에서. 그 막강한 육군 해군이 있고 그다음에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단독으로 원정 전쟁을 할 수 있을 정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2: 예.
3: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하고 되게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2: 예.
3: 우리나라 주요 방산 수출품 뭐 자주포 뭐 KF-21 이런 거 이야기하면 꼭 이 튀르키예가 등장해요. 그 경쟁 상품으로 물론 아직 우리보다 좀 못하긴 하지만. 그래서 중동 모래판에서 갈고 닦은 실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이 완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전형 군대입니다.
2: 예.
3: 60만이 넘어가는 대군에다가 공군도 만만치 않고요. 결정적으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돈 있고 에너지 있고 실전 경험 있고 방위산업 있고 핵무기 있고 이게 딱 조합이 되면 그야말로 엄청난 이 시너지가 나오겠죠.
2: 아하.
3: 그런데 물론 이 나라 한 나라가 그러면 엄청난 강국이 되겠지만 이 세 나라는 또 같은 순위파라고 해도 각각 그 지도도 보시면 지정학적 위치도 다 다르고요.
2: 네.
3: 그다음 전략적 그 뭐랄까 자기들이 우선순위를 두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완벽하게 이런 시너지를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잘 돌아가서 톱니가 딱 물려서 돌아가면은 정말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조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뚝뚝 떨어져 있는 나라들끼리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도 조금 궁금하긴 한데 이런 중동의 안보 지형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3: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지도를 보시면요.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지만 네. 벨트가 돼요. 파키스탄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실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2: 네.
3: 그 바다를 딱 넘어가면요.
2: 예.
3: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개발할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뒷돈을 댔다. 이런 이 풍문이 있거든요.
2: 예.
3: 물론 입증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굉장히 이 개연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파키스탄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의 일정 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 것이다.
2: 예.
3: 그리고 유사시에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쓸 수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물론 핵무기 만드는데 직접 돈을 안 대도 파키스탄이 핵무기 만들다가 경제 제재를 받을 때 사우디가 원유 같은 거 뭐 또 현금 막 지원해 줬거든요. 이게 결국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볼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그겁니다. 순위파와 시아파의 시아파 벨트와 순위파 벨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맞대결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크게 보면 이슬람과 이스라엘 자, 이슬람 세계가 이스라엘에게 매번 깨지면서 굴욕을 당했습니다. 네. 지금 도저히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이 벨트가 생겨나면 이제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2: 네.
3: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아까 제가 이제 큰 형님을 놔두고 밑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미국이 전쟁할 때 지금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수개월 동안 특사 보내고 막 동맹국마다 전화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2: 네.
3: 이게 뭐냐 하면은 그거 다 내 편으로 끌어모으는 건데 트럼프는 그걸 안 했어요.
2: 네.
3: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가 우리 잘못하면 큰코 다치겠다. 우리도 이제 먹고 살아야 돼. 물론 이게 미국과의 동맹에서 등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미국에 100% 의존했다면 이제는 50, 70 이 정도밖에 안 되겠어. 그럼 B는 나머지 50, 30에서 50% 어떻게 할 거냐. 우리끼리 뭔가 보험이라도 하나 들자.
2: 아.
3: 이렇게 돼가는 거.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역 블록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미국의 패권이 바닥부터 잠식돼서 서서히 허물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서정식 국제문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3: 고맙습니다.
2: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악동 뮤지션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들으면서 2부 마치고 8시 정각에 돌아옵니다.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1: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2: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2: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2: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58분 날씨.
4: 서쪽 지역 중심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온 수준과 그 이상의 낮 기온, 또 체감 온도를 보이는 곳이 다소 있었는데요. 보령의 낮 기온 38.1도를 최고로 서울은 낮 기온은 36.8도를 최종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서울 33도, 전주, 대전 34도로 폭염이 다소 약해지긴 하겠습니다만 폭염 특보 수준의 무더위입니다. 열대야도 당분간 지속되겠습니다.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북고남저형의 기압 배치 하에 동풍이 불면서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됐습니다. 이 동쪽의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이 동풍이 불면서 동쪽에 큰 비가 내렸는데 소강 상태입니다. 그러나 내일 모레까지 계속해서 이 강동과 영남, 강원도에 30에서 100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에도 최대 40mm의 비가 내릴 걸로 보여집니다.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후에 충청 위시에서 소나기 강하게 온 곳 있는데요. 내일도 역시 오후에 중부와 영남, 전북으로 5에서 6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천둥, 번개에 돌풍 동반하는 곳 있을 걸로 보여져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강풍이 몰아치겠고요.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해안에 너울이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5: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6: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3부입니다. 음식과 인문학이 식탁 위에서 어우러집니다. 식탁 위의 인문학, 시원한 냉면 시리즈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함흥에 없는 서울식 매운 비빔냉면의 유래와 독특한 맛조합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국이 펄펄 끓는 요즘 폭염과 열대야가 없는 곳이 있다면 믿어지실까요? 잠시 후 주말엔 떠나볼까 해서 한여름에도 시원한 고지대 여행지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1: 토요일,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0: 맛있는 음식과 맛깔스러운 이야기가 주말 저녁 식탁을 풍성하게 채웁니다. 식탁 위의 인문학, 음식평론가 박정배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네. 요즘 날이 더우니까 이제 냉면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서울의 비빔냉면입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 비빔냉면 하면 이미 우리는 함흥냉면을 알고 있고 또 방송도 했거든요. 또 함흥냉면을 하시는 건가요?
2: 아, 그렇게 오해를 제가 많이 받았는데요. 네. 그게 아니고요. 네. 같은 거 반복하는 게 아니고. 네. 서울식 매운 비빔면 요거의 이름을 함흥냉면으로 차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름은 함흥냉면인데 네.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인. 이름은 같은데 내용은 전혀 다른 거예요. 보니까.
0: 아, 그래요?
2: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이렇게 유학 다니는데 나왔거든요.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이게 삼무이유.
0: 삼무이유. 삼무. 일단 세 가지가 뭐 없다 뭐 이런.
2: 오, 전문 잘하시네요. 아. 그렇죠? 그리고 두 가지가 네.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 산무는 세 가지가 없는 거고 네.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2: 그렇죠. 아, 이유 아닙니다. 이유입니다.
0: 아, 저는 뭔가 리즌 뭐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었군요.
2: 아, 그래서 이게 네. 뭐냐면 산무가 없는 거는 일단 실향민들과 관계가 없다. 1.
0: 아, 함흥냉면이지만 실향민과 관계가 없다.
2: 창업자들이 전부 저기 다 이게 서울 그 대한민국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0: 알겠습니다.
2: 실향민들이 아니시고. 네. 두 번째 곡물도 없다. 국물이 없다.
0: 아, 육수가 없다.
2: 육수가 없다. 육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오케이. 네. 세 번째는 메밀이 없다.
0: 아, 메밀이 없다.
2: 네, 메밀이 없다죠. 그러니까.
0: 그러면 이건 함흥냉면이 아니네요.
2: 그러니까 함흥냉면에 섞어 쓰기도 하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채용만 한 거고 실향민도 없고 국물도 없고. 그죠? 근데 이유는 뭐냐 그러면 네.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네. 이 매운 것이 있습니다. 일단.
0: 아, 매운맛은 있다.
2: 네, 매운맛이 있고 그 매운맛을 네. 견디기 위한 고구마 감자 전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0: 고구마 감자 전분? 예. 면을 말씀하시는 거겠네요.
2: 예, 면을 할 때. 아.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있는데 큰 덩어리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매운맛을 견디기 위해서는 메밀은 못 견딥니다. 메밀은 연하고 순해서 매운 걸 넣으면 금방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0: 오, 면이 빨리요? 예,
2: 그래서 사실은 그 평양냉면에다가 거의 매운 거 안 넣는 이유예요. 넣으면 면이 풀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평양냉면 보면 아시겠지만 차가운 국물 속에 들어가 있죠. 네. 잘 풀어지니까 차가운 걸 딱 잡아주는 거야 보니까.
0: 아, 면이 풀어지지 않게?
2: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집에 가면 요즘은 어떤 유명한 막국수집에 있는데 그 집은 비빔막국수 먹다가 네? 중간에 찬육수를 싹 부어요.
0: 일부러?
2: 그 면이 풀어질락 말락 하다가 추우니까 딱 움츠려야 되는 거예요.
0: 아.
2: 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전분은 원래 질겨요.
0: 예.
2: 감자 전분, 고구마 전분까지 감자 전분이 진짜 질깁니다.
0: 예.
2: 감자 떡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감자 송편 생각해 보세요. 가운데서 먹었던 거.
0: 그렇죠.
2: 살캉살캉 쫄깃쫄깃하잖아요.
0: 쫄깃쫄깃하죠.
2: 그렇죠. 예. 예. 근데 면으로 치대면 더 쫄깃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매운 게 와도 와.
0: 아, 견딜 수 있으니까.
2: 견딜 수 있는 거야. 근데 왜 그 매운 거 썼냐.
0: 예.
2: 서민들이 먹기에 매운 거만큼 이렇게 사람을 탁 자극시키는 게 없잖아요.
0: 중독성이 있잖아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0: 스트레스 풀리고.
2: 일단 서민들이 먹어야 되니까 가격이 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려면 한 가지가 빠져야 돼. 뭐가 빠집니까? 육수가 빠지는 거죠.
0: 아.
2: 육수는 고급스러운 기술이자 네. 재료비가 너무 비싸요. 우리 평양냉면 생각해 보세요. 함흥보다 약간 더 비싸죠?
0: 예.
2: 육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도요. 가면 라면이 점점 사라지고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비빔면이 생깁니다. 비빔면. 왜? 거기도 라면 육수 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똑같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육수 쪽인지 아니고 이제 면 쪽에 난 집중하겠어. 왜? 기술도 발이고 그다음에 가격 상 수도 있고 거기다가 매운 걸 넣으면 식재료가 좋고 나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보통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거.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나온 거고 예. 이거는 결국은 한국에 보면 서울에서 아주 유명해졌는데 3대 지역이 있어요.
0: 네.
2: 일단은 창신동 지역이 있고요.
0: 서울에.
2: 네, 창신동 지역이 있고 네. 제가 그 70년대부터 이 집 냉면을 먹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보니까 제가 건너편에 있는 아남동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네. 그 창신동 냉면을 진짜 많이 먹고 자랐어요. 어려서부터 보니까. 왜냐면
0: 예, 주일 점심마다 드셨겠네요.
2: 그렇죠.
0: 네.
2: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창업자분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전부 이쪽 서북쪽 분들이세요. 보니까.
0: 서북?
2: 네. 그러니까 서북 쪽하고 함경도 분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국가부대가 많아가지고 아. 이분들은 전부 점심 때 그걸 주는 거예요. 아. 처음에는 그냥 괴로웠습니다. 이 질긴 걸 왜 먹지? 그리고 매운 걸 또 왜 먹지? 그리고 교회에서 주기도 하지만 네. 언제부턴가는 시켜 먹는 거예요.
0: 사 먹는 거죠.
2: 어디서? 네. 창신동에서.
0: 아하.
2: 그 기억 냉면집에 나중에 알았죠. 보니까. 그걸 시켜 먹었는데 나중에는 중독이 돼가지고 제가
0: 예.
2: 그만을 끊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런 여러 가지 구조가 서울식 매운 비빔면인데
0: 네.
2: 사실 서울식 매운 비빔면 하면 사람들이 어렵잖아요. 너무
0: 그렇죠.
2: 이해가.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하기 위해서 함흥냉면 지금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아 함흥냉면? 그렇지. 쫄깃하고 질기고 매운 거네. 딱 인식이 돼 있잖아요.
0: 예.
2: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0: 동명이인.
2: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창신동은 60년대 생겼고요. 그다음에 저기 신촌.
0: 네.
2: 잠실 신촌이죠. 신촌.
0: 네네.
2: 강남 개발이 80년대부터 되잖아요.
0: 네, 지금 잠실 세네. 네,
2: 80년 초반에 죄송합니다.
0: 아닙니다. 네.
2: 초반에 생깁니다, 그 집은. 그러니까 그 마치도 서민 지금은 강남 너무 비싸지만
0: 예.
2: 그 당시 강남은 비싼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0: 예.
2: 오히려 강북이 비쌌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잠실 쪽이 약간 서민들이 많이 갔어요.
0: 예.
2: 서민들이 몰리니까 거기에 생기 80년 생겼고, 그다음에 경동시장에는 90년 생긴 거예요, 보니까.
0: 알겠습니다. 그거는 잠시 후에 예, 듣도록 예, 하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차이 나는 게 아까 이제 면과 육수 말씀하셨지만 함흥냉면에는 고명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2: 네.
0: 네. 그러면 서울식 비빔냉면에는 어떤 고명이 올라가나요?
2: 아, 요거를 좀 제가 죄송합니다. 고명이란 단어를 약간 교정을 좀 해서.
0: 아, 꿈이.
2: 예, 꿈이. 그렇죠.
0: 예,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배웠는데.
2: 네, 고기 덩어리는 꿈이라 그러고
0: 예, 예.
2: 뿌리는 건 고명이라고
0: 합니다. 예, 예, 예.
2: 제가 고명중학교 나왔거든요. 아, 진짜입니다. 제가.
0: 알겠어요. 함흥냉면은 참가자미회가 꿈이 올라가죠.
2: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아시겠지만 원래 북한에서는 당연히 가자미를 먹었습니다.
0: 네.
2: 근데 가자미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한 거죠.
0: 네.
2: 그러니까 50년대에 그 저쪽 속초 이쪽에서 명태회 같은 거로 이제 바뀌기 시작했죠. 보니까.
0: 그랬다고 하셨죠.
2: 네. 지금 명태회도 없어요. 지금.
0: 어.
2: 그러니까 이제 다시 우리 그 홍어에 있지 않습니까?
0: 네.
2: 홍어나 그런 것들에 넓적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만들었던 게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서울에서는 일정하게 정착을 해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호남 분들의 30%가 서울로 옵니다.
0: 네.
2: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호남 음식을 좋아합니다.
0: 네.
2: 호남 음식이 어떻습니까? 강렬하죠.
0: 네.
2: 그러니까 거기에 홍어버릇도 먹던 사람들이잖아요.
0: 아.
2: 강렬한 음식에 강렬하게 매운맛을 더하니까 이게 딱 예. 요즘 유행에 맞는 거예요.
0: 네.
2: 그러다 보니 서울 사람들은 매운 홍어회를 얹은 거를 우리가 치는 거예요. 보니까.
0: 그래서 왜 함흥냉면은 원조가 없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계속 변화해 가고 또 이렇게 맞춰간다고.
2: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함흥냉면 말 자체가 없었잖아요.
0: 그러니까요.
2: 제가 네. 말씀드린 것처럼 54년도에 처음 사진으로 발견이 되고 북한에서 제가 문어를 이렇게 많이 봤는데 딱 두 번 봤는데 그 두 번 나온 문어는 언제 거냐. 90년대 겁니다. 90년대.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도 함흥냉면 하니까 북한들과 반영을 해가지고 그걸 넣은 거 들어가 보니까요. 예, 예, 맞습니다.
0: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함흥냉면집 탁자. 그러니까 서울시 비빔냉면 탁자에는 설탕 단지가 놓여 있다. 이거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2: 그러니까 이 단맛은요. 원래 남쪽이 많이 먹는데 사실은 제가 유명한 중국 식당 강북에 사시는 분들 들은 얘기가 있어요. 강남에서 주방하는 분들이 오시면 강북하고 다르대요. 왜 다르냐. 그분들은 80년대 이후에 햄버거 세대가 탄생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단맛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0: 아.
2: 그래서 중국 분들이 이게 강북으로 넘어오시면 강북남 분들이 단맛을 너무 강해서 빼는 게 더 힘들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단맛은 이미 80년대 이후에 세대들한테는 이제 하나의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제 없으면 안 되는 게 문화가 된 거죠.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제 식초나 이런 것만 들어가는데 설탕을 많이 넣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0: 그래서 설탕을 그러면 이렇게 쳐서 먹으라고 하는 건가요?
2: 맞습니다. 예.
0: 아, 그냥 그 취향에 맞게?
2: 설탕을 넣으면 장점이 네. 있어요.
0: 네.
2: 단맛도 나지만
0: 네.
2: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3: 면이 맛이?
2: 아 맛이 부드러워. 맛이 동글동글해지는 게 있죠. 그러니까 예.
0: 저는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시는 거 했더니.
2: 아니 그 매운 거는 그 설탕으로는 안 되고요.
0: 그렇지.
2: 죄송하지만 뭐 몇 번 말씀드리지만 매운 거를 제거하려면 물 먹으면 또 안 됩니다.
0: 네.
2: 더 맵습니다. 물
0: 그렇죠, 그렇죠.
2: 뭐 먹는지 아시죠? 기름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0: 맞아요, 맞아요, 말씀하셨어요.
2: 그래서 예. 매운 집에 가면 항상 육수가 있잖아요.
0: 예.
2: 기름 육수잖아요.
0: 고기 육수.
2: 그거 막 그거 안 되겠다. 그러면 우유를 가져와서 예. 우유 드세요. 예. 싹 씻어집니다 보니까. 예.
0: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들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 지금 함흥냉면 먹고 있는데 방송을 하네요. 신기합니다 하셨고 또 이거 문자를 많이 보내셨어요. 여름 내내 냉면만 먹어도 안 질린다 하셨고 그리고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냉면집 몇 개 좀 쭉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빨리 매운맛 좋아하는 분들이 기대하실 서울식 비빔냉면 세 곳 소개해 주십시오.
2: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창신동에 있다가 최근에 청계천으로 옮겨간 기억냉면입니다 보니까. 기억냉면인데 이 집은 원래 이름도 있잖아요. 가게 이름도 이 사람이 붙인 게 아니에요.
0: 그러면요?
2: 이 사람이 그 가게 앞에 태극기를 걸어놨었는데 그 태극기를 보고 사람들이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이 붙여졌어요.
0: 그럼 원래 간판 없는 집이었어요?
2: 간판 없는 집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창신동부터 죄송하지만 그 당시 창신동은 그렇게 막 사람들이 부자들은 아니고 그 산 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지금 봉제공장 노동자분들도 많이 지금도 봉제공장이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청계천하고 노조들 다 거기 몰려있던 곳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먹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름 없이 시작했습니다.
0: 예.
2: 근데 이 집은 뭐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집이 어찌 보면 매운맛의 기준을 잡은 집 같아요. 지금도 이 집 가면요. 이 집은 1번부터 5번, 6번까지가 뭐 단계, 5단계까지가 있는데.
0: 매운맛 단계가 있어요.
2: 근데 보통 우리가 1단계 가면 좀 약하겠네. 큰일 납니다.
0: 1단계가 더 매워요?
2: 예. 1단계가. 그러니까 수능 1순위, 뭐 1등급이 1등급.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뭐 드시는 분들은 5단계 드셔야 되는데, 만약 잘못해서 1단계 시켰다가 싸움 납니다. 싸움 나고. 사실 저는 말씀하셨죠. 70년대부터 이 집 걸 먹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0: 몇 단계까지 드세요?
2: 저는 뭐 다 먹습니다. 다 먹는데 사실은 이 집을 제가 몇 번 올렸다가 후배 평론가들한테 혼난 게 있어요.
0: 왜요?
2: 형님 그 너무 이렇게 센데 형님 그게 뭐 평형님이 좋아하는 분들은 별로 이런 거 안 좋아하시거든요. 저는 이 집 먹으면 너무 행복해요. 추억에 또 맛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들 같이 이 집이 생각보다 그리고 면발이 되게 좋습니다. 오득오득 씹히는 그 저기 전분 면발이라는 게 또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0: 그럼 약간 이렇게 도전하는 분들 많으시겠네요.
2: 도전이 있는데 이 집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집인데 도전집입니다. 도전집. 매운맛 도전집. 이 집은 그러니까 무조건 1단계 하려면 도전하는 건데
0: 네.
2: 사실은 뭐 3단계 뭐 4단계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약간 매운들 안 매운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0: 이제 좀 덜 매운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높여가는.
2: 근데 뭐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0: 바로.
2: 매운맛은요. 네. 매운맛은 축적이 됩니다.
0: 네.
2: 내가 A를 먹었잖아요. 그럼 다음에 B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0: 네. 그럼 두 번째 집은요?
2: 그 지금도 있는 그 신천에 있는 잠실 신천입니다. 희은냉면입니다. 희은냉면.
0: 어떻게 아시고 또 어플리케이션 콩에 올려주셨네요.
2: 아이, 그럼 지금 신천분들 다 아시죠 이 집은.
0: 예.
2: 뭐 제가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울 정도인데.
0: 근데 없어지지 않았냐고 하시는데.
2: 아 최근에 그렇죠. 아 최근에 그랬나요? 아 죄송합니다 보니까.
0: 아니요 이거.
2: 아니 지금 네.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니까. 하여튼 이 집은요. 이 집은 사실은 매운맛의 끝장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0: 네.
2: 사람들이 매운맛 도전하러 가는 집이 이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냉면보다 네. 훨씬 더 매웠던 집. 그렇게 예. 그렇게 이제 알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매운맛에 대해서는 이 집이 넘버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0: 근데 먹는 예. 법이 따로 있다면서요?
2: 아, 이 집은 양념을 이렇게 네.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골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먹는 좀 그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딱 나오면 반찬에다가 거기 육수에다가 식초 크기 한 바퀴, 겨자 크기 한 바퀴, 설탕 두 푼 이걸 넣어서 비벼서 그러니까 DIY죠 보니까 Do it yourself 이런 식으로 만들어 먹는 거로 되게 유명했던 그 매운맛의 거의 성지였던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보니까. 알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맛집 소개해 주시죠.
2: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온 집인데 이 집은 청량리 경동시장에 있는 기웃 냉면집입니다.
0: 예.
2: 그러니까. 경동시장에 지금 함흥냉면집이 몇 개인지 아세요 혹시?
0: 모릅니다.
2: 20곳이 되면 20곳.
0: 아.
2: 근데 이 집하고 있고 있는 집이 두 집인지 원조집인데
0: 네.
2: 엄청나게 맛있고 이 집은요. 그래서 95년도에 생겼는데 지금 새로운 서민적인 냉면에 함흥식 냉면에 비빔냉면에 어떤 구조를 만들고 홍보를 한 집에 보니까.
0: 예.
2: 이번에 며칠 전에 갔는데 그게 더 35도에 6도인데도 줄을 서 있더라고 사람들이 보니까.
3: 대단합니다.
2: 이
3: 역시.
2: 집은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예. 아까 말한 그 홍어 회. 네. 요거로 유명한 집입니다 보니까.
3: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말씀하시는 게 신천은 그러니까 잠실은 있고 신촌 연대 앞에
2: 신천인데
3: 없어졌다고.
2: 신천. 네. 신천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유,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가지고.
3: 네. 알겠습니다.

0: 북한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을 때 이곳에 가면은 정말 단세상이 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손꼽히는 고지대들인데 여행지로 가봐도 좋을 만한 그런 곳들을 오늘 좀 모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 뭐 예전에 기사에서 그 강원도 어디는 에어컨을 뭐 여름에 뭐 며칠밖에 안 튼다 이런 기사를 본 것도 같은데요.
0: 네네.
1: 어딘가요?
0: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제 태백 일대 아마 소식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태백시 자체도 그렇고 태백 주변에 있는 산간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태백에 있는 매봉산 일대가 그렇습니다. 태백 매봉산은 해발 1303m에 이릅니다. 일주대강, 백두대강과 낙동정맥이 갈라지는 분기점에 있는 산지인데요. 아주 이곳 일대에 가시게 되면은 압도적인 규모의 고랭지 배추밭이 펼쳐지고 풍력 발전기가 어우러진 그런 풍경, 우리나라 한국의 대표적인 고원 산악 풍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말씀하셨듯이 에어컨이 필요 없고요. 바람이 아주 차갑고 시원합니다. 당일치기도 좋고 1박 2일 피서 동선으로 짜기에도 아주 좋은 그런 곳인데요. 매봉산 일대 가시면 말씀드렸던 이 풍경이 펼쳐지는 바람의 언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고랭지 배추밭이 펼쳐지는 그런 곳인데요. 해발 1200m가 넘는 능선을 따라서 약 40만 평의 초록빛 배추밭이 바다처럼 펼쳐집니다. 그 뒤로 하얀 풍력 발전기 9개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가 아니라 정말 이국적인 그런 풍경 말 그대로 이런 모습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바람연덕 일대 평균 기온은 섭씨 12도에서 19도 사이입니다. 만약에 요즘에 밤에 가시면 좀 긴팔 안 챙겨 가시면 정말 좀 힘드실 정도로 아주 서늘한 그런 바람까지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곳인데요. 이곳 대신에 이제 이거는 농업용 차량이 많이 오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만약 태백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셔틀버스나 관광택시를 타고 정상까지 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매봉산 정상에 가시게 되면은 바람의 언덕 인근에 또 도유림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그 조성된 해발 1000m에 있는 복합 산림 휴양 공간도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산지대에서 맞이하는 숲속의 정취 아주 이색적일 것 같습니다.
1: 네, 해발 1200m가 되니까 좀 시원하다는 말씀이군요. 또 그럼 주변에 고지대 피서지 어디가 있나요?
0: 네, 케이블카로 쭉 편하게 한 해발 1400m까지 오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평창에 가시게 되면 발왕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산의 해발은 1458m입니다. 이 일대 한여름 평균 기온은 서울 기포다 섭씨 7에서 8도씨 정도가 낮습니다. 열대야라는 말 자체가 없고요. 에어컨이 설치 안 된 가정이나 식당도 꽤 많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바람산 자락에 옛날 이제 용평 리조트로 가면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이게 그 케이블카를 타고 아주 정상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정취를 맛보실 수가 있는데요. 국내에서 가장 긴 길이 왕복 7.4km의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무려 18분 동안 산 등선을 넘으면서 주변에 탁 트인 강원도 산간의 풍경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곳에 올라가시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유리바닥 전망대 스카이워크를 가시게 됩니다. 일명 바랑산 기. 기를 풀어놨을 때 바로 기인데요. 기 스카이워크입니다. 주변에 이제 백두대간의 웅장한 산등산이 파노라마로 쫙 펼쳐지고요. 물론 한여름에도 강한 고산바람과 또 저지대 특유의 시원한 서늘한 그런 느낌이 감싸는 그런 곳입니다. 이 천년 주목숲길도 근처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최고 수령 1800년의 주목나무 군락지인데요. 전국 안이 계단 없는 완만한 무장의 대극기로 되어 있어서 편하게 이 고산숲길 주목나무 군락지 를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고지대지만 좀 접근하기가 쉬운 편한 곳도 있을까요?
0: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케이블카로 오를 수 있는 곳도 있고요. 또 한 곳이 자동차로 오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포장도로 고개가 있습니다. 예. 강원도 정선에 있는 만항제인데요. 만항제 고개마루를 뜻하지만 고개마루 높이 자체가 1330m입니다. 근데 다행히 자동차로 오를 수가 있는 그런 곳이고요. 도심 쪽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도 이곳 정상부는 한낮 최고 기온이 21도, 섭씨 21도, 아무리 높아도 섭씨 25도를 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순전 등산하실 필요 없고요. 물론 이제 이곳 등산으로 이곳 만항제까지 올라가시는 분들도 많긴 하십니다만은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로 쉽게 오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만항제 정상부에 오르시게 되면은 양옆으로 천상의 화원과 하늘 숲 정원이라고 일컬어지는 야생화 군락이 구름처럼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7, 8월 여름철에 가시게 되면요. 말라리, 동작꽃, 둥근이, 질풀 같은 수백 종의 고산 야생화들 만개하신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쭉 이어가서 매년 7, 8월 정도에 만항제와 고안읍 일대에서 한백산 야생화 축제가 열리는

0: 있는데요. 올해는 8월 22일부터 해발 1330m의 고지대에서 이제 우리나라 최대 야생화 군락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백산 등산도 이곳에서 쭉 출발해서 한 30분 정도 만에 정상까지 쉽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폭염 속에 즐길 수 있는 고지대 피서지 듣고 있습니다. 다음 장소는 어딘가요?
0: 앞서 이 멜봉산 바라면등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태백에서 쭉 이어지는 마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이 좀 독특한 귀뇌미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건 역시 이제 고랭지 배추밭 으로 일구어진 마을입니다. 고랭지 배추가 아주 잘 일구고 있는 그런 명소인데 사실은 이곳이 이제 1988년에 광동댐이 만들면서 그곳에 살았던 수몰지구 주민들이 집단 이주한 곳입니다. 적박한 산비탈을 일구어서 지금의 모습을 만들었는데요. 풍 해발 1000m 산비탈을 따라서 약 20만 평 정도의 고랭지 배추밭이 끝없이 펼쳐지는 그런 아주 장관을 펼쳐 보이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곳 마을에 가시게 되면 또 이곳 역시 저 멀리 풍력 발전기 날개가 바람을 가르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이곳에서 쉬게 되면은 이런 이제 산지, 산간 구릉지의 풍경뿐만 아니라 삽갓봉에 오르게 되면 저 멀리 동해바다도 한눈에 보이는 그런 풍경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돋이 명소이기도 한 그런 마을이고요. 이곳 바라면덕과 귀뇌미 마을을 쭉 이어가면서 좀 이색적인 고산지대 마을과 언덕, 구릉지의 풍경, 평소 볼 수 없는 그런 풍경들 연이어 감상하시면은 좀 잊을 수 없는 여름 추억이 되실 것 같습니다.
1: 고지대에 자리 잡은 마을도 있나요?
0: 네. 여러 곳이 마을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귀뇌미 마을과 더불어서 전북 남원에 가시게 되면 지리산 차락 일대가 있는데 해발 800m 고지대에 자리 잡은 와운 마을이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구름도 누워간다는 마을이니까 얼마나 고지대에서 도심의 전경, 도심의 폭염을 완벽히 찾아냈는지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리산의 원시림이 마을 주변을 감싸고 있고요. 정말 얼음처럼 차가운 계곡, 뱀사골물이 이곳에 5분도 발 담그기 힘든 그런 계곡물이 마을 주변에 지나가는 그런 천혜의 피서지이자 휴양시설입니다.
1: 네. 자, 여름 무더위를 피해 떠나기 좋은 고지대 여행지.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0: 이 고지대 구릉지, 특히 강원도 일대 가시게 되면요. 밤 풍경에 이것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은하수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은하수, 그냥 사진으로만 보던 은하수를 실제로 평범한 마을길, 마을 구릉지 채소밭 일대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귀뇌미 마을도 그렇지만은 강릉시 왕산면의 안반대기 마을은 해발 1100m에 자리 잡은 마을인데 이건 역시 고랭지 배추밭이 있지만은 밤이 되면은 육안으로 천상의 은하수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도심의 불빛, 광해라고 합니다. 빛도 일종의 공해가 될 수 있는데 이 광해를 완벽히 차단한 그런 곳이고요. 대기가 워낙이 맑아서 우리나라에서 은하수를 가장 선명하게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꼽힙니다. 여름철 7, 8월 같으면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동남쪽 하늘에서 가장 높고 화려한 은하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끝으로 한 곳만 더 소개해 주실까요?
0: 네. 은하수 볼 수 있는 곳 한 곳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00마직이라는 평창 청옥산 일대 해발 1256m 구릉지 마을이 있는데요. 축구장 6개 크기의 넓은 평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600마직이 변화 곡식 600마를 뿌릴 수 있을 만큼 넓은 평원이라는 뜻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7, 8월 한여름에도 밤기온이 15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그런 곳이고요. 당연히 열대야 없고 두툼한 가을옷을 챙겨가야 한밤중에 은하수를 시원하게 아주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손꼽히는 아주 이색적인 마을입니다.
1: 네. 주말에 떠나볼 것 남기현 영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시민보였고요. 내일 일요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생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함께하는 세상.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최근 서울의 한 버스 정장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때 한 시민이 망설임 없이 달려와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요. 곧이어 도착한 경찰관들도 힘을 보탰는데요. 시민과 경찰이 힘을 모아서 응급처치를 이어간 덕분에 이 남성은 무사히 의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예기치 않은 순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맞을 수 있겠죠. 장애가 있든 없든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또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고요. 서로에게 건네는 작은 관심이 결국 우리 모두를 지키는 안전망이겠죠. KBS 1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시작합니다.
0: KBS 1라디오
1: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견을 깨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다 함께 더불어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사무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국회에서 장애인 학대 예방과 관련해서 신고 의무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주요 내용 어떻습니까?
2: 네,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요. 이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두 가지가 통과됐는데 그중에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소식입니다. 장애인 학대 그리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현재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이 300만 원 이하인데요. 1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이 그 핵심 내용입니다.
1: 네.
2: 신고 의무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의료인 또 의료기사 교사 등인데요. 이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 후에 6개월이 지나 시행될 예정입니다.
1: 과태료 기준을 크게 올린 건데요. 이번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2: 사실 사회 곳곳에서 이 장애인 학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이 과태료 부분만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번 개정을 통해서 신고 의무자 책임성을 강화하고 또 의무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게 신고를 활성화하고 또 장애인 학대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일단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 네.
2: 여러 대책 중에 또 하나의 또 개선점이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 다음은 교통복지 소식입니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가 새로 개편된다고요?
2: 네, 지난 7월 28일부터요.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렌트죠. 임차하거나 리스, 대여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본인이나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에만 적용되는 제도인데요.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가 있었고요. 이번에 개선이 되면서 이동 편의를 확대하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7월 21일 날 의결됐다. 그래서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밝혔고요.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교통복지를 강화하는 것도 있고요. 또 다자녀 가구를 위해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도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도 같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1: 네. 소유 차량이 아닌 임차 차량까지 감면 대상이 확대된 것인데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2: 네,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리스한 비영업용 차량도 기존에 소유한 차량과 동일하게 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일단 감면율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는 100% 감면을 받고요. 등록장애인과 기타유공자는 50%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장애인분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국가유공자는 이제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하시면 되겠죠. 신청은 이미 시작이 됐고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또 리스나 렌트와 관련된 계약서 이런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1: 네. 이번에는 장애 학생들의 학습 지원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네요. 디지털 기기 구입 부담을 줄여주는 자부담금 지원 사업이 시작된다면서요?
2: 네, 한국주택금융공사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장애 학생이 이 정보 접근권 이 부분에 대한 확대 욕구나 지원 요청이 있어 왔는데 학습 지원을 위한 거죠. 장애학생 성장 자립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신청 접수를 지난달 16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3: 네.
2: 정부의 보급 사업 또 민간 후원 사업을 연계하는 사업 기획인데요. 일단 장애학생의 경제적 부담 그리고 디지털 학습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고요. 어떤 얘기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매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을 해요. 그래서 관련된 보조기기를 보급하고 일부 자부담 제도가 있는데요. 여기에 최종 선정된 장애학생이 납부한 개인부담금을 이제 전액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3: 예.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 그리고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어떻게 됩니까?
2: 네, 장애 학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초중고 학생도 포함이 당연히 되고요. 전공과 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모두 포함이 됩니다. 지난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8월 13일까지 다음 주죠. 다음 주까지 4주 동안 지금 접수를 받고 있어요. 정보통신 보조기기 사업을 지금 결정됐다, 최종 선정됐다 하는 이 통지문하고요. 재학 증명서나 휴학 증명서, 또 자부담을 냈다는 증빙 자료, 또 통장, 또 보호자 명의 계좌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구글 폼 접수 페이지를 통해서 받거나 이메일로 받는데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문의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그리고 0번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네. 이쪽에 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3: 네. 다음께 더불어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 강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그리고 장애 학생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자부담금 지원 사업까지 복지 현장의 다양한 소식을 살펴봤습니다.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사무차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함께하는 세상을 만듭니다. 따뜻한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김태규 아나운서입니다.
1: 지금부터는 전국 방방곡곡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즐길 수 있는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최국화의 휠체어로 전국 일주. 오늘도 최국화 아나운서의 안내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자, 지난 시간에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자세하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2: 네, 오늘은 경기도 수원의 랜드마크이자 K리그를 대표하는 축구 전용 경기장, 수원 월드컵 경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 예, 수원 월드컵 경기장 하면은 특별한 애칭으로 더 유명하잖아요.
2: 네, 맞아요. 날개를 활짝 펼친 새의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축구 팬들에게는 빅버드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1: 이야, 이 빅버드라는 이름 참 멋있어요.
2: 네, 그렇죠. 축구 팬들에게는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홈 승률이 높았던 경기장으로 원정팀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였죠. 2008년에는 홈경기 승률이 무려 78%에 이를 정도였다니 그 기세가 정말 어마어마했죠. 네. 슈퍼매치에서도 최초의 매진과 최다 관중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홈 경기가 있는 날이면 경기 시작 전부터 파란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경기장 주변을 가득 메웁니다. 선수들이 입장하는 순간부터 경기장이 흔들린 만큼 함성이 울려 퍼지는데 그 열기만으로도 경기장을 찾을 이유가 충분합니다.
1: 네, 정말 수원 월드컵 경기장도 대단한 운동장인데 최국화 아나운서는 전국 축구장을 직접 다녀보셨다고 했잖아요.
2: 네, 몇 해 전 한 금융회사의 지원으로 전국 K리그 주요 경기장을 돌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는데요. 경기장의 접근성과 관람 환경을 하나하나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때 가장 크게 느낀 게 있어요. 축구장은 단순히 경기를 보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웃고 울며 추억을 만드는 공간이라는 거였죠.
1: 네. 직접 이용하시니까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2: 같은 축구장이라고 해도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곳은 휠체어석까지 이동이 아주 편했고 또 어떤 곳은 경사로나 동선이 조금 아쉬운 것도 있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기장에서 직원분들이 먼저 다가와 도와드릴까요? 라고 따뜻하게 말을 건네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시설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배려가 얼마나 큰 편의시설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1: 예, 그러면 수원 월드컵 경기장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어땠습니까?
2: 전체적으로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엘리베이터, 경사로, 또 장애인 화장실이 잘 마련돼 있고요.
1: 예.
2: 휠체어 관람석도 시야가 좋아서 그라운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동반인 좌석도 함께 마련돼 있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응원하기에도 좋고요.
1: 네. 그러면 다른 장애 유형을 위한 시설은 어떤 게 있을까요?
2: 당연히 안내견과 함께 입장이 가능하고요. 필요할 땐 경기장 직원들의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 전광판으로 경기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또 엘리베이터에는 음성 안내와 점자 표시가 설치돼 있습니다.
1: 자, 빅버드 수원 월드컵 경기장만의 매력 또 뭐가 있을까요?
2: 저는 경기장 주변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 경기장 주변으로 산책로가 잘 조성돼 있어서 경기 전후로 여유롭게 둘러보기에 좋습니다.
1: 예.
2: 푸른 잔디를 바라보며 산책하기도 좋고 경기장 안에 있는 축구와 관련된 다양한 볼거리를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경기가 없는 날에도 시민들이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즐기는 도심 속 공원 역할을

0: 신속히 해내고 있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요즘 K리그 인기가 정말 높아졌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국가대표 경기만 보던 분들도 요즘은 K리그 직관의 매력에 빠지고 있죠. 선수들과 관중의 거리가 가깝고 또 응원도 훨씬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서 한번 다녀오면 다시 찾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 지역 팀을 응원하는 재미가 정말 큽니다.
1: 네. 그런데 축구장을 찾는 재미가 꼭 경기 관람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0: 맞습니다. 요즘 직관의 즐거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먹거리인데요.
1: 그럼요.
0: 경기 시작 전부터 맛있는 음식을 사들고 또 좌석에 앉아서 응원을 준비하는 것도 축구 관람의 또 다른 재미죠. 치킨과 떡볶이는 물론이고 경기장마다 지역 특색이 있는 메뉴들이 다양한데요. 응원가를 함께 부르며 먹는 음식의 맛은 집에서 먹을 때와는 또 다른 즐거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1: 아, 그럼요.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운동장에서 뭘 먹으면. 그러면 이곳에 있는 유명한 먹을거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0: 수원은 경기장 주변 맛집들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다양한 프랜차이즈와 푸드코트로 접근성을 높였다면 수원 월드컵 경기장은 경기장 주변으로 수원 왕갈비와 통닭거리가 있어서 기호에 맞춰 다양하게 즐기기에 좋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고 맛있는 음식까지 즐기면 하루가 정말 알차게 채워지는데요. 경기장 안에서도 다양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지만 직관을 마친 뒤에 수원의 대표 먹거리도 즐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 네, 경기장에선 조금 드시고 남아서 마음껏 드시면 되겠어요.
0: 네.
1: 자, 그래서 축구장 나들이는 스포츠 관람을 넘어서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함께하는 특별한 추억 여행이 되는 거겠죠?
0: 네, 축구는 90분이지만 축구장 여행은 정말 하루 종일 즐길 수가 있어요. 경기의 짜릿함에 맛있는 음식 그리고 그 도시만의 이야기까지 더해지니 축구장은 이제 스포츠 경기장을 넘어 하나의 여행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물론이고 또 특별한 하루를 보내고 싶은 분들에게도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여행지입니다.
1: 네. 오늘 축구장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축구는 수만 명이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하나가 되는 스포츠입니다. 저 역시 휠체어를 타고 전국의 축구장을 다니며 축구가 가진 힘을 여러 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좋은 경기장은 시설이 화려한 곳이 아니라 누구나 같은 자리에서 함께 응원하고 같은 감동을 나눌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올가을 K리그 경기가 열리는 날 가족과 친구 또 연인과 함께 가까운 축구장을 찾아 선수들의 열정과 팬들의 함성을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TV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또 다른 감동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1: 네. 오늘은 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비롯해 K리그 축구장의 매력을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축구는 경기 자체를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축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국화의 휠체어로 전국 일주 최국화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편견을 넘어 희망을 전합니다. KBS 1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1: 각자의 자리에서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2026 장애인 열전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2026 장애인 열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각장애인 한영희 작가의 이야기죠.
3: 네, 이분은 시각의 장애는 있지만 그림의 매력에 푹 빠져서 지금 3년째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전시회도 많이 하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행복한 기운을 전해주고 있는 분입니다.
1: 네, 본인이 네. 그릴 때 행복하시니까 네. 또 그 행복한 기운이 넘치겠죠.
3: 그럼요.
1: 그런데 이렇게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도전을 하셨겠죠?
3: 네. 지금 주로 그 아크릴 물감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수채화를 했는데 화실을 다닐 때 이 아크릴 물감을 처음 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크릴 물감을 캔버스에 그리기 전에 한 1년 동안은 또 다양한 시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시도였는지 그 내용 들어보시죠.
4: 뭐 나무판에다가도 그리고 제가 그걸 뭐 무슨 그림이 되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나무판 뭐 조그만 쟁반 그런 데다 그리다가 사기 그릇 초벌구이하는 그런 스튜디오를 또 이천에 가서 찾아서 그 그릇들 위에다 그렸어요. 꽃, 새, 나비 뭐 그 이제 잔뜩 만들어가지고 구워서 너무 다들 이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그림은 그렇게 시작했어요. 나무판 사기 그릇. 이제 첫 번째 제 개인전을 장문원의 이음 갤러리라고 동순동에 거기서 할 때 그림도 했고 제 그릇도 한 80점 그때 전시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이거 그릇 팔으라고 그림 사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 그릇 좀 팔으라고 막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티팟이라든지 또 뭐 널찍한 개인 접시 이런 데다가 제 마음대로 그려서 구웠으니까 특이하잖아요. 어디선 그런 걸 못 사잖아. 그러니까 막 팔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 선물로 주고 그래서 다 그리는 게 너무 재밌고 그 그릇을 보는 사람마다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선물용으로 다 썼죠.
3: 네. 그 넓은 접시에 자유자재로 그리고 그걸 구웠더니 너무나 예쁜 작품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지인들에게 다 선물을 했는데 그걸 받은 분들이 너무 행복해 하니까 그 자체로도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1: 아유, 그 네. 개인적으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접시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지인들이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3: 네. 지금도 많이 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반응이 너무 좋긴 한데 요즘은 도자기를 못할 정도로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있고 전시회 요청도 많이 들어와서 앞으로 할 전시회도 많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특히 큰 전시회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또 그림 그리고 전시회 하는 거 외에도 바쁘게 활동하시거든요. 그 활동상 들어보시죠.
4: 장애인 복지관은 뭐 천안, 가평, 안 간 데가 없어요. 전시하고 또 장애인 아동들이나 모아놓고 제가 이제 그림 도슨 타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린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도 이제 재밌게 표현하면은 너무들 좋아하고 그러는 거 보면은 아 이건 나 사명이구나. 내가 끝까지 가서 해야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군잠에 있는 특수학교에 갔어요. 네. 그래서 오전반 초등부하고 오후반 중고등부를 했어요. 이제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그럴 때 너무 제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늙어서 이렇게 하게 된 것도 정말 행복하다는 마음이 들고 건강만 허락한다면 끝까지 해야 되겠다. 요새도 큰 전시회가 또 용인문화센터에서 있어요. 그 갤러리가 또 너무 커. 근데 개인전이니까 제가 큰 작품 많이 하는데도 얼마 전부터 큰 작품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60%도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전시회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도.
3: 네. 그런데 이 한영희 작가의 그림을 많은 분들에게 선보이게 된 데는 남편의 역할이 컸습니다.
1: 아, 그랬군요. 네. 역시 남편이 든든한 지원군이 됐겠군요.
3: 네. 그 처음에 집에 이 작품들이 점점 쌓여가는 걸 보고 남편이 이 장애인 복지관에 찾아가서 이거 부인이 그린 거다라고 홍보를 하신 거예요. 그게 이 재작년 1월에 첫 전시회로 이어진 건데요. 이렇게 한영희 작가 옆에는 늘 남편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예, 네. 그래서 그렇게 그림 그릴 때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그리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참 사이가 좋은 부부인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두 분의 성함이 같이 있는 그런 명함을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그림 그리는 한영희, 동반자 전영준 이렇게 두 분의 이름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함만 봐도 네. 두 분의 사이가 가늠이 되고요. 늘 함께 한다는 게 느껴지는

0: 회사 매니저인 전영준 씨 만나보시죠.
1: 저희 집사람이 잘 안 보이니까 캔버스를 옮긴다든지 캔버스 설치를 해준다든지 물감을 좀 골라주는 경우도 있고요. 색 구분을

0: 나빠지지 않겠나. 물론 지금도 많이 나쁩니다만은 더 나빠질까봐 항상 걱정이죠.
1: 작가님이 한 3년 전부터 활발하게 전시회도 하시고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우리 동마다님도 같이 다니시는 일이 많아지셔가지고.
0: 그렇습니다.
1: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보면 어떠세요?
0: 처음에는 단순히 이제 뭐 작품을 싣고 왔다 갔다 하고 했었는데, 특히 이제 그 전시 중에 복지관 쪽에서 이제 작가와의 만남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 가졌을 때 그 장애인, 특히 젊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특강이라고 할까요? 그랬을 때 많이들 집중을 해주고 반응들을 하더라고요. 아, 그런 건 참 정말 보람 있다 하는 걸 느끼고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집사람한테도 걱정하지 말고 해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아직은 제가 건강하니까요. 그래 보람 있다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1: 네, 사실 부부가 같이 다닌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2: 어려운 일이죠.
1: 네, 한영희 작가가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자신감도 얻고 또 긍정적으로 지내고 있기 때문에 남편은 이 활동을 지원해 주고 싶은 건데요. 결국에 한영희 작가가 행복하게 그림을 그리고 전시회도 할 수 있는 건 남편이 늘 함께하고 지지해 주고 응원을 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일상생활 속에서도 또 눈이 돼주고 계시거든요.
2: 예.
1: 뭐 반찬 같은 것도 다 집어주시고 이동할 때 같이 이동하고
2: 예.
1: 작품도 또 옮겨주고 정말 모든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네, 인터뷰 네. 들었는데
1: 네.
2: 남편이자 매니저인 전용준 씨는
1: 네.
2: 말씀을 참 품위 있게 하시네요. 어우, 점잖고
1: 네.
2: 아주 듣기가 좋아요.
1: 네.
2: 앞으로도 그림 그리는 한영희 작가 그리고 동반자이자 매니저 전용준 씨
1: 네.
2: 이 두 분이 함께 다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1: 맞아요. 지금 한영희 작가가 그 연세가 78이세요.
2: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지금도 새벽에 잠이 깰 때가 있는데 그때도 그림을 또 그린다고
2: 아,
1: 합니다.
2: 예.
1: 이제 물론 그렇게 되면 그 하루가 피곤하겠지만 아, 시간 아끼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하자라는 신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그림이 주는 그 기쁨으로 늘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3: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게 용기인데, 좋은 그런 화가는 아닐지라도 내 그림도 내 그림이잖아요. 내가 용기를 내서 내가 그리면 내 그림 완성이에요. 잘 안 보이는 눈으로 그만큼 그린 것도 다행이지. 스스로 위로하기를. 하여튼 간에 여지껏 살아있는 내 생애 동안에 지금처럼 요즘처럼 행복한 시간 없는 것 같아요. 감동받은 그 순간을 그리는 기쁨. 아주 그 색을 칠하면 정말 즐거워요. 마음이 막 이렇게 설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이 전시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그 기쁨. 아우 정말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 1월부터 시작했고 전시회가 끝없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보시는 분들이 글쎄 절 위로하려고 그러시는지 몰라도 너무 좋다고 예쁘다고 위로받는다고 대개는 이제 위로받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더 힘이 나서 사실 이제 제 나이가 많으니까 그렇게 힘이 날 나이는 아닌데 그림이 주는 행복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말 놀래죠. 다 친구들이고 옆 사람들이 그래도 되냐고 그렇게 열심히 그려서 많이 그리고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이렇게 좋아하고 행복해하면서 한다면 열심히 해야지.
2: 예. 아 그런데 궁금한
1: 네.
2: 게 그러니까 이 한 작가께서는 70대에 들어서 그림 그리신 거잖아요.
1: 그렇죠.
2: 아니 그렇게 노년인데
1: 네.
2: 그때 재능을 발견했다는 거는 혹시 평소에도 좀 예술적 감각이 있다거나 손재주가 있다는 소리를 들으신 거 아닐까요?
1: 본인은 그 재능을 몰랐다고 하시는데요.
2: 네.
1: 근데 거슬러서 기억을 해보면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미대를 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2: 아.
1: 네, 그러니까 그 재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건데요.
2: 네.
1: 지금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의 눈, 마음의 빛이라는 그런 신조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기쁨과 희망이 가득한 작품을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2: 네. 2026 장애인 열전 한영희 시각자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0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5살 다혜는 학교에서도 엄마의 하루를 걱정합니다. 3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은 엄마. 길고 힘겨운 항암 치료 속에서 두 사람은 함께 아픈 시간을 견뎌왔는데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터널 속에서 다혜는 오늘도 엄마를 챙깁니다. 식사를 차리고 몸을 닦아드리고 아픈 엄마의 하루를 살뜰히 보살피는 다혜. 하지만 야무진 다혜에게도 지난해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인 크론병 진단을 받은 건데요. 매일 찾아오는 복통과 반복되는 치료 속에서도 다혜는 학교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건강한 하루를 보내는 날을 꿈꾸는 다혜. 오늘도 늦게까지 책을 보는 다혜가 더 큰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현재 폭염특보가 서쪽을 중심으로 완화되고 또 예상 낮 기온이 다소 내려가도 그래도 폭염경보 수준입니다. 내일도 서쪽은 서울 33도 등 낮 기온 33도 안팎을 유지하겠고요. 체감온도도 여전히 35도 안팎으로 높겠습니다. 열대야도 지속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이 동해안과 동쪽 산지에는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해서 또 큰 비가 더 이어집니다. 30에서 100mm 안팎의 강하고도 많은 비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 특히 제주와 해안 쪽에 강풍이 지나겠습니다. 또 대부분 해상의 물결 또한 높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요.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해안의 너울성 파도 역시 높겠습니다. 이렇게 큰 비가 내린과 동시에 또 내일 내륙을 중심으로는 강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 양은 5에서 60mm 정도가 되겠고요. 또 경남과 제주로도 내일부터는 최대 7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피서객들 휴가철 맞아서 계곡에 물이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5도 등 22도에서 26, 낮 최고 기온 서울 33도, 전주 대전 34도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는 28.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3: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박빙의 접전을 펼쳐온 후보들, 오늘 민주당 당원들의 선택은 다시 김민석 후보였습니다. 충청과 부울경 그리고 이번 제주 인천까지 누적 득표율에서도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첫 소식 여소연 기자입니다.
1: 제주 인천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제치고 1위를 했습니다. 두 지역 권리당원 투표 합산 결과 김 후보는 2만 2천여

0: 표를 얻어 정 후보를 5%포인트 이상 따돌렸습니다. 지난주까지 충청과 부산, 울산, 경남 권리당원 투표까지는 정 후보가 0.99%포인트 초박빙차로 앞서왔는데 오늘 결과가 합산되며 김 후보가 1,400여 표차로 앞서게 됐습니다. 결과 발표에 앞선 합동연설회에선 오늘도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과거 당정 갈등을 강조하며 정 후보 공세를 이어갔고
1: 당정 간의 엇박자가 연일 뉴스 일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이렇게 외롭게 두고 어떻게 총선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0: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를 향한 배신자론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2: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을 배신하고 정몽준으로 날아갔던 그 아픈 추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0: 김 후보는 대통령과의 신뢰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2: 여기 있는 누가 김민석보다 더 지난 몇 년간 대통령님과 국정 철학과 국정 방향을 구위해왔습니까?
0: 제주 인천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박선원 후보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주 호남과 서울 경기가 핵심 승부처가 될 전망인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 강원, 대구, 경북에서 순회 경선을 이어갑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3: 세금 아껴주는 만능 통장으로 불리며 인기를 끈 ISA 계좌, 정부 개편안에 대해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준비도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 강하게 질타하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4: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안, 세제 혜택 등을 대폭 늘린 생산적금융 ISA를 도입하면서 기존 일반 ISA 혜택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5: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여
6: 구현철 경제부총리
5: 시중자금이 우리 경제의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4: 새 ISA는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하고 기존 ISA는 계약 기간을 축소하기로 한 개편안에 투자자들, 특히 청년층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사실상 국내 투자를 강요하고 기존 혜택은 축소했다는 겁니다.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 같은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ISA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기존 혜택이 없어지는 점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질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질타하며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7: 현저하게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가 다 다시 시정하도록 할 텐데 의견들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4: 국민의힘은 비겁한 책임 회피라며 더 불편을 가져오기 전에 폐기하라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8: 지르고 반발하면 고치는 선발표 후 번복은 아마추어 행태에 국민과 시장만 피멍을 들고 있습니다.
4: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현재 입법 예고 단계인 정부안은 다음 달 국무회의 의결 전까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결혼한 맞벌이 부부들이 합산 소득이 높아진 탓에 더 이상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정책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개편 대상 정책은 디딤돌 내 집 마련 대출과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특별 공급 가점 기준 등 22가지입니다. 입추가 지나면 한풀 꺾인다더니 꺾인 것이 37도입니다. 태양을 피하는 방법은 더 이상 노래 가사가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광장부터 시장까지 둘러봤습니다. 곽우진 기자입니다.
9: 서울의 한 전통시장. 아직 오전인데도 시장은 온통 열기로 가득합니다. 쇠약볕 아래 주말 손님을 맞아야 하는 상인들. 목에 선풍기를 걸고 무릎에 얼음물도 올려보지만 더위를 맡긴 역부족입니다.
10: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너무 더우니까 소용이 없어요. 숨이 탁탁 막혀요, 정말.
9: 날씨도 날씨지만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손님이 줄어드는 게 더 걱정입니다.
11: 더우면은요, 나이 드신 분은 한 명도 안 나와요. 3분의 2는 줄었다고 생각을 하죠.
9: 서울시가 운영하는 폭염 대피 시설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12: 이곳은 그늘이 많지 않은 광화문 광장입니다. 시민들은 강한 햇빛을 피하기 위해 폭염 대피시설을 찾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들어와 보니 햇빛을 피할 수 있어 한결 시원합니다.
13: 무조건 양산 쓰고

0: 아니면 이런 데 오거나 엄청 여기 너무 시원해요.
1: 더위에 지치기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 It's very hot. I was kind of shocked, but we did hear about the heat wave.
3: 폭염 소식을 들어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놀랐어요.
1: 오늘 한반도 서쪽 지역은 37도 안팎까지 치솟았고 서울도 36.8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어제 온열질환 환자는 다시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도 3명 추가돼 올해 온열질환으로 숨진 사람은 모두 26명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곽우진입니다.
4: 여름 휴가철만 되면 유명한 피서지를 찾아 떠나던 것도 옛일입니다. 무조건 시원한 곳, 얼마나 덜 덥게 움직일 수 있는지가 선택의 관건이 됐습니다. 특히나 뜨거운 낮 시간대, 무모한 야외 활동 대신 실내로 과감하게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김옥정 기자입니다.
5: 이른 아침부터 해수욕장이 북적입니다.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백사장을 거닐며 더위를 식혀봅니다.
6: 자외선 지수가 높다 보니까 아침 일찍 해수욕하러 왔고요. 낮에는 이제 또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실내에서 아마 놀러 갈 것 같아요.
5: 무더위에 지친 몸을 넘실대는 물결에 맡기고 낮에 따가운 햇볕을 피해 아침 선텐을 선택한 관광객도 눈에 띕니다.
7: For me, it's still hot here, so I come.
3: 낮에는 저한테는 너무 더워서요. 매일 아침 바다에 오는데 오전 11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요. 오후에는 집에 있을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요.
7: Because it's too hot.
5: 볕이 가장 강하게 내리쬐는 한낮이 되자 시민들의 발길은 실내 빙상장으로 모여듭니다.
8: 낮 12시 기준 부산의 실외 온도는 34도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곳 실내 빙상장은 이보다 10도 정도가 낮습니다.
5: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디며 빙판 위를 걸어봅니다. 얼음을 가르며 시원한 바람을 느끼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9: 여기 계속 있고 싶어요.
10: 얼마나 오래 있고 싶어요?
9: 한 진짜 거의 하루의 절반 있으면 시원할 것 같아요.
5: 아침과 밤에는 야외로, 한낮엔 실내로. 식을 줄 모르는 폭염에 피서 풍경마저 달라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4: 아침까지만 해도 더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강릉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시간당 8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폭염을 피해 바다를 찾았던 관광객들을 당황케 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먹구름이 잔뜩 낀 해수욕장. 파도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밀려들고 수영 금지 깃발이 내걸렸습니다. 우산을 쓴 피서객들은 모래사장에서 바다를 지켜만 봅니다.
11: 물놀이 계속 준비하려고 친구는 수영복 입고 저 래시가드까지 입고 왔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1: 강릉에는 시간당 81.4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져 긴급 재난 문자까지 발송됐습니다. 동풍이 강해진 새벽부터 강한 비구름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릉에 100mm 남짓 폭우가 쏟아지는 등 동해안 지역에 70mm 안팎의 많은 비가 왔고 가뭄이 극심한 영남에도 40mm 안팎의 단비가 왔습니다.
12: 북쪽은 고기압, 남쪽에는 저기압이 위치한 가운데 동풍이 유입되며 강한 강수 구름대가 발달하여 동해안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1: 오후 들어 충청 지방에도 세찬 소나기가 쏟아져 한낮 기온을 10도나 끌어내리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비구름은 다시 강해집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에도 동해안 지역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호우를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동해안에 최대 100mm 이상, 제주 산지에는 최대 7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제주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대 5m 이상 거세게 일겠습니다. 해안 지역으로는 너울이 밀려올 수 있어 피서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바람엔 태풍 돌핀이 중국에 상륙하는 모레부터 잦아들 전망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4: 보셨듯 요즘 날씨는 덥거나 아니면 퍼붓거나 둘 중 하나가 된 느낌입니다. 가장 아찔했던 곳은 강원 인제입니다.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에 피서객들이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긴박했던 구조 현장 추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순식간에 불어난 계곡물. 그 위로 검은 고무보트 한 대가 거센 물살을 가르며 건너편으로 향합니다. 보트 위에는 구명조끼를 입은 피서객이 반려견을 안고 앉아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강원도 인제군

악담사 인근 계곡에 피서객 7명이 고립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수평 로프와 보트 등을 투입해 1시간 40분 만에 피서객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승용차는 앞부분이, SUV는 뒤 범퍼가 크게 찌그러졌습니다. 도로 위 가드레일도 구부러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강원도 강릉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7터널 인근에서 빗길을 달리던 차 4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운전자 등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검게 타버린 차량,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평택 제천고속도로 서안성 분기점 인근에서 6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고 운전자는 대피하다 가슴 부위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전남 광주 여수시 오동도 인근 해상에선 일가족 등 5명이 탄 1톤급 모터보트가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보트를 운전하던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보트에 타고 있던 일가족 4명 가운데 3명은 구조됐지만 나머지 1명은 실종됐다 약 8시간 만에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0: 날씨가 급격히 더워진 이후로 여러분들 혹시 마음 건강은 어떠신가요? 뭔가 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초조하고 불안한 느낌, 이거 단순한 기분 탓일까요? 박광식 의학전문기자가 진단해드립니다.
1: 폭염에 바깥에 나갔다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려 응급실을 찾은 30대 남성입니다. 검사 결과 심장은 멀쩡했습니다. 문제는 불안한 마음입니다.
2: 더울 때 약간 혹시나 잘못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간혹 하긴 해가지고 초조하거나 좀 가슴이 좀 콩닥콩닥 뛰거나 이런.
1: 실제로 서울을 비롯한 6개 도시 응급실에서 11년 동안 진료한 정신질환 16만 6천여 건 가운데 전체 15%가량이 폭염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특히 무더위로 병원 진료를 받은 주요 정신질환 가운데 불안장애가 가장 많았습니다.
3: 더위 때문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불안한 몸 가슴이 갑자기 빨리 뛴다거나 숨을 막 자기 마음대로 쉬는 거예요.
1: 가장 큰 이유는 불안장애가 나타나는 증상과 폭염에 대응하는 신체 반응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땀이 나고 심박수가 빨라지는 증상을 뇌가 불안을 느끼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4: 외부에서 일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어지럽다고 느끼거나 불안하거나 땀이 많이 나는 거에 대해서 불안장애처럼 생각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병원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응급실로.
1: 수면이 부족하면 증상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음주는 피하고 열대야에 쾌적한 수면 환경을 만드는 일에는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5: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은 뇌 속에서 어떤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증폭시키는데 역할하는 편도체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반면에 우리 뇌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의 기능은 약화가 됩니다.
1: 이런 노력에도 불안과 불면이 계속되면 더위 탓으로 여기지 말고 진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0: 에어컨만 끄면 숨 막히는 폭염, 전력난 상황에서 뜻밖의 효자가 나타났습니다. 한낮의 땡볕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태양광 발전입니다. 그런데 제주와 남부 일부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을 강제로 끊어버리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무슨 사정인지 김준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1: 산중턱에 철문을 열고 들어간 곳. 태양광 패널 3천여 장이 빽빽한데 올해만 9번 발전기를 껐습니다.
2: 황당한 게 아니고 저는 화가 납니다, 사실은.
1: 시설이 고장나서도 일조량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2: 충분히 발전을 해가지고 전기를 보낼 수가 있는데 한전에서 전기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끊어버리는 겁니다.
1: 송배 전망에 전기가 넘치면 대정전 가능성이 있으니 발전을 강제로 멈추는 출력 제어. 켜고 끄기 힘든 화력, 원자력보다 재생에너지부터 끕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20%를 넘는 제주. 볕 좋은데 태양광 끄고 바람 부는데 풍력을 멈추는 역설이 가장 빈번합니다. 출력 제어는 날이 갈수록 폭증

0: 하는 추세입니다.
1: 자, 비유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자동차가 많아지면 도로를 넓혀야겠죠.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이 만드는 전기가 많아지면 그 전기가 단일 도로, 남는 전기를 담아둘 저장소 같은 시설을 늘려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현실은 어떨까요?
0: 바닷가에 바짝 붙은 최신 변환소. 해저 케이블을 이용해 제주에 전기가 넘칠 때 육지로 보낼 수도 있는 시설입니다.
2: 태양광 발전량이 많을 때는 그 남아있는 전기를 완도 변환소로 전력을 공급하게 되는데
0: 육지로 보내면 출력 제어는 줄일 수 있는데 문제는 송배전망의 한계입니다. 현재 설비로는 잉여질